0: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 멕시코의 경제 및 산업 자원 협력 이니셔티브를 통해 국장급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그룹을 운영하고 1억 달러 규모의 신규 전대금융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고 그 대가로 미국이 이란 항만에 대한 경제 봉쇄를 해제하는 단계적 합의를 양측이 모색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취재원을 인용해 양국 협상단이 미국 뉴욕 유엔총회 회의장 주변에서 카타르 측 중재로 이러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합의의 쟁점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조건과 순서에 대한 양측의 이견, 그리고 미국이 동결한 이란 자금에 이란이 언제 접근할 수 있게 되느냐는 문제였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한국과 걸프 아랍 국가, 주요 서방 국가 등 80개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인 재개방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80개국은 공동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란의 행동은 국제 안보와 항행의 권리 및 자유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예멘에서의 분쟁을 재개하려는 후티 반군의 결정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지속적인 타격, 홍해에서의 무모한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추석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 곳곳에 비가 예보된 만큼 귀성 귀경길 빗길 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권 5에서 10mm, 강원도는 5에서 30mm, 전라권 최고 60mm, 경상권은 최고 40mm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0.5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9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부채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보기만 해도 미소가 절로 나오고 마음에 위안을 주는 강아지들 좋아하시나요? 국내 연구진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강아지 영상을 15분간 시청하게 한 다음 혈압과 맥박, 스트레스 변화를 분석했더니요. 혈압과 맥박 수가 낮아지고 불안과 부정적인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고 합니다. 강아지의 귀여운 외모가 사람의 관심과 보호 본능을 자극한 결과입니다. 강아지 형성이 고혈압 치료를 대신할 수 있다? 물론 그건 아닙니다. 일시적인 긴장과 스트레스를 낮춰서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확인된 건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금쪽 같은 강아지 맞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MBC 우리 달려볼까요? 달리는 즐거움에 축제의 설렘까지 2016 울산 런 페스타. 시원하게 도전하는 하프, 기분 좋게 달리는 10km,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5km까지. 달린 뒤엔 맛있는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푸짐한 경품으로 가을을 특별하게 즐겨보세요. 10월 25일 일요일 오전 8시 울산 문수국제 양궁장. 울산 MBC와 함께하는 2016 울산 런 페스타. 지금 울산 런 페스타를 검색하세요.
3: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금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오늘은 음력 8월 보름날 한가위 추석입니다. 요즘은 추석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한가위, 가윗날이라는 명칭은 신라시대 가베에서 왔다는 설, 가위가 가운데라는 뜻이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추석도 한가위도 뜻을 따라가면 가을의 한복판에서 달 구경하고 가족과 이웃과 맛있는 것도 먹고 마음도 나누는 그런 날이겠습니다. 당당이님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요?
1: 물론 지금 여섯

0: 정치대와 함께하고 계시죠? 차례는 지내셨겠고 성묘 가는 댁도 많습니다. 산소뿐 아니라 추모원, 납골당에 가는 일도 다 성묘죠. 일가 친척도 만나고 여행 가신 댁도 있고 오늘 열리는 경기는 물론 못 본 경기 몰아보면서 아시안게임과 함께하는 분도 있고요. 야구장에 가시는 댁도 있고 방콕. 아유, 그동안 못 잔 잠을 몰아자면서 쉬시기도 하고 자격증 공부, 입시 공부 당당이님들 일정이 다채롭습니다.
1: 네, 맡은 일 잘 해내시면서 중간중간 즐기는 시간도 마련하시고 또 사이사이 휴식도 잊지 마세요.
0: 네, 오는 명절 환영하고 도착한 명절 즐기고 가는 명절 잡지 않는 쿨한 자세로 여성시대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3, 4부에는요 명절 기분 느끼실 수 있게 특별히 흥겹고도 예술적인 시간 마련했다고 미리 말씀드리면서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겹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국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5: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6: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7: 수확량 줄어도?
6: 보장.
7: 가격이 내려도?
6: 아이, 그럼.
7: 보험이 든든하구만.
8: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9: 보험가입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0: 올바른 품질하면?
11: 올품.
10: 올품하면?
11: 올바른 품질.
1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1: 올바른 품질. 올품.

0: 한국 부탄가스의 힘.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119는 오늘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장 바쁜 길을 달립니다. 중증 응급환자는 119 의료헬기로 최종 치료병원까지 신속하게 이송하고, 고위험 산모는 전국의 응급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연결합니다.
2: 119입니다.
1: 119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 어디에 있는 병원이든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응급 이송 체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출동이 더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가벼운 증상은 가까운 병의원을 먼저 이용해 주세요. 올바른 119 이용이 더 많은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3: 이웃의 아픔을 자신의 일처럼 마음에 담아온 시간.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30년 동안 병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보내주신 여러분의 사랑이 치유의 손길이 되는 순간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4: 이웃에게 삶의 용기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누는 길 위에 항상 청취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3: 사랑의 열매는 앞으로도 나눔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하며 더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4: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사랑의 열매와 함께합니다.
5: 자, 연휴에 아프면 나만 손해죠?
6: 그렇죠. 아유, 큰일이죠. 그 보통 일 아니죠.
5: 네, 그렇다면 건강부터 챙겨볼까요?
6: 챙겨야죠. 으라차차차.
5: 예.
6: 양손 머리 위로 쭉 올리고.

0: 온몸 기지개 켜시고요. 오늘 밤에 보름달 보는 연습 미리 한다 생각하시고 고개 들어서 하늘도 한번 목 운동 하셔야죠. 하늘도 한 번씩 봐주시고 하여튼 목 주변 근육을 잘 풀어주셔야 합니다. 이어서 턱도 좌우로 천천히 돌려줍니다. 어깨는 고정하고요. 고개만 돌려서 시선을 등 뒤로 최대한 돌려주시면서 네. 멀리 멀리 보낸다 생각하시면서 어깨가 따라가지 않게 시선만 양쪽 번갈아 세 번씩을 해주세요. 이거 도움이 됩니다.
1: 네. 자, 전부 치고 계신 분들은 다리도 한 번씩 펴주시고 허리 옆구리도 한 번씩 돌려주시면서 두뇌가 말랑말랑 머리가 좋아지는 퀴즈도 풀어볼까요? 여성시 대표 뇌풀기 퀴즈입니다. 자, 이곳은 어디일까요? 사람은 걸어 다닐 수 없고 신호등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동차만 다닐 수 있고 추석 명절처럼 민족 대이동이 있을 때 장거리 이동을 할 때 꼭 필요한 길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이것은요. 경부가 아니고 경인입니다. 서울과 인천을 잇는 이것이 68년에 개통이 됐군요. 그리고 올해 추석에도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까지 나흘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통행료가 100% 면제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0: 벌써 정답들 주시는데요. 오늘은 보기가 있습니다. 보기 1번 미로, 2번 산책로, 3번 우회로, 4번 고속도로.
1: 아하. 자, 정답 문자 또는 미니로 보내주세요. 20분 뽑아서 저당 균형 혼합 8곡에 액젓 세트까지. 예, 추석 세트죠.
0: 네, 좋죠.
1: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네.
1: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담은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들고요.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미니도 우대합니다. 네.
0: 네, 명절에 혼자 라디오 듣고 계신 분, 가족이 함께 듣고 계신 분 가리지 마시고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선착순 아닙니다. 운전 중이신 분들은 천천히 천천히 차 세우고 보내주시고요. 정답은 2부 마치는 시간쯤 발표합니다. 그 전에만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1: 네. 그러니까 여기 달리실 땐 진짜 조심하셔야
0: 조심하셔야죠.
1: 돼요.
0: 조심하셔야죠.
1: 집중하셔야 됩니다.
0: 네.
1: 네. 추석이라서 어제 오늘 선물도 푸짐하게 준비했으니까
0: 네.
1: 함께 해주세요.
0: 자, 이어지는 오늘 첫 사연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당당이님이 주셨어요. 덜덜거리는 고물버스를 타고 꼬부랑 고갯길을 넘다 보면 길 밑으로 까마득한 낭떠러지가 아찔하게 보인다. 포장조차 되지 않아 엉덩이가 얼얼하게 껑충대는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이 길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유언을 남겨야 하나 생각하다 아니야 아니야 저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나뭇가지에 걸려 살아남을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 계산하곤 했다. 그야말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식의 난코스를 지나야 내 서방이 태어나 자란 성지나 다름없는 시댁에 닿을 수 있었다.
1: 시댁 가는 길이 뭐 힘들군요.
0: 성지로 가는 길이 어찌 역경 없이 갈 수 있으랴. 우리 시댁은 그렇게나 첩첩산 중에 작은 마을이다. 그 꼬부랑 산길이 제법 널찍하게 포장되던 해 내게도 아랫동서가 생겼다. 그 해는 동서가 들어오고 처음 맞는 추석이었다. 위로 형님 세 분이 사정이 있어 못 내려오시는 바람에 동서랑 단둘이서 준비를 해야 했다. 며느리 서열 넘버 4라. 늘 명절마다 수발과 보조, 잡일만 전담했던 나는 갓 시집온 동서에게 조근조근 시댁 가풍도 가르쳐주며 명절 준비를 하다 보면 정도 빨리 들고 좋겠다 하는 생각에 내심 기대가 되었다. 이목구비가 큼지막한 동서는 내가 내려가면 찬물 한 잔 내주지 않았지만 동네 어르신들이 들어서면 버들가지처럼 착착 감겨들며 술상까지 차려냈다. 일도 시원시원하게 잘했다. 무엇보다 며느리 서열 넘버 5인 동서가 홀씨 아버지를 모시기로 하여 이미 시집오기 전부터 효부다 하는 칭찬이 자자했다. 결혼식 때 보고 세 번째 보는 동서는 내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0: 대뜸 우물가에 나자빠져 있는 나물단과 생선을 가리키며 말했다.
1: 형님 우선 저거 손질 좀 해놓으세요. 전 시장 한 번 더 갔다 와야겠어요.
0: 그러더니 시동생이랑 차를 타고 부앙 가버렸다. 벌써 이때부터 조짐이 시원찮았다. 결혼 3개월 차 햇병아리 동서가 결혼 10년 차 이무기인 내 앞에서 기가 막히게 지휘봉을 든 것이다. 무엇을 얼마나 장만할지 상의도 없이 저 혼자 결정하고 지시를 내리는 게 못마땅했지만 해야 할 일이었다. 그래도 나는 동서가 시키는 대로 나물거리 다듬어 씻어놓고 생선 때 빼고 광내서 소쿠리에 가지런히 눕혀놓았다. 눈물 콧물 흘려가며 쪽파 양파 마늘까지 찌어놓으니 동서 내외가 자동차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들어왔다. 동서는 내가 해놓은 일을 쭉 살펴보더니 한마디 했다.
1: 수고하셨어요. 이제부터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형님은 그냥 쉬고 계셔요.
0: 굳이 나를 부엌에서 밀어낸다. 남들 눈엔 멀리서 온 형님을 위해주는 기특한 동서겠지만 내 입장에선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다. 이건 명백한 주도권 싸움이다.
1: 아하.
0: 위로 세 분 형님이 못 오시니 당연히 서열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지보다 내가 위건을 감히 넘버 5 주제에 넘버 4인 나에게 나물 다듬고 생선 비늘 긁는 일을 시키다가 정작 결정적인 일을 할 땐 부엌에 얼씬도 못하게 하다니. 대명천지에 이런 하극상이 어디 있단 말인가. 성질 같아선 동서, 야, 너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팔을 걷어붙이고 싶었지만 안 그래도 툭하면 울어대는 울보 동서가 무서웠다.
1: 또 울보예요, 또?
0: 잘못 건드렸다간 대청마루 기둥이라도 부둥켜 안고 꺽꺽 울 수도 있다. 그러면 시골 동네에 서울 며느리가 홀씨아비 모시는 어린 동서 군기 잡느라 울렸다 하며 소문이 퍼질 게 뻔했다. 그러면 우찌 되겠냔 말이다. 이유 불문, 원인 불문, 내 남편은 마누라 성질머리를 다스리지 못한 천하의 띨띨한 놈이 된다. 그러므로 참아야 했다. 나와 내 가정, 내 조국,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하여 참아야 하느니 하고 있는데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동네 오지랖 넓은 어르신이 자기네 집 일은 어쩌고 우리 집 마당에 들어서더니 한마디씩 하셨다.
2: 아이고, 이 집 막내 며느리가 참말로 애쓰네. 자네는 왜 그러고 있어? 화초 며느리여 뭐여?
0: 에휴, 내비둬. 네 집이나 그 서울 자석들은 어쩌다 데려와서 돈이나 던져주고 가면 제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하니까. 돈이나 몇 푼이라니. 서울 사는 자식은 돈을 강에 투망 던지듯 버는 줄 아시나? 어? 그래도 고약한 며느리보단 화초 며느리가 낫다 위안했다. 다음 날 어머니 산소를 가는데 산비탈을 동서는 사뿐사뿐 잘도 갔다. 나는 네 발로 기면서도 엉겨있는 풀에 자꾸 발이 걸려 애구구 애구구 연발이다. 남편이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한마디 했다.
1: 아유 조심해. 여기 뱀이 많아. 지금 뱀은 독이 아주 독하다고. 발밑이 미끈하다 싶으면 뱀 밟은 거니까 꼼꼼히 꽉 밟고 있어. 그래야 안 물려.
0: 내가 밥은 줄 아는 뱀은 무슨... 하는데 갑자기 발밑이 미끄덩했다. 둥글고 긴 걸 밟은 느낌. 움직임까지 느껴졌다. 어떻게 해? 나 정말 뱀 밟았나 봐. 발을 떼면 뱀이 다리를 타고 올라올 것 같아 지뢰를 밟은 듯 발바닥을 고정시킨 채 소리쳤다. 남편이 시동생과 함께 달려와 풀을 헤치더니 사색이 되었다.
1: 아우야 진짜 뱀 밟았네. 시커먼 게 독이 잔뜩 들어서 이런 거에 한 방 물리면 그대로 즉사야. 가만있자. 그래도 용케 모가지를 밟아서 물리진 않겠네. 여보 꼼짝 말고 그대로 잘 밟고 있어.
0: 나 다리 저려. 빨리 어떻게 좀 해봐.
1: 아우 저거 독사인데 잘못 건드렸다간 나도 물려 죽어. 담배 한 대 피면서 생각 좀 해볼게. 아 뱀탕집에 전화를 해서 잡아가라고 해야 되나?
0: 남편의 심각한 말에 이번엔 시동생이 말했다.
1: 아따 형님 뱀탕집 부르면 30분은 걸릴 텐데 그러다 형수님 잡고서 그럴 거 없이 형수님 밟은 김에 좀 더 꽉 밟아갖고 뱀을 그냥 질식시켜보셔.
0: 온몸에 신경이 발바닥에 집중되며 쥐가 나기 시작했다. 그때 동성아 눈이 휘둥그레 휘둥그레져서 다가왔다.
1: 아유 어쩌까 형님, 참말로 팬 밟았으라.
0: 동서가 나무꼬챙이로 조심스레 발밑 풀을 뒤적이더니 말했다.
1: 어메 형님, 뱀이 시커멓긴 하구만요. 제가 잡을랑께 발 좀 쪼까 들어보셔.
0: 그리곤 말릴 새도 없이 맨손으로 뱀을 쑥 잡아챘다.
1: 우와.
0: 다들 경악하며 동서를 피해 도망가기 바빴고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동서가 내 발밑에서 쑥 뽑아낸 건 독사가 아니라 화물차 짐 묶을 때 쓰는 시꺼먼 고무줄이었다. 아니 사연이 이렇게 끝나면 섭하죠.
1: 왜
0: 여기서 뚝 끝나? 어떻게 좀 더
1: 동서지간에
0: 그렇게 더 깊은 얘기가 부엌에서 이제 또 뭐 전개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1: 네. 야 막내가 지금 넘버 5가 지금.
0: 어이 다 그냥.
1: 넘버 4한테 지금.
0: 어유 뭐 이거 저거 다 해결사요. 그러니까
1: 저는 이 속내를 몰라서 그냥 아, 부엌에서 나가서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그걸 고맙게 받아들였는데 그게 아니네. 이 알력 싸움이 있는 거네요.
0: 부엌이 여자의 권력이거든요.
1: 와.
0: 그렇지만 나는 반전이 있을 것 같아 꼭. 이 동서가
1: 네.
0: 뭔가 일이 내공이 엄청 쌓여 있는 사람이다 싶어요.
1: 그러게요.
0: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드려봤죠. 오래전 얘기래요.
1: 아, 오래전 얘기.
0: 요즘은 뭐 기싸움 없이 아주 잘 지내신다고 하고요.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면서 자연스레 동서가 서서히 뒤로 물러나더랍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1: 그쵸.
0: 권력 다툼이었구나.
1: 그렇죠. 이게 사연 들어보니 사연 맞아. 주신 우리 당당이님은 서울에서 시댁으로 오는 며느리였고
0: 맞아.
1: 아무래도 넘버5였던 동서는 이제 모시고 사니까
0: 야.
1: 거기서 조금 더 내가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사니
0: 아니 그래도 아무리 시부모님 계셔서 뭐 좀 뭔가 좀 잘 보이고 싶었다 그래도 뱀까지는 이건 좀 세거든요. 응? 가만 있어 보시오. 내가 좀 잡아볼란 게
1: 야
0: 아이고
1: 강단이 있으신 분이야.
0: 뭔가 있어.
1: 네.
0: 뭔가 요리나 이런 경험도 많고 뱀 같은 건 무서워하지도 않고
1: 그렇게
0: 응? 딱 그냥 잡아내는 그런 그 뭔가 산골에서 아주 네. 경험이 많은 그런 넘버5야. 기도 세고 야무지고 겁도 없고
1: 근데
0: 그런 거 같은데
1: 지금 뭐 잘 지내신다고 하니까요. 이제.
0: 그러게. 아니 재밌지 않아? 이 사람 재밌네.
1: 그러니까요.
0: 오이.
1: 동서지간의 열정.
0: 난 뱀 얘기해서 그만 무릎 꿇었어.
1: 아니면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헤쳐보고는 아 고무줄인 거 알고는 한번 그래도.
0: 아니야. 네. 그런 거 같지는 않아.
1: 그래요?
0: 그냥 달려들었어.
1: 야.
0: 그런데 고무줄이었던 거야.
1: 멋지신다.
0: 그렇게까지 머리 돌리는 사람 같지는 않아. 좀 우직하고
1: 네.
0: 가만 있어 보시오. 그냥 그거 그대로야. 액면 그대로. 그런 거 같아요. 제게는.
1: 지금은 사이가 좋아지셨다니
0: 그러게.
1: 다행이네.
0: 그러게. 네. 팽팽하셨구나. 초창기엔.
1: 야, 이런 이제 알력 싸움이 있네. 권력 싸움.
0: 여자들끼리 있어.
1: 예. 자, 여운의 노래 듣겠습니다. 그래요. 너무 옛날 얘기라고 하니까 이젠 잊기로 해요.

0: BC.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18일 오픈 1551 8454 동원 개발.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의회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더 따뜻하게 더 세심하게 더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소통으로 풀고 협치로 나아가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함께하고 필요한 일에는 분명한 책임으로 답하겠습니다. 울산의 오늘을 살피고 내일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시민을 향한 마음 책임으로 실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가 함께합니다.
4: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6: 추석 연휴에 전해드리는 MBC 라디오 교통정보입니다.
7: 이제 차례 지내고 나오는 차들 많아지는 시간대입니다. 전 시간까지는 하행선만 밀렸다면 이제 서울 오는 길도 정체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두 시간 사이에 정체는 빠르게 많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양산 일대, 북구미 일대, 또 신탄진과 수원 부근, 양재에서 반포 구간이 지체고요. 부산 쪽은 아직 오산에서 남사, 북천안에서 천안 사이 13km, 옥산과 청주 일대가 밀려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은 아직은 오창 일대만 지체고요. 남이 쪽은 마장에서 남이천 사이 진천 일대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송악에서 행담도 휴게소 또 매송에서 융담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지체고요. 목포 쪽은 서평택에서 서해대교 사이가 어렵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6: 추석 연휴에 전해드리는 MBC 라디오 교통정보였습니다.
8: 이렇게 명절이 되면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납니다. 어릴 때 생각, 아이들 어릴 때 생각, 부모님 생각, 친척들 생각.

집안에서 보기엔 그저 그래도 밖에서는 또 제 할 일 다 잘하고 사니 걱정 말라고도 하십니다. 1970년생 진은영 시인도 그런 마음을 가족이라는 시에 담았네요. 밖에서 그토록 빛나고 아름다운 것, 집에만 가져가면 꽃들이, 화분이 다 죽었다. 네, 우리 식구들 집에서도 이쁘지만 밖에서는 더 빛나는 존재라는 점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장하게 잘 헤쳐나가고 있음을 칭찬 많이 해주세요. 오랜만에 모였는데 거실에 걸린 오래전 가족 사진과 오늘이 비교된다 이런 생각하시는 댁도 있겠죠. 저보다 조금 선배 세대인 유자효 시인은 시 가족사진에 그런 마음을 담으셨네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옷을 잘 차려입고 한껏 멋을 내고는 마치 아무 근심 걱정 없다는 듯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다. 아들은 집을 나가고 아버지는 말을 잃고 어머니는 깊은 잠에 못 든 지 오래됐지만 사진 속의 세 가족은 언제나 똑같이 웃고 있다.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은 그래서 더욱 슬프다. 얼굴도 웃음도 건강도 세월 따라 바뀌고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 서로를 키운 시간과 마음이 남아 있으니 서로에게 준 긍정적인 영향이 많고도 많으니 세월을 야속하게만 생각할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족사진 틀 안에 우리 식구의 좋았던 모습을 하나하나 상상으로 채워보면서 배부르고 마음도 꽉 차는 추석 보내기로 합니다.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네, 들으신 노래 이승환의 가족이었습니다.
1: 네. 네,
0: 가족에 관한 이야기 또 네. 담은 시가 네. 특히 첫 번째 시는
1: 야, 좀 섬뜩했죠.
0: 빛나는데 집에만 가져가면 화분이 다 죽었다.
1: 꽃들이 화분이 다 죽었다. 뭐 대학에서 뭐 가르치거나 말거나 야 막내야 일로 와봐 너 어렸을
0: 그렇지.
1: 때 너 정말 아까림 못했어 아유 지금도 여전하구나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0: 네. 우리는 매일 보는 식구고 가족이니까 그렇지만 밖에 나가면 또 각자 위치에서
1: 그렇죠 네, 자기 몫을 다 하는 사람들이죠
0: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1: 네, 가족사진이라는 시도 슬프다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은 그래서 더욱 슬프다
0: 아 이런 명절이기에 또 이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는 것도
1: 그렇죠.
0: 중요하다고 봐요.
1: 그러는 거죠. 네. 네.
0: 그냥 늘 집에 있으니까 맨날 뭐 눈 뜨면 보니까
1: 그러려니 하고 그 자리에 늘 있으니까. 그러게.
0: 예,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우 이어지는 사연도 예 제목부터가 가족이란. 로 시작합니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조은민님의 사연. 저희 집 명절은 아주 많이 시끄럽습니다. 다섯 남매의 조카들까지 한자리에 모이다 보니 조용할 틈이 없죠. 누군가는 전을 부치고 누군가는 설거지를 하고 과일을 깎는데 그 와중에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지고 방에서는 조카들이 우르르르 뛰어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을 앞두고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가 요즘 양손이 많이 아프거든요. 명절엔 음식 준비부터 설거지까지 손 쓸 일이 많은데 내려갔다가 일도 못하고 구경만 하면 마음이 더 불편할 것 같아서 엄마에게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추석에는 그냥 집에 있을까 봐.
2: 왜? 무슨 일 있어?
0: 양손이 너무 아파서 내려가도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괜히 민폐만 될 것 같아서. 제 말을 듣자마자 엄마는 말씀하셨습니다.
2: 아니 뭐 명절에 일하러 오냐? 가족들 얼굴 보러 오는 거지.
0: 순간 감동받았지만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2: 설거지는 오빠 시키고 음식은 동생들이 하면 돼. 너는 입만 가지고 와라.
0: 진짜? 나 입만 가져가서 먹기만 해도 돼?
2: 그래. 넌 그 입이 제일 바쁘잖니.
0: 역시 우리 엄마였습니다. 엄마에게 소식을 들은 오빠, 동생, 올케 언니까지 다들 차례로 전화를 해서 걱정 말고 내려와라. 음식이랑 설거지는 우리가 다 할 테니까 오기만 해라. 똑같이 말해주더라고요. 평소에 만나기만 하면 서로 놀리고 장난치기 바쁜 가족인데 마음이 참 이상했습니다. 이번 추석에 제가 꼭 와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건 바로 조카들. 중고등학생이 된 조카들이 고모를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고모가 보고 싶어서겠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딱 하나. 용돈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명절이라고 조카들에게 얌전히 줄 세워놓고 그냥 봉투를 하나씩 하나씩 나눠주는 평범한 집이 아닙니다. 돈을 받고 싶으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명절마다 조카들은 용돈을 걸고 온갖 게임을 합니다. 한 번은 길거리 속도 측정기 앞에서 달리기를 시켰더니
1: 야, 정말 본격적이다.
0: 평소엔 운동을 안 하던 애들이 국가대표 선발전처럼 뛰더라고요.
2: 고모, 나 다시 한번 하면 안 돼?
0: 응, 안 돼. 기회는 한 번이야.
2: 아, 아까는 신발끈이 좀 이상했어.
0: 신발끈 멀쩡했거든?
2: 나는 아까 바람이 반대쪽에서 불었잖아.
0: 자 고모는 고모다.
1: 진짜.
0: 용돈 앞에서는 바람의 방향까지 따지는 아이들. 기록 높인다고 평소에도 틈틈이 달리기 연습까지 한다니 저희 집 가풍이 대한민국 청소년 체력 증진에 아주 조금은 기여하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합니다. 용돈 게임은 달리기 말고도 빙고, 눈 가리고 잡기 등 다양한데 가장 인기 있는 건 복잡하게 그린 사다리 타기입니다. 한 칸씩 내려갈 때마다 거실 전체가 숨을 죽이고 결과가 나오면 환호와 비명이 엇갈리죠. 언젠가부터는 어른들이 더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2: 야 나도 한번 하면 안 되냐? 나도 용돈 받고 싶다 야.
0: 언니 나도 넣어줘. 이번엔 느낌이 좋아.
2: 아유 나도. 예. 얼마짜리까지 있니?
0: 아니 진짜 엄마까지 왜 이래.
2: 아니 게임에 나이가 어딨어.
0: 결국 조카들 용돈 주려고 시작한 게임에 온 가족이 줄을 서게 됐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벌써부터 묻습니다. 뭐 할 거냐? 사다리는 하지. 속도계도 하지. 새로운 게임도 기대할게. 다들 의욕이 넘칩니다. 어릴 때는 명절이 맛있는 것을 먹는 날이었고 조금 커서는 용돈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는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부모님을 챙기는 날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명절은 서로가 서로를 기다리는 날이라는 걸요. 엄마는 딸을 기다리고 오빠와 동생은 누나와 언니를 기다리고 조카들은 고모를 기다립니다. 물론 우리 조카들은 고모보다 고모의 용돈 게임을 조금 더 기다리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누군가 좋은 금액에 당첨되면 자기 일처럼 환호하고 꽝이 나오면 배를 잡고 웃을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며 또 한 번 느낄 겁니다. 아유, 내려오길 잘했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으니 그냥 오라는 그 말. 그 한마디가 올해 제가 미리 받은 가장 큰 명절 선물입니다. 양손은 조금 쉬게 해주고 대신 가족들 얼굴과 웃음소리를 가득 담아오려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마음이 더 따뜻해져 있겠죠? 엄마, 아빠, 오빠, 동생, 올케 언니, 그리고 조카들아, 이번 추석에도 기다려줘서 고마워. 그리고 조카들, 달리기 연습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고모 손도 아프지만 지갑도 아프다. 이상 평범하지만 저에게는 최고인 저희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1: 아유, 평범하지 않은데요.
0: 그러게요.
1: 무슨 저기 뭐라 그러지? 그 게임 지도 네. 자격증을
0: 레크리에이션처럼
1: 네, 레크리에이션. 그 말이 생각이 안 났어. 레크리에이션 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것 같아.
0: 아, 그러니까 게임 중
1: 그러니까 예. 예. 재밌잖아. 아니 그 속도계를
0: 그냥 싹 갖고 끝나는 게 아니야.
1: 아니야. 그게 아니야. 절대

0: 공짜는 없어 이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재밌을까.
1: 근데 이거 사람도 찍혀요. 저도 왜 초등학교나 학교 앞에 보면
0: 네.
1: 예, 저기 천천히 차량들 움직이라고
0: 네, 네.
1: 그 떠, 지금 달리는 속도가 뜨잖아요.
0: 네.
1: 그 앞에서 뛰면 사람 속도도 뜨나? 신기하네. 어디서 속도를 잰다는
0: 모르겠어.
1: 거지.
0: 길거리 속도 측정기 나와. 아우 예. 재밌어. 이 집 재밌어요.
1: 아 그러니까요. 응? 아주 유쾌한 카툰입니다.
0: 빙고, 눈 가리고 잡기. 그다음에 사다리 타기. 사다리 타기 이거 재밌거든요.
1: 아 그러니까.
0: 네 재밌어.
1: 도로도로도 또 하면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잖아요.
0: 예예 예, 재밌어.
1: 액수가 정해진다. 사다리 타기로.
0: 그렇게.
1: 어이 어른들도 재밌죠.
0: 재밌죠. 다 재밌어 네. 이게.
1: 아 진짜 네. 저 입만 가져가셔도 되겠어요. 우리 조은미님은.
0: 아니 근데 양손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프시게 됐는지 그것도 궁금한데.
1: 네.
0: 그러게. 좀 빨리 나시길 바랍니다만.
1: 네. 네
0: 터널 증후군인가요? 뭘까요? 왜 그럴까요? 아.
1: 모쪼록 우리 조우미님 네. 덕분에 우리 명절 또 재미나게 보내시겠네 친척분들. 그리고 확실히 고모는 왜 고모랑 이모랑의 느낌 다른 거 아시죠?
0: 네네.
1: 안 돼. 어. 두 번은 없어.
0: 신발끈 멀쩡했어.
1: 아 너무 웃겼네. 이모라면 다르게 했을까? 그럴래? 한번 더 뛰어볼래?
0: 뭐 그럴 수 있어. 조금에.
1: 아 참 재밌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B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4: TBX. 저기요 몇 층이에요?
5: 32층이요.
4: 난 280층이요.
6: 층은 달라도
7: 층은 달라도
6: 고민은 하나 더 난 같이
5: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4: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4: 당신을 키우는 AIBK.
3: 그게 돼. AIBK.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0: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2: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2: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 골드마이스터

0: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1: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0: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1: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0: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1: 안전한 식탁 라이프온도에서 내열유리 밥공기 세트,
0: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1: 면역증진 기억력 개선에 좋은 닥터 큐민 오리지넥스,
0: 멋의 기준이 되는 프로랑스 화장품에서 화장품,
1: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살다 보면 오래도록 남는 말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뱉어 사라졌는데 마음속에서는 몇 해를 살고 다 끝났다고 생각한 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 어쩌면 우리는 그 한마디를 품고 여기까지 온 건지도 모릅니다.
0: 여성시대가 전하는 인생의 한마디. 우리는 서로의 말로 살아간다. 지금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1: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서울 양천구의 당당이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를, 그리고 안양의 조은미님께는 홈스토랑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0: 네, 거기다가 오늘의 깜짝 선물 저당 균형 혼합 8곡에, 그러니까 8곡이 들어가는 거죠.
1: 네, 8곡.
0: 네, 액젓 세트까지 받으실 분들 뽑아봐야죠. 뇌풀기 퀴즈 정답 맞춰보겠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 통행료가 무료인 도로, 이곳은 어디일까요?
1: 고속도로.
0: 네, 고속도로가 정답입니다. 정답 많이들 주셨는데요. 무작위로 저희가 20분 뽑아서 네.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 명단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제 뭐 아침 차례 다 마치고 좀 움직이실 시간이죠.
0: 그러네요.
1: 오늘 길이 좀 막히더라도 여유를 갖고 기분 좋게 귀가하시기 바라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자, 다비치의 파리파리 들으시고요. 저희는 10시 5분에 특별한 손님들 모시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무대 기대해 주세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박태진입니다. 그동안 렌즈 너머로 세상의 수많은 풍경을 기록해 왔습니다. 같은 사물, 같은 풍경이라도 촬영하는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곤 하죠. 우리 일상도 참 닮아있지 않나요? 어떤 각도에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지루했던 오늘이 설레이는 하루가 되기도 하고 힘겨운 고행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각도에 달려있습니다. 어차피 살아야 할 하루라면 오늘은 어제와 조금 다른 각도로 일상을 올려다보면 어떨까요? 시선이 바뀌면 여러분의 매일이 늘 즐거운 소풍이 됩니다.
0: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0: TLC.
1: 요즘 즐겨 먹는 술이야?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2: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1: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2: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3: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맞아 산사문화축제가 울산에서 열립니다. 울산 청년, 청소년이 함께하는 청년 문화 한마당. 이찬원, 추혁진, 마이진 등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까지 10월 3일 토요일 한마음 선언 울산 지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10시 뉴스입니다. 추석 당일인 오늘 귀성 귀경 행렬이 이어지며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9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8시간 40분, 울산 8시간 20분, 대구 7시간 40분, 광주 7시간 10분, 강릉 4시간 10분입니다.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7시간 50분, 울산 7시간 30분, 대구 6시간 50분, 광주 6시간 50분, 강릉 3시간 30분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80만 대 더 많은 684만 대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귀성방향 정체는 오후 1시에서 2시쯤, 귀경방향 정체는 오후 3시에서 5시쯤 정점에 이르렀다가 각각 오늘 저녁과 내일 새벽부터 풀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히 처리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현지 시간 24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중 간 전략적 협력과 양국 관계 발전에 튼튼한 기초를 다지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이란 전쟁과 관련해 미국과 이란의 조속히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전 세계에 공개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이를 빌미로 공세를 펴는 야당을 향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했습니다.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24일 자신의 SNS에 성과를 생생내느라 포로 송환 사실을 징치고 춤추며 온 세상에 광고했을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비공개 노력이 이해가 안 될 뿐 아니라 심지어 뭔가 문제될 게 있나 싶을 것이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야당의 공세를 겨냥해서도 타당하고 정당한 비공개 조치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석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 곳곳에 비가 예보된 만큼 귀성, 귀경길, 빗길 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권은 5에서 10mm, 강원도 5에서 30mm, 전라권은 최고 60mm, 경상권은 최고 40mm가 예상됩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20.7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10시 뉴스 마칩니다.
0: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5: 우리나라에는 축산물 이력 제도가 있습니다. 가축이 출생한 순간부터 판매되기까지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거죠. 아울러 바다에서 잡힌 수산물도 관련 제도가 있습니다. 2008년에 도입된 수산물 이력제인데요. 하지만 축산물과 달리 업계의 자율적인 참여에 맡기는 터라 관리 물량이 8%에 그칩니다. 그래서 최근 수산물 이력제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죠.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는 물론 불법 어업을 막는 데도 효과적이라는 건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8: 모셨고?
9: 잘 모셨어.
8: 어디로?
9: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8: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9: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8: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1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2: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13: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14: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서함입니다.
12: 13년째 약국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14: 약국에서 무슨 말씀 들으세요? 오늘 사서함 일준이가 모시겠습니다.
15: 안녕하십니까. 저는 약국 근무자입니다. 제가 13년째 약국에 있으면서 주기적으로 잊을만 하면 들어오는 컴플레인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르신들이 야야 내 아침 저녁으로 먹는 혈압 당뇨야. 와 아침약을 덜 줬노. 아침약이 부족하다. 이리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저녁약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날짜를 짚어가면서 어머니 오늘 약이 떨어질 때 됐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10분 중 7, 8분은 받아들이시지만 한두 분은 아니다. 나는 밥은 안 먹어도 약을 꼭 챙겨 먹는다. 이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아침약을 더 챙기고 있긴 합니다. 어르신들 저녁약 깜빡깜빡 하시지 말고 잘 챙겨 드시고요.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봅시다. 감사합니다.
14: 네. 익명을 요청해 주신 우리 당당이님의 음성편지였는데요. 아, 이게 약국 근무자면서 이런 경우가 있군요. 그러니까 저녁약은 좀 깜빡하시면서 남으니까.
16: 네.
14: 아침약은 일어나자마자 챙겨 드시고.
16: 네. 아침약은 덜 준 거 아이가. 근데 이 사투리 억양이 참 좋죠?
14: 그러게요.
16: 좋은 거 같아.
14: 예.
16: 어르신들이
14: 또 자주 찾아오는 그런 약국이신 것 같습니다.
16: 네.
14: 네. 잘 챙겨드려야죠, 우리 어르신들.
16: 그럼요. 그럼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잘 챙기고 저녁약도 주무시기 전에 꼭 잘 챙기시길 바라고.
14: 네.
16: 야, 이건 내가 약을 먹었나 안 먹었나 헷갈리시면 달력에 아침 저녁으로 동그라미 쳐놓는 건 어떻겠습니까?
14: 먹은 다음에 동그라미.
16: 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그마한 통을 마련해 갖고 하루치 약을 거기다 늘 담아 놓으세요.
14: 아, 네.
16: 네. 그 약국에서 어르신들 건강 걱정을 담아서 이렇게 음성을 남겨 주셨는데 이 당당이님께는 토닥토닥 통닭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4: 밥은 안 먹어도 이거는 꼭 챙긴다 하는 것들 있나요? 약국에 오셨던 어르신들처럼 그게 약일 수도 있고요. 모닝커피, 점심 산책, 출퇴근길 필수품인 이어폰, 아니면 남편에게 잔소리하기. 하루 중 절대 빼먹지 않는 나만의 루틴, 특이한 습관 모두 좋습니다. 참여번호 02789-1004, 02789-1004번 열린 사서함으로 남겨주세요.
16: 잠시 후 3, 4부에서는 추석 맞이 흥겨운 시간, 반가운 손님 모시고 준비했습니다. 우리 여성시대 50주년 기념곡 행복해도 괜찮은 당신에게 음악 감독을 해주셨던 김현보 씨가 있는 밴드죠. 두 번째 달. 그리고 추석이니까 우리 소리 하시는 국악인 장명서님까지 신명나는 라이브 무대 준비해서 함께 오겠습니다.
14: 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17: 잘 잤지?
18: 어부죠.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추석아침 여성시대 라이브 초대석 두 번째 달의 연주를 박수로 청해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우후!

0: 야.
1: 야. 명절 아침에 이렇게 나와주시고 네. 멋진 라이브 연주까지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2: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날 여러분.
1: 당당히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려요.
2: 예, 일단 자리로 모셔서 네, 인사를 반갑습니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 저희들은 밴드 두 번째 달입니다.
1: 네, 네. 김영모 씨야 뭐 안녕하세요. 저희가 여러 번 뵙고 네. 있지 않습니까?
2: 맞습니다.
1: 네, 만돌린과 예. 휘슬 외에 여러 개를 맡아주셨고
2: 자, 이제 연주를 네. 마치시고 이제 자리에 앉으셨는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한번 아이돌처럼 한번 인사 부탁드려볼까요? 감사합니다.
1: 아, 아,
2: 네, 두 번째 달 여러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두 번째 달입니다.
2: 네. 연주 안 하시는 티가 확실히 나요. 연주는 너무 딱딱 맞는데 아니 인사 한 번 딱딱 못 맞추세요. 한 번 더 해볼까요?
4: 못 한 번만 자, 더 해볼까요?
2: 둘, 셋.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댄스 두 번째 달입니다.
1: 반갑네요.
2: 이제 한 분 한 분씩 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 네, 저는 기타를 담당하고 있는 이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2: 네, 이영훈 님 반갑습니다. 네,
3: 저는 밴드 두 번째 달에서 기타 등등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범입니다.
6: 네. 건반과 아코디언하는 최진경입니다.
2: 아, 반갑습니다.
7: 드럼을 맡고 있는 박종선입니다.
1: 네.
8: 저는 바이올린을 하는 조윤정입니다.
1: 네.
9: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를 맡고 있는 박진우입니다.
2: 아, 네. 반갑습니다. 우후. 이렇게 두 번째 날 여러분께서 라이브 연주로 멋지게 시작을 네. 알려주셨는데 방금 들려주신 곡이 궁 메들리
1: 네. 메들리였어요.
2: 네. 예, 이게 딱 음악으로만 들으면 드라마에 그거 있잖아. 왈가닥 주인공이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하거나 아니면 대장금이나 막 이런 곳에서 막 음식 준비하고 막
1: 맞아요.
2: 이럴 때
1: 맞아요.
2: 분주하게 막 화면 전환되고 이럴 때
5: 네. 되게 정확하게 보셨어요.
1: 추석에
2: 센스. 진짜 정확히 어떤 곡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예, 우리 박진우님이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9: 그 사실 굉장히 오래된 드라마이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기억해주시는 네. 우리 MBC의 쿵이라는 드라마에
1: 네.
9: 예, 저희가 그 당시에 음악 감독을 맡아서 음악을 쭉 만들었는데
1: 네.
9: 그 음악 중에서 좀 좋은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네. 모아서 메들리로 들려드린 겁니다.
1: 아, 그래요?
2: 아, 네. 그러니까 제목으로만 보면 이제 궁, 얼음 연못, 댄싱 테디, 후?
8: 네.
2: 이렇게가 모여진 메들리
8: 네.
2: 곡인데
8: 네. 네. 원래는 더 긴데 오늘 좀 압축해서
1: 네. 네. 네.
2: 들으시구나. DJ로서 너무 좋아요.
1: 아.
2: 음악이 길게 나가면 너무 좋아. 아.
1: 못 살아. 두 번째 달은 여성시대하고 인연이 깊으시잖아요.
8: 네.
2: 네. 맞아요. 작년에 여성시대의 50주년 기념곡 이 행복해도 괜찮은 당신에게 프로듀싱도 맡아주셨고 네.
1: 그렇죠. 또 연말 공개관 방송도 함께 했고
8: 네.
2: 맞습니다.
1: 그동안 잘들 지내셨어요? 어떠셨어요?
2: 특히 음악 감독이셨던 우리
1: 김현보 씨.
3: 네, 저희 또 불러주셔서 저희 새음반 나왔는데
1: 네.
3: 또 때문에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 네.
3: 또 그때 또 제가 김 DJ님 목소리 네. 제가 막 편지 받은 그게 막 생각이 나요.
2: 저 단독 파트도 있었고 그때 좀 고음을 한번 질르는 거 해주신다고 앞에서는 말씀하시고는 뒤에서는 뺐어.
3: 엄청 편집해가지고 그런 거를 다 잘 이렇게 만들었어요. 또 생각이 나네.
1: 오늘은 두 번째 달님이 또 새로운 네. 친구를 모시고 오셨어요.
8: 아, 맞아요. 귀한
1: 분 소개 좀 해주세요.
8: 아, 네, 진짜 이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진짜 한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1: 그래요?
8: 진짜 팔색조예요, 팔색조.
2: 아, 네.
8: 원래는 저희 국악 중에 정가라는
1: 알아요.
8: 장르를 하는데요.
1: 네.
8: 근데 이 친구가요, 선생님. 세상에 가요도 잘 부르고요.
2: 오.
8: 팝송도 잘 부르고.
2: 국악인이신데?
8: 네, 못 부르는 게 없어요. 그때그때 목소리가 변해요.
2: 웬일이야?
8: 이름 궁금하시죠, 여러분? 장명서님입니다.
2: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10: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장명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 야, 우리 조윤정님이 소개를 멋지게 해줬는데요. 장명서님 이제 국악인이신데
10: 네.
2: 정말 팔색조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다 하실 수 있나 봐요.
10: 열심히 살았습니다.
8: 트로트도 잘해요.
1: 네?
8: 트로트도 잘해요.
2: 진지요?
8: 아, 네, MBC에 있는 트로트
10: 민족 최종 6위였습니다.
2: 그럼 살짝 한번 꺾어줘요. 또 명절이니까 한번.
10: 네. 놓고 떠나가느냐.
1: 그래요. 저희 그 저 바이올린 하시는 분이
2: 네.
1: 저한테 조윤정 씨가
2: 네.
1: 앨범을 새로 냈다면서 두 번째 달에 새 앨범을 또
2: 전해주셨는데.
1: 작업의 결과를 전해주셨는데
8: 네.
1: 그 곡은 이제 잠시 후에 라이브로 들어보기로 하고요.
8: 네. 네.
2: 그 두 번째 달에 새 앨범을 함께 우리 장명선님이 해주신 거예요?
1: 네, 그러신 맞아요. 거죠? 네.
0: 한 곡을 같이 불렀어요.
2: 한 네. 곡을 네. 그 중에? 네. 네.
8: 세븐 보이즈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이 이제 국악장단 중에 7채라는 좀 어려운 장단이 있어요. 네. 거기서 리듬만 차용해 왔고 거기에다가 이제 멜로디를 붙였는데 그 곡을 명서 씨가 불러주는데요. 세상에 좀 이따가 깜짝 놀라지 마세요.
2: 저 네. 들어봐요 여기서.
1: 놀랄 네. 준비 하고 있는데요.
8: 근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더 하셔야 돼요. 너무 잘해요.
2: 아, 이거 도와주시는 거예요? 부담 주시는 거예요? 장명선님
1: 아, 아니 근데 정가가 정악이에요?
11: 네, 오 선생 역시.
1: 아, 나 김호라 선생님한테 배웠었어요. 아.
11: 저희 스승님의 스승님이세요.
1: 네, 그렇죠. 스승님의 스승님이세요.
11: 네.
1: 낙원동의 김호라 맞아요. 선생님한테 배우러 다녔었어요.
11: 어. 네. 어머나 어머나.
3: 그래요? 같이 한번 이렇게 한 대목 해주신다.
1: 아이 뭐 저는 이제 나이롱이죠. 완전히 나이롱 돼버렸는데.
11: 나이롱이 원래 찐이죠.
1: 계속 하고 있었어야 와. 되는데 그랬죠. 그렇군요.
2: 스승님의 근데, 스승님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1: 김월하
2: 선생님. 김월하
3: 선생님. 네. 청산 한번 해주세요.
1: 아이 됐습니다.
2: 야. 저는 김용복 선생님, 저희 아버지.
3: 목욕탕에서 많이 들으신 거죠,
2: 목욕탕에서. 아우 시원하다.
11: 퀄리티네요.
2: 자, 우리 두 번째 달에 정규 3집입니다. 저희 손에 지금 쥐어져 있는데 네. 11년 만에
1: 네, 야, 그렇죠.
2: 근데 자켓도 너무 예쁘게
0: 잘 너무 저희가 좀 대기업 스타일로 만들어봤어요.
2: 대기업 네. 스타일로. 예, 예. 오, 안에 내용물도 알차.
0: 네, 맞아요.
1: 여권이 예. 들어있어요. 여권이 있어요.
0: 저희가 여행지를 컨셉으로 만든 앨범이어가지고요. 그 곡 제목들이 거의 다 이제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 아~ 그 도시들을 이제 컨셉으로 만든 거여서 여권을 넣고 저희 공연장에 오시면 스탬프도 찍어드려요.
2: 오, 신기해요.
1: 그래요.
2: 어머, 신기하다.
0: 네, 맞아요.
2: 아, 야, 멋있다. 거기에 이제 각 노래들의 설명도 써 있는 건가요?
0: 네, 맞아요.
5: 네, 맞습니다.
8: 네.
3: CD를 사신 분만 볼 수 있습니다.
1: 네, 네 그렇죠. 제일 반가운 건 이제 우리나라 도시.
0: 맞아요. 북촌. 것도 있고요. 네. 맞아요.
1: 북촌이 있습니다.
0: 아, 저희가 이거 처음부터 그게 다 저희끼리 막 다 했어요.
11: 서로.
0: 이번에 회사도 없이.
1: 아, 회사 없는 사람 많아요.
0: 그렇죠.
2: 네, 네, 네.
0: 그래서 다 저희끼리 해서 배송까지 다 택배해서 저희가 하면서.
2: 유통까지도 다 하신 거예요?
1: 아, 단결하는 그 힘. 그 에너지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5: 저희가 사람이 많잖아요.
2: 예,
5: 그래서
2: 예.
5: 분업화가 돼 있어서.
1: 그렇죠. 네.
2: 여섯 분이시죠? 네, 네. 번째 총.
8: 근데 자켓 너무 이쁘지 않나요?
1: 너무 이뻐요.
2: 이게 핸드메이드라는 게 있던데.
8: 그 작가님이 이한수 작가님께서 이번에 특별히 또 저희랑 같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가지고 막 되게 상의를 많이 하면서 그 안에 여권도 어떤 식으로 들어갈지 그리고 그 CD도 압이 이렇게 있어요.
1: 네.
8: 음각 양각 이게 있어요.
1: 네, 네.
8: 그래서 이거를 실물로 네. 이렇게 해서 만지시면 더 되게 좋을 거예요.
0: 대결 스타일입니다.
8: 여러분
3: 네. 양각 갈라 그러면 손으로 일일이 다 누르는
8: 그러니까요.
0: 저희가 누른 건 아니고요.
3: 공장에서
1: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는
0: 자켓을 만져보세요. 자켓을
3: 자켓을
2: 계세요.
3: 그런 그런 부분
1: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2: 안들었다
8: 여러분
3: 고급스럽다.
0: 음악이 더 고급스럽다.
8: 네이땡에 검색을 하시면
1: 초록창에
8: 완전 초록창
2: 네네
8: 거기에다가 검색을
2: 뭐라고 할까요?
8: 두 번째 달 3집.
2: 두 번째 달 3집.
1: 그럼 쭉 나와요.
8: 그럼 네. 두 번째 달 스토어가 나와요.
0: 아, 사인본도 판매하고
8: 네.
0: 있습니다.
8: 거기 네. 가시면은 사인본도 받으실 수가 있고 여러분 요새는 CD를 들으려고 사지 않습니다.
2: 그러면요. 네.
1: 보려고 사요.
0: 그렇죠. 소장하려고 사죠.
8: 가치가 아주 아주 높은
1: 보는 거예요. 계속.
8: 맞아요.
1: 예. 앨범 굿즈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 여권은 재미있는데 야 누구 아이디어예요?
0: 여권이 누구 아이디어였지? 너나 할 거 없이 하자고.
3: 너나 할 거 없이 약간 여행 컨셉이니까.
0: 하자. 예. 예.
3: 그러면 이 여권 같은 거 넣어보면 어떻겠나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1: 이 도시들이 그럼 다 다녀보신 도시예요?
0: 저희가 다
5: 갔으면 좋겠는 도시입니다.
1: 네. 네. 좋아요.
2: 모데나, 에스테야, 네. 퐁데자르, 티케. 네.
0: 티켓은 사실 없는 곳이에요.
8: 우주.
5: 가상의 행성.
1: 로도스.
0: 네. 네.
8: 그리스.
1: 그리스. 그리스. 전 가봤어요.
0: 아 정말요?
1: 네.
0: 역시.
1: 그렇군요.
2: 다 생소하죠?
0: 맞아요.
1: 그렇겠죠.
2: 예.
0: 북촌 아시잖아요. 북촌.
2: 아, 북촌.
1: 반갑죠. 세상에. 네.
2: 가보고 싶은 곳을 네, 가보셨구나.
1: 맞습니다. 아, 좋아요. 너무 좋아. 네. 앨범 소개들도 정말 이렇게 재미있게 잘 해주셨고.
2: 근데 이제 새 앨범을 11년 만에
8: 연주 음반은요. 네, 그동안 이제 프로젝트 음반으로 국악 인들이랑 같이 이렇게
0: 정규 앨범이 3집으로 이제 11년 만에 나왔어요. 네.
2: 아 그러셨구나.
1: 네. 하시고 뭔가.

0: 좀 이렇게 뭔가 흥분되는 그런 네. 그런 게 느껴져요. 이 분위기에서. 아, 네.
1: 그럼 이 중에 우리 장명선님이 함께 하신 노래는 어떤 겁니까?
2: 세븐보이즈라는 곡이에요.
1: 네. 세븐보이즈.
0: 네. 뭐 일곱 소년이라는 얘기예요?
2: 아 소년 아니고요.
3: 네. 보이드가 공간.
0: 아 보이드. 네. 네.
3: 제가 소개를 준비해왔는데 한번 읊어봐도 될까요?
0: 네. 짤막하게 부탁합니다.
1: 그거 네. 그 이야기를 아, 읊어주세요. 네.
3: 보이드가 우주의 빈 공간을 뜻해요. 네. 별 말고 보이는 까만 공간인데 네. 그것을 국악 장단 중에서 칠체를 활용해서 아, 표현하셨다고 그 합니다. 어떻게 어우러질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1: 궁금해요. 예, 너무 궁금한데 그러면 그 노래는 저희가 라이브로 광고 후에 한번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올가을 가장 화려한 밤, 2026 울산 불꽃축제. 다채로운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밤하늘을 가득 채운 1500대 드론 라이트쇼와 멀티미디어 불꽃쇼까지 10월 2일 저녁 7시 30분 북구 강동 몽돌해변에서 만나요.
1: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2: 5.
1: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2: 2.
1: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2: 1.
1: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3: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4: 의학계열 및 스카이 지망생을 위한 울산 대성학원이 현 중위부터 고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방학 윈터스쿨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공부하는 방법과 습관부터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5: 미래, 보기만 할 건가요? 2026 울산 미래 박람회. 보고 움직이고 직접 경험하는 미래. 온몸으로 즐기는 AR 스포츠 파도. 울산의 하늘을 체험하는 스카이링크. 반구대 암각화 속으로. AI와 로봇을 눈앞에서. 미래는 직접 해볼 때 더 재밌으니까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현장 선착순 무료 관람.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울산공업축제장에서 만나요.
6: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7: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8: 추석 연휴에 전해드리는 MBC 라디오 교통정보입니다. 전 시간까지는 하행선으로 밀리던 고속도로가 이제 양방향 모두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쪽 정체가 빠르게 길어지고 있는데요. 10시 출발 소요 시간을 보면 부산에서 서울 사이로 양방향 9시간, 대구와 서울 사이는 8시간, 광주에서 서울이 7시간 20분, 서울에서 광주는 6시간 30분 예상됩니다. 그리고 사고 난 곳들이 갑자기 많아져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 일축 부근 1,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면서 일대가 좀 많이 밀려 있고요. 이 전후로 서청주와 오창 일대 지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은 팔탄 부근 사고 나서 일대가 많이 어렵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망향휴게소 부근도 3, 4차로 사고 나서 일대 어려운데요. 북천안부터 지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9: 추석 연휴에 전해드리는 MBC 라디오 교통정보였습니다.

자, 두 번째 달에 새 정규 앨범 무려 11년 만에 나왔습니다. 장명선님과 함께한 곡, 그렇다면 세븐 보이즈 여성시대 4부 첫 곡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아니, 참. 굉장히 몽환적인 듯.
1: 그렇죠.
0: 하지만 네. 이 절정으로 치닫는 순간부터 야 우리 장명성님의 목소리가 정말 힘을 더하네요.
1: 네.
0: 예, 신의 한 수였다 정말.
1: 네.
0: 아, 잘 들어봤습니다.
1: 아까 근데, 그 설명해 주시다가 저희가 끝까지 못 들었는데 그 칠체에 대한
0: 네 이야기도
1: 좀 더 길게 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마워요.
0: 그리고 어떻게 보면
1: 칠체.

0: 실체라는 것은 무슨 리듬인강?
1: 실체가
0: 네.
1: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스타일로 이렇게 노래를 하실 줄 알죠. 그건 아니신 거네요. 네. 그죠?
2: 네,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3: 마컴.
2: 정말 이러겠지 않나? 되게 청아한 목소리도 나오고
0: 네. 그러니까 목소리가
2: 목소리도 나오고
0: 팔색조라는 거 아니에요
2: 목소리가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4: 진짜 어떻게 이런 경우를 만났는지 저희가 그냥, 너무 행복해요 진짜
2: 그러게. 제가 감사하죠
1: 이야, 정말.
0: 저런 맑은 소리도 내는 거 하면 네. 온통 이 성대를 긁는 것 같은 네. 소리도 내시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4: 맞아요 네. 맞아요
2: 정가에 다 사용되는 것들인데
0: 그렇죠,
2: 자연스럽게
0: 맞아요.
2: 해왔습니다.
0: 정가를 하면 사실 두려울 게 없죠.
2: 목소리 역시 있어서. 아시네요. 네.
1: 아니 정가가 도대체 어떤
0: 거예요? 아까 나중에 한번 들어봐.
2: 맞았어.
1: 요약해서
0: 정가 잠깐만 그래, 좀 맛을 보게 해주세요.
1: 도대체 감을 못 잡겠어요. 정가가 자, 뭔지.
2: 정가라는 음악은 한국의 3대 성악이자 클래식.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데요. 예. 그중에 가곡을 한번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1: 네네네.

0: 이런 매력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청산리 이런 네. 시조창은요. 청산리 이런 다양한 매력이 음악입니다.
1: 소름.
2: 흉내 못 내.
1: 이걸 어떻게 흉내 내 진짜.
3: 완전 다르잖아요.
1: 완전 다르네.
3: 목소리가 완전 다르죠.
2: 완전히 다르죠.
1: 네네. 마치 네, 악기를 다루는 것처럼 이게 오. 소리를 내는데 여러 소리가 한 번에 다 나오기도 하고. 웬일이야.
2: 하루 좋죠. 이틀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 3일째 정도 되는.
0: 웬만하면 3일은 가능해.
2: 공명이 있어요. 정말 공명이.
1: 네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 창명선님께 한번 여쭤보죠.
0: 네.
1: 이 선배 밴드잖아요. 두 번째 달 네. 여러분이 이제 딱 함께 하고 싶다. 이번 우리 새로운 앨범의 노래를
0: 네.
1: 제안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0: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2: 오! 오!
1: 아, 떨어뜨렸다고? 네. 오, 너무 놀라서?
0: 너무 좋으면서도 사실 예. 걱정도 됐어요. 제가 하는 음악이랑 어떻게 잘 어우러질 수 있을까? 제가 폐를 끼치진 않을까? 고민을 하면서 네. 좋았어요.
1: 좋으면서도 이게 내가 진짜 폐가 되면 안 되는데.
2: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함께 작업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을까요? 편곡을 아주 여러 번 엎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모님. 네.
3: 세븐 보이즈 이 노래가 네. 제목도 없이 한 10년 동안 부유하던 노래거든요.
1: 아,
3: 네.
1: 아, 10년 전부터 12년 동안
3: 부유한 가사도 없이 이렇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되게 이거를 국악 장단을 막 넣어가지고 할까 막 이렇게 고민을 막 하다가 이렇게 딱
4: 영서 씨 덕분에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좋다.
1: 이 곡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4: 그러니까요.
2: 아니 어떻게 요새는 뭐 AI로 뚝딱 아들이 엄마한테 뭐 고생했다고 노래 만들어주기도 하고
0: 오, 맞아요.
2: 뭐 그 노래 듣고 아들이 뭐 엄마가 울고 막 이러더라고요. 와. 그러는데 AI처럼 편하게 갈 생각은 요만큼도 없으셨던 거죠.
0: 한번 올려볼까 생각했는데 너무 잘할까봐 또 겁이 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2: AI가 네, 너무 잘할까봐.
0: AI는 사실은 근데 뭔가 이음을 칠까 저희는 라이브 할 때 고민하잖아요. 이걸 할까 이렇게 할까 근데 그 친구들은 그런 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저희끼리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저희 사실 서로가 서로에게 AI거든요.
2: 서로가 서로에게 AI다. 좋다.
5: 저희는 약간 불친절한 버전의
1: 약간 불친절한 버전
5: 거기 틀렸어. 그치, 너 거기 틀렸어. 뭐 이런 식으로.
2: 그래요.
5: 잘 집어주시죠.
2: 맞아.
1: 자, 그런 의미에서도 정말 두 번째 달의 음악은 대체 불가고요.
2: 그렇죠.
1: 예.
2: 대체 불가죠.
1: 또 우리 멤버들은 작년이 이제 데뷔 20주년이 되는 해 아니었습니까?
4: 와.
1: 이제 여섯 분들은 진짜 식구 같으시겠어요.
4: 맞아요.
0: 식구보다 자주 보고.
5: 진짜 확실히 그 20년 넘는 시간 동안 가족들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고 시간을

0: 맞아. 엄청 오래 보내서 정말 맞아. 편합니다.
1: 그 20년의 시간이면 각자의 가정도 꾸리신 거 아니에요, 그죠?
0: 네, 그렇죠.
1: 정말 식구처럼도 네. 여섯 멤버가 지내지만 네, 네. 각자의 가정도 또 꾸리시고.
0: 네, 맞습니다.
1: 야, 그 가정들의 그러면 식구들도 같이 좀 만나고 교류도 있고 그러신가요?
2: 그러기도 하고 가정이 꼭 다 있지도 않은지도 하고.
1: 아, 물론 불안합니다. 물론. 네,
0: 그럼요.
2: 네. 또 공연장에 네. 놀러 오기도 하고요. 같이 네, 네. 이렇게 네. 같이 만나고.
3: 장명선님의 무대가 더더욱 궁금해집니다. 네, 갑자기 궁금해지셨군요. 명절이 바쁘실 것 같아, 명선님은.
4: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죠? 이제 명절에는 저 외동딸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랑 꼭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편이라서.
1: 아, 외동이라.
4: 네, 저는 읍면동 리에 살았기 때문에 리에 올라오십니다.
3: 아, 아 어머니가 올라오시는구나.
4: 네, 서울 나들이를 할 예정입니다.
3: 아, 좋죠, 좋죠. 좋다. 네. 오늘 고궁 공짠 거 아시죠?
4: 맞아요. 아.
3: 자, 특별히 또 한 곡이 더 준비됐다 그러는데 어떤 곡일까요?
4: 당당히 여러분들이 귀성길에 들으시면 좋을 만한 곡으로 했습니다.
3: 네.
4: 두 번째 달의 연주로 찔레꽃 들려드릴 건데요. 전가 창법이랑 어떻게 어우러질지 한번 네. 봐주세요. 아까
1: 살짝 들려주신 그것도 이렇게 가미해서
4: 네.
1: 찔레꽃? 알겠습니다. 아, 여러분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0: 야, 아니 이 찔레꽃은 진짜 뭐야? 아니 이거 찔리면 진짜 큰일 나겠는데. 아니 처음에는 너무 흥겹게 가다가 마지막에 이게 예. 긴 여운을 남기는 듯한.
1: 그렇죠.
0: 와.
1: 기가 막히죠. 아주 진짜. 가을 바람. 네. 좋은 어느 오래된 정원에 앉아서 듣는 기분?
0: 그러게요.
2: 아,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1: 네. 아니 뭐 해외 공연 좀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2: 오, 네, 맞아요, 연락 주십시오.
0: 이 한국의 매력을 정말 네.
1: 그렇게
0: 오래 아셔도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3: 저도 같이 가요.
2: 아 그래요. 명서 씨 함께 가야죠.
0: 그러니까 명서 씨 목소리 실은 두 번째 달에 연주가 이렇게 촥 더해지니까.
1: 맞아.
0: 어, 이게 또
2: 꿀조합이죠.
1: 정말
0: 강요하지 말아요.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아 혹시 정말 두 팀의 공연 계획 있으세요?
2: 아 저희 공연 계획이요.
0: 네.
2: 어 저희가 11월 7일에 명동에 있는 엑스칼라라는 공연장에서
1: 네.
2: 소리꾼 김준수 씨랑 고영열 씨가 같이 하는 판소리 춘향가 10주년 기념 공연을 해요.
0: 네, 네. 네,
2: 저희가 그 두 분이랑 같이 판소리 춘향가 앨범을 낸 게 올해로 딱 10주년이 돼가지고요.
0: 오,
2: 그래서 그 두 분이랑 저희 네. 두 번째 달이랑 이렇게 해서 단독 콘서트를
4: 예? 네. 오리지널 멤버,
1: 멤버 그대로,
2: 그대로. 네. 네. 하고 있습니다.
1: 11월 7일 네. 그 다음에
2: 두 번째 달로 검색하시면 판소리 춘향가를 찾으셔야 돼요. 다른 네. 공연들도 다 좋기는 하겠지만 이 공연은 네. 정말 특별히 더 좋을 거예요.
1: 기억을 해두세요 여러분. 두 네. 번째 달
0: 네. 네. 저는 국악인 그 김준수 씨 뵌 네. 적이 있어요.
2: 아, 네.
0: 국악계 아이돌
2: 맞아요.
0: 어,
2: 맞아요 맞아요
0: 멋있죠. 네, 네, 네.
2: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그 친구랑 같이 와서 또 네. 우리 판소리 한 자락 이렇게 해서 하면
1: 좋죠.
2: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네네.
2: 네.
0: 예, 멋지더라고요.
1: 설날이 또 있지 않습니까?
2: 아, 맞아요.
1: 네. 네.
2: 우리 명절이 명절. 많아서 너무
1: 그렇죠.
2: 좋아요.
4: 명절 전문 밴드 두 번째.
0: 역시 리더시다.
2: 네. 네. 정월 대보름도.
0: 그런 프레임 있고. 되게 좋아.
4: 아,
2: 맞아요.
4: 명절에 항상 함께하는 밴드 두 번째. 기억해 주십시오.
1: 네.
0: 알겠습니다. 아 정말 추석날 아침.
1: 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0: 네.
1: 또 좋은 음악 들려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이제 당당히 여러분. 께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장명서님서부터 끝 인사 부탁드릴게요.
3: 여러분 항시 건강하시고 아. 항시 행복하시고 좋은 음악과 함께하는 하반기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0: 네, 장명선 씨 감사합니다. 우리 박진우님.
5: 아, 네. 아, 뭐 추석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네. 보내시는 게 가장 어 행복하고 가치 있게 보내는 시간
3: 저희랑 보내시잖아요 이번에.
5: 네. 역시 굉장히 행복합니다 지금.
3: 친당.
5: 네, 사랑하는 사람과 많은 시간 같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네. 네.
0: 두 팀 모두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아주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6: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7: 네.
6: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7: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6: 맥스 안 터져요.
8: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6: 맥스 안 터져요.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0: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1: 완전 좋아요.
10: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1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피지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2: 경북 취업이 잘 되는 경북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북 4호선 캠퍼스
3: 경북.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4: 경북대학교.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7: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8: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9: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0: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11: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10: 텐디컬렉션 미셸에서 구두교환권,
11: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10: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11: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10: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살,
11: 우리동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10: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월,
11: 무첨가 주스 SU 당근에서 제주 구좌 당근 주스,
10: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11: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10: 씹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온누리 스토어에서 이가덴트정,
11: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카멜리 키즈 선크림을 드립니다.
12: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13: 네, 추석날 아침 오늘도 여성시대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0: 저희는 내일 아침에도 변함없이 9시 5분에 다시 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왜 달빛을 받으며 잠시 걸어보지 않았을까? 데이비드 소로의 말입니다. 그는 밤에 걷는 것은 완전히 다른 계절을 걷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밤이 되면 눈은 선두에서 물러난다. 다른 감각들이 앞에 나선다. 사방에 새로운 것들이 나타난다. 한낮의 열기가 가라앉은 밤, 어둠 속 실루엣에 놀라기도 하며 소리와 냄새에 신경을 곤두세우던 때가 떠오릅니다. 분명 아는 길인데도 다른 것처럼 느껴지죠. 이미 다 겪어본 것 같아도 세상 어딘가엔 몰랐던 모습, 새로운 삶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새를 관찰하고 사진으로 기록하는 사진작가 윤기덕입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어떻게 아름답고 희귀한 새들이 순간을 포착하냐고요. 새들은 사진 찍기 좋은 때와 장소를 미리 알려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저 한 장소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전부이지요. 포기하고 자리를

0: 떠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끈기로 버텼습니다. 기회는 언젠가 찾아옵니다. 준비하지 않는다는 건 마침내 찾아온 기회 앞에서 정작 내 손에 카메라가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긴 기다림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포기하고 싶어지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카메라를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끈기 있게 자리를 지킨 당신에게 기회라는 눈부신 새 한 마리가 반드시 날아오르니까요.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데이.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리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18일 오픈 1551 8454 동원개발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2: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행복을 야속하게 빼앗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위식도 역류질환인데요. 성인 10명 중 1명이 갖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죠.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게으르면 고생한다는 뜻으로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가슴 통증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위와 식도를 편안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11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는 서로 다른 체제를 대표한다는 걸 잘 이해하고 양국 국민의 유대가 지속되고 있다며 미중 관계가 돈독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백악관에서 열린 시 주석을 위한 국빈 만찬에서 양국이 이어온 우호 외교, 무역 관계의 역사를 소개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과 중국인은 언제나 상품과 지식, 관습, 사상을 교류해왔다며 이는 양국 간 무역과 상호 존중의 토대가 되었으며 우리는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한 번영과 안보를 증진하는 관계 구축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미 관계가 또 하나의 역사적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현지 시간 24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 연설에서 중국과 미국은 대국의 책임을 보여주고 국민의 기대와 시대의 큰 흐름에 부응하며 서로 올바르게 관계 맺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1940년대 양국이 일본을 상대로 공동전선을 형성했던 시기를 언급한 뒤 피와 불로 단련된 이 우정은 반드시 대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가능성에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재임하는 동안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잘 챙기도록 하겠다며 혹시라도 2030년 6월 2일을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종료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연임 개헌 논란에 다시 한번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고 최종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제안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현지 시간 24일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적대 행위를 끝내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이끌 7일간의 계획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의 발언에 대해 백악관 관계자는 CNN에 중재자들을 통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공방이 또다시 이어졌습니다. 푸틴은 현지 시간 24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민감한 목표물과 홍해 연안 도시 안부에 위치한 사우디 국영 석유 회사 아람코의 시설을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의 이 같은 발표는 사우디 측이 얀부와 사우디 남부 타이프주를 향해 발사된 후티의 탄도미사일 6발을 요격했다고 밝힌 뒤 나왔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 보호를 위해 자국 군사 자산과 병력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추석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 곳곳에 비가 예보된 만큼 귀성 귀경길 빗길 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권은 5에서 10mm, 강원도는 5에서 30mm입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3.2도입니다. 정색입니다. MBC 11시 뉴스 마칩니다.
7: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8: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9: 고수익에 원금 보장?
8: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10: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서 고향으로 또 여행지로 먼 길 나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요즘은 목적지만 입력하면 가장 빠른 길은 물론 도착 예상 시간까지 안내받을 수 있는 시대죠. 하지만 누구나 손쉽게 지도를 이용할 수 있는 지금과는 달리 과거 조선시대만 해도 지도는 극소수 계층만 볼 수 있는 귀한 자료였다고 하는데요. 그 귀한 정보를 더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목판으로 찍어내고 접었다 펼칠 수 있는 지도첩으로 만든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정호 선생의 대동여지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과학저과학에서는 한영준 기자와 함께 김정호와 대동여지도를 둘러싼 오해를 짚어보고 지도 안에 담긴 지리와 과학을 살펴보겠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첫 곡은 마룬5의 맵스입니다.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 가입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은 세계의 역사를 지리를 통해 과학적으로 풀어주시는 역사 크리에이터 한영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두산생 겸 한영준입니다.
1: 네, 추석

0: 연휴가 시작이 됐어요. 추석인데 고향을 오가면서 먼 길 나서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추석 특집으로 저희가 옛 지도에 관한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추석에 이렇게 명절만 되면 어쨌든 지도를 한 번쯤은 꼭 펴보는 것 같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하느라.
1: 그렇죠.
0: 고향이 그리우신 분들은 고향 어디 있는지 또 한 번쯤은 눈으로 확인하시느라. 그래서 오늘 지도 얘기가 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대동여지도라고 저희가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네. 대동여지도 하면은 조선 후기의 지리학자 또 지도 제작자 김정호 선생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너무 많이 들어봐서
1: 그렇죠.
0: 거의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분이고 또 그런 지도인데 김정호 선생과 대동여지도를 둘러싼 여러 소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김정호 선생이 전국을 세 번 돌면서 또 백두산을 여덟 번 오르면서 이 지도를 만들었다. 네. 이 얘기가 있고요. 흥선대원군이 대동여지도를 두려워해서 지도를 불태우고 김정호를 옥에 가둬서 죽였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1: 네.
0: 이게 뭐 어떻게 확인된 얘기인지도 모르겠어가지고 네. 실제로 확인된 얘기인지부터 여쭤볼게요.
1: 이 스토리를 그냥 쫙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뭐 무조건 거짓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대에 그러니까 네. 우선은 김정호라는 인물이 언제적 사람이냐면요. 네. 딱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조가 죽고 세도 정치 시기
0: 그러니까
1: 1800년대부터 1860년대 고종 제위 초기까지 살다가 간 인물로 우리가 추정을 해요.
0: 그 왕들을 다 거칠 정도로 이렇게 오래 사셨어요.
1: 아, 60세 정도까지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조 죽고 순헌철 고셋 그리고 이제 고종 초기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0: 예.
1: 그 당대의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0: 김정호의 대한 내용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1: 아까 말했던 무슨 백두산을 몇 번 올랐더니 뭐 예를 들면 이게 최소 있으려면은 대동여지도 뭐 이렇게 서문 같은데 아니면 예. 작가의 말 이런 데 써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전국을 몇 번을 돌았고 백두산을 몇 번 올고 보니 이런 게 써 있어야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 기록이 전혀 없고요.
0: 네.
1: 그리고 뭐 다 불태웠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0: 예.
1: 목판본이 지금 12면이 남아 있고 그리고 필사본 같은 경우에 찍혀 있는 본도 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0: 목판이 뭐 서울대 규장각?
1: 네. 예. 거기도 있고요. 숭실대도 있고 이게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출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0: 그러게요.
1: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요.
0: 네.
1: 이 이야기를 만든 사람은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친일파로 알고 있는 최남선입니다.
0: 예.
1: 이 최남선이 되게 또 흥미로운 게요. 이 당시에는 최남선이 변절하기 전입니다. 1925년에 동아일보에 실린 고산자를 회함이라는 글에 요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0: 예.
1: 근데 이게 무기명으로 나와 있는 글이라서 최남선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문체나 이런 걸 보면 아, 이 육당 최남선이겠구나. 쓴 글이겠구나라고 예.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0: 네.
1: 거기에 이런 글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호 선생이 정말 전국을 답사하고 백두산을 여러 번 올랐다.
0: 네.
1: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얘기를 최남선이 한 이유는 그러니까 조선인들의 어떤 그 자부심을 느끼게 하려고.
0: 아, 그때는 변절하기 전이니까.
1: 변절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뭐 그냥 그 19세기 중반에도 이런 대단한 인물이 이런 대동여지도라는 지도를 만들었어. 근데 그냥 그걸 만들었어라고 하면 좀 그러니 자기가 약간 우리 지금 말로 속된 말을 할까 뇌피셜이라고 하죠. 뇌피셜을 갖고 전국을 몇 번을 돌고 뭐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라는 얘기가
0: 네.
1: 실린 겁니다.
0: 네.
1: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정부는 이런 걸 제대로 용인해 주지 않았어. 그거 그렇게 해서 아, 실제로 김정호가 이런 사람이구나를 이렇게 띄운 거죠. 그런데 요거를 1930년대 40년대에 조선 총독부가 악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이제 조선 뭐 조선어 독본 이게 조선어를 가르치는 교과서 같은데
0: 네.
1: 김정호 관련된 글을 실기 시작하면서 김정호는 조선 한반도를 몇 번을 돌고 백두산을 몇 번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대동여지도라는 걸 만들었는데 실제로 조선 정부는 이 지도나 지리 정보가 밖으로 새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김정호를 탄압하고 오히려 대동여지도를 없애려고 노력을 했다.
0: 아.
1: 그만큼 조선은 망해야 되는 나라다라는 식으로 프로파간다를 잡은 거죠.
0: 그걸 교과서에 실었다고 일제강점기 네,
1: 그렇죠.
0: 시절에.
1: 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이유가 나타나는 게 김정호는 위인입니다.
0: 예.
1: 대동여지도는 엄청난 업적이죠. 그런데 막상 김정호 선생과 관련된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0: 예.
1: 이거는 제가 이게 그 우리가 그 위키 백과, 그러니까 오픈 이런 백과에도 있어서 제가 찾아봤는데 실제로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에
0: 네.
1: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김정호 관련 기록은 다 합쳐도 오늘날 A4 용지 한 장 안팎밖에 되지 않는다.
0: 아.
1: 그러니까 실제로 위인이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위인전을 만들고 싶잖아요. 근데 기록이 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뭐 육당 최남선이 쓴 글, 그리고 조선 총독부가 쓴 글,
0: 예.
1: 그 이거는 맞겠지 싶어서 위인전에 1980년대, 90년대에도 그걸 그대로 쓰기 시작을 한 거죠.
0: 아, 80, 90년대까지요.
1: 네. 네. 그렇게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게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느꼈고, 그리고 실제로 대중매체에서도 이러한 일설들이 사실인 것처럼 많이 되잖아요.
0: 네.
1: 그럼 그게 그냥 다 사실인 것처럼 알려졌으니까. 근데 이후에 학자들이 이거는 다시 분석해보고 조사해본 결과
0: 네.
1: 이게 당대 기록에 없는 걸 보니 그러니까 육당 최남선이 1925년에 썼던 글도 어디에 따르면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출처도 없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사실상 없는 기록이고 인 것 같다라고
0: 네.
1: 하는 거죠.
0: 그러면 언제부터 바로잡기 시작한 거예요? 한 8, 90년?
1: 90년대, 2000년대부터 바로잡기 시작한 거죠.
0: 그렇군요.
1: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걸 믿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거 보면 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 게 김정호라는 인물은 왜 이렇게 자료가 없느냐.
0: 그래요. 맞아요.
1: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0: 네.
1: 예전에는 그래서 몰락한 양반일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것마저도 아닐 것이다.
0: 네.
1: 그러니까 그냥 평민이었을 것이다.
0: 평민 출신이었어.
1: 평민, 그러니까 중인도 네.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자꾸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0: 네.
1: 족보나
0: 네.
1: 가계도 기록은 전 세계 정말 탈추종을 불허할 만큼 자세하게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0: 네.
1: 그런데 후손 가계도도 없고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그러니까 보통 어떤 인물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세도 정치 시기에 대충 태어나서 살다 갔어요라고 말 안 하잖아요.
0: 네.
1: 왜냐하면 그 기록도 없어요. 1804년에 태어나서 1866년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냥 대충 이 사람이 이맘때 요걸 썼을 테니 이렇게 추정만 할 뿐인 거죠.
0: 네.
1: 고향도 황해도일 것이다. 아니면은 서울 어디 남촌에 있는 뭐 그래서 실제로 김정호 선생이 여기가 생가 터일 거라고 하는 비석이 지금도 서울 그 만리제곡에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것도 추정일 뿐이다라고
0: 아.
1: 하는 거죠.
0: 그런데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평민이기 때문에
1: 네.
0: 그런 것들이 뭐 실리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추정은 충분히 가능한 추정인 것 같고 되게 설득력이 있는 얘기 같은데 이게 서울대 규장각에 있다는 얘기는 이 목판본이
1: 네.
0: 그러면은 조선에서도 인정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대동여지도를.
1: 그렇죠. 요거는
0: 네.
1: 이제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있는 학자들은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정설은 아닌데 오히려 조선 정부에서 그러니까 김정호가 지리학자이기도 한데 사실상 판각자이기도 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지도나 이런 거에 약간 뭐 속된 말로 미쳐 있는 사람인데 판각이나 이런 것도 이제 스스로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조선 정부가 김정호라는 프리랜서한테 이거 약간 아웃소싱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약간 조선 그러니까 대동여지도가
0: 아.
1: 사실상 국책 사업으로 진행된 게 아닐까?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정설은 아닙니다.
0: 네,
1: 그런 추정도 지금
0: 정도로.
1: 나올 정도로 네. 되게 많은 그 학자들이라든지 그 당시에 있는 학자들이나 아니면은 되게 높은 관료들의 지원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
0: 그러면 김정호의 삶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우리가 알려져 있을까요?
1: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0: 그 정도.
1: 1804년에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0: 예. 너무 알려진 게 없어요.
1: 자기가 쓴 책들.
0: 예.
1: 자기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도만 만든 게 아니라 지리지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0: 네.
1: 썼거든요.
0: 네.
1: 뭐 그런데 나온 것들 그리고 그렇게 지도나 지리지를 만들면서 교류한 학자들이 남긴 글들 그리고 약간은 하위 계층에 이지만 되게 좋은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기록을 남긴 그런 문집들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런데 이렇게 찔끔찔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는 뭐 황해도 출신이다. 어디는 뭐 만리지 출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는 거죠.
0: 아, 추정으로밖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는
1: 네.
0: 그러니까
1: 그 빈 곳이 그 뭐 백두산 몇 번 올랐다. 채워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 실제 확인된 내용도 아니고
1: 네.
0: 오해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김정호의 삶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지도를 좀 들여다보면서
1: 네.
0: 지도 얘기에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쭤보면서 그 빈 공간들을 좀 채워보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도 자체를 들여다보면
1: 네.
0: 대동여 지도는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어요. 이제 훌륭한 지도다. 그 시대에 나올 수 없다라고 할

0: 정도로 정말 대단한 업적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이유까지 아시는 분들은 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훌륭하다라고 하는지 어떤 점에서 높이 평가를 받을까요?
1: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그걸 정리를 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정확도.
0: 정확도.
1: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식의 유통.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목판본으로 제작을 했다라는 그 지식의 유통 측면이고요.
0: 널리 보급할 수 있게.
1: 그리고 네.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 예. 이 세 가지가 중심이 되지 않을까.
0: 야, 사용자 편의성은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나온 개념 같은데.
1: 네.
0: 유저 인터페이스 뭐 이런
1: UI, 거. UI, UX.
0: 그런 거를 그때부터 생각을 했다는 거군요.
1: 네.
0: 알겠습니다. 하나씩 짚어볼게요. 지금의 지도와 비교하면 얼마나 정확한 정도인지요?
1: 그러니까 이게 아예 1861년쯤에 만들어진 이제 지도라고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0: 네.
1: 21세기의 이제 지리학자들이 GIS라고 하죠. 이제 지리 정보, 지리 위치 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0: 네.
1: 그러니까 현대적 기법으로 요거를 정리를 해본 거죠. 대동여지도의 정확성을 연구해 본 결과 대동여지도의 축척이 한 15만 8천 대 1에서 16만 2천 대 1. 로 추정이 된다.
0: 대충 16만 대 1.
1: 16,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15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야, 15만 8천이랑 16만 2천 원 차이가 많잖아. 근데 그 당시 지금의 근대적인 측량법, 아니면 무슨 위성으로 인한 측량이 아니라, 그냥 정말 그 당시에 발로 뛰어서 각 도, 각 군현이 만든 걸 싹 취합해서 만든 정보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대략적으로 축척이 16만 대 1 정도 되는 거네요. 라고 할 만큼 정확하다는 거죠.
0: 아 그러니까 아까 15만 8천 대 1과 16만 2천 대 1은
1: 네.
0: 각 뭐래 지역마다 조금씩 그 축적 비율이 네네.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1: 네.
0: 아, 그 전체적인 범위가 그거란 이런 말씀이세요?
1: 맞습니다.
0: 아, 평균 내면 16만 대 1이고
1: 그렇게 되는 거고요.
0: 아, 그러면 오차의 범위를 따져봐도 2천이면 16만에 2천이면 1%도 안 돼요.
1: 맞습니다.
0: 아, 그러니까,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축척이 네. 그만큼 일정하다. 그리고 회전각도 한 2도에서 3도 정도로 일정하다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치적 정확성을 따져봤을 때는
0: 네.
1: 굉장히 지금에 있는 지도와 봤을 때도 손색이 크게 없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냐.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그래서 어떻게 취합한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경기도 지역은 아주 정확합니다. 수도 근처고
0: 예.
1: 정보가 넘쳐나니까
0: 지역 지도가 많았겠군요.
1: 그런데 그렇죠. 이제 도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북서쪽에는 함경도 지역 그쪽은 이제 국경지대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행정력이 그 조선 정부의 행정력이 완벽하게 돼 있지를 않다 보니 이걸 지금의 지도랑 비교해봤을 때 함경도 지역 같은 경우는 약간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
0: 알겠습니다. 근데 취합해서 그렸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1: 네.
0: 아까 제가 오해가 되는 부분으로
1: 네.
0: 말씀을 드린 거는 백두산을 8번 오르면서 혼자 다 그림을 그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1: 근데 네.
0: 지도 제작 방식이 각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지도들을 그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지도들은 그 지역의 지도들일 거고요.
1: 네.
0: 그것들을 하나하나 취합해가지고 그걸 잘 배치해가지고 전국지도로 만든 이 방식을 사용한 거예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요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0: 예.
1: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김정호가 대동여지도 그리고 그 이전의 지도들을 만들면서 가장 많이 교류했던 인물이 두 명이 있는데
0: 네.
1: 한 명이 신헌이라고요.
0: 예.
1: 이게 신헌이 조선 후기에 이제 무신이자 외교관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랑 국방 이런데에 관련된 이제 그런 인물인데,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그 당시 조선 후기의 최고 관료죠. 지금으로 치면 뭐 국무총실 같은 비변사,
0: 네.
1: 규장각 그리고 민간에 소장된 지도 도서를요 다 수집을 합니다.
0: 비변사 규장각은 아까 그 누구 신헌
1: 신헌이라는 인물이
0: 이분이 제공을 한 거예요.
1: 그렇죠. 제공을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일부 학자들은 이게 국책 사업 한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인데 그거는 적어지만 그만큼 이 신헌이라는 그러니까 아예 조선 정부에 속해 있는 인물이
0: 네.
1: 조선 정부 안에 있는 지도나 지리 정보를 제공하고 후원하면서 이게 만들어졌다.
0: 네.
1: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나오는 거죠. 그 전에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지도 아예 안 만들고 김정호라는 천재가 나타났고 이걸 만들었냐?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죠.
0: 그렇죠.
1: 이미 그 전부터 이전에 있는 지도 제작자들이 있었고
0: 왜 세종실록 지리지도 있잖아요.
1: 네, 네. 그 전에 뭐 각종 지도들이 다 선배들이 다 만든.

0: 힘들고 그리고 조선 정부가 조선이 얼마나 중앙 집권과 행정력이 뛰어난 정부였냐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각 군현, 각 도에 전부 다 이게 다 있었거든요. 또 그게 조선 정부에도 뭐 필사본이나 이런 게 있었을 것이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집대성한 인물이 김정호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한영준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0: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1: 요즘 그렇죠 뭐.
0: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1: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0: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2: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5.
2: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2: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2: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3: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4: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이번 강의는 강병원 외과 전문의와 함께 다리 혈액순환을 돕는 정맥의 역할부터 하지 정맥류의 원인과 주요 증상, 그리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법까지 알아봅니다.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마련된 이번 행사의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달동 배양규 연합비뇨의학과 의원, 범서온천 지지워터피아, 일산동 산노모남촌 울산대왕함정, 학성동 울산의 비치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의 비치 시민건강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5: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6: 추석 연휴에 전해드리는 MBC 라디오 교통정보입니다. 차례 지내고 나서 이동하는 차들 확실히 늘었습니다. 고속도로 양방향으로 각각 정체인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주로 충청권에서 길게 밀리면서 청주에서 17km 구간, 이후로 달래내부터 반포까지 시구간에서 다시 혼잡하고요. 반대 부산 방면은 남이분기점 부근 길게 속도 내려갑니다. 함양 울산간 고속도로 함양 쪽으로는 사고 있습니다. 영산터널 나와서 있었던 승용차 사고인데요. 갓길로 차량을 이동해서 처리하고 있고 뒤로 서밀양 나들목부터 정체입니다. 통영 대전간 고속도로 대전 쪽이고요. 무주부근 갓길에 고장난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서 있고,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 적성터널 부근 3차로에서도 지금 고장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아량입니다. 추석 연휴에 전해드리는 MBC 라디오 교통정보였습니다.
7: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오늘 한영준 기자와 함께 추석 특집으로 대동여지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서 대동여지도가 제작 방식에 있어서 전국에 있는 그 지도들을 다 집대성해가지고 그렇죠. 모아가지고 전국지도 하나를 펼쳐낸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외에 또 제작 방식의 독특한 점이 또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 일부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목판본으로 제작이 되었다는 게 네. 굉장히 혁신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7: 네.
8: 그러니까 그 전에 목판 지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동여지도가 특별한 거는 전국을 그리고 대형으로 만든 거. 그러니까 작은 지도를 목판으로 만든 것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선배들이 있긴 있었는데 네네. 이걸 대형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7: 대형으로 만들면은 좀 자세히 볼 수 있으니까 좋은 그렇죠. 점이 있을까요?
8: 그리고 플러스로 그냥 대형으로 만들면 이게 뭐 무슨 대형으로 만들면 오히려 힘들잖아 보기에.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는 거의 쓰지 않았지만 저희 아버지가 항상 조수석 뒷자리에 보면은 그 지도책 전국 고속도로 지도망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7: 우리가 같은 집에 살았을까요? 저희 집도 그랬어요.
8: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 지도 그 제 차 보조석에

0: 있는데.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 원조격이 대동여 지도였던 거예요.
1: 맞아요. 그때도 이렇게 접은 걸 펴고 펴고 펴고 해서 쭉쭉 보지 않습니까? 큰 지도를 봤죠.
0: 실제로 첫 페이지에는 전국 지도가 쫙 들어가 있죠.
1: 맞아요.
0: 그리고 네. 보면은 어느 페이지 뭐 경기도 무슨 경상북도 쫙 해서 수십 페이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 어떤 박물관에 가서 이게 국립중앙박물관인가요? 아무튼 박물관에 가면은 한 진짜 이게 지상 3층 규모의 굉장히 거대한 대동여지도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자세하고 정말 웅장하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은 네. 이거를 우리가 수십 년 전에 아버지가 차 뒤에 그 놔두는 그 책처럼 분철식으로 다 펴놓을 수도 있지만 접어서 그러니까 가방 안에 넣어놓고 다닐 수도 있었다. 요런 게 어떻게 보면 편의성과 함께 네. 그리고 이게 누구나 그렇게 인쇄를 해서
1: 그쵸.
0: 접어서 가지고 다니기 좋다라는 건데요.
1: 그게 보급 면에서 굉장히
0: 그렇죠. 보급 면에서.
1: 근데 그 목판본이라는 게 한 번에 지도를 꽝 찍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난 큰 대동여지도 전국지도 하나를
0: 맞습니다.
1: 부분 부분 찍어가지고 그걸 붙인 거겠죠.
0: 네.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22첩 정도가 그러니까 한 첩은 기호 나와 있는 거고요. 22첩 네.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종이가 22개인 겁니다. 그거를 60개의 목판으로 찍었다고 해요. 근데 앞뒷면을 해서 예. 그러니까 120개의 면을 요리조리 찍었던 거죠. 그리고 아예 도서면 있잖아요.
1: 네.
0: 도서는 선만 몇 개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 판 같은 경우는 아까우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가릅니다. 예를 들면은 이쪽은 그러니까 한 면이 이쪽은 목포 근처 섬들만 찍은 편, 판. 그리고 왼쪽은 밑에 있는 완도 진도 쪽 찍는 판 이렇게 되게 아주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찍었다고 해요.
1: 판도 또 그게 너무 크고 하면은 또 힘들기도 하고 아깝기도 네. 하고 하니까
0: 그러니까 딱 60개 120면 안에 다 담을 수 있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제가 또 찾아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나무 결이나 이런 것들이 오류가 네.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해당 부분만 이렇게 네모로 파가지고 그걸 쏙 드러냈대요.
0: 아, 그 얘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1: 아, 그래요? 그 모듈화라고 표현하잖아요, 요즘에는.
0: 맞습니다.
1: 그런 식으로 했다고 그러던데. 그 설명 좀 해주세요.
0: 그러니까 목판본이 왜 또 뛰어나냐. 왜냐하면 그 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금속 활자를 가장 먼저 만든 그런 그렇죠. 나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목판본을.
1: 직지신경인가?
0: 네,
1: 아닌가?
0: 맞습니다. 그런데
1: 네.
0: 왜 이 목판본이 또 중요하느냐.
1: 네, 네.
0: 수정이 가능합니다.
1: 김종호라는
0: 인물 자체가 되게 좋은 판각자이기도 해서.
1: 예.
0: 처음 대동여지도를 만들고요. 그리고 땡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무슨 이렇게 1.0 버전, 2.0 버전
1: 네.
0: 그런 게 있잖아요.
1: 네.
0: 김종호도 꾸준하게 이게 교정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여긴 이게 틀렸다던데 그럼 이걸 살짝 목판으로 이렇게 갈아서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모듈화된 것처럼 그 부분만 빼서 새로 갈아끼고
1: 네.
0: 이런 것까지 해서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이 대동여지도를 업데이트하는 데 평생을 쓰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굉장히 지금 사셔도 되게 현대 문물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0: 정말 딱 그러신 분인 것 같아요. 예. 신지식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정확도 면에서는 인공위성 사진이랑 90% 이상 일치한다고 들었고
0: 맞습니다.
1: 목판본 때문에 보급이 되게 용이했다. 이거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전국에 있는 지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다 지리를 알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조선이
0: 네. 네,
1: 그런 알 수 있도록 보급을 했다는 면에서 참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세 번째 사용자 편의성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0: 그러니까 지금도 지도를 볼 때 잔뜩 글씨가 쓰여 있으면 되게 눈이 아픕니다.
1: 피곤하죠.
0: 그래서 많이 기호화해 있죠.
1: 네.
0: 그거를 이 대동여지도에서도 그러니까 그동안 조선의 민관에서 지도를 만들면서 해왔던 고민들을 이 김종호가 집대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한 20개. 그러니까는 영하, 읍지, 성지, 진보, 역참, 창고, 목장, 뭐 봉수. 그러니까 각 도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호화해서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이가 22첩인데 플러스 한 첩이 뭐냐면요. 기호만 잔뜩 쓰여 있어요.
1: 아, 이 기호는 뭘 뜻한다. 이 기호는
0: 뭘 뜻한다.
1: 뭐다,
0: 이 기호는 뭐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항상 한국지리 시간에 배우지 않습니까? 뭐 교회는 이거, 절은
1: 네,
0: 이거
1: 그쵸.
0: 하는 거를 전부 다 써놓은 거죠.
1: 와, 그 진짜 현대식이네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러면 기호화해가지고 지도를 나타내지 않았던 건가요?
0: 아, 조금씩 했었는데.

0: 다 각자 지방마다 달랐군요.
1: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실제로 이거는 그냥 글자로서 김정호마저도 30대 그렸던 그러니까 제작했던 지도에는요. 대동여 지도 더 커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글자가 너무 빼곡한 거예요.
0: 아, 그 기호를 다 글자로 그냥 설명을 해놨군요.
1: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하나 하나를 다 이제 수정해서 이제 대동여 지도가 이제 만들어진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기호로 했다, 요거는 글자로 했다. 아니다. 그럴 거면은 정말로 뭐 지명이나 이런 거 말고는 웬만한 건 다 기호로 만들자. 해서 한 20개 가까이를 만들고 그걸 그냥 하나의 챕터로 여기는 기호만 있는 종이야라고 해서 따로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따로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현대. 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편의성 또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 지리 인식을 같이 제가 이제 버무려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산입니다.
0: 산.
1: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서양식 지도를 보면은 산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높은 곳을 표시할 때 등고선을 표시하죠. 그런데 대동여 지도를 보면은 약간 울퉁불퉁한 그 톱니바퀴처럼 생긴 그런 곡선 선으로 표시를 해요.
0: 자세히 보면
1: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 지도를 띄워놓고 보시면은 잘 알 수가 있는 게요. 백두산은 어딘지 다 아시잖아요.
0: 그렇죠.
1: 그 백두산부터 산줄기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0: 맞아요. 산줄기가 선처럼.
1: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서양식 지도 같은 경우는 등고선으로 높이를 선으로 표시하고 가장 최고봉 같은 경우는 삼각형으로 써서 무슨봉 하잖아요.
0: 예, 맞아요.
1: 그런데 대동여 지도는 우리가 예전에 뭐 산경도, 산경표 해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 산 표시는 그 줄기로 우리는 표시한다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대동여 지도 같은 경우도 산을 줄기 다 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그럼 선으로 표시하는 게 맞아? 높고 산줄기가 험한 산 같은 경우는 굵은 선으로 표시하고요.
0: 태백산맥 뭐 이쪽 보면은 개마고원 뭐 이쪽 보면 진짜 굵네요. 선이
1: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서 여기는 산줄기가 이렇게 흐르고 있구나. 그래 조금 얕은 곳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얇은 선으로 표시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엔 대충 산줄기가 있구나. 플러스 우리는 산과 산을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산줄기로 보는 것이구나.
0: 산맥이라는 말이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1: 네. 그 산줄기로 표시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재밌는 거는 이제 하천 같은 경우도 조금은 다르게 표시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천도 얇은 선으로 표시를 하는데 하구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이제 배로 드나들 수 있고 배로 드나들어야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두 줄로 표시를 합니다.
0: 배가 드나들 수 있는 하천은.
1: 그리고 배가 드나들어야 하는 곳은. 그러니까 좀 굵은, 여긴 좀 굵은 곳이야. 라고 해서 우리가 가항할 수 있는 곳은 두 선, 쌍선으로 하고요. 그리고 조금 좁고 실제로 배까지는 안 드나드는 그런 곳은 우리가 그냥 단선으로 표시를 하는. 여기는 좀 이제 조금 선이 넓은 하천이구나를 지도만 보고도 알 수 있게.
0: 지도를 보면은 어디로 배가 들어가야 될지까지 표시를 해놨다는 거예요.
1: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길도 표시를 해놨습니다.
0: 길이요?
1: 네. 길 같은 경우는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길은 이렇고 하천은 이렇고 산맥은 이러면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하나.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맥 같은 경우는 약간 톱니바퀴식으로 표시하고 약간 굵게 됐고요. 그리고 하천 같은 경우는 단선 또는 쌍선으로 돼 있고요. 도로는 어떻게 되느냐. 십리마다 하나씩 방점을 찍습니다.
0: 선으로 하지 않고.
1: 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도 있는데 그냥 선을 쭉 연결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방점을 찍어요. 그러니까 방점이 있는 곳에는 여기는 하천이 아니라 도로구나를 할 수 있고 이 방점이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 10리에 하나, 4km에 하나씩 찍거든요.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가려면 한 점이 10개 있네? 그러면 여기 100리네 40km 가야 되는구나. 지도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일이 우리가 축척을 보면 우리가 지금 현대식 서양식 지도를 보면 뭐 몇 킬로에서 몇 킬로는 축척으로만 돼 있고 그렇죠. 지도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도로만 나와 있고. 그런데 방점을 찍음으로 인해서 그래 우린 저기서 여기 가는데 20리면 되네.
0: 20리면 한
1: 8km만 가면 되고
0: 2시간이야.
1: 그렇게 가면 되겠네를 이 지도를 보고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게 이 대동여 지도의 편의성, 대동여 지도의 위대함인 거죠.
0: 그게 사용자 편의성을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신 거고요.
1: 네. 그런데 안타까운 게요. 1860년대에 대동여 지도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대동여 지도는 누가 제일 잘 활용했을까요?
0: 1860년대요.

0: 이때가 언제죠?
1: 일본이 제일 많이 활용했습니다.
0: 이 이후에? 네. 만들어진 이후에
1: 그 이후에 아. 대한민국이 형성됐을 때는 근대식 측량법이나 근대식 지도가 만들어졌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지도를 실제로 1940년대 조선 총독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자기들이 되게 이걸 잘 사용했다. 우리가 생각 알고 있는 뭐 토지 조사 사업 이런 거 할 때 대동여 지도 사용하고요. 네. 그리고 러일 전쟁, 청일 전쟁, 전쟁 벌일 때 기본적으로 전쟁이 한반도에서 조선에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조선에서 일어나려면 조선 지리를 잘 알아야지 전략을 짜지 않습니까? 그걸 대동여지도를 보고 자기들이 활용을 잘 했습니다. 자기들 기록에 써놨다라고 합니다.
0: 또 표현을 그렇게 해놨어요. 네. 이렇게 잘 활용했다. 네. 참 우리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네. 보통의 일반 사람들도 함께 보려고 목판본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애먼 사람들이 안 좋은 쪽으로 활용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드네요. 아무튼 굉장히 대단한 지도임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단어가 계속 떠올라요. 집대성. 기호 이런 것도 집대성 해가지고 하나로 정리를 해놓고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지도들을 하나의 큰 전도로 만들고 근데 사실 이런 의문도 생깁니다. 각기 다른 지방들의 지도를 네. 이어붙일 때 어긋나는 부분이라든지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어찌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우리가 확인은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찾아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만들었겠죠.
1: 맞습니다. 이제
0: 그래서 그러지 않고는 그걸 완성하지 못할 테니까.
1: 그래서 이게 실제로 방구석에만 앉아서 했을 것이냐. 네. 그렇게는 또 안 본다고 해요.
0: 그렇게 해서는 두 개가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근데 뭐 어긋나는 부분들은 또 이제 보통 어긋나는 부분들은 그 우리 지도책에서도 보지만은 이게 더 넓게 표시를 해서 경상도는 정말 경상도 딱 끝머리까지만 지도가 나와 있지 않고 조금 더 넓게 표시를 하잖아요. 네. 전라도 일부도 표시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돼 있지 않았을까.
0: 아,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1: 그렇죠. 네. 그렇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김정호 선생도 충분히 여기 좀 헷갈리는 부분을 뭐 갔다 오지 않았을까라는 추정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런 정보를 하나로 이렇게 집대성해서 만든다는 게 진짜 가능한가 싶기도 한데 아까 말씀하신 신헌?
1: 네.
0: 예, 여기에서 규장각에 있는 그런 자료들. 이런 자료들을 얻었다고 하셨잖아요. 그 외에 다른 자료들도 많이 어쨌든 참고를 했겠죠.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헌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선 정부 안에 있는 문서를 많이 후원해 준 인물이라면 네. 지도를 제작하는 것을 조금 더 선진 문물을 전해 준 게 이제 최헌기라는 인물이거든요.
0: 예.
1: 이분도 이제 뭐 한능검 이런 거 시험에 자주 나오시는 가끔씩 나오시는 분인데 예. 실학자입니다.
0: 예, 실학자.
1: 그러니까 이게 근대 과학이라든지 그러니까 서양식 과학, 서양식 지리 그러니까 이분도 실제로 아예 그 지구 전요라고요 세계 지리서를 쓰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걸 쓰신 분이 몇 개 약간 이렇게 부탁하듯이 아니면은 이렇게 세계지도 같은 거를 김종호한테 줘요. 그래서 야 이런 거는 목판으로 한번 만들어 볼래? 그래서 교류도 하면서 예. 어떻게 보면 부탁도 하면서 그리고 선진 서양 문물을 전파도 해준 인물인 거죠. 이 최한기라는 인물 자체가.
0: 네.
1: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판각자라고 얘기하는 게 야, 이런 거 판각 한번 해봐 라고 전화해 주면서 그런 걸 또 판각하면서 아 서양 지도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구나. 근데 우리랑 요거는 맞고 요거는 안 맞으니까 이런 걸 좀 흡수해서 또 지도를 만들 때 써봐야지 이런 네. 게 또 활용이 됐던 거죠.
0: 아. 김정호의 삶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거의 없다라고 말씀은 해주셨는데 지금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당대에 굉장히 유명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정부의 규장각이나 이런 데 있는 귀한 자료들을 내주기도 하고 서양의 뭐 지도 제작 방식 같은 것들을 이런 게 있다더라 또 알려주기도 하고
1: 그렇죠.
0: 예.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한 지도 제작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추측입니다만. 네. 지도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뭐랄까요? 그 덕후라고 하잖아요. 이른바.
1: 그렇죠.
0: 지도 덕후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대동여지도 외에도 아까 이런저런 지도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네. 지도들이 있었을까요?
1: 김정호가 30대 초반에 만든 지도입니다. 이 청구도라는 지도는요. 대동여지도보다 더 큽니다.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비슷한 지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대동여지도 버전 이제 1 프리퀄 같은 거죠. 더 큰데 뭔가 여러 가지 단점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큰 지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더 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여기에는 글자가 엄청 빼곡했다.
0: 아, 예.
1: 그러니까 기호를 많이 활용을 못해서 그러니까 기호를 활용을 못하니 더 크게 만들어도 수밖에 없던 거죠.
0: 종이가 커야 쓸 공간이 생기니까요.
1: 그렇죠. 그런 식으로 더 크게 이제 만든 게 청구도고.
0: 청구도.
1: 네. 전국을 되게 일정한 구역으로 만들어서 아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책처럼 볼 수 있게.
0: 예.
1: 정말 지도책 이런 거죠. 이런 것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전에 1850년대 같은 경우는요.
0: 네.
1: 여도 비지. 지리지 같은 것도 만듭니다.
0: 예.
1: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대동여지도, 동여도 같은 걸 만드는 게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지도 덕후다, 지리 덕후다라는 게 제가 아, 나도 참 지도 보고 지리 보는 걸 좋아하는데 아, 이분도 진짜 왜 이런 생각을 했고 왜 이렇게 하려고 했는지가 느껴지는 게
0: 네.
1: 이제 뒤에 이야기까지 쭉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냥 대동여지도라는 큰 지도, 위대한 지도를 만들었어
0: 네.
1: 라고만 우리가 생각하시잖아요.
0: 네.
1: 근데 이분은 평생 동안 조선의 지리를 완벽하게 정리해야겠다라는 데 일평생을 자기가 바친 분 같아요.
0: 그 계속 업데이트 해나가면서. 그쵸?
1: 그냥 단순히 지도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리지. 그러니까 뭐 지리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제 역사 배우신 조선, 그러니까 한국사 배우신 분은 뭐 이렇게 이중간의 택리지 이런 걸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김종우도 지리지를 만들었어요.
0: 예.
1: 그러니까 이게 지리정보 백과사전인 대동지지를 만들었고요. 그거를 다 만들지 못해서 중간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해요.
0: 아, 만드시던 과정에서
1: 그러니까 대동여지도를 다 만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요새 세계관이라고 하잖아요. 김정호 선생의 지리, 조선 지리 세계관에는
0: 아.
1: 대동여지도라는 거대하지만 분철식으로 되어 있는 지도를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축소판, 그러니까 한 눈에 볼 수 있는 축소판인 대동여지전도. 요게 또 하나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이게 그냥 지도만 보면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N 지도나 이런 거 키면은 뭐 이렇게 맛집 이렇게 훅이 나오고 하잖아요.
0: 네.
1: 그런 걸가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지리지라고 하는 그 대동지지.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만들어서 그러니까 김종호만의 조선 지리 세계관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0: 예.
1: 그런데 이거를 다 만들지 못하고 사망을 했다고 해요.
0: 아, 자신만의 지도를 통해서 이 조선의 역사와 문화, 경제 뭐 이런 것들을 하나에 다 담는 세계관을 그렇죠.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다.
1: 네.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백과사전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지도를 통해서 보면.
1: 백과사전이라고 네, 우리, 생각하면 되겠죠.
0: 네. 그런 거를 끝까지 만들다가 예,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와,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도 덕후라는 말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1: 그러니까요.
0: 듭니다. 오늘 대동여지도와 김정호 선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뭐랄까요? 참 진정한 연구자? 지금 시대에 만약에 계셨다 그러면 정말 세계 한 획을 긋는 연구자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단한 분의 대단한 업적을 우리가 오늘 추석 특집으로 살펴봤습니다. 이과학 저과학 마칠 시간인데요. 한영준 기자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4: 층은 달라도,
5: 층은 달라도
4: 고민은 하나. 더는 같이 더는 선택
3: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2: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3, 2, 1,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2: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3: 우리 아이 락토핏,
2: 바쁜 하루를 보내는
3: 어른들도 락토핏,
2: 장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3: 우리 모두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이번 추석 가족의식은 샤브올데이. 가을식 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 12시가 방송됩니다.
3: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남은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오늘 끝곡 내래 기억을 걷는 시간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낮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명화를 통해 일상의 예술을 전하는 작가 이윤서입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하루에도 우리는 스마트폰 화면을 수없이 바라봅니다. 오늘은 단 1분만이라도 명화 한 점을 검색해서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명화 한 점은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게 하고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보다 잠시 멈춰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명화 한 점이 당신의 하루의 온도를 바꿉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탁주 태화루 올가을 가장 화려한 밤 2026 울산 불꽃축제 다채로운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밤하늘을 가득 채운 1500대 드론 라이트쇼와 멀티미디어 불꽃쇼까지 10월 2일 저녁 7시 30분 북구 강동 몽돌해변에서 만나요.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4: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4: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정오뉴스입니다. 탁구 대표팀 신효빈 임종훈 선수가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혼합복식 8강전에서 세계 랭킹 10위 대만의 린윈루 정이징 조를 3대2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혼합복식 세계 1위 임종훈 신효빈 조는 8강전에서 상대와 한 세트씩을 주고받는 접전을 펼쳤고 2대2로 맞선 마지막 5세트를 듀스 승부 끝에 12대10으로 가져와 세트 스코어 3대2로 승리했습니다. 준결승에 올라 동메달을 확보한 임종훈 신효빈 조는 중국의 세계 6위 린스둥 콰이만 조와 결승 핵 티켓을 놓고 대결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중 양국이 새로운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현지 시간 24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양측 경제 무역팀이 새로운 공동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이는 양국 산업계와 국민, 나아가 세계 경제에도 희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위기 등 중대한 국제 지역 문제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지만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한 야권의 비판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X에 국정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정권과 집권자의 이익이나 인기를 위해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누군가의 생명, 국가 안보 등 국익을 생각하면 이처럼 잔인하고 무책임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타당하고 정당한 비공개 조치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송환 사실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먼저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 대해서는 비공개 합의를 어긴 데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많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현지 시간 24일 공개된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쟁을 끝내기를 원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미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핵무기 보유를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결코 아니다라며 대량 살상무기 보유는 종교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올해 2월 공습으로 숨진 전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도 여러 차례 이 점을 지적해왔다고 답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휴전 양해각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조율 부족과 오해로 돌리면서 양측이 연락 채널을 열어놓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 한국과 걸프 아랍 국가, 주요 서방 국가 등 80개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인 재개방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80개국은 공동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란의 행동은 국제 안보와 항행의 권리 및 자유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 곳곳에 비가 예보된 만큼 귀성, 귀경길, 안전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권 5에서 10mm, 강원도는 5에서 30mm, 전라권 최고 60mm, 경상권은 최고 40mm입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3.5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정오 뉴스 마칩니다.
1: MBC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2: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국제시사 그리고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1961년에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는 기상관측실험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초기의 작은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브라질에서 한 마리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대기의 흐름이 달라지고 결국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 이 깨달음은 나비 효과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갔죠. 어쩌면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일도 이와 비슷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 무관해 보였던 사건들이 어느 순간 연결되고 하나의 선택이 연쇄적으로 거대한 파동을 일으키면서 국제 질서를 바꿔놓기도 하죠. 추석 연휴 둘째 날인 오늘 손석희 12시에서는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지정학적 그리고 경제적 나비 효과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1, 2부는 미국과 이란 전쟁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맞물리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지정학적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오늘 역시 늘 도와주고 계신 두 분을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0: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1: 보험가입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예, 손석희 12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까요? 오늘 1, 2부에서는 국제정세 얘기를 해볼 텐데 복잡한 세계의 소식들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주시는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현재 손석희 12시 최다 출연자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싶은데 바쁠 때는 반바지 입고 뛰어오신 적도 있습니다. 중동정세를 폭넓게 해설해 주시는 분이죠. 박현도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영광입니다.
1: 예예. 예. 오늘은 반팔 입고 오셨군요.
2: 네. 감사합니다. 예.
1: 그리고 한반도와 미국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까지 여러 안보 이슈 또 세계 각 전쟁까지 짚어주시는 분이죠.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예. 예. 늘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더군다나 추석 연휴인데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더 감사드리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일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룰 거는 미국 이란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두 가지의 전쟁이 물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훨씬 더 전에 시작되긴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두 전쟁이 좀 맞물리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많은 분석가들의 얘기기도 한데 두 분도 거기에 동의하시는지 우선 궁금합니다.
3: 네, 저는 절대 동의하고 있습니다.
1: 예,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3: 그 현대전의 양상이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우 전쟁도 러시아가 군사력 2위의 핵보유국이고,
1: 예, 예.
3: 그 뭐 이란 전쟁이야 말할 건 없는 미국이 하고 있는 전쟁인데,
1: 예.
3: 굉장히 20위권 밖에 있는 군사력 순위가 20위권 밖에 있는 약소국을 상대로 굉장히 고전한다.
1: 예, 예.
3: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통상 얘기했던 기동전. 뭐 병력이 들어가건 전차가 들어가는 기동전은 이제 끝난 상태가 보여지고
1: 예.
3: 새로운 무기체계라는 드론
1: 예.
3: 그다음에 탄도미사일이 이렇게 섞어 쏘기라고 얘기하는 그런 전술에 의해서 강대국이 매우 고전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이 두 가지가 좀 연결된 것이 러시아 전쟁은 특히 지금 4년이 넘게 진행해 가면서
1: 벌써 그렇게 됐군요.
3: 예. 예. 1차 세계대전보다 더 길어졌습니다. 이제 5년째를 예. 맞고 있는데 이 러시아 전쟁이 끝나려면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매우 고립돼야 사실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하면서 전시동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징집을
1: 예.
3: 하지 않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줘갖고 이 신병들을 모집했는데 지금 굉장히 경제가 악화되니까 신병 충원이 되게 어려워져 있었던
1: 예.
3: 겁니다. 그거를 사실 북한군들이 이제 들어가 줬는데
1: 예.
3: 이 경제적 어려움을 반대로 이란 전쟁이 발생을 하니까 러시아산 원유의 제재를 풀어준 겁니다.
1: 예.
3: 그러니까 그 돈을 다시 이란 전쟁 때문에
1: 예. 예.
3: 러시아가 이란 전쟁 때문에 벌면서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동력을 이렇게 부여되는 것들을 보면 이게 굉장히 연결돼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1: 예,
3: 보여집니다.
1: 박 교수께서는 어떤 면에서 연결됐다고 보십니까?
2: 그러니까 둘 전쟁이 비슷하게 장기전 되고 있는 거, 이란 전쟁이 되는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비슷한 것 같아요.
1: 예, 예.
2: 저는 걱정되는 건 두 개가 비슷하지만 붙지만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붙어버리면.
1: 예.
2: 예를 들면 뭐 러시아와 이란이 붙고 그다음에 반대쪽으로 붙어서 이게 확전이 된다면 저는 그걸 제일 걱정하고 있고요.
1: 그게 뭐 이른바 3차 세계 대전의 시작이다라는
2: 네, 뭐 그런 얘기를
1: 있습니까?
2: 많이 하죠. 네.
1: 예.
2: 근데 이제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은 이란 전쟁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뒤에 유럽 국가들이 다 붙어 가지고
1: 예, 예.
2: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는데 이란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거든요.
1: 예.
2: 그런 면에서 이란이 받는 하중이 훨씬 더 크지 않나. 예. 그럼 미국도 안 해도 될 전쟁을 해서
1: 예.
2: 지금 정말로 혼 빠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예. 예. 그 미국이 올해 그 이란 전쟁에서 워낙 무기를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재고량이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란에 집중하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략에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3: 가장 중요한 게 방공무기입니다.
1: 예, 그러니까 예.
3: 우크라이나가 방공무기인 패트리어트가 모자르게 되면서 굉장히 지금 고전을 하기 시작했는데
1: 예, 예.
3: 러시아의 그 후방

0: 공격이 탄도미사일과 드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란 전쟁이 시작하면서 우크라이나에 가야 될 패트리엇 미사일이 이란으로 전부 이란 중동 전쟁 쪽으로 가면서 예. 지금 현재 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1: 예.
0: 이게 어떤 문제를 주냐면 그걸 러시아가 이제 알게 되니까 그 우크라이나 수도 공격을 전부 탄도미사일로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 예, 예.
0: 그러니까 7월 말에는 그 날라오는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한 발을 막았고 그다음에 8월에는 아예 막지 못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민간인 사상자가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동맹국이나 다른 서방국들한테 패트리어트 좀 지원해달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이제 천궁2까지 지원해달라고 나오는 것 듯이
1: 예, 예.
0: 방공무기의 부족이 너무 어렵게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예. 근데 이게 계속되면 점점 그 상황은 악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악화되면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끝날 어떤 계기라는 게 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정말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미국, 이란도 뭐 뭡니까? 저 트럼프 임기 말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현재로서 그것이 어떤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계속 가는 겁니까?
2: 네, 계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지금 황당한 거는요. 황당하기보다는 너무 지금 걱정스러운 거는 JP 모건이 보통 유가를 예측하거든요.
1: 예, 예.
2: 유가 예측 포기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2: 예, 유가 예. 예측 포기했습니다. 유가를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1: 전쟁이 끝나도 유가는 계속 오른 상태에서 갈 것이라는 것은 몇몇 전문가한테 듣긴 들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2: 네.
1: 근데 그거를 포기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2: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를 확률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1: 예.
2: 전황이 너무나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1: 예.
2: 이거를 도저히 앞을 내다볼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1: 예.
2: 그래서 그런 발표가 나온 다음에 제가 되게 굉장히 흥미있는 그 분석을 봤는데요. 예를 들면
1: 예.
2: 이란에 지금 그 전쟁에 지금 참가하고 있죠. 국회의장 갈리바프가 미국을 두고 뭐라고 그랬냐면 슈레딩거의 고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1: 예.
2: 슈레딩 거의 고양이여서 고양이를 박스에서 꺼내기 전까지는 고양이가 살아있는 죽었는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1: 아, 예, 예.
2: 그런 미국이 그런 상태다. 미국 제국이라고 그러지만 지금 살아있는 죽었는지 모르고 그다음에 절벽 끝에 있는 접시와 같다.
1: 예, 예.
2: 그러니까 미국은 이란과 전쟁에서 피해를 보지 않고
1: 예.
2: 전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으라고 경고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1: 예, 상당히 자신만만해 보이네요.
0: 그러니까 중동 전쟁이 이게 전형적인 중동 전쟁의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라크 전이 거의 8년 갔고 아프가니스탄 전이 20년을 갔는데
1: 예, 예.
0: 아프가니스탄 전이 끝난 것도 그 미국이 일방적으로 철수하면서 끝난 겁니다.
1: 그랬죠. 예.
0: 근데 지금의 전면전의 모습이 이제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후티 반군의 전면전처럼 가고 있기 때문에
1: 예.
0: 이 전면전에 대한 그러니까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전쟁을 이제 미국이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1: 예.
0: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이란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두 번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공습을 요청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했습니다.
1: 예.
0: 최근에는 또 예멘 정부가 요청했는데 거절했고 그러니까 이란이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1: 예.
0: 더 이상 확전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1: 무기도 떨어지고
0: 그러니까
1: 예.
0: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계산된 확전을 하면 중간선거 때 계속 원유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1: 예.
0: 중간선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것을 이란이 알게 된 것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를 대상으로 후티 반군 그다음에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들이 송유관도 공격하고
1: 예.
0: 굉장히 어렵게 원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1: 예.
0: 이것이 전쟁이 어려워지고 더 심화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1: 트럼프의 최대 약점은 지금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인데 물가의 핵심도 유가이기도 하고 유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트럼프의 손에 있지 않다.
0: 그렇습니다.
1: 이란의 손에 있다.
0: 예.
1: 이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2: 네. 뭐 전쟁 시작할 때부터 이란은 정확하게 그 부분을 했어요.
1: 예.
2: 이번 전쟁에서 미국을 막으려면 두 가지만 하면 된다. 미군 피해를 최대한 주고
1: 예.
2: 그다음에 유가를 올리면
1: 예.
2: 예. 그럼 미국이 나가 떨어진다고 생각했죠.
1: 그러면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그전에 어떻게든 트럼프는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전에는 끝날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사실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예측은 접어야 되는 상황일까요?
0: 끝낼 수 없는 상황으로 가보는 예. 거가 보여집니다.
2: 그런데 예.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뭐 최근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서 그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미국이 모여서
1: 예.
2: 군사 좀 고문을 했거든요. 군사 회의를 했는데 이제 그게 이란 쪽으로 좀 흘려나간 것 같습니다.
1: 예.
2: 이란은 트럼프가 곧 우리를 때릴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경계 경보를 최대한으로 발령해 놓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카드를 만지작 만지작 반짝하고 있는 것 같고요.
1: 아무래도 중간선거가 이렇게 굉장히 자기한테는 절체절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2: 네.

0: 어떻게든 해결하고 그러니까 며칠 전에 왜 싹쓸이 하겠다는 발언까지 나왔었잖아요.
1: 네, 뭐 싹쓸이 하겠다. 네.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고사시키겠다. 아니면 예. 협상할래. 세 가지 중에 조건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란 예. 중에 하나 받으라고. 근데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도 마음이 갈 때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2: 근데 저 세 가지가 예. 이미 다 했던 거.
1: 네,
0: 그렇죠. 예,
2: 예. 석기시대로 만들어버리겠다 얘기했고 경제적 고립시켰고 예. 종전 MOU까지 맺었는데 사실 그게 그 이란 전쟁을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 지금 똑같이 얘기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예. 없다라고 보여지고 예. 더 중요한 건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그 믿지 못하니까 파키스탄하고 튀르키예하고 해서 메카 공동방위협정을 그 당시 맺었습니다.
0: 예, 예.
2: 그러니까 원래 그 공동방위협정에 따르면 사실 튀르키예하고 파키스탄이 참전해줘야 되는데
0: 예.
2: 지금 움직이질 않고 있는 그 부분이 있고 지금 바브엘 만데브 해협은 다시 이집트하고 또 연해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예.
2: 이집트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매우 어려운 전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0: 예.
2: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결정이 이 전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0: 예.
2: 중동 국가들의 그러한 참전에 대한 의지가 전쟁을 바꿀 것 같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보면은 7월 7일 이후로요. 이란이 작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란이 그전에는 미국이 때리면 거기에 비례해서만 때렸는데요.
0: 예, 예.
1: 7월 7일 이후부터는 먼저 선제 공격을 했고 미국이 공격을 하면 두 배로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이란의 유조선을 세 척을 공격하니까 이란이 여섯 척 공격했고요.
0: 예.
1: 다섯 척 공격하니까 열 척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인 긴장 상승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면은 미국으로서는 더 곤란하죠.
0: 예. 그러면 만일에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하면 그건 1차적인 목표는 이란으로서는 그 이루는 거잖아요.
1: 예. 성공하죠.
0: 그럼 그 이후에 트럼프가 어떤 작전으로 전략으로 나올지 모르지만 이란과 미국 간의 어떤 지금 전쟁의 상황은 조금 중간선거 이후에는 오히려 좀 달라질 가능성?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그러니까 뭐 중간선거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중간선거 어차피 포기했으니까 어차피 예. 망하면 이란이라도 소위 말해서 무릎을 꿇리는 예. 방향으로 가겠다 강경파로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지만
0: 예.
1: 그전에 부시 같은 부시 형무를 보면 부시도 중간선거에서 휘청한 다음에 전략을 수정했거든요.
0: 예예.
1: 그러니까 트럼프도 결국 그렇게 하지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뭐 두 가지 의견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로부터 2년 뒤에 또 대선이 기다리긴 예. 하는데 아직 예. 뭐 시간은 충분한 상황이긴 하겠지만
2: 일단 예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0: 예. 그러니까
2: 민주당이 지금 예산을 붙들고 전쟁을 못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0: 예.
2: 이게 다수당으로 다시 바뀌면 예산 통과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전쟁을 지속해 나가는데도
0: 예.
2: 어려워지기 때문에 분명히 전략 수정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0: 예. 그렇게 보면 뭐 뭐랄까 휴전이나 정전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종전을 하더라도 트럼프한테 결코 유리한 상황으로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 같은.
2: 예, 그게 이제 중동 전쟁의 게릴라전을 굉장히 미군들이 어려워했던 점,
0: 예, 예.
2: 그 지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그런데 예. 그렇다고 해서 이란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게요. 미국이 그냥 손 놓고 있지는 않고 계속 경제 제재를 할 거거든요.
0: 예, 예.
1: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다시 전시 경제 체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0: 예.
1: 지금 현재.
0: 좀 복잡하게 얽혀 있긴 한데 예. 결코 이렇게 그 낙관적으로 이 전쟁을 볼 수는 없다.
2: 예.
0: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고.
2: 그렇습니다.
0: 꽤 긴 시간 동안 가는데 그 사이에 이제 많은 그 지정학적 변화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인 것 같네요. 좀 시각을 돌려서 우크라이나 전을 보면 그 미국 무기 재고가 계속 바닥나면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뭐 천공 이거 좀 지원하라고 했잖아요.
2: 그렇습니다. 천공투. 예.
0: 한국에 뭔가를 또 요구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랑 결부시켜서 생각해본다면.
2: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방공무기입니다. 그러니까
0: 예,
2: 천공투거나
0: 예.
2: 아니면 패트리어트. 그다음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여러 방공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0: 예.
2: 그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계속 요구해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0: 예, 예.
2: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민간 자산 또는 민간인, 국민들이 타격받는 게 너무 크고
0: 예.
2: 지금 푸틴 대통령의 지금 전쟁의 목표는 겨울에 우크라이나가 에너지난을 겪을 정도로 때리겠다는 게 지금 목표이기 때문에
0: 예.
2: 어마어마한 공격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속수무책으로 우크라이나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어서
0: 예.
2: 우리한테 천궁투건 우리가 갖고 있는 패트리어트를 달라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지금 많은 상황이고
0: 예.
2: 계속 요구해 올 걸로 보입니다.
0: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1: 조선 안 되겠죠.
2: 예, 예. 저도 동의하는 게 첫 번째는 예. 일단은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북한 미사일을 갖고서 러시아가 공격을 예, 하고 예.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대공무기가 간다면 북한 미사일을 우리의 방공무기로 맞게 되면서 예, 예. 우리가 간접적인 교전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
0: 예, 당연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예. 높죠. 예.
2: 결국 러시아는 우리가 나중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렇게 움직이게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당사자입니다.
0: 예, 예.
2: 여기를 아예 적대국으로 만들어버릴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여기에 무기를 주거나 전투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0: 예.
2: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이 DMZ 일대에 600mm 방사포, 뭐 240mm 방사포 등 매우 위험한 무기들을 많이 깔고 있는 상태에서
0: 예.
2: 우리가 천공투나 패트리어트가 남아돌지 않습니다.
0: 예.
2: 이것들이 나갔을 때 대비태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내주기에는 우리도 좀 급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예. 사실 그 중간에 저희 프로그램은 음악을 한 곡 듣고 가는데 오늘 그 첫 곡은 좀 생략하고 좀 얘기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이어서 이란하고 러시아 이제 두 전쟁의 뭡니까 그 연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처음에 얘기 나눴지 않습니까? 이란과 러시아가 미국 이란 전쟁 이후에 군사적으로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그건 어느 정도로 밀착이 되어 있습니까?
1: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제일 처음에 샤헤드 드론을 이란에서 그 러시아에 제공을 했죠.
0: 예, 예. 예,
1: 상당히 많이 제공을 해서 러시아가 그걸 또 개량해가지고 좋은 물건을 만들고 있었고
0: 예.
1: 또 이란이 요즘 부족하니까 러시아에게 요구를 할 정도로 밀착한 관계 있습니다.
0: 예, 예. 예,
1: 그런데 이제 이란에서는 그거는 전쟁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거 원래 넘어가기로 한 거 뭐 차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예. 한 거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서방 언론에서는 그 이란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보낸 거라고 지금 하고 있죠.
0: 예.
2: 가장 큰 게 정보 공유입니다.
0: 그러니까 그렇겠죠. 예, 예.
2: 네, 저번에 그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프린스 술탄 공군 기지에 있었던 미국의 그 E3 조기 경보 통제기가 그 이란의 탄도 미사일에서 파괴됐는데
0: 예.
2: 이란은 위성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0: 예.
2: 그러니까 이런 표적 좌표를 제대로 주려면 이건 러시아가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0: 예.
2: 굉장히 많은 걸 사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내가 때릴 수는 있는데 눈이 없는 상태여서
0: 예.
2: 그 눈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게 지금 러시아가 되는 거죠.
0: 예.
1: 사실은 이제 전쟁하면서 계속 이란이 뉴욕타임즈에서 보도를 했고 이스라엘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란이 미군 기지를 공격한 게 미사일이 너무 정확하게 해서 때렸다라는 거예요. 땅바닥에 떨어진 흔적이 없답니다. 다 건물에 가서 맞으니까.
0: 아, 예.
1: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느냐 했는데 그 돌이켜보면은 작년 6월 달에 12일 전쟁을 했거든요.
0: 예,
1: 그때
0: 예.
1: 이란은 그때 미국의 GPS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GPS를 쓰니까 뭐 해킹할 염려가 많잖아요.
0: 예,
1: 미국과
0: 예.
1: 이스라엘이.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가진 미사일의 오차 범위가 500m에서 1000m였다라는 거예요.
0: 예, 예.
1: 그런데 이번에는 오차 범위가 없는 거는 작년 7월 이후로 이란이 그 GPS 대신 중국의 베이도 위성으로 바꿨고요.
0: 예, 예.
1: 거기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 그다음에 좌표는 정확하게 러시아가 찍어줬기 때문에 이게
0: 예.
1: 가능한 거라고 지금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0: 근데 하여간 그 양 전쟁을 다 놓고 봤을 때 양 전쟁에 전부 미국은 우리를 좀 압박하는 상황이잖아요. 파병 요청은 이란 쪽으로
2: 예,
0: 이란 전쟁 쪽으로 있었고
2: 네.
0: 이쪽 우크라이나 쪽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어 미사일
2: 네, 네.
0: 이걸 하라고 이제 지금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오래 가면 갈수록 미국은 특히 이제 무기는 더 많이 소진될 것이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방어용 미사일도 안 해. 하면 안 된다면서요. 두 분 말씀은.
2: 네네.
0: 거기에 다 동의하는데 그러면 미국 쪽의 압박은 더 강해질 것이고 우린 그걸 어떻게 버텨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1: 저는 견뎌야 된다고 봅니다.
0: 같은 생각이십니까?
2: 예, 같은 생각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0: 예.
2: 작년에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맺었던 팩트시트에 핵 추진 잠수함, 그다음에 원자력 협정 개정, 그다음에 전작권 전환들이 사실
0: 예.
2: 하기로 되어 있는 것에서 이게 통상하고 엮이다 보니까
0: 예.
2: 계속 얹어지는 모양새인 겁니다. 이게 과연 정말 동맹을 대하는 게 올바른 자세냐 이런
0: 예.
2: 문제에 있어서 마치 우리가 잘못해서 이것이 잘 안 나가게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0: 예.
2: 이건 분명하게 미국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0: 예.
2: 생각합니다.
0: 더 분명하게는 그냥 미국의 문제죠.
2: 그렇습니다.
1: 그렇죠.
2: 예. 예.
1: 그 지금 생각해 보면 80년대 칼라 힐즈라고 그 미국의 그 무역 담당관이
0: 예.
1: 와서 우리나라 시장 개방하라고 아주 뭐 악쓰고 그랬잖아요.
0: 예.
1: 그런 그 모습이 좀 더 진화돼가지고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서 저러니까
0: 예.
1: 미국 왜 저러나 저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0: 예. 하여간 그 우리 입장에 갈수록 조금 어려워질 것은 틀림없어
2: 예.
0: 보이는데 이게 또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지 않다 하니까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1부를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두 분과 얘기 나누니까 뭐 시간이 너무 빨리 떠가서 잠시 전해드린 말씀 듣고 2부에서 다시

0: 올가을 우리 달려볼까요? 달리는 즐거움에 축제의 설렘까지 2016 울산 런 페스타. 시원하게 도전하는 하프, 기분 좋게 달리는 10km,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5km까지. 달린 뒤엔 맛있는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푸짐한 경품으로 가을을 특별하게 즐겨보세요. 10월 25일 일요일 오전 8시 울산 문수국제 양궁장. 울산 MBC와 함께하는 2016 울산 런 페스타. 지금 울산 런 페스타를 검색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4: 추석 연휴에 전해드리는 MBC 라디오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정체는 극심합니다. 한시를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8시간 40분, 반대 서울에서 부산까지 8시간 30분, 광주에서 서울까지 6시간 50분 정도 예상되는데요. 지금 도로마다 양방향 모두 이동량이 많고요. 또 돌발 구간도 곳곳에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회덕분기점 부근에서 버스 사고 발생했는데 갓길로 버스를 이동해서 처리 작업하면서 뒤로 상서 하이패스 나들목부터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입니다. 군자분기점 부근 2차로에 고장난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는 남이 가는 길로 남이천 나들목 일대 3차로에서 차량 한 대 고장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배아량입니다. 추석 연휴에 전해드리는 MBC 라디오 교통정보였습니다.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6: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7: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8: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9: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8: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0: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캡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캡박시부.
12: 캡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13: 이번 추석 가족 외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4: 저기요, 몇 층이에요?

0: 어김없이 찾아오는 당신의 점심시간에 꽤나 괜찮은 선택. 손석희의 12시. You got a friend in me.
1: 예, 손석희의 12시 2부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박현도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님 그리고 조용근 국방대 전 대북정책관 두 분과 함께 오늘 미국 이란 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그러한 지정학적 나비 효과는 우리에겐 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놓고 1부에서 두 분의 말씀을 잘 들었고 2부에서 또 계속하겠습니다. 앞서 그 이란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어떻게 밀착하고 있는가를 봤고,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지금 그 이란의 반대편에 있는 다른 중동 국가들하고 군사적인 밀착을 더 해가고 있다면서요? 이게 서로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들입니다.
2: 그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번에 드론을 우크라이나가 잘 쓰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통해서 획득됐던 데이터가 어마어마한 실전 데이터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1: 무려 4년 동안 했으니까요.
2: 네. 예.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요격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전차나 사람을 구별해낼 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전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갖고서 지금 사실상 여러 가지 것들을 얻어내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한테도 천궁2를 지원해주면 이 데이터를 주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국가들이 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겁니다.
1: 우리가 천궁을 주고 그 데이터를 얻는 게 맞습니까? 왜냐하면 우린 드론에 대한 대비가 덜 돼 있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궁은 줘서는 안 된다는 쪽이십니까?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궁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
1: 예, 그건 아까 말씀하신
3: 러시아와 관계 때문에요. 예. 우리하고 러시아 관계가 중요하니까.
1: 예. 그리고 이제 북한과 남한이 대리전 비슷하게 돼서 전쟁을 벌이는 거나 마찬가지가
2: 그렇습니다.
1: 되잖아요. 네, 궁극적으로 본다면. 네. 따라서 그러한 데이터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그러면 저희들끼리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2: 그 드론 얘기 조금 더 해드리면
1: 그렇죠,
2: 드론이 얼마나 우크라이나가 잘 만들었냐면 처음에 드론을 띄워갖고 날렸는데 이게 이제 전자전에 의해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러시아 전자전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다 광섬유를 달았습니다.
1: 아, 예.
2: 이제 광섬유를 달아서 날라다니면 전자전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멀리 못 가는 겁니다.
1: 예, 예.
2: 그래서 그 다음에 개발한 드론이 그러니까 러시아의 상용망, 상용통신망을 타고서 이것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고.
1: 아, 그게 가능합니까?
2: 네. 그렇게 해서 5,000km까지 날려갖고 드론 타격을 시키고.
1: 아이고, 5,000km. 예, 예.
2: 스타링크 위성들. 그러니까 미국의 스타링크, 앨런 머스크가 갖고 있는 스타링크하고도 연결해갖고 날려보내고.
1: 예.
2: 이제는 AI 기술 탑재까지 시켜서 그것들이 다 끊어지더라도 스스로 찾아 날아갈 수 있는 드론까지 만들어냈기 때문에.
1: 거의 뭐 극한까지 간 기술이네요. 예, 예.
2: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 지금 드론 체계가 발달되어 있어서 그 데이터라는 것이 사실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1: 근데 그 정도의 드론 전 수행 능력이라면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꽤 있는 거 아닙니까?
2: 근데 드론이 이제 전략 자산이나 이런 것이 아닌 것이 결국 그렇게 큰 폭약을 싣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처럼 큰 건물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긴 한데 그것을 어떤 전략 자산이 바뀐 것처럼 많은 타격을 주지는 못해서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는 없는 무기가 되어 있는 것이죠.
1: 현대전에서 드론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긴 했으나 그것이 이른바 이제 전쟁의 양상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
2: 그렇습니다.
1: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기술은 뭐 대단하군요.
2: 대단한 기술을 갖고.
1: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공격을 받는 와중에도 그 기술을 또 개발을 했군요.
2: 그래서 매년 400만 대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만들어냅니다. 그럼 하루에 만 대 이상의 그런 드론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1: 예,
3: 그러면 유럽 국가들이 더 도와주니까요.
1: 그렇기도 하겠죠.
3: 네, 네.
1: 그럼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개발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실 때 중동 쪽하고 연계되어 있는 국가들, 이란과 반대되는 입장에 그쪽에 드론 기술을 다 넘겨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2: 그런 드론 기술 체계를 넘겨주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뭐 기름이라든가 에너지가 지금 부족하니까 그런 것을 교환하는, 그렇게 지금 이제 진행을 해나가는 것이죠.
1: 그러면 그거야말로 이제 가장 실질적인 그리고 전술적인 전략적인 두 전쟁의 교류가 돼버리는 상황이
2: 그렇습니다.
3: 예. 그런데 그 드론 가지고 이란을 공격해봤자요. 이란은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배로 맞습니다.
1: 아, 따지고 보면 그렇다.
3: 건들기가 어렵습니다.
1: 예. 또 다른 문제는 두 개 전쟁이 그 미국이랑 러시아, 우크라이나 네 나라에서만 파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러우 전쟁에 참전한 북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북한의 현대전

0: 경험도 따라서 계속 축적되고 있다. 이건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겠네요.
1: 이게 매우 경계해야 될 부분인 예, 것이 예. 북한군이 가서 석고 쏘기, 지금 말한 탄도미사일, 드론 이런 것들을 석고 쏘기를 지금 배워와서
0: 예, 예.
1: 5월 달부터 북한이 이제 화력 훈련하고 있다는 이 모든 것은 석고 쏘기입니다.
0: 아 그런가요? 예.
1: 이게 문제가 지휘 체계가 원래 달랐는데 하나의 지휘 체계에 묶어서 뭐 600mm 방사포,
0: 예.
1: 240mm 방사포, 탄도미사일, 드론을 한 군데 떨어뜨리는 이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
0: 예.
1: 매우 위협적인 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나 이란 전쟁은 날리면 몇 1000km를 날아가서 타격을 하는데
0: 예.
1: 우리 수도권이 기껏해야 50km 정도뿐이 안 떨어져 있는 전방군단에 이런 것들이 배치된다는 게
0: 예.
1: 우리가 갖고 있는 대공망 체계를 굉장히 위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훈련을 예. 하고 있어서 이건 매우 위험합니다.
2: 우리 조 장군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정확하게 이란이 미국 기지를 공격할 때 썼던 방법입니다. 섞어쓰기. 섞어서 쏘면은요 이게 막기가 어려워요.
0: 그렇겠죠.
2: 네. 그래서 예.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미국이. 네.
0: 근데 하여간 그게 이제 북한은 그 전술을 그러면 지금 훈련 중에 있고
1: 그렇습니다.
0: 우리는 트럼프가 갑자기 훈련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한미연합훈련은 중단되고 이 상황은 우리에게는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2: 네.
0: 그렇다면
2: 네.
0: 예, 근데 그나저나 뭐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납니까? 얘기가 다시 쏙 들어간 것 같아서
1: 저는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0: 당위는 그런데
1: 네.
0: 현실적으로 지금 또 머리 트럼프의 머릿속에서 김정은은 사라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2: 실증은 금방 내는 것 같아요.
0: 예, 원래 네. 그 옛날에 그 미국 참모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썼다고 하더군요.
2: 네.
0: 그 트럼프 머릿속엔 방이 몇 개 있는데 그 방에 들락날락을 잘한다. 그래서 들어가 있을 때는 굉장히 신경 쓰고 굉장히 파격적인 이게 막 나오는데 나가면 깨끗하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2: 네.
0: 그 지금 또 그 북한 문제는 잊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1: 그 미국과 중국이 그래도 이해관계가 조금 일치되는 것이 북한 문제여서
0: 예, 예.
1: 원래 중동 전쟁이 잘 안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0: 예, 예.
1: 이것만이 외교적 업적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0: 예.
1: 조금 더 끌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아니면 그렇게 해서라도 좀 그 긴장 완화를 시키고 그러면 우리한테도 좋은 것은 틀림이 없으니까.
1: 네.
0: 예.
1: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여정 부장이
0: 예, 예.
1: 지난주 목금토회를 계속 담화를 냈습니다.
0: 예.
1: 그게 하나는 비핵화 절대 못한다는 것을 두 건을 냈고
0: 예.
1: 하나는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훈련에 대해서 입장을 냈는데
0: 예.
1: 이건 사실상 북한이 다자훈련을 갖고서 시비 건 적은 없었습니다.
0: 그렇죠.
1: 근데 이렇게 계속 담화를 내고 있는 것이 2018년도 그 싱가포르 회담하기 1년 전에
0: 예, 예.
1: 2017년도에 담화전이 계속 북미 간에 있었던
0: 예.
1: 것들이 좀 있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본다면 아마도 북한도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0: 예.
1: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입장을 지금 내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0: 미리 이제 조건을 걸기 시작하는 거겠죠.
1: 네. 그런 예. 모습도 좀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0: 그건 하여간 좀 두고 봐야 될 일이긴
1: 그렇습니다.
0: 하지만
1: 예.
0: 경험이 있으신 조영근 전 정책관께서는 일단 그렇게 보신다.
1: 네. 네. 그렇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얘기 다시 좀 그 러우 전쟁으로 돌리자면 북한이 지금 추가 파병을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군사적 밀착 수준 러시아하고 굉장히 가까워져 있는 겁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 걸까요?
1: 지금 북한이 파병했다고 얘기하는 한 1만 5천 명의 군인들이
0: 예.
1: 그 북한의 11군단, 폭풍군단이라고 부르는 통상 우리의 특수전 사령부에 있어서 특수전 인원들이 가 있습니다.
0: 예예.
1: 근데 폭풍군단 인원들이 한 4만 5천 명 됩니다.
0: 꽤 많네요.
1: 네. 그중에
0: 예.
1: 근데 3분의 1 정도가 간 거라 지금 뭐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뭐 3만 명 추가 파병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
0: 예, 예.
1: 다만 지금 전쟁이 2년 정도 돼서 북한도 아마 이 교체 병력들이 좀 필요할 겁니다.
0: 그렇겠죠.
1: 예. 그래서 그 병력을 당연히 북한은 지금 준비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0: 예, 예.
1: 그 숫자들을 다 합치면 한 3만 정도 되지 않겠는가.
0: 예.
1: 그래서 더 추가로 보내서 그쪽을 3만 명 유지할 일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북한군은 쿠르스크 지역에서 국경 경비 위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0: 예,
1: 때문에
0: 예.
1: 3만 명이 필요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계속 그 젤렌스키 대통령은 무슨 지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과장해서 좀 요청하는
0: 예.
1: 걸로 보입니다.
0: 예. 아무튼 러우 전쟁이 북한에게 어떠한 지정학적 전환을 가져왔다라는 분석은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안보 지형에 그러면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일 또 궁금하기도 한데 그건 두 분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1: 2021년도 8차 당대회 때
0: 예, 예.
1: 그때 북한이 주장했던 것이 굉장히 무기를 자기네들 신무기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핵추진 잠수함, 극초음속 미사 그 미사일,
0: 예.
1: 뭐 ICBM 뭐 이런 고체 ICBM인데 이걸 다 이루었습니다.
0: 아, 예.
1: 예. 근데 그 당시 이제 저희 같은 좀 전문가들은 이게 어떻게 북한 내 기술로 이걸 다 만들겠다고 하는 거지라고 했던 것들을 다 5년 안에 보여준 걸 보면 예. 이 모든 대부분의 군사적 자산은 러시아로부터 받은 겁니다.
0: 아.
1: 특히 그 8,700톤급 핵 잠수함은
0: 예.
1: 작년 3월에 그 건설장 도크만 보여줬었는데
0: 예.
1: 딱 10개월 지난 12월 25일 날 완성체를 보여줬습니다.
0: 그런데 예.
1: 북한이 한 번도 소형 원자로에 대한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0: 예.
1: 이건 러시아로부터 지금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전략 자산들이
0: 예.
1: 다 러시아의 기술로 받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우리 그 이제 연합방위 태세에 위협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0: 예. 예. 예.
2: 이란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쪽에서 많이 받은 거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란 쪽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에 이란이 쓴 많은 무기들이 러시아 중국의 도움 없으면은
0: 예.
2: 하기 어려운 게 많다고 얘기를 해요. 이를테면 집속탄 같은 것도 그전에는 이란에서 못 썼거든요.
0: 예.
2: 예. 근데 한 미사일 탄두에서 여러 가지 탄두가 많이 나오는 집속탄 같은 거를 이란이 썼다라는 것도 놀라웠고요.
0: 예.
2: 이스라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식으로 러시아, 중국의 기술들이 북한에 넘어갔듯이
0: 예. 예,
2: 이란에도 넘어가서 이란을 좀 더 강하게 만들고 있지 않나
0: 예.
2: 우려하는 모습들이죠. 미국에서는. 우리하고는 큰 상관은 없지만
0: 예.
2: 우리는 이제 북한 때문에 걱정을 하고 그렇죠. 있긴 하지만요.
0: 예. 자, 핵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 이란과 중동의 핵 문제. 이게 아무튼 이게 그 계속 전쟁과 분쟁이 좀 늘어나고 각 나라의 개별 안보가 중요해지면 중요해질수록 민감해지는 문제는 핵이라서요. 이란은 지금 뭐 핵 문제에 관한 한 북한처럼 미국 말을 들을 것 같지는 않고.
2: 근데 뭐 이란은 사실은 핵 능력이 북한하고 좀 달라요.
0: 아무래도.
2: 예, 북한하고 예. 다르고 뭐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한 거는 60%까지는 했습니다.
0: 예.
2: 그리고 뭐 이란 말로는 잠깐 실수해서 80%까지는 했다고 그러는데 실수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예, 60까지는 확실히 했고요. 그 이상은 지금 한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자력 기구에서 굉장히 사찰을 강하게 했고 사찰을 다 받았거든요.
0: 예.
2: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현재 능력은 아닙니다. 근데
0: 예.
2: 이제 그 너무 과장된 측면이 있거든요.
0: 아.
2: 네, 북한하고 이란은 완전히 다르죠.
0: 예.
2: 네, 북한은 아예 핵을 만든 거고 그래서 지금 이란을 바라보는 가장 무서운 눈은 뭐냐면 미국이 계속 공격을 하고 이란이 코너에 몰리면 이란도 북한처럼 우리 NPT 탈퇴하겠다는 얘기가 예. 나올 거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최악이죠.
0: 예. 예. 어찌 보면 이란의 핵은 약간 과장해서 미국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하는
2: 네,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이란의 평화적인 이란은 우리는 평화적 핵 개발하겠다 그러면 이런 주변 국가들이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야, 니네들은 평화적 핵 개발이 아니라 반드시 핵폭탄을 만들 거야라는 강력한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변 국가들이. 그래서 이란이 거기에서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주변 국가 전부 다 이란은 니네들은 평화적 핵 개발이라고 그러지만 니네 거짓말이야. 니네는
0: 예.
2: 반드시 만들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북한보다는 훨씬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죠.
0: 예. 다른 그 중동 국가들의 핵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1: 저는 일단 이란 그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0: 네, 그렇죠.
1: 그러니까 전쟁이 사실은 이란 군부 입장에서는 승리한 전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0: 그렇죠.
1: 예, 그러면서 이란 지금의
0: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처음엔 생각도 안 했던 문제죠.
1: 그렇습니다.
0: 예. 예.
1: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평화적 핵 협상을 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0: 예.
1: 지금 강경해진 이란 군부들은 당연히 평화적 핵 협상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예.
1: 그리고 계속 이렇게 전쟁이 오래 간다면 당연히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는 그 강경론자들의 입장이 더 강해질 것 같아서
0: 예.
1: 이 핵에 대한 얘기가 세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0: 예.
1: 근데 거기에 이제 더해진 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그 평화적 핵 농축을 허용해주는 원자력 협정 개정을 해줬습니다.
0: 얼마 전에 해줬죠.
1: 예. 그러면서 사실은 그러다 본데 근데 그 당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이 핵을 가지면 반드시 본인들이 핵을 갖겠다라고 했던 그 나라를
0: 예, 예.
1: 그 나라를 이제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해서 평화적 핵 농축을 해준 거죠.
0: 예.
1: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 국가들은 이란 핵에 대해서 당연히 본인들이 핵을 가져야 된다고 했고
0: 예.
1: 그걸 사우디는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다른 나라 국가들에 대한 핵 보유에 대한 그런 의지나 그 열망들이 당연히 생겨날 걸로 보여집니다.
0: 일종의 도미노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2: 그렇죠. 거예요. UAE도 우리 원전 따라서 바라카를 줬는데 UAE도 지금 땅을 칠 겁니다. 우리도 우라늄 농축하겠다.
0: 예.
2: 사우디 할 거면 우리도 해야 될 거. 그럼 당연히 이란도 그럼 우리도 하지. 우리 하는데 전 문제 없네 이렇게 나올 거고요.
0: 예. 특히나 이번에 이제 이란 전쟁이 미국 이란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란의 입장은 뭐 더욱 더 강고해질 것 같고 핵에 관한 하는 참 그 트럼프가 이 시작한 일이

0: 뭐 모든 걸 트럼프한테 책임질 수는 없을 수도 있겠으나 아무튼 본인의 결정으로 시작한 거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그 커다란 파장을 가져왔고 앞으로도 또 가져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 참 그 걱정스러운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 돌이켜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미국이 이번 전쟁을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전쟁을 한 겁니다.
0: 예.
1: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처럼 쉽게 정권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0: 예.
1: 그러다 보니까 호르무즈연 막힐 거 그다음에 미군 기지 공격받을 거를 전혀 생각 안 했죠.
0: 예. 그러니까
1: 이란이 그렇게 한다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줄은 몰랐던 거죠.
0: 예. 그 조용근 전 정책관께서는 이제 국방부 출신이시고 북한 상대로 많이 협상도 네네. 하시고 조용근 정책관께서 보시기에도 그 미국 국방부는 뭐 하는 데입니까? 왜 이런데 사전에 다 치밀하게 하고 시뮬레이션도 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2: 그러니까 작년에 12일 전쟁을 하면서
0: 예예.
2: 너무 자신감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하고 붙다가
0: 예.
2: 그 핵시설 파괴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하루 정도를 들어간 겁니다.
0: 예예.
2: 그때 전투기가 150대가 날아가고 그 당시 쏟아부었던 폭탄이 한 3만 파운드가 넘었습니다.
0: 예예.
2: 그리고 완전히 핵시설 파괴됐다고 하루 만에 승리를 선언하고 이번 전쟁에 오다 보니까
0: 예예.
2: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마 국방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될 거다라고
0: 아.
2: 하면서 사실은 4주 안에 끝나겠다고 들어갔던 전쟁이 전혀 안 끝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0: 하여간 그런 거 보면 그 미국도 좀 이런 전쟁 일으키면서 좀 허술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2: 예.
0: 물량만 딜다 쏟아붓다가 뭐 모든 전쟁에서 미국이 그렇게 전략을
2: 네.
0: 전술을 썼습니다만은 결국은 또 무기가 소진되면서 옴짝달싹 못하게 네. 하는 경우 이번이 바로 대표적인 경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그 얘기 순서인데요. 북한의 핵과 북미 관계입니다. 예. 북한은 뭐 계속해서 핵 보유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데 혹시 트럼프가 아까 뭐 저희가 얘기할 때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만나는 전제는 아마도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지 않으면 아마 북한은 꼼짝달싹 안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1: 아마 그러겠죠. 북한은 가장 원하는 핵보유국 지위를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동결하기는 어려우니까 인정하고 더 막자 그런 지금 입장 아닌가요 우리가?
2: 그러니까 결론은 작년 10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0: 예.
2: 북한을 일종의 핵무기 보유국, 핵 보유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0: 예.
2: 올해 이제 57개의 핵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0: 숫자까지 명확하게 예. 얘기해서
2: 한 걸 예. 보면 저는 아마 핵에 대한 얘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침묵, 전략적 용인. 그러니까 핵을 잘못하게 인정을 해주면
0: 예.
2: 두 가지 역설이 생기는데 하나는 NPT 체계를 이제 무력화시켜야
0: 그렇죠.
2: 되는 것이 있고 두 번째 이란 핵에 대해서는 저렇게 공격하면서 북한은 봐주는 예. 것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북한한테 하듯이 핵에 대한 얘기는 그냥 용인해주고
0: 예.
2: 전략적으로 묵인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예.
2: 그러면서 대북정태시 정책이라고 얘기했던 북미 수교 해주고 대북제재 풀어주면
0: 예.
2: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다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0: 아, 그 핵은 암묵적으로 인정을 받고.
2: 그렇습니다.
0: 그 대신 수교에 들어가고.
2: 예. 그래서 대북제재 풀고.
0: 제재 풀고. 그건 뭐 북한으로선 가장 좋은 카드 아닌가요?
1: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 이 세 나라 형식이 되겠죠.
0: 예.
1: 그러니까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없다고 말하지는 않고.
0: 예.
1: 네.
0: 근데 현실적으로 인정하긴 지금 그 지위가 너무 달라지는 거라서.
1: 그렇죠.
0: 근데 그게 57개나 가지고 있는데 인정 안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또 있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그러니까 통제를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정부는.
2: 예.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0: 예.
2: 지금 계속 핵물질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0: 예.
2: 이것을 중단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저번에 국방장관이 지금 핵무기가 80에서 120개 중간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를
0: 했죠. 우린 더 많이 잡았죠.
2: 네. 더 예. 많이 잡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1년에
0: 예.
2: 핵무기를 10개에서 20개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0: 예.
2: 일단 멈춰 세우는 게 중요해서 일단 멈춰 세우는 그
0: 예.
2: 합의만 이루어지더라도 우리가 다시 그걸 기반으로 나중에 줄여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0: 예. 아주 먼 길이네요. 예. 먼 길이지만 또 가야 할 길이면 또 틀림이 없는 것 같고
1: 네.
0: 일단은 근데 뭐 중간선거 전이든 후든 만나야 뭘 할 것 같은데.
2: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예. 비용을 자기가 다 해주겠,

0: 예전처럼 합의해서 만약에 깨져버리면
1: 예.
0: 김정은 위원장은 리더십이 너무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1: 그렇죠. 예.
0: 완전히 담보해줘야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1: 예.
2: 그렇게 해준다고 그렇고 이제 청구서는 우리한테 내면
0: 네, 청구서는 나중에.
1: 아, 그게 또 문제죠.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국제정세는 뭐 복잡하게 돌아가고 우리도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두 분과 함께 두 전쟁의 연결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연결점에서 파생되는 남북한의 관계까지 폭넓게 한번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두 분 오늘 감사드리고요. 예,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얘기 나누는. 예. Tears for Fears의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입니다. 듣고 이어가죠.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짹짹휴게소 대표 홍승민입니다. 자연을 관찰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늘 걷던 익숙한 길에서 잠시 고개를 들어 두리번두리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전에는 들리지 않던 새소리가 들리고 이름을 몰랐던 꽃과 나무가 보이고 작은 곤충 한 마리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바라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조금씩 좋아하게 됩니다. 저희가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가 본 아름다움을 오래 기억하고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익숙한 길을 조금 천천히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곁에는 생각보다 많은 생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3: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18일 오픈 1551 8454 동원개발.
4: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의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0: 뭐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한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는 서로 다른 체제를 대표한다는 걸 잘 이해하고 양국 국민의 유대가 지속되고 있다며 미중 관계가 돈독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백악관에서 열린 시주석을 위한 국빈 만찬에서 양국이 이어온 우호 외교, 무역관계 역사를 소개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과 중국인은 언제나 상품과 지식, 관습, 사상을 교류해왔다며 이는 양국 간 무역과 상호 존중의 토대가 되었으며 우리는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한 번영과 안보를 증진하는 관계 구축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미 관계가 또 하나의 역사적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현지 시간 24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 연설에서 중국과 미국은 대국의 책임을 보여주고 국민의 기대와 시대의 큰 흐름에 부응하며 서로 올바르게 관계 맺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1940년대 양국이 일본을 상대로 공동전선을 형성했던 시기를 언급한 뒤 피와 불로 단련된 이 우정은 반드시 대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들에게 추석 영상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가 공개한 추석 명절 인사 영상을 통해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 없이 의견이나 생각의 차이도 가리지 않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환한 빛이 고루 비춰질 수 있도록 더욱 힘껏 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그리운 이에게 안부를 전하고 사랑하는 이와 행복을 나누는 귀한 한가위 보내시길 기원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해에 벌어들이는 소득 이상의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써야 하는 가계대출 차주의 비중이 3년 반 만에 늘어났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100% 이상인 차주는 전체의 7.1%로 1분기 말보다 0.1%포인트 높아져 지난 2022년 말 이후 14개 분기 만에 늘어났습니다. 지난 2분기 말 기준으로 이 차주들이 보유한 대출은 전체 가계대출 잔액의 23%가 넘어 1분기 말보다 0.2%포인트 더 올랐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가운데 지은 지 20년 넘은 노후 아파트의 매매 가격 오름폭이 신축 아파트 가격의 오름폭을 웃돌았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에서 20년 넘은 아파트의 8월 가격지수가 7월보다 1.21% 올라 같은 기간 0.88% 오른 5년 이하 신축 아파트를 제치고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고 집계했습니다. 특히 서울 노원, 도봉, 강북, 성북구가 있는 동북권에서 20년 초과 아파트의 매매 가격지수는 7월보다 1.78% 올라 서울 전역을 통틀어 전월 대비 매매가의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 곳곳

0: 곳곳에 비가 예보된 만큼 귀성 귀경길 안전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권은 5에서 10mm, 강원도는 5에서 30mm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3.5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한시 뉴스 마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맞아 산사문화축제가 울산에서 열립니다. 울산 청년, 청소년이 함께하는 청년 문화 한마당. 이찬원, 추혁진, 마이진 등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까지 10월 3일 토요일 한마음 선언 울산 지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5: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You know I'm a dreamer.
6: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7: 엄마!
6: 우리 아이 도드람
8: 나왔어.
6: 우리 남편 도드람,
9: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6: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0: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모든 인체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예, 손석희 12시 오늘 이제 3, 4부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 4부는 경제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코너에서 복잡한 국제경제를 매우 쉽게 풀어주시는 두 분을 오늘은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두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가 될 것 같습니다. 투자뉴스 채널 아이고란을 운영하시는 고란 경제전문기자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예, 고란입니다.
1: 예, 그리고 신영증권의 김효진 박사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3: 네,
1: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1: 예, 예. 추석 연휴 방송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래 두 분은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2: 네, 개인적으로 뵙고요. 저는 뭐 방송에서 효진 박사님 잘 보고 있습니다.
1: 아, 예.
3: 저도 그렇습니다.
1: 예, 잘 아시는 사이라니까 더 마음이 놓입니다.
2: 네.
1: 예. 두 분이 뭐 예측하다가 싸우거나 그러시지는?
2: 아, 그러진 않고요. 예. 제가 약간 기자들의 특징이 예. 많이 알거든요. 깊이 알진 못합니다. 깊이 아는 부분은 우리 박사님이 예. 보충해 주실 거예요.
1: 아, 절묘한 답변이었습니다. 그 요즘은 그 연휴 때 가족들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얘기를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경제 얘기죠.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면 경제 전문가로서 많은 질문을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3: 저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저희 예. 가족들은 저한테 그런 걸 별로 묻지는 않고 뭐 먹었냐, 뭐 예. 하냐 뭐 그런 거 물어보고요.
1: 아, 그게 더 걱정이니까.
3: 네, 특히 또 제가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애들한테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예.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도 해주시니 너무 좋겠다. 저는 그런 대화를 한 번도 나눠본 적은 없어요. 예. 근데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요즘 중학생들이 주식 얘기한다고.
1: 그런가요? 그 정도로?
3: 쉬는 시간에 뭐 그냥 이건 광고가 아니니까 하이닉스 이야기를 한다고 예. 그런 얘기를 한두 달 정도 전에 들어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진짜
1: 하도
3: 모르겠다.
1: 뭐 주식 소식으로 그 난리니까 예, 애들도 이제 그런 걸 아는 건가 보죠.
3: 예, 고점 부근에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었던 것 같습니다.
1: 아, 요즘은 안 나오나 보죠?
3: 요즘은 다들 공부 예.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1: 아이들의 공부를 위해서는 주식값이 떨어져야 되는.
2: 이게 무슨 아니죠. 주식 공부가 어떻게 보자면 더 큰 예. 공부일 수 있으니까.
3: 네. 예.
1: 고랑 기자도 그런 질문 많이 받나 보죠?
2: 저는 질문 많이 받는데 일단 그 이 질문을 보자면 매일 보는, 자주 보는 가족들은 그런 거 안 묻습니다.
1: 예.
2: 그런데 왜 명절이라고 가끔 보는 친척들 있잖아요.
1: 그렇죠. 예.
2: 그런 분들이 야, 뭐 사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가끔 보시는 분들이 항상 예. 물어보세요. 네. 자주 보시는 분들은 사정을 알기 때문에.
1: 그럴 때 그렇게 추천을 하십니까?
2: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네.
1: 당신의 책임이다.
2: 네.
1: 또 역시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월 말이기 때문에 2026년 3분기가 끝나가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뭐 경제 얘기 자주 전하고 있지만 뭐 뉴스가 맨날 쏟아지고 하도 바뀌어서
3: 네.
1: 경제가 진짜 역동적이구나 하는 거를 아마 손석희 12시 듣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9월까지 1에서 3분기, 3개 분기 동안의 세계 경제를 요약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분께서 예, 김효진 박사님.
3: 원래 이렇게 되게 멋있게 아, 올해는 3분기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이겁니다라고 딱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굉장히 혼란스러운 한 해, 아직 그렇죠.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만 그렇게 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계를 작년 말로 돌려서 작년 말에 바라본 2026년은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AI와 관련된 크고 작은 걱정들은 있지만 정말로 저렇게 엄청난 돈들을 투자하는 예. 기대감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전히 하지만 유가가 배럴당 $50대까지 떨어지면서 예. 전쟁의 경제 영향은 조금 옅어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연준 의장도 교체를 앞두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 압박을 저렇게 하고 있고 물가 상승률도 조금씩은 떨어지고 있으니 예. 금리도 인하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조합해보면 나쁘지 않은 경제의 한 해가 되겠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동에서 3월에 전쟁이 발생했고 예. 그것의 영향권에 우리 아직 들어있는 상황이고요. AI가 위에서 끌어당기고 있지만 금리는 또 인상하면서 예. 유가와 기준금리 인상이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초의 예상과는 좀 달리
3: 결이 많이 다르죠.
1: 그러게요. 예예. 네. 예. 고란 기자께서는요.
2: 뭐 저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요약하자면 하나는 AI, 하나는 전쟁. 이 될 것 같고요. AI가 지금 전 세계 경쟁을 거의 뭐 하드캐리한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AI 쪽 성장만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1: 덩달아 반도체도.
2: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이제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이다 보니까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유가가 자극하는 건 사실 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제가 전쟁과 AI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는 몇 년 전부터 나타난 현상이긴 한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양극화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결국 AI도 뭐랄까 양극화를 더 확산시키고 더 빨리 하는 그 어떤 동력이 되고 있고 전쟁 역시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1: 그 보통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연말에 다음에 경제 전망을 미리 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김효진 박사 말씀처럼 이제 틀린 것도 좀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그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 손석희 12시는 3분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 2분기 때를 제가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무튼 두 분께 이 전망은 나도 틀렸던 것 같아요.

0: 왜 저 신영증권에서도 그렇게 한다면서요? 잘못된 그 전망한 거 보고서도 낸다고.
1: 네, 저희 연말에 나의 실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 예. 아, 1년 동안 어떤 것들이 좀 예상과 달라졌는가? 그래서 반성문이라고 좀 예. 놀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바둑에서도 왜 복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 승부 이후에 혼자 복기하는 모습이 아직 되게 예. 선한데 그래서 복기를 하고 다시는 조금 실수하지 말자라는 예. 식의 보고서를 쓰고 올해는 쓸 수 있는 게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예. 다 맞았으면 좋겠어라고 했지만 저도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0: 예. 네.
1: 가장 대표적으로는 제가 증권에서 다니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드려서 되게 의아하실 것 같은데 예. 주가 전망을 가장 틀렸던 것 같습니다.
0: 어떻게 전망하셨었습니까?
1: 저희 뭐 작년에 제가 신영증권을 다니지 않고 다른 회사를 예, 다녀서 예. 저도 약간은 면죄부가 있기는 한데요.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전망이 5천이었는데 주가 지수가 9천 넘게 갔다가 다시 예. 5천대로 가고 제가 이 날수를 조금 말씀드리면 어우 진짜 드라마틱했구나 느끼실 것 같은데
0: 예.
1: 우리가 2천에서 3천포인트 가는데 13년 넘게 걸렸거든요.
0: 예.
1: 그리고 3천에서 4천 가는데도 4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런데 4천에서 9천 가는데 7개월.
0: 그러게 말이죠.
1: 그리고 예. 여기서 끝나면 되게 좋았을 것
0: 이건
1: 같은데.
0: 이건 사실 예측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누구든.
1: 9천에서 5천 가는 데는 40일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손석희 12시가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0: 예. 이실직고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0: 오란 기자께서는요.
2: 뭐 저는 사실 전쟁이었거든요. 솔직히 트럼프가 이란 전쟁 시작하면서 2월 말에 4에서 5주면 끝낸다. 한 달 안에 끝낸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0: 예, 예.
2: 이렇게 오래 갈 줄 예. 몰랐고요.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트럼프 내각 참모들이 모여가지고 임기 말까지 이어질 것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0: 예, 예.
2: 전쟁이
0: 실제로 그런 분석이 전망이 요즘 들어 살살 나오고 있습니다.
2: 전쟁이 그때까지 이어지면 도대체 어떻게
0: 그래요.
2: 되는 건지 좀 걱정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전쟁은 사실 아무도 예측 못하는 거고
0: 예, 예.
2: 참고로 제가 갑자기 이제 우리 신영증권에서 나오셨으니까 그 신영증권에서 다니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다른 분이 있거든요.
0: 예.
2: 그분하고 이거 몇 년 전에 이제 밥을 먹다가 라나 내년에는 주가가 오를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0: 예.
2: 왜? 이랬더니 다 증권사들이 주가가 내릴 것 같대 라고 하시더라고요.
0: 예.
2: 그래서 그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0: 예.
2: 사실 증권사들이 가장 못하는 게 주가 전망이라는
0: 얘기잖아요. 예. 김혜진 박사께서는 금년에 가셨기 때문에
1: 네. 내년에 잘해보겠습니다.
0: 예. 그 저도 경험담이 하나 있는데 제가 100분 토론할 때
1: 네.
0: 벌써 한 20년 넘는 우리 그 주가가 1000을 넘어서서 막 갈 때 굉장히 막 뛰었단 말이죠.
2: 야, 분위기 꽉 달아오를 때요.
0: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 네 분을 모시고 100분 토론을 했어요. 결론은 뭐냐면 네. 2000까지 간다는
2: 네네.
0: 거였거든요. 정말 거짓말처럼 다음 날부터 떨어졌어요. 그래서 야 이거 전문가 얘기를 다 들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나 또 전문가 없이 어떻게 또 누구한테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렇죠?
1: 네.
0: 예, 전문가들이 맞히는 경우도 많은데 가끔 그렇게 떨어지면 그게 더 이제 인상에 많이 남으니까
2: 네네.
0: 예, 너무 그 위축되지 마십시오. 김 박사님.
1: 네.
0: 예. 지금부터는 2026년 4분기 세계 경제를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4분기 일정 중에 역시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미국의 중간선거. 경제가 주요 쟁점이었던 선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의 미국 중간선거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까요?
1: 거의 대부분 선거에서 경제는 주요 쟁점이었던
0: 예,
1: 것 같아요.
0: 예.
1: 우리가 경제가 선거의 메인 의제였던 사례는 아마 빌 클린턴 대통령 때
0: 예.
1: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0: 그렇죠.
1: 이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아닐 것 같고 제가 쭉 이렇게 히스토리를 정리를 해보니 경제가 좋을 때는 별 말이 없고요.
0: 예,
1: 특히
0: 예.
1: 경제가 안 좋을 때. 경제가 안 좋을 때 중에서도 실업이 높거나 한다라기보다는 물가가 높을 때
0: 예, 예.
1: 상대방 당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금 끌고 가면서 경제를 주요 쟁점으로 삼았던 적들이 많았습니다.
0: 예, 예.
1: 뒤에서도 이야기 드리겠지만 최근에는 또 미국의 물가가 되게 이슈여서 이런
0: 그렇죠.
1: 것들을 좀 어떻게 할지 AI 육성 어떻게 할지 이런
0: 예.
1: 것들이 지금 쟁점인 상황입니다.
0: 예. 그러면 실제로 이제 미국 중간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세계 증시도 중간 선거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것이냐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또 어떤 거죠?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긴 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고란 기자께서.
2: 그 뭐 세계 증시는 아니고 이제 미국 증시 기준으로
0: 예.
2: 보자면요. 역사적 패턴이 선거 전에는 조정을 받고 선거
0: 예.
2: 이후에는 폭발적 랠리를 펼쳤다라고 볼 수 있고요.
0: 아, 그래요?
2: 예. 대통령이 이제 4년 주기잖아요. 미국
0: 예.
2: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중간 선거가 있는 해의 2에서 3분기 특히 8에서 9월에는
0: 예.
2: 4년 사이클 중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가장 높고 수익률이 안 좋았대요.
0: 아, 지금도 뭐
2: 네.

0: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1: 그래서 이제 50년 이후에 S&P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중간선거회의 평균 고점 대비 하락폭이 한 17에서 18%.
0: 꽤 됐네요.
1: 네, 일반적인 해가 13%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간선거가 있는 해가 하락폭이 조금 더 깊었다라는 거고
0: 예.
1: 특히 9월, 10월 초는 평균 수익률이 음수를 기록했대요. 그래서 이제 극심한 갈팡 질팡 장세를 예. 펼쳤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게 선거 직후부터 다음 연도 2분기까지
0: 예.
1: 그러니까 11월부터 다음에 한 6월까지 4년 주기 중 가장 강력한 랠리를 펼쳤다라고 합니다.
0: 예.
1: 이게 이유가 늘 그런데요. 예. 시장이 싫어하는 건 배드 뉴스가 아니다. 불확실성이다라고 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선거 승패와 상관없이 불확실성 예. 해소하면서 매수세가 유입된다라는 거고요.
0: 예.
1: 그리고 이제 중간 선거 끝나면 정치권은 다음 선거를 준비합니다.
0: 예.
1: 그 다음 선거가 바로 대선이 되겠죠.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대선 표심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돈 써가지고
0: 그렇죠.
1: 경제 성과를 내야
0: 경기 부양.
1: 됩니다. 네, 경기 부양에 나서기
0: 예, 예.
1: 때문에 재정 지출 확대 계절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0: 예.
1: 그리고 중간 선거 통해서 보통 이제 의회가 여소야대로 갈라지게 되는 경우가 꽤 많다라고 해요.
0: 이번에도 그런 게 네. 예측이 되죠.
1: 이걸 역설적으로 증시가 반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과격한 증세. 그리고 자본시장에 부담을 주는 급격한 법안 입법
0: 예.
1: 이게 야당 견제로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0: 아, 예.
1: 오히려 기업의 경영 환경 연속성 예측 가능성 이게 확보되기 때문에
0: 예.
1: 증시에는 오히려 더 선거 이유가 낮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0: 이번 선거 이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그러면 있을까요?
2: 지금 뭐 10월 말까지 그 선거가 11월 3일이니까요.
0: 예, 3일.
2: 그때까지는 좀 부진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제 올해 연말이 되면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낼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들은 사실 많은 상황이고요.
0: 예, 예.
2: 오늘은 선거를 위주로 말씀드리지만 또 다른 한 축에서는 증시의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이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불리우는 아마존, 구글 같은 빅테크
0: 네네.
2: 거대 기업들의 실적인데 이 기업들의 실적이 되게 몰려서 발표하거든요. 근데 중간 선거 전주에 나와요. 10월 마지막
0: 아, 바로 전에.
2: 예, 그래서 예. 이 주가 뭐 빅 위크라고 해야지
0: 그러네요.
2: 될까요? 예,
0: 예,
2: 아주 중요한 것들이 몰려 있습니다.
0: 예.
2: 그래서 물론 실적도 잘 나오면 좋겠지만 이 실적을 기다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라는 자체가 시장을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0: 예.
2: 그런데 우리가 이제 12월 4일이라고 치고요. 뒤를 돌아봐서 생각해 보면 그 큰 두 가지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라는 측면에서
0: 예.
2: 11월부터는 그래도 좀 낫지 않겠어라는
0: 아.
2: 관측들이 많습니다.
0: 그럼 결국 10월 말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군요.
2: 뭐
0: 늘 그랬지만.
2: 네, 한국은 특히 이제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수출이 48%까지 올라왔더라고요.
0: 그러게요. 예.
2: 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0: 아, 뭐
2: 좋으면서 숫자가 올라간 거니까 나쁘다고
0: 예.
2: 할 수는 없는데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는데요. 이 빅테크의 실적이 미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좋겠네 나쁘겠네가 아니라 한국의
0: 예.
2: 수출 그리고 한국의 코스피 전체 지수에도 너무 이제 일직선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0: 예, 예.
2: 10월 말을 좀 조마조마하면서 지금 한 달이 넘게 남았는데 기다리고 걱정하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0: 예,
2: 것 같아요.
0: 예, 그렇군요. 그 아무튼 트럼프의 최대 적은 지금 이란이 아니라 물가와 유가다. 선거 때문에 지금 미국 생활 물가 수준은 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가요?
1: 이게 그 생활 물가 수준이라고 했을 때 보면 일단 가장 바로 체감적으로 오는 게 이제 휘발유 가격이잖아요.
0: 예, 예.
1: 휘발유 가격이 약간 미국 내 약간 뭐 퍼져 있는 뭐랄까 상식처럼 퍼져 있는 게 4달러 넘으면 선거 진다.
0: 예, 예.
1: 였거든요.
0: 지금 넘고 있잖아요.
1: 지금 예전역에 넘어섰고요.
0: 예, 예.
1: 그다음에 이제 경유 가격이라고 하신 디젤 가격은 6달러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다고 합니다.
0: 예, 예.
1: 이게 러우 전쟁 펼쳐졌을 때도 6달러 넘은 적이 없었는데 이미 디젤 가격이 그렇게 넘어섰고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밌는 일이 미국에서 우크라이나한테 디젤 공격은 하면 안 돼. 공격하면
0: 예,
1: 안 돼라고 이제 부탁할 정도가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휘발유 가격이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0: 예.
1: 그다음에 이제 주거비 부담인데 주거비 항목이 지난번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를 보면 전년 대비해서 3% 넘어섰대요.
0: 예, 예.
1: 근데 주거비가 문제가 뭐냐면 쉽게 내려오지 않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로 치자면 이제 우리는 좀 많이 없긴 하지만 요새
0: 예.
1: 보편화됐고 이제 다 월세로 내고 있잖아요. 이 월세 부담이 항상 고정적으로 올라간 부분이 내려오지 않고 계속 생활비에 부담을 주고 있다 보니까
0: 예.
1: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0: 예.
1: 게다가 최근에는 이제 모기지 금리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게 문제가 뭐냐. 이게 계속 누적돼 왔다는 거예요.
0: 예, 예.
1: 어떻게 보자면 트럼프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러우 전쟁 퍼지면서 물가가 계속 누적돼 온 게
0: 예.
1: 거의 지금 폭발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물가에 대한 불만은 상당한
0: 예.
1: 수준인 것 같다.
0: 이건 여러모로 볼 때 이번 중간선거는 공화당에겐 뭐 유리한 점이 별로 없어 보이긴 합니다.
2: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 예.
2: 그냥 숫자로 놓고 보면 전년 동월 비해서 2% 중반이에요. 그러면

0: 옛날보단 좀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2%, 3% 물가 오르는 게 그렇게 난리칠 일인가라고 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주부이지만 뭐 2%, 3% 그건 모르겠고 내가 기름 넣을 때마다 얼마나 돈을 내는지가 예. 중요하고 아까 경유 가격도 집어주셨지만 그러면 경유차 안 타면 별로 타격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이 미국은 농업 또 되게 발달해 그렇죠. 있는데 트랙터 같은 데도 다 경유를 넣고요. 예. 그리고 택배 차량, 화물 차량 여기에 다 경유를 넣기 때문에 전반적인 배송비나 생산 비용을 다 밀어올리는 예. 효과가 있습니다. 예. 선거에 그만큼 중요하고 지금도 굉장히 위협적인 수준이다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1: 여기서 잠깐 노래를 한 곡 듣고 다시 이어갈 텐데 제작진이 오늘 두 분한테 특별히 선곡을 미리 부탁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두 분이 출연하실 때 항상 노래가 저 코너가 끝날 때마다 제가 노래 소개를 하는데 매우 흥미로운 표정으로 특히 고란 기자 듣고 계시던데 혹시 저의 선곡은 괜찮았습니까 그동안에?
0: 사실 저는 이 내용이 경제이다 보니까 예, 예. 노래랑 사실 연결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했는데 그때마다 무슨 노래를 했을까라고 고민하다 보면 정말로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재밌던 적이 예. 되게 많아요.
1: 고맙습니다. 그래서 칭찬해 주신 김효진 박사의 곡을 Dog Days Are Over. Dog Days라는 건 이제 미국에서도 그 복날이라고 부르는데 예. 무척 더운 날이죠. Dog Days Are Over를 가져오셨습니다. Florence and the Machine이란 그룹의 노래네요. 이 어떤 뜻입니까? 노래의 의미는?
0: 사실은 추석과 관련된 어떤 노래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예, 예. 생각했는데 추석하면 또 가족 영화 많이 보시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근데 저한테는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가 저에겐 최고의 가족 영화거든요.
2: 그거 15세인가?
1: 아, 거기 나오는 노래군요.
0: 그 3의 엔딩 노래예요. 그리고 저희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기도 했고 예, 예. 오늘도 뭐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었는데 이런 게 좀 예.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골라봤습니다.
1: 그렇군요. 예, Dog Days Are Over, Florence and the Machine의 노래인데 선곡위원으로 모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듣겠습니다.

0: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5.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1: 견본주택 개관중 IS 동서
2: 의학계열 및 스카이 지망생을 위한 울산 대성학원이 현 중2부터 고2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방학 윈터스쿨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공부하는 방법과 습관부터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3: 미래, 보기만 할 건가요? 2026 울산 미래 박람회. 보고 움직이고 직접 경험하는 미래. 온몸으로 즐기는 AR 스포츠 하도. 울산의 하늘을 체험하는 스카이링크. 반구대 암각화 속으로. AI와 로봇을 눈앞에서. 미래는 직접 해볼 때 더 재밌으니까.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현장 선착순 무료 관람.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울산공업축제장에서 만나요.
4: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5: 추석 연휴에 전해드리는 MBC 라디오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귀성 차량과 귀경 차량 한 번에 몰리면서 지금 어디로든 정체 구간 길게 나타납니다. 귀성길은 오후 1시, 귀경길은 오후 3시경에 정체가 절정이겠는데요. 청양고속도로 서울 방면 당진에서 포승분기점까지 20km가 넘게 어렵고요. 이후로 비봉에서 용담터널 사이 구간 다시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면 청주에서 가장 혼잡한데요. 북천안에서 안성휴게소까지도 다시 주춤하고요. 특히 북천안 일대 갓길에는 지금 고장난 버스가 멈춰서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 삼척 쪽입니다. 강릉 일대 승용차 사고 발생했는데 2차로에서 처리하고 있고 청주 영덕간 고속도로 청주 방면 수리티 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있었습니다. 배아량 추석 연휴에 전해드리는 MBC 라디오 교통정보였습니다.
6: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7: 예, 손석희의 12시 4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투자뉴스 채널 알고란의 고란 경제전문기자 그리고 김효진 신영증권 박사 두 분을 모시고 추석 특집 경제 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3부에서 2026년 1-3분기 1에서 3분기 경제를 정리했고 2026년 4분기의 가장 큰 이벤트 미국 중간선거를 경제 관점에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한꺼번에 만나서 얘기 나누니까 어제 재밌네요.
8: 네. 다행이네요. 이제 수다는 여러 사람이 떠나야 됩니다.
7: 네. 진짜 재밌는데. 예. 지난 9월 초에 미국에서 발표된 한 여론조사를 봤습니다. 미국인 2명 중에 1명은 트럼프 재집권 뒤에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다. 문나마나 한 질문이었고 그에 따른 답변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만큼 트럼프 2기 정부 경제정책에는 불만이 좀 쌓여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뉴스에선 조각조각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트럼프 2기 경제정책의 특징은 어떤 걸까요? 딱 정리해 본다면
8: 일단 4대 핵심 축으로 설명해 보자면요. 예, 일단 전방위적 고율 관세 그리고 예. 보호무역 전면화 이른바 보편 관세인데요. 이게 징벌적 관세 중국에 대해서만 부과했던 게 이제 1기였다라고 하고요. 예, 예. 이제 2기 때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제 관세 전제를 그러게요. 벌이고 있죠. 그래서 10에서 한 20% 보편적 기본 관세 부과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자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대외 무역 적자 해소 그리고 근본적으로 모든 제조업이요 미국으로 다시 오라라는 예, 예. 정책입니다.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봐야 되는데 결과가 예, 예. 일단은 추진은 이렇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법인세 추가 인하입니다. 1기 때 35에서 21%로 법인세를 내렸거든요. 예. 그런데 미국 내 제조기업에 한해 15%까지 추가 인하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예. 그다음에 25년 시한 만료 예정이었던 개인소득세 감세 조치를 연구화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법인세를 내려주니까 기업들 해외 나가지 말고 미국에 남아라라는 거거든요. 예, 예. 이것도 역시나 차후에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행정부 주도의 대규모 규제 완화 및 정부 효율화. 한때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이 도지라는 그 부처가 있잖아요. 예. 일론 머스크가 맡았던 그걸 비롯해서 이제 금융 규제 도둑 프랭크법이라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자면 금융의 벽을 세웠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거 예. 이제 완화 조치를 취했고요. 친환경 환경 규제 ESG나 배출가스 기준이 조금 엄격했다라고 하면 바이든 정부 때 이걸 이제 전면 폐지
7: 풀어버렸죠.
8: 다 풀어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통 에너지 회기 및 제조업 안보 통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트럼프 말로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해서 야 팔아

0: 다는 거죠.
1: 예.
0: 물가 인상 압력을 이겨줬고요. 더구나 이제 법인세 소득세 인하하고 보니까 정부 재정이 없어졌잖아요.
1: 예예.
0: 그러면 재정을 어떻게 내나요? 빚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1: 예예.
0: 빚내니까 또 이자 비용은 또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재정 적자 때문에 금리는 발작을 일으키니까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와, 왜 내 대출금이 올라가?
1: 예.
0: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1: 사실 뭐 관세 얘기 처음 이렇게 다 물린다고 얘기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민주당 쪽에서도 그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면 물가 오른다. 일종의 상식에 속하는 것이기도 한데
2: 사실은 그거를 싼 에너지를 유도하면서
1: 예.
2: 그것을 상쇄시켜 보겠다라는 게 큰 틀이었던
1: 그렇겠죠.
2: 것 같아요. 그런데
1: 예.
2: 이제 두 차례 전쟁을 거치면서 유가는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고 계획이 다 틀어진 거죠. 그래서
1: 예.
2: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저 에너지 가격과 세트처럼 금리를 인하해서 기업의 육성을 더 지원 전폭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1: 예.
2: 그러면서 측근으로 알려져 있던 워시 신임 의장을
1: 예, 예.
2: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지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는 결과적으로 인상을 했으니
1: 예.
2: 1기 때 비해서도 정책의 일관성도 좀 옅어지고 좀 효과가 있는 거냐 원래 했던 정책 추구했던 거를 다 이루고 있냐라고 하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1: 예.
2: 라는 생각을 아마 많이들 할 것 같아요.
1: 게다가 뭐 금리는 또 올린다니까.
2: 네.
1: 트럼프의 생각하고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2: 맞습니다.
1: 글쎄요. 하여간 가끔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중간 선거가 끝나고 예를 들어서 상하원을 심지어는 뭐 민주당이 다 장악한다고 치죠. 그리고 또 2년 뒤에 뭐 선거가 대선 결과만 봐야 되겠지만 일단 트럼프는 아닐 테고.
2: 네.
1: 예. 그러면 그때 지금 이 이렇게 표현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저질러 놓은 이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다 바로 돌아갈 것인가?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도 않나요?
2: 과도하게 나갔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1: 예, 예.
2: 다듬는 과정들은 있겠지만 이 AI 산업을 육성하고
1: 예.
2: 그리고 에너지 가격을 낮게 가져가려고 하고
1: 예.
2: 금리를 좀 저금리를 유지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고 싶어하는 이 큰 틀은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1: 예.
2: 생각을 말씀드릴 수
1: 바뀌어도.
2: 있을 것 같아요. 특히
1: 예.
2: 예전에 아마 어디선가는 이런 글을 읽으셨을 것 같아요. 공화당은 원래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1: 예.
2: 시장에 맡기고 싶어하고
1: 그렇죠.
2: 관세 같은 것들도 그냥 자유무역해 이런 거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호적인
1: 예,
2: 그리고
1: 예.
2: 고용을 중시하고 노동 친화적인 이렇게 갈려져 있고 그 공식대로 사실은 정책이 나온 게 꽤 됐었어요.
1: 예, 예.
2: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좀 살펴보면 오히려 방향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거나
1: 예, 예.
2: 옅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개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
1: 예.
2: 뭐 세금이나 의료, 뭐 금융 규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세금 같은 것도 부자 증세를 해야
1: 예, 예.
2: 되고 공화당은 인하를 하자. 이런 전면적인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 경계가 옅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1: 예.
2: 재정이나 기업 정책 같은 부분이요. 원래 재정이나 기업 정책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은 그냥 시장에 맡겨. 라는 주의였었는데 최근에 미국의 정부가 인텔 지분을 10% 취득했거든요.
1: 예, 예.
2: 그래서 이것이 정말 뭐 국가산업주의야 미국에서 하는 정책이 맞아라는 그런 평가를 했는데 여기에는 사실 공화당과 민주당이 거의 동시에 찬성하는 그런 입장이었었거든요.
1: 예, 예. 민주당이 뭐 원래 입장이 좀 그러니까.
2: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재정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민주당 때 공식대로 하자면 민주당 때 더 많은 지출을 해야 되지만 재정 부채가 늘어나는 건 사실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그렇게 거기서 거기거든요.
1: 예.
2: 그래서 이런 쪽은 좋은 쪽으로 경계가 없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1: 예.
2: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쪽으로 경계가 옅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한 목소리를 공통으로 내는 게 있더라고요.
1: 예.
2: 민주당과 공화당 대중 견제를. 수위를
1: 그럼 뭐 바이든 때도 예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을 해가지고
2: 예 맞습니다
1: 예, 밀고 나갔었으니까
2: 그래서
1: 예.
2: 여기에서 아마 관세 정책도 이제 다 연결이 되는 것이니까요
1: 예,
2: 그래서
1: 예.
2: 이쪽은 수위가 낮아지기보다는 점점 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1: 예 그리고 이번에 우리하고 또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AI가 지금 중간 선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규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트럼프는 그 반대고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뭐 AI 데이터 센터는 반도체하고 연결이 돼서 좀 우리 입장은 미국 민주당 입장하고는 다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 일단은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미국의 내부 여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안 좋은 것 같아요.
1: 아, 그런가요?
2: 네, 민주당에서도 네. 한 70% 정도는 이 데이터 센터가 너무 공해를 많이 유발시켜 예. 우리가 살기에 되게 좋지 않아라는 의견들이 있고 특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60-70% 예. 그리고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도요 60% 이상은 이 데이터 센터가 너무 이제 우후죽순으로 안 생.

0: 생겼으면 좋겠어 라는 예.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게 너무 시끄럽다 뭐 공해를 유발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되게 실질적으로 우리 아까 생활물가를 이야기했잖아요. 예, 예. 전기세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예. 전기세가 10% 정도 뭐 가구당 뭐 한 월에 10만 원 정도는 올라간다라고 한 거 하니까 이렇게 작은 금액이라고 그냥 지나가기는 어려운 것 예. 같습니다.
1: 뭐 가구당 10만 원이면 작은 금액도 아닌 거고.
0: 네. 예, 예. 그래서 이게 미국은 다 연방 뭐 지방 정부 이렇게 다 쪼개져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인허가를 안 해주면 데이터 센터 지금 하는 거를 그만둬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부터 예, 예. 인허가를 천천히 해주거나 우리 좀 보면서 쿼터제로 하겠다라고 하면 정말로 이 데이터 센터 짓는 속도가 좀 늦춰질 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거 때 표를 의식한 정책인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 데이터 센터를 좀 늦춰서 지을 수 예. 있는 건지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지 될 것 같고 한쪽에서는 뭐 우리의 그 미국인들이 미국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은 알겠지만 그러다가 중국이 따라오면 또 어떻게 예, 예. 반대쪽인 논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지켜볼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뭐 이렇게 보자면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자면 어느 당이 이기든지 간에 중간선거 이후에 AI 투자가 위축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보람 기자.
2: 저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게 예. 바로 이른바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지금 현재 첨단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 예, 사실 중국은 뭐
2: 그냥 하면 하는 거죠.
1: 예, 국가가 다 몰아가니까.
2: 네네.
1: 예.
2: 그 중국 같은 경우에 약간 뭐 바이오 산업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CCTV, 드론 이런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1: 예.
2: 그들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도 없고요. 프라이버시 그건 무슨 소리야? 이런 관점이니까.
1: 예.
2: 하지만 미국에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약간 첨단 산업 특히 AI 같은 발전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과연 더 효율적인 체제인가라는 예. 부분에 의문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한 AI 데이터 센터가 유발한 여러 가지 환경 공해나 시민들의 물가 상승 압력 예. 등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AI 데이터 센터라는 어떤 첨단 산업이 이 내 지역에 들어오면 다들 기대하는 건 뭐냐면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1: 그렇죠.
2: 그런데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어느 지역에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갔는데 일자리가 12개 만들어졌대요.
1: 예.
2: 엄청난 공해를 유발하고 피해를 유발하는데 일자리 겨우 만든 건 12개. 이러면 어느 지역.
1: 그러면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얘기죠.
2: 어느 지역에서 환영하겠습니까?
1: 예.
2: 환영을 안 하는 거죠. 이게 돼서
1: 그게 실증적으로 그런 사례가 나와버렸으면
2: 할 말이 없네. 실제로 볼 수밖에 없는 예. 게 AI 데이터 센터에 사람이 별로 필요 없어요.
1: 하긴. 예.
2: 네네네. 그러니까 약간 반대에 부닥칠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이제 인프라 병목이다 아니면 반도체 병목이다라는 AI 데이터 센터 여러 가지 병목이 약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회적인 압력 이것도 굉장히 큰 병목이 될 것 예. 같다는 생각입니다.
1: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사실 미국이 AI 투자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이냐 특히 데이터 센터 우리는 반도체가 주력 산업이어서
0: 네.
1: 상당히 좀 신경이 쓰이겠네요.
0: 그리고 사실은 앞에서 인허가 문제 그리고 미국 시민들의 달라지는 여론 또 예. 이야기 드렸지만 한쪽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돈이 많긴 합니다만 최근에는 회사채를 발행한달지 다른 예. 쪽으로 돈을 좀 끌어당기는 돈을 차입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돈은 여전히 많아요. 그런데 예전만큼 돈이 계속 늘어나기만 하진 않거든요. 데이터
1: 예.
0: 센터 건립하는데도 비용이 되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최근에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이 빅테크들도 돈이 화수분일 수 없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데 좀 취약하지 않겠어? 게다가
1: 예.
0: 거기에다가 미국에서도 원래 계획했던 속도대로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1: 예.
0: 이게 너무 이제 발목을 잡는 게 한두 개가 아니네.
1: 그러게요.
0: 라고 좀 걱정할 수는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1: 예.
0: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지역 정부, 지역 시민들이 반발을 하고 나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올라가는 전기료는 그 기업이 부담하도록 하나 여러 가지 보조 장치들을 미국에서도 부랴부랴 만들고 있는
1: 예.
0: 상황입니다.
1: 트럼프는 뭐 의지가 확실한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중간선거에서 패배하고 나면 기운이 좀 빠질 것 같아서 그 의지대로 밀고 나갈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투표함을 물론 뭐 열어봐야 되겠지만 민주당이 최소한 하원은 장악한다.
0: 네.
1: 그리고 뭐 공화당 아주 상원도 민주당이 장악한다는 얘기도 무슨, 나오고
0: 네네.
1: 있는데
0: 네.
1: 그것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요즘 나온 거 보면. 근데 그래서 실제로 의회 지형이 바뀌면 사실 중요한 결정은 다 하원에서 하긴 하지만 경제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가 생길까요?
0: 일단은 예전의 히스토리들을 보면은 진행자분 예. 이야기 주신 것처럼 원래 지금은 공화당이 대통령부터 다 상하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예. 경우가 한 네다섯 번이 있었는데 중간 선거에는 대부분 하원을 내주는 그리고 예. 상원까지 내준 경우들도 사실은 많았습니다.
1: 예.
0: 이럴 경우에는 경제 정책 측면에서 그리고 지정학적인 이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올스톱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0: 많지는 않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력도는 물론 이제 저하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아마 미국에서 뭐 예산안이 통과가 안 돼서 정부가 멈추고 뭐 주식시장이 타격을 받았다. 이런 뉴스 한두 번 정도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것 같은데.
1: 셧다운.
0: 예, 맞습니다. 가장 지금 좀 임박해서 만약에 상하원을 갈릴 경우에 또 민주당이 상하원을 다 가져갈 경우에 걱정되는 부분은 약간 인질이랄까요. 이 예산안 통과를 인질로 삼아서 트럼프 대통령 혹은 공화당이 하려는 정책들을 견제 혹은 비토를 놓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올해 11월, 12월 정도면 임시예산안이 다 쓰고요. 예. 그리고 내년 상반기 어느 시점에선가는 부채 한도에 도달하게 되는데 또 이제 고질적인 정부 부채에 도달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진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최고등급에서 하나 내려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일면을 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렇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도 선거 이후에 상하원이 갈라졌고요. 예. 그래서 예산안 통과가 안 된 이후에 그 신용등급이 강등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런 불확실성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걱정하고 있죠.
1: 그렇게 보자면 저희가 처음에 나눴던 얘기 그러니까 중간선거 전에는 변동성이 크다가 끝나고 나서는 랠리가 활발하게 이어졌다라는 것이 꼭 그대로만 일어나진 않을 수도 있겠네요. 여러 가지 다른 변인 때문에.
0: 그래서 아까 고란 기자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게 민주당이 다 가져가게 되면 민주당의 파워가 너무 세지기 때문에 정말로 좀 스탑시킬 수 있는 권한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나눠가는 것이 서로 견제를 하고 균형을 이루니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 나눠가는 것을
2: 선호?
0: 굳이 고르자면 가장 선호해요.
1: 특히 이제 주식시장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나눠가는 게 차라리 낫다.
0: 네네.
1: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한 석 달 동안 2026년 그러니까 중간선거 말고도 석 달 동안 세계 경제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2: 뭐 크게 뭐 세 가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연준. 연준 FOMC인데 일단 10월에 열린 FOMC는 사실 중간선거 직전이라서
1: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2: 뭐 못할 거예요. 뭐 다들 예상하고 있겠지만
1: 물론 아무리 케빈 워시가 고집이 있다 하더라도
2: 뭐 일부 이제 그 IB들에서는 10월 달에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시장 컨센서스는 10월에는 쉬고 12월에 올릴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올릴 것 같다라는 건 대체적인 시장의 예상인 거고 점도표 지난번에 공개된 거에 따라도 아마 2026년 말에는 올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2월에 보자면 점도표가 또 공개되는 그 회의거든요. 그럼 그때 공개되는 점도표에서는 도대체 연준 위원들이 어디를 최종 금리로 보는지 얼마나 올릴 것 같은지가 조금 더 구체화될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찍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1: 그만큼 그때까지 변수가 많다는 얘기죠.
2: 두 번째는 전쟁입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어질지.
1: 그러게요.
2: 장기화를 봐야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미국 말고 일본은행 특히. 일본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이번 9월 회의에서는 그렇게 막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는 추가 예고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천상 우려나 이런 게 시장에 별로 영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의 물가 상황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수입 물가가 지금 이제 20몇 퍼센트 올랐고요.
1: 굉장히 올랐군요.
2: 생산자 물가 지수 7% 넘게 올랐어요.
1: 예.
2: 이러면 이제 일본도 이제 물가를 견디지 못하면 그 9월 그 회의 때는 금리를 그렇게 급격하게 올리지 않을 것 같아라고 얘기했지만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또 인상해야 될 수 있거든요.
1: 사실 또 일본은 워낙 저금리에 완전히 적응되어 있는 사회여서 만일에 조금 더 올리면 아마 크게 혼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2: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김혜진 박사께서는요.
0: 저는 이벤트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벤트 언제는 뭐가 있고 언제는 뭐가 있고 이런 거를 찝어보는 거는 그때가 지나면 좀 나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인가? 계획을 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계획을 짜기 어려운 것에서 항상 우리를 좀 괴롭게 하는 게 나왔던 것 같고요. 올해 같으면 이제 전쟁이죠.
1: 그렇죠.
0: 근데 아까 고란 기자님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저는 전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올해 이후에 유가가 어떻게 움직였냐면 올해 딱 시작할 때 유가가 50불 때 후 60불 정도였어요. 근데 전쟁이 터지고 나서 120불 두 배가 됐죠. 그다음에 한 달쯤 전에는 다시 69불 내려갔다가 지금 100불이 또 넘어갔다가 왔다 갔다 한 상황입니다. 이게 변화율로 따지면 100% 올랐다가 50% 빠졌다가 다시 50% 올랐거든요. 이러면 지금 하는 전망치가 굉장히 맞을 확률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쟁이 어느 정도 빨리 끝나느냐 그것이 되게 중요하고 이것이 또 유가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 그것이 아마 올해 마지막까지도 가장 중요한 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1: 자, 손석희 12시 오늘 3

0: 3사부는 미국 중간선거와 세계경제 주제로 해서 특별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알고란의 고란 기자님 그리고 신영증권의 김효진 박사님 두 분과 함께 했는데 그 가끔 이렇게 모여서 해도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좀 특집성으로요. 예. 마지막 곡도 이번에는 고란 기자께서 추천하신 곡입니다.
1: 네. 저는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0: 예.
1: 네.
0: 좋은 노래입니다.
1: 네. 가사가 항상 널 응원해라고군요. 예. 예. 여러분 모두 응원합니다.
0: 예. 특히 오늘 저 차례 때문에 전 붙이신 마음으로 수고해서 오늘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옥상 달빛입니다.

0: 루키루키 검색창에서 루키루키 바퀴 골프채 루키루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스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4: 26년 3월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5: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0: 이자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 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1: 경북 취업이 잘 되는
2: 경북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북
1: 4호선 캠퍼스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경북대학교.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1336 1336 1336 1336.
5: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0: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6: 예, 손석희 12시 추석 연휴 주말에도 역시 계속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뭐 아시는 것처럼 선곡위원들과 함께 다시 한번 영화 음악 얘기를 하기로 했고요. 일요일에는 사세 코너 중동 전문가인 박현도 성일관 교수가 두 번째로 나오십니다. 지난번에 또 많은 분들이 반응을 주셔서 이번에도 매우 흥미로운 중동의 역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평온하고 풍성한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해마다 470회 넘게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에 갈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사나 야영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안 되겠죠. 무엇보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8: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9: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울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 박동희입니다. 합창단 공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목소리들의 화음입니다.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목소리를 맞춰갈 때 비로소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되죠. 우리 삶의 대화도 이와 참 비슷하지 않을까요? 상대의 이야기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자세, 그것이 바로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대화의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내가 먼저 들을 때 상대방도 마음을 엽니다. 결국 진정한 소통은 들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화음을 함께 만들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9: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They say.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3: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둘째 날 일정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충돌보다는 미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협력을 강조했지만 대만과 인공지능, 무역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을 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유림 기자입니다.
6: 지난 2015년 이후 11년 만에 백악관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 부부를 최고 수준의 예우를 갖추어 맞았고 두 정상은 환영 연설을 통해 경쟁보다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고 시 주석은 양국을 두 대국으로 칭하며 올바른 공존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상한 인공지능 안전 규제를 두고서는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규제에 부정적인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시 주석은 AI가 인간의 통제 아래에서 인류의 행복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90분가량 진행된 비공개 회담에선 무역과 대만, 중동, 우크라이나, 한반도 문제 등이 논의됐습니다. 중국 측은 양국이 새로운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고 미중 무역 휴전을 두 달 더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만 문제에선 시 주석이 미국에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미국과 이란이 지난 6월 종전안 등을 담아 체결했던 양해각서로 복귀하는 걸 지지하는 등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로이터통신 등은 공들인 의전과 달리 미중 간 핵심 현안에서 진전된 내용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까다로운 현안에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징후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5: 카누 대표팀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스프린트 500m 2인승에서 일본조를 제치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조광희와 김효빈이 짝을 이룬 대표팀은 결승에서 첫 250m 구간을 2위로 통과한 뒤 순위를 끌어올려 선두로 나섰고 1분 31초 859의 가장 빠른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해 정상에 올랐습니다. 4인승에서 사상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합작했던 조광희와 김효빈은 주종목인 2인승 우승까지 차지해 우리 선수단의 첫 대회 2관왕이 올랐고 대표팀 맏형이자 에이스 조광희는 개인 통산 네 번째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사격대표팀의 추가은과 홍수현 선수가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10m 공기권총 혼성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본선 3위로 결선에 오른 추가은과 홍수현은 478점을 기록해 은메달을 따냈고 484.6점을 쏴 결선 아시아 신기록을 세운 인도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대표팀은 이 종목에서 아시안게임 3개 대회 연속 메달을 수확했고 추가하는 개인전 금메달에 이어 단체전 은메달까지 차지했습니다. 탁구 대표팀 신유빈, 임종훈 선수가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혼합복식 8강전에서 세계랭킹 10위 대만의 린윈루 정이징조를 3대2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혼합복식 세계 1위 임종훈 신유빈조는 8강전에서 상대와 한 세트씩을 주고받는 접전을 펼쳤고 2대2로 맞선 마지막 5세트를 듀스 승부 끝에 12대10으로 가져와 세트 스코어 3대2로 승리했습니다. 준결승에 올라 동메달을 확보한 임종훈 신유빈조는 중국의 세계 6위 렌수 등 콰이만조와 결승행 티켓을 놓고 대결합니다.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국과 멕시코 양국의 경제, 안보, 문화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멕시코 현지에서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7: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첨단 산업과 공급망, 문화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전보다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보장협

0: 국정 개정 협상 합의에 이어 양국 금융기관들이 연계해 현지 진출 기업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1억 불 규모의 전대금융을 신설하기로 했고 원유 및 핵심 광물 자원 공급을 위한 양국 간 대화 채널도 출범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의 발전 경험을 멕시코와 공유하고 방산 분야에선 기술 이전과 멕시코 현지 생산을 위한 양국 간 교류를 넓혀나가기로 했습니다. 콘텐츠와 관광, 농업 분야에서도 한 멕시코 간 기술 이전과 인적 교류 등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1: 이제 양국은 통상, 개발협력, 지식재산권, 우주, 문화유산, 교육 등 모든 방면에서 협력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0: 한 멕시코 양국은 이를 위해 AI와 국방, 진출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광물자원 개발과 농축산업, 문화 분야 등에서 협력을 위한 17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AI와 방산을 포함한 첨단 산업과 에너지 공급망, 그리고 문화 등 한 멕시코 간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내일은 K-Expo 방문과 비즈니스 포럼 참석 등 경제 행보에 나섭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2: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 과정에서 지나친 선명성 경쟁을 경계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멕시코 시티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개혁 논의와 관련해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를 거론하며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실용적으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전날 청와대가 유 작가의 검찰개혁 비판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서 나온 발언이어서 최근 여권 내부에 강경한 개혁론을 겨냥한 메시지로도 해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두고 왜 숨겼느냐며 정부를 비판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을 향해 안보는 음모론의 재료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두 청년이 한국땅을 밟은 것은 정부가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인데 국회 외교통일위원이라는 사람이 무턱대고 음모론부터 꺼내드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반 탈북민 역시 본인과 북에 남은 가족의 안전이 걸려있기 때문에 한국에 도착해도 곧바로 알리지는 않는다면서 북송 같은 유언비어까지 퍼뜨려 국익을 해치는 것이 야당이 할 일이냐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장 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당원 게시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복당 문제 자체를 언급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당내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비판하는 배경에 대해선 결국 대표에 대한 비판은 모두 다 선거로 집중된다며 여러 당내 비판이나 이슈, 문제들에 관해서는 관심 갖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고 최종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제안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현지 시간 24일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적대행위를 끝내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이끌 7일간의 계획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 곳곳에 비가 예보된 만큼 귀성, 귀경길 안전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권은 5에서 10mm, 강원도는 5에서 30, 전라권은 최고 60mm, 경상권은 최고 40mm입니다. 전종환이었습니다. MBC 2시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3: MBC.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의회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더 따뜻하게, 더 세심하게, 더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소통으로 풀고 협치로 나아가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함께하고 필요한 일에는 분명한 책임으로 답하겠습니다. 울산의 오늘을 살피고 내일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4: 울산 MBC 캠페인 시민을 향한 마음 책임으로 실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가 함께합니다.
5: 올가을 우리 달려볼까요? 달리는 즐거움에 축제의 설렘. 10월까지 2016 울산 던 페스타. 시원하게 도전하는 하프, 기분 좋게 달리는 10km,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5km까지. 달린 뒤엔 맛있는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푸짐한 경품으로 가을을 특별하게 즐겨보세요. 10월 25일 일요일 오전 8시 울산 문수국제 양궁장. 울산 MBC와 함께하는 2016 울산 런 페스타. 지금 울산 런 페스타를 검색하세요.
6: 지금 시각은 2시 1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고두현 시인이 힘든 서울살이를 할 때 고향에서 어머니가 보낸 소포가 하나 도착합니다. 묵직한 소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는데요. 물건이 상할세라 오래된 장갑과 버선으로 빈 공간을 채우고 해진 내복으로 한 번 더 둘둘 감아 마지막엔 한지에 꽁꽁 싸서 보낸 이것은 바로 고향에서 딴 유자 아홉 알이었습니다. 추울 때 다려 먹어라 하는 편지와 함께 소중하게 보낸 유자 아홉 알. 부모님의 소포에는 늘 항상 널 생각하고 있다라는 마음이 담겨있죠. 그 든든하고 넉넉한 마음이 더 생각나는 오늘입니다.

0: 나훈아의 홍시 들으면서 추석을 우리 함께 맞이해봅니다. 손타라도 넉넉하게 10분 일찍 시작했습니다. 고두현 시인 어머니가 보낸 소포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포장했을지 혹시 눈에 그려지시나요? 우리 3268님께서는 삶은 밤 껍질을 까서 노르스름한 밤 알갱이를 통에 넣어 퇴근해 오면 먹을 수 있게 제 방 화장대에 올려놔 주시던 어머니가 많이 그리운 날입니다. 추석이 오니 부모님이 더 보고 싶어요 하셨는데 아마 또 이런 그 명절 같은 특별한 날들이 오게 되면 가족이 생각나곤 하고 가족이랑 함께 보내지 못하면 더더욱 더 생각날 것 같아요. 늘 이런 명절에는 저희는 갈비찜을 먹거든요. 올해는 미국산이냐 한우냐 이것 따라서 그 맛이 정말 많이 달라지긴 합니다. 근데 다행히 올해는 한우로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기분 좋게 추석을 맞이할 것 같네요. 추석에도 추억과 낭만이 있는 진다방 오픈합니다. 우리 DJ 진이 오늘 좀 조기 출근해서 DJ 부스 닫고 있고요. 신청곡 쪽지 거침없이 날려주세요. 우리 3, 4부에는 트롯 소식과 노래에 또 담겨있는 재밌는 이야기 같이 들을 수 있는 안즈나 선아 트롯 생각 바로 또 정민재 작가와 함께 할 테니 끝까지 쭉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광고 듣고 진다방부터 시작할게요.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4: 층은 달라도
3: 고민은 하나 더 난 같이 더 나은 선택
2: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5: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IS 동사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7: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8: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7: 건강해.
8: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8: 하루 한 번 데이팩
6: 건강기능식품.
9: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10: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1: 수확량 줄어도?
10: 보장.
11: 가격이 내려도?
10: 아이, 그럼.
11: 보험이 든든하구만.
12: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1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5: 싱크볼. 백조 싱크볼.
1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5: 백조 싱크.
16: 이웃의 아픔을 자신의 일처럼 마음에 담아온 시간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30년 동안 병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보내주신 여러분의 사랑이 치유의 손길이 되는 순간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17: 이웃에게 삶의 용기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누는 길 위에 항상 청취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16: 사랑의 열매는 앞으로도 나눔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하며 더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7: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김치전, 파전 말고 역시나 당신은 명불허전. 죄송합니다. 아, 오늘도 얼른 노래나 들려드릴게요. 신청곡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지니와 함께하는 음악여행, 오늘의 첫 번째 노래 이 곡입니다. 뮤직 큐. 첫 번째 노래 3397님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들어요. 자주 들으러 볼게요. 가을이 되니 생각난 노래,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신청합니다. 처음 들으시는데 저 만나고 바로 도망가는 거 아니겠죠? 가지 마세요.

다음 곡은 우리 7954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하늘이 파랗고 뭉게구름이 예뻐서 한참을 바라보는데 먹을 거 생각이 났네요. 청고마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따라 경상도에서 먹는 콩잎과 늙은 호박젤이 생각나요. 밥 위에 콩잎. 캬, 밥도둑인데 여기선 구하기가 어려워요. 유리상자 가을 하늘 신청합니다. 미개신들 맛있겠네요. 우리 노래 듣고 오시죠.

다음 신청곡은 우리 4425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가족 모임 갔다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틀어준 음악, 박선주의 귀로. 이 노래를 듣는데 태진씨의 감성과도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언젠가 한번 라이브로 불러주세요. 오늘은 박선주의 귀로 신청합니다. 뭐 DJ 진이도 부를 수 있습니다. 왜 저한테 신청을 안 해주시지? 박선주의 귀로 듣고 올게요.

또 팝송도 이렇게 추천하시네요. 8009님께서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휘트니 휴스턴의 Greatest Love of All입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했는데

5070님께서도 팝송 하나 보내주셨네요. 오늘도 좋은 선곡에 마음이 구름 위로 나는 듯 솜솜해집니다. 로보의 스톤이 듣고 싶어요. 멋지다, 진다가 최고다, 진이 오빠 해주셨는데, 아, 늘 너무 감사드리고 이 진다방의 플레이리스트 완성해 주시는 게

0: 올가을 가장 화려한 밤, 2026 울산 불꽃축제. 다채로운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밤하늘을 가득 채운 1500대 드론 라이트쇼와 멀티미디어 불꽃쇼까지 10월 2일 저녁 7시 30분 북구 강동 몽돌해변에서 만나요.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0: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3: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2: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3: 삼산 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4: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2시 40분입니다.

0: 입니다. 추석 연휴에 전해드리는 MBC 라디오 교통정보입니다.
1: 추석 당일인 오늘 오전부터 고속도로 양방향 밀립니다. 귀경길은 오후 3, 4시쯤 가장 정체가 극심하겠는데요. 지금 사고도 곳곳에 있습니다. 먼저 함양 울산 간 고속도로 함양 쪽으로 영산터널 부근이고요. 승용차 사고 발생하면서 2차로에 차량이 비상등 켜고 멈춰서 있습니다. 동해고속도로 삼척 방면 강릉 부근에서도 사고가 있었는데요. 갓길로 차량을 이동해서 처리하고 있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신탄진부터 주감휴게소 그리고 청주 일대로 30km 구간 가깝게 정체 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단월터널에서 부곡까지 가장 혼잡하고요. 반대 인천 쪽으로 여주에서 호법 사이 구간 이후로 덕평에서 양지터널 지나기 어렵습니다. 배아량입니다.
0: 추석 연휴에 전해드리는 MBC 라디오 교통정보였습니다.

여러분께 좋은 음악 선물해드리는 금요일의 DJ 지니 인사 올립니다. 우리 170 하나님께서 오늘 DJ 지니 덕분에 목에 스카프 하나 메고 머리카락도 뒤로 좀 넘겨야겠네요. 우리 1701님은 어떤 스카프가 어울릴까요? 오렌지빛 스카프? 장미빛 스카프? 우리 2부 첫 곡으로 7600님의 신청곡 민한기의 장미빛 스카프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신청곡 받습니다. 문자번호 우물청 8001번으로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오늘 신다방 마지막 곡 좀 분위기 바꿔서 발랄하게 마무리해볼까요? 0411님께서 틀어줄 때까지 도전합니다. 지금 분위기 살리고 살려 엄정화의 페스티벌 신청합니다. 드디어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살리고 우리 진이는 다음 주에 올게요. 모두 해피 추석.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피지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3: 완전 좋아요.
2: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4: 모든 인쇄 가능한
5: 성원에드피아.
4: 온라인 주문 간편한
5: 성원에드피아.
4: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5: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4: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6: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7: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8: 나왔어.
7: 우리 남편 도드람,
9: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6: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0: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나를 안아 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여기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고요. 음악으로 추억 여행 떠나는 진다방 DJ 지니와 함께 하셨고요. 저는 손태진입니다. 언제든 듣고 싶은 7080 추억의 노래들 신청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도 받은 신청곡 모두 고이 모았다가 제가 DJ 지니한테 넘길 테니 또 다음 주에 또 여러분의 신청곡이 딱 이렇게 들릴지 뭐 기대 많이 해주세요. 우리 김정란님께서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아들이 이번 명절에 못 온다 했었는데요. 집에 올 수 있다고 연락이 왔네요. 너무 보고 싶은 아들이 온다 해서 너무너무 좋아요. 맛있는 거 많이 해줄 거예요 했는데 얼마나 기분 좋으실까. 이게 바쁜 건 알지만 그냥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아들 딸이 못 온다 그러면 괜히 서운할 수도 있는 근데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지. 우리 2700님은 오전 일 끝내고 손자들이 좋아하는 우엉조림, 멸치볶음, 콩자반, 그리고 손녀의 최애 음식 고사리볶음까지 차례차례 하고 있네요. 힘은 들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추석 때문에 이제 바쁘신 분들 그리고 바쁘셨던 분들도 계시겠죠. 고생하셨지만 그만큼 귀한 시간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1921 하나님께서도 올 추석엔 못 갔어요. 경상도 제사상에 올라가는 돈배고기 구하기 어려워요. 아쉽지만 시장 가서 산적거리만 잔뜩 사서 오려고요. 신청곡도 받아주나요? 송가인의 서울의 달. 당연히 받아주죠. 받아드립니다. 서울의 달 송가인의 노래 우리 듣고요. 저희는 잠시 뉴스 듣고 안지나 선아 트롯 생각으로 돌아올게요. 3시 5분에 만나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수많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이연섭입니다. 경로당 요양원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는 날이면 저 마음은 알록달록 무지개 빛으로 물듭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웃음을 드릴까 고민하며 분장을 하고 어우동어상을 챙겨 입는 그 시간부터 저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때로는 저 이름도 나이도 직책도 다 잊어버리고 어르신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각설이가 돼서 재롱을 부립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고 즐겁게 만든다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하나만 있다면 누구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KBC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18일 오픈 1551 8454 동원개발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맞아 선사문화축제가 10월 3일 울산에서 열립니다. 카이크루, 길대호, 최예림 밴드 등의 울산 청년, 청소년이 함께하는 청년 문화 한마당 내 안의 주인공을 찾는 여행을 시작으로 가을밤을 더욱 뜨겁게 달굴 한마음 울산을 품다 산사음악회까지 이찬원, 추혁진, 김미령, 마이진 등과 합창단이 함께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합니다. 10월 3일 토요일 산사문화축제가 펼쳐지는 한마음 선언 울산 지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5: 혈액 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6: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7: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4: 뇌 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3시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추정 폭발사고와 관련한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유튜브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북한이 매설한 것이든 홍수 때 북한에서 떠내려온 것이든 대통령이 입장을 내야 하는 건 아닌가라며 김정은 눈치 보기 바쁘다고 비난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SNS에서 제대로 된 대응은커녕 조사마저 추석 이후로 미뤘다며 이 판국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를 읊조리며 카이사르처럼 기분 냈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네로에 가깝다고 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비무장지대 내 지뢰추정 폭발사고와 관련한 국민의힘 공세에 대해서 장병의 생명과 안전까지 정쟁을 위한 도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DMZ 지뢰추정 폭발사고를 두고 정부가 일부러 현장조사를 늦추고 있다며 증거인멸, 심지어 이적행위와 탄핵까지 운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위험지역으로 장병들을 등떠미는 것이 아니라 부상장병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고 군이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한 점 의혹 없이 사고 원인을 규명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가능성에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멕시코 시티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재임하는 동안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잘 챙기도록 하겠다며 혹시라도 2030년 6월 2일을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종료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연임 개헌 논란에 다시 한번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해 벌어들이는 소득 이상을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써야 하는 가계대출 차주의 비중이 3년 반 만에 늘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100% 이상인 차주는 전체의 7.1%로 1분기 말보다 0.1%포인트 높아져 지난 2022년 말 이후 14분기 만에 늘어났습니다. 지난 2분기 말 기준으로 이 차주들이 보유한 대출은 전체 가계대출 잔액의 23%가 넘어서 1분기 말보다 0.2%포인트 더 올랐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 곳곳에 비가 예보된 만큼 귀성, 귀경길 안전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권은 5에서 10mm, 강원도는 5에서 30, 전라권은 최고 60mm, 경상권은 최고 40mm입니다. 전종원이었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9: 한국관광공사 사장 박성혁입니다. 반딧불과 하얀 눈빛과 더불어 공부를 한다는 형설지공이란 말은 반딧불 축제로 유명한 무주가 떠오르게 합니다. 요즘 무주는 낮보다 아름다운 밤의 낭만으로 새롭게 물들고 있습니다. 낮에는 과수원과 습기를 거닐며 자연과 교감하고 밤에는 숯가루와 쑥 등 천연재료와 한지를 활용한 전통 낙화불멍을 하며 캠핑도 즐길 수 있지요. 바람과 별빛, 기분 좋은 서늘함이 그리운 자연특별시 무주여행, 가을이 제철입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미래, 보기만 할 건가요? 2026 울산 미래 박람회. 보고 움직이고 직접 경험하는 미래. 온몸으로 즐기는 AR 스포츠 파도. 울산의 하늘을 체험하는 스카이링크. 반구대 암각화 속으로 AI와 로봇을 눈앞에서 미래는 직접 해볼 때 더 재밌으니까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현장 선착순 무료 관람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울산공업축제장에서 만나요.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자, 자, 어서 오세요. 우리 추석 상차림 준비하면서 들어도 좋고 운전하면서도 들어도 좋은 여기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고요. 우리 3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7923님께서 저 지금 시장 가려고 장바구니 챙기다가 문자 보내요. 뭐 딱히 살 건 없지만 그래도 추석 분위기 느껴보려고요. 단출하게 우리 네 식구 먹을 고기랑 쌈장 사올게요. 노래는 영탁의 산에 부탁드립니다. 모두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수원에서 써니 올림. 아, 뭐 딱히 살 건 없냐니요. 뭐 가면 살 것도 많고 이것도 먹을까 저것도 먹을까 하면서 가족 생각하면서 장 많이 보시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바랄게요. 신청해 주신 노래 나훈아의 산에 오늘 영탁의 목소리로 듣고요. 저는 정민재 작가와 돌아올게요.

0: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1: 우리 아이 락토핏,
0: 바쁜 하루를 보내는
1: 어른들도 락토핏,
0: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1: 우리 모두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후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트로트를 알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언제나 서나 트로트인가. 최신 가요계 소식과 명곡의 숨은 이야기까지 탈탈 털어드립니다. 손트라 공식 음악 탈곡기 정민재 작가 어서오세요.
7: 코스모스 피어있는 예. 정든 고향녀.
8: 잘 도착하셨습니까? 오늘도 풍성한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정민재입니다.
6: 그렇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 왔고 추석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네. 아니 갑자기 우리 작가님께서 가수로서 태진 씨 오늘 정민재 작가님 노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그 자신감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밀고 나가야지 그래도 그 자신감조차 없으면 안 되는데 그 자신감이 넘쳤고 단지 이제 뒷부분에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이게 부끄러우니까 사람이 어쨌든 그러니까 후다닥 끝내버리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느껴집니다. 네. 아, 시범 아예 뭐 아, 어떻게 아니
8: 해보세요 해주세요
6: 이거를 조금 약간 나훈아 선생님을 약간 좀 빙의해서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
8: 아, 기세다. 기세에서 너무 밀렸다.
6: 아, 뭐든지 기세다. 저는 나훈아 선생님을 모창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불러보았습니다.
8: 네, 아유 좋네요.
6: 자 오늘 또 어떤 소식들 가져오셨을지 첫 번째 뉴스는요.
8: 네, 첫 번째는 가왕 조용필의 겨울 공연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동안 서울 올림픽공원의 K스포돔에서 2026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콘서트를 연다고 합니다.
6: 생각해보니까 올 초에도 콘서트를 하셨는데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또 10월에 11월에 이렇게 또 다시 공연을 하시는 거네요.
8: 네, 같은 장소에서 지금 올해 1월에 네. 24, 25 투어 피날레 공연을 했었는데 10개월 만에 다시 투어를 지금 하는 거예요. 찾아보니까는 코로나19 이후에 조용필 씨가 202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이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이 공연장이 지금 만 명이 넘게 들어가서 웬만한 가수가 하기 힘든 공연장이거든요. 근데 조용필 씨는 지금 매년 하고 있으니까 진짜 우리 가요계 상징이에요.
6: 아니 근데 진짜 조용필 하면 가왕 뭐 우리 이미 그 수많은 명곡들 이렇게 함께 계속 우리 삶 속에 있는데 이번에도 또 이제 서울 뭐 이 만 명을 채우기는 뭐 힘든 공연장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부족합니다. 전국 투어로 그래서 이어진다고요?
8: 네, 서울 공연이 시작이고요. 올 연말까지 부산, 대구, 대전에서 공연을 한다고 하고 네. 제가 볼 땐 아직 일정이 다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부산, 대구, 대전 뭐 여기에 지금 광주도 붙어야 되고 네. 보통 인천에서도 많이 하시고 하셔서 아마 더 추가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고 아직까지 지금 조용필 공연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은 네. 꼭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막 뭐 차원이 달라 병 뭐 이런 게 있다 하는데 네. 조용필 공연은 차원이 달라 이 병 걸립니다.
6: 진짜요? 네. 와우, 기대가 더 많이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께서 큰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은 뭔가요?
8: 네, 올해 데뷔 40주년 맞은 이승철 씨가 특별한 기념 앨범 낸다는 소식이 있어요.
6: 이야 40주년 아니 이승철 씨는 워낙 또 동안이시잖아요, 선배님이. 근데 40주년이라니 정말 대단하고. 그리고 또 그 K본부에서 그 어제 네. 추석 특집 공연도 지금 방송을 했어요.
8: 네, 추석 특집 공연 당신의 삶은 네버엔딩 스토리 이거 했는데요. 네. 지금 뭐 그 이전에도 연일 몰아치는 콘텐츠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방송도 지금 40주년 기념으로 여러 개가 나왔고 네. 올해를 그야말로 이승철의 해로 만들겠다 뭐 그런 포부가 느껴지는 정도인데 네. 40주년 기념 듀엣 앨범으로 아주 화룡점정이 될 것 같아요. 9월 30일에 선 공개 싱글이 나온다고 하고요. 앨범이 지금 트리뷰트 듀엣 앨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아마 이승철 씨 역대 히트곡들을 다른 가수들과 이제 듀엣으로 셀프 리메이크하는 거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6: 야, 이건 물론 추측이고요. 네. 근데 본인의 노래들을 다시 이제 리메이크를 한다. 막 부활의 노래들도 막 있겠죠. 이렇게 있겠죠. 와, 참 어떤 콜라보 가수분들이 또 등장할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전국 투어 콘서트를 또 어떻게 되나요?
8: 이승철 씨도 지금 하고 계시고요.
6: 합니까?
8: 네, 40주년 기념 투어가 있어요. 더 네. 보이스 이승철이라는 공연인데 8월까지 한창 했고 네. 지금 잠깐 쉬면서 아마 제가 보니까 이 당신의 삶은 네버엔딩 스토리 추석 특집 공연 준비하시느라고 이 투어 잠깐 쉬었던 것 같은데 11월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11월 광주를 시작으로 해서 대전, 대구, 인천, 부산, 서울 쭉쭉쭉 하는데 이게 네. 전부 다 아레나 규모예요. 거의 만 명 내외로 하는. 이야, 참 대단하시다.
6: 대단합니다.
8: 이승철 씨 얼마 전에 처음으로 손녀를 보셨다고 네. 이 소셜미디어에 공유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올해 정말 경사가 많으시다.
6: 진짜 올해는 이승철의 해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 우리 4827님께서는 신청곡을 보내주셨어요.
8: 네, 4827번님께서 운전하면서 여유있게 손틀어 들어요. 이승철의 네버엔딩 스토리 듣고 야, 싶습니다. 하셨어요.
6: 이 노래 명곡이죠, 명곡이죠. 우리 함께 듣고 올게요. 이승철의 네버엔딩 스토리.
9: 감사합니다. 네버엔딩 스토리.

0: 이승철의 네버엔딩 스토리 또 2025년 라이브 버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1: 아, 약간 공연을 약 들은 느낌으로.
0: 아, 그러니까요. 아, 아마 또 이 노래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노래방에서 남자들이 이제 도전하려다가 이제
1: 어려워요.
0: 실패하게 되는 그런 네. 곡이긴 한데 아, 참 아직까지 이제 40주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뜻밖의 반가운 컴백 소식이 있습니다.
1: 네, 1세대 레전드 걸그룹인데요. 이효리, 옥주연, 이진, 성유리의 핑클이 컴백한다고 합니다. 무려 21년 만입니다.
0: 그러니까 제가 그거 SNS인가 어디 뉴스에서 봤는데 넷에 이제 같이 함께하는 그 사진을 봤어요. 의미심장한 사진이긴 한데 네. 야, 그 넷의 컴백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1: 그렇죠. 놀랍죠.
0: 21년 만이에요.
1: 21년 만이고요. 2005년에 디지털 싱글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네. 2019년에 캠핑클럽 그 예능이 있었는데 그때 사실 방송이었고 뭐 일회성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근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손트라에서 이 코너 하면서 네. 핑클 얘기 한번 했어요. 요즘에 그분들이 자꾸 이렇게 모인다는 소문이 있더라.
0: 아하.
1: 올해 뭐 할 수도 있겠다는 네. 소문이 지금 돈다. 네. 제가 그 얘기 한번 했었거든요. 네. 올해 했어요. 올해. 네. 하, 근데 역시 이렇게 딱 모이는 거 보면서
0: 야.
1: 아, 뭐가 있었구나.
0: 아, 이게 근데 참 그 뭐라 그러지? 뭐 신화도 그렇고 뭐 여러 그룹들이 GOD도 그렇고 HOT도 그렇고 다 같이 오랜만에 컴백해서 뭐 콘서트를 하면서 진짜 대박이 났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이제 또 솔직히 핑크라면 우리 그 1세대 그 걸그룹의 원조잖아요.
1: 그쵸. 사실 투탑이죠. SES 있었고 핑클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둘인데
0: 잠깐만 SES 핑클 둘 중에 어떤 파였어요?
1: 저는
0: 지금 약간 SES인데 나 느낌이 딱 보니까 지금 SES인 게
1: 핑클이 바로 나왔어야
0: 핑클을
1: 되는데
0: 얘기를 했는데 네. 핑클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굳이 아 SES도 있었습니다 아. 느낌으로 얘기를 하길래
1: 아, 네. 핑클 노래 정말 많이 좋아했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이제 일회성 컴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네, 그렇게 한다고
0: 근데
1: 해요.
0: 그렇게 되면 약간 현실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소속사도 그렇고 그리고 또 가정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1: 그렇죠.
0: 어떻게 되나요?
1: 사실 소속사가 다 다른데 팀 활동을 지금 잼스톤 E&M이라는 회사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회사 어떤 회사인가 찾아봤더니 GOD의 팀 활동을 지금 맡고 있는 회사랍니다. 그래서 김태우 손호영, 데니 이 세 사람이 여기 소속이에요. 그래서 GOD는 지금 매년 콘서트도 하고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0: 네.
1: 이걸 보니까 아, 핑클 활동도 아주 많은 서포트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0: 아,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이렇게 다뤄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정확히 아나 봅니다.
1: 그러니까.
0: 야, 이것도 참 기대가 되고요.
1: 태진 씨는 그럼 핑클이었어요?
0: 아, 전 핑클이었어요. 아,
1: 전 아 그래서 자신 있게 물어보셨구나.
0: 네, 전 핑클이었어요. 전 완전 네. 핑클이었고. 자, 우리 마지막 뉴스는 어떤 소식일까요?
1: 요즘에 진짜 리센느가 난리잖아요.
0: 오, 네.
1: 어떻게 보면 올해 최고 걸그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0: 네.
1: 리센느의 2008년생 막내 제나가 너튜브에서 트로트 메들리 불렀습니다.
0: 네. 아니, 안 그래도 요새 너튜브를 통해서 리센느의 이 활동이 그 활약이 대단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트로트 메들리까지 부른다니 아 너무 반가웠는데 어떤 곡들을 불렀나요?
1: 아 고봉산의 용두산 엘레지 시작으로 해서 강진의 인사,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 박지연의 녹아버려요, 장윤정의 어머나와 초혼 이렇게 일곱 곡을 메들리 불렀는데
0: 네.
1: 추석을 맞아서 불렀다고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업로드 나흘 만에 800만 회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0: 이야 진짜 댓글만 해도 한 5만 개가 넘게 달릴 정도인데 이게 화제성이 역시나 엄청나더라고요.
1: 네.
0: 아니 근데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그 우리 장윤정 누나도 그 갑자기 골프 치다 말고 갑자기 SNS에 뭘 올리더라고요.
1: 아 깜짝 놀랐는데.
0: 뭘 한 건가요?
1: 이게 지금 이 메들리에 장윤정 노래가 두 곡이나 있잖아요. 네. 어머나하고 초혼.
0: 네.
1: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고맙고 각별하겠어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댓글에다가 자네 트로트 할 생각 있나? 이렇게 댓글도 남기고
0: 네.
1: 이틀 뒤에는 이 리센 히트곡 러브 어택에 맞춰서 춤추는 영상까지 게시하면서
0: 네.
1: 아주 기쁨을 만끽했는데
0: 네.
1: 아, 우리 태진 씨 노래도 하나 불렀으면 태진 씨도 러브 어택 춤 춰서 올리 걸릴 수 있었어요? 아유,
0: 저는 그냥 어택 당할 것 같아요. 그랬다가는 어택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한 번씩 또 이렇게 대세 걸그룹 뭐 보이그룹들이 이렇게 트로트에도 관심을 가져준다면 뭐 그냥 함께 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행복하죠.
1: 네.
0: 우리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 화제의 그룹 리센네 러브 어택 함께 듣고 우리 4부로 돌아올게요.

0: SBC.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1: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이번 강의는 강병원 외과 전문의와 함께 다리 혈액순환을 돕는 정맥의 역할부터 하지 정맥류의 원인과 주요 증상, 그리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법까지 알아봅니다.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마련된 이번 행사의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달동 배양규 연합비뇨의학과 의원, 범서 범서온천 지지워터피아, 일산동 산노모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 MBC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3: 추석 연휴에 전해드리는 MBC 라디오 교통정보입니다.
4: 이번 연휴 기간 중 오늘이 가장 밀리는 날입니다. 게다가 비도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중부지방은 내일 새벽에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까지 내리겠고요. 제주도에는 일요일에만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저녁부터는 날이 더 선선해지니까 옷차림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에 비 내리면서 오늘 보름달 보기는 힘들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고 길이 미끄러우니까 귀경길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속도로 사고는 곳들이 많은데요. 함양 울산강 고속도로 함양 방향으로 산외 3터널 내부 외부에 지금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앞쪽으로 밀양 톨게이트까지도 많이 밀려 있습니다. 세종 포천강 고속도로 포천 쪽으로도 포곡 2터널 내부 그리고 앞쪽으로 고덕 터널에도 사고 있습니다.
3: 추석 연휴에 전해드리는 MBC 라디오 교통 정보였습니다.

0: 미태야, 손틀어 대지 못 있니?
1: 맞다, 미리야, 손틀어 들어야지.
0: 그래왕 손틀어도 최고지.
1: 최고다.
0: 최고다.
2: 노래와 대중문화 핫토픽을 한꺼번에 정리해준다. 안재나 선아 트롯 생각 정민재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 왔구나. 왔어. 퀴즈가 왔어요. 네, 오늘의 퀴즈 뭔가요?
3: 네, 아까 21년 만에 컴백하는 핑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태진 씨도 정말 좋아했지만 핑클이 히트곡이 진짜 많잖아요.
2: 네, 맞아요. 정말 많습니다. 네. 약속해줘.
3: 맞아, 영원한 사랑.
2: 아, 그리고 또 뭐 있어요?
3: 그리고 나 지금 이쁘다고 말해봐. 이 노래 있잖아, 내 남자친구에게.
2: 아, 진짜 이거 뭐 한두 개가 아니죠.
3: 히트곡이 뭐 블루레인 있고 나우 있고 루비 있고 진짜 많은데요.
2: 네.
3: 2001년도에 나왔던 이거 스페셜 앨범에 들어갔던 이 노래 빼놓을 수 없어요. 혜은이 원곡의 이 노래인데 리메이크 곡이지만 방송 3사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큰 사랑을 받았던 이 노래 제목은 무엇일까요?
2: 혜은이의 원곡을 리메이크 했 야, 참 그래도 보기를 드려야죠.
3: 네.
2: 자, 총 3개입니다. 1번 진짜 진짜 좋아해, 2번 당신은 모르실 거야, 3번 새벽비.
3: 네.
2: 아, 과연 이 세 곡 중에서 어떤 노래를 핑클이 또 리메이크를 해서 냈을지, 뭐가 잘 어울릴지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낫겠죠.
3: 아, 근데 저도 이 노래를 핑클 원곡으로 그때 거의 처음 들었던 막 기억이 나고.
2: 네.
3: 진짜 엄청난 인기를 얻었는데요.
2: 네.
3: 정답 보내실 곳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당첨자 5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2: 알겠습니다. 정답 얼른 얼른 보내주시고요. 커피 쿠폰 받아가세요. 우리 이제 4부는 이야, 이 한 가지 주제로 노래를 쭉 들어보는 그런 시간. 아, 참 제가 좋아하는 시간인데 오늘 주제는 뭘까요?
3: 아, 지금은 뭐 스마트폰이다 너튜브다 뭐 볼 게 너무 많은데.
2: 너무 많아요.
3: 그런 거 없는 90년대까지만 해도 인기 드라마 한 편이면 온 국민이 들썩들썩 했거든요. 시청률 40% 아주 우습게 넘던 그 시절.
2: 맞아요.
3: 오늘은 맞아요.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인기 드라마의 인기 OST를 모아봤고요. 오리지널 곡도 있고 삽입곡도 있는데 오늘 시청률 허들은 40%로 잡았습니다.
2: 아, 최저가
3: 최저 40% 이상 된 드라마의 노래만 소개합니다.
2: OST. 야, 네. 과연 어떤 곡들일지 이제는 상상도 못하는 숫자이기도 하고.
3: 맞아요.
2: 이게 워낙 OTT나 이렇게 다 나뉘어 있고. 그리고 TV를 잘 안 보게 되는, 그러니까 라이브 TV를 잘 안 보게 되고.
3: 그쵸, 그쵸.
2: 다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추석 연휴에 모인 가족들끼리 추억의 드라마 얘기하면서 세대 간 대화도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첫 번째 노래 주세요.
4: 언젠가는 너와 함께 하겠지, 지금은 헤어져.
2: 야, 목소리 자체가 지문이 느껴지는 아, 이분 누구시죠?
3: 김종환의 존재의 이유인데요. 아, 이 노래가 쓰인 드라마는 KBS 드라마 첫사랑입니다. 드라마 역사상 시청률 1위고요. 최고 시청률이 무려 65.8%였습니다.
2: 야, 드라마 첫사랑. 최수종, 박상원, 배용준, 최지우, 이승연 씨 등등 당시에는 정말 젊은 모습으로 지금 보입니다.
3: 네.
2: 저희도 지금 노래가 나가면서 그 뮤비를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근데 OST를 부른 김종환 씨는 이 드라마 방영 전까지는

0: 컴퓨터 그래서 테이프를 사서 드라마에 썼다고 하는데 김종환 씨는 당연히 그 사실을 몰랐죠.
1: 네.
0: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는데 갑자기 자기 노래가 나오니까는 너무 놀란 마음에 막 펑펑 눈물이 났다고.
1: 이야, 아니 그 사연 자체가 이미 드라마인데요.
0: 그렇죠.
1: 그걸로 드라마를 하나 만들어도 되겠어요?
0: 그러니까 무명 가수의 드라마 같은 느낌인데 네. 이 노래 히트하면서 이 노래가 실린 앨범이 100만 장 넘게 팔렸고요.
1: 네.
0: 그 이듬해에는 아주 대박곡이죠. 사랑을 위하여. 이게 또 한번 그래. 메가히트하면서 H.O.T 등을 비롯한 당대 최고의 인기 아이돌들 꺾고 골든 디스크 시상식에서 대상 받습니다. 그야말로 인기 드라마 한 편이 무명 가수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죠.
1: 그리고 이런 인기 곡들이 또 드라마랑 연결되면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 드라마의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아, 우리 그 장면들 한번 생각하시면서 노래 끝까지 들을게요.
2: 하지만 너무 슬퍼는 하지마. 너의 곁엔 항상 내가 있을 테니까. 우리의 미래를 위해 슬퍼도 조금만 참아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네가 있기 때문이야.

0: 야, 노래가 연결이 이렇게 딱 되나요? 같은 키로 딱 거의 뭐 이렇게 연결시켜놔도 디졸브해도 아, 괜찮겠어요.
1: 진짜 아주 절묘하게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노래는 첫사랑에 이어서 역대 드라마 시청률 2위를 지키고 있는 작품입니다. MBC 사랑이 뭐길래 여기는 64.9%였어요. 야. 여기 삽입된 김국환의 타타타입니다.
0: 64.9%. 야, 이거는 그러니까 전국민 중에서 두 명 물어보면 한 명은 무조건 봤다.
1: 그렇죠.
0: 그 이상이거든요.
1: 그리고 안 보면 대화 안 되는 수준인 거죠.
0: 아,
1: 진짜.
0: 그러면 진짜 안 되는데. 아니, 이 노래 가사를 근데 참 저는 볼 때마다 약간 되게 여러 생각을 하게 되고 되게 철학적인 내용이잖아요.
1: 맞아요. 양인자 선생님 가사인데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이 가사는 정말 가요사에 남을 명구절인 것 같아요. 이 노래가 김국환 씨가 12년 만에 발표한 새 앨범 타이틀곡이었고 네. 77년 데뷔해서 그때 꽃순이를 아시나요로 인기를 얻었는데 그 이후에 침체기가 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타타타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인기 가수로 부활한 거죠.
0: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드라마가 나와서 노래가 잘 된 건지 이 노래가 나온 다음에 잘 돼서 드라마에 쓰인 건지
1: 이 노래가 처음 나왔을 때 사실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사랑이 뭐길래에서 김혜자 씨가 좋아하는 걸로 나와요. 네. 이 노래를 그래서 막 많이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아주 순식간에 전국민적인 히트곡이 되고 인지도가 수직 상승합니다. 야. 그래서 가요 톱10 골든 컵 받고 뭐 골든 디스크 사이에서 상 받고 MBC 10대 가수상에서도 상을 받았죠.
0: 근데 이게 아무래도 맨 마지막

0: 때문에 이제 막 하시면서 웃는 게 있는데 그게 또 드라마 중간에 나오면 좀
1: 그러니까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거기 아마 안 나오고 이 앞에 부분 나왔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김국환의 타타타. 오늘은 역대 뭐 최저 가장 최저 시청률이 40% 이상이었던 드라마 OST들 한번 쭉 달려보고 있는데 이어서 다음 곡은 어떤 노래죠? 뭔가 쿵짝쿵짝 약간의 뽕기가 느껴집니다. 네. 어떤 노래죠?
1: 이 노래 원곡 기준으로는 90년이나 된 노래예요. 네. 원곡이 김영춘 선생님의 1936년 곡인데 나훈아 버전으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홍도야 오지마라.
0: 근데 이 노래가 드라마에 나왔었나요?
1: 아, 이 노래요. 92년, 93년 MBC에서 방영했던 드라마 아들과 딸에 나왔는데 네. 최고 시청률이 61.1%였습니다. 이 작품은 아들만 편애하는 엄마 밑에서 자란 쌍둥이 남매 얘기예요. 네. 아들 최수종 이름이 귀남이, 딸 김희애 이름이 후남이.
0: 이남이 후남이.
1: 네. 여기서 아버지로 출연했던 백일섭 씨가 이 노래를 중간에 아글씨 하면서 사투리 네. 섞어서 부르는 그 장면 때문에 이 노래가 아주 인기를 얻게 돼요.
0: 야. 아니 그럼 대본에도 이 노래를 부르는 걸로 되어 있었는지.
1: 그러니까 그 장면이 그날 마지막으로 찍는 밤 씬이었대요. 네. 그래서 대본에는 아버지 노래하며 들어온다. 그러니까 네. 복도에서 그 이 마을로 들어오는 그 네네네. 길에서 들어온다 이렇게 써 있었는데 백일섭 씨가 촬영 기다리면서 노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왠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이 오프닝 할 때마다 노래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었겠지. 그래서 막걸리를 좀 드셨대요. 네. 그랬더니 막걸리 좀 드시다가 감독한테 그냥 애들립으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아. 딱 촬영 액션 했는데 이 홍도야 오지 마라를 그야말로 애들립으로 부르면서 들어갔는데 그 장면이 대박이 납니다.
0: 이야, 그 한 순간 그 한 소절 때문에 또 노래가 대박이 날 수 있군요. 우리 이 노래 홍도야 오지 마라 나훈아의 목소리로 듣고 올게요.

0: 노래가 뭐죠 이 전주만 나와도 뭔가 슬퍼지는 노래 과연 어떤 노래일까요?
1: 아, 이 노래는요 KBS의 그 계절 시리즈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 첫 작품이었던 가을 동화의 사운드트랙입니다. 정일영이 부른 기도.
0: 이 당시에 출연했던 그 주인공들이 어마어마한 분들이죠. 원빈, 송승헌, 송혜교, 문근영 씨가 이렇게 나왔던 드라마였는데 사실 정일영 씨도 이전까지는 잘 몰랐던 가수였는데 이 드라마를 통해서
1: 네네 그렇죠
0: 대박이 났죠.
1: 아,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노래가 데뷔곡이었어요. 보통은 그 본인 커리어가 있는 상태에서 드라마 주제곡을 부르잖아요. 근데 정일영 씨는 이걸로 데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나이에 이분이 한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는데 그때 그 목소리를 인상 깊게 들은 음반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음반사가 KBS 드라마의 OST 제작을 맡게 되면서 아 그때 그 사람한테 한번 맡겨보자 하면서 정일영 씨에게 가창을 맡긴 거죠.
0: 진짜 이게 데뷔도 아직 안 한 가수에게 이런 엄청난 기회는 천운이죠.
1: 그렇죠. 정말 천운이었던 것 같고 실제로 노래를 내고도 정일영 씨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으로 살고 있었대요. 근데 드라마가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으니까는 갑자기 전화가 왔대요. 네. 전화가 와서 너 한 달 뒤부터 텔레비전 나가야 되니까는 준비하라고.
0: 야!
1: 그래가지고 갑자기 가수로 무대가 막 몰아치고 하루에 스케줄이 8개가 막 됐대요. 근데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기도가 자신에게 엄청난 기회를 줬지만 동시에 또 넘어야 할 벽이라는 점에서 또 이게 아주 부담스러웠다 그런 후일담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0: 참 이게 그냥 노래뿐만이 아니고 또 다방면으로 또 이제 넘어야 될 산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1: 맞아요.
0: 이게 쉽지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명곡 하나는 남겼네요.
1: 네,
0: 정일영의 기도였습니다. 자 우리 다음 곡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익숙한 노래죠. 익숙한 노래고 이게 벌써 이렇게 오래됐나 싶은데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러면서 뭐라도 던져야 될 것 같은.
1: 그러니까요. 아, 20년이 넘었네요. SBS의 2003년 드라마 천국의 계단에 삽입됐던 김범수의 보고 싶다입니다.
0: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모든 앨범 그 표지나 이런 거 다 봤을 때 김범수 씨는 원래 얼굴 없는 가수였잖아요.
1: 맞아요. 네, 활동할 때 얼굴 없는 가수로 활동을 했었죠. 이 드라마가 2003년 12월에 나왔는데 이 노래는 그 1년 전 2002년 12월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얼굴 없는 가수 활동할 때에도 약속, 뭐 하루 이런 노래가 나름대로 인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보고 싶다도 처음 나왔을 때부터 어느 정도 뭐 들리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 드라마에 쓰이면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요. 김범수 씨도 이 노래 그 천국의 계단 히트 이후에 처음으로 음악 방송에 나가요. 그러니까 얼굴 없는 가수에서 이제 인기 가수로 우뚝 서는 그런 계기였죠.
0: 지금 노래가 흐르면서 그 드라마의 장면들을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슬프게 느껴지는지 참 그렇습니다.
1: 이때 드라마들은 정말 그랬어요.
0: 맞아요. 무조건 막 뛰어서 쫓아가야 되고 버스 잡겠다고 옆에서 뛰고
1: 맞아.
0: 뛰고 또 뛰고
1: 애절했죠.
0: 울고 뛰고 무너지고 참. 그래도 이 노래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드라마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정말 사랑 많이 받는 그런 곡인데
1: 네 정말 김범수의 대표곡이 됐고
0: 그렇죠.
1: 이 노래가 지금 이 드라마 천국의 계단에 쓰였는데 드라마가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 받았잖아요. 그래서 김범수 씨가 입대할 때 일본 팬들이 훈련소 앞에 막 몰려왔어요.
0: 진짜요?
1: 이 노래 부른 가수.
0: 네.
1: 지금도 이 보고 싶다는 노래방 차트에서 아주 순위가 높고요. 윤일상 씨가 만든 노래인데 우리 가요 역사에 남을 명 발라드 같습니다.
0: 맞아요. 우리 이 노래 이어서 들을게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2, 1,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사천년간. 멀리. 잘도 하고.
2: 에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퇴비로 쓸 풀을 작두로 썰면서 부르는 풀 써는 소리입니다.
1: 아, 개면잔디. 개면잔디. 어이, 어부렁대고 말이다. 개면잔디. 사천년간.
2: 개미 한 잔 등이 군뱅이 같은 말로 풀의 종류를 알려주면서 작두질을 하는 사람이 힘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1: 아이고 즐거워. 아이고 즐거워. 왜 그래 아무노. 아이고 즐거워. 끝내시네. 잘 떤다. 잘하시네.
3: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온누리 스토어에서 혈행 건강 솔루션 서큐시안을 드립니다.
4: 안즈나 선아 트롯 생가. 오늘은 추억의 드라마 OST 들어봤습니다. 야, 아마 그 노래들보다 노래를 들으면서 그 장면들이 떠오르는 그런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5: 네, 드라마는 이 OST는 정말 딱 들었을 때 그 장면들, 그때 막 그 캐릭터들 생각이 나죠.
4: 자, 우리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왓썹 퀴즈 이제 정답 알아볼까요?
5: 네, 2001년도에 핑클이 리메이크했던 혜은이 씨의 노래는 무엇일까요?
4: 자, 1번 진짜 진짜 좋아해, 2번 당신은 모르실 거야, 3번 새벽비.
5: 정답은 2번 당신은 모르실 거야 입니다.
4: 이야, 이 노래를 또 리메이크 할 줄이야.
5: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아주 뭐 강렬한 퍼포먼스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뭐 요정 컨셉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네. 지상파 방송 3사에서 1위를 했었고요. 혜은이 씨가 한 인터뷰에서 아, 젊은 친구들은 이 노래가 핑클 원곡인 줄 알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4: 맞아요.
5: 엄청난 사랑 받았고요. 제 기억에도 막 3.5집인가 막 그렇게 스페셜 앨범이었던 것 같은데 네. 아, 저도 이 노래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4: 아, 그리고 이게 사실 혜은이 데뷔곡이다.
5: 데뷔곡이에요.
4: 인데 그거를 또 핑클이 다시 리메이크를 한다. 되게 또 혜은이 씨에게도 그때 당시에는 뭔가 뜻깊은 약간 되게 좀 뿌듯 아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한
5: 그랬을 것 같아요.
4: 그랬을 네. 것 같아요. 자, 2번 당신은 모르실 거야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우리가 5명 뽑아서 이렇게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오늘도 함께해준 우리 정민재 작가님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 곡으로 한번 당신은 모르실 거야 핑클 그 리메이크 버전으로 네.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남은 추석 연휴 풍성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2시 10분에 찾아올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삼호동에서 20년 넘게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서은영입니다. 꽃집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는 아름다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꽃을 찾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꽃을 고르는 분들을 보고 있으면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어쩌면 훨씬 더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받는 분의 감동도 크겠지만 건네는 분의 행복 또한 결코 작지 않으니까요. 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작은 친절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가 기분 좋은 꽃향기로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18일 오픈 1551 8454 동원개발.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3: 잘 모셨어.
2: 어디로?
3: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2: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3: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2: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4: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5: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4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비무장지대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서 장병의 생명과 안전까지 정쟁을 위한 도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두고 정부가 일부러 현장 조사를 늦추고 있다며 증거 인멸, 심지어 이적 행위와 탄핵까지 운운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대변인은 군은 이미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마치 우리 군이 다른 정치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현장 조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처럼 호도하고 당장 현장에 들어가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한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뉴데일리 TV와 매일신문 유튜브에 잇따라 출연해 북한이 매설한 것이든 홍수 때 북한에서 떠내려온 것이든 대통령이 입장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김정은 눈치 보기 바쁘다고 비난했습니다. 장 대표는 SNS를 통해서도 북한군이 최근에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렇다면 명백한 침략 행위로 상응하는 최고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는 서로 다른 체제를 대표한다는 걸 잘 이해하고 양국 국민의 유대가 지속되고 있다며 미중 관계가 돈독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백악관에서 열린 시 주석을 위한 국빈 만찬에서 양국이 이어온 우호, 외교, 무역관계의 역사를 소개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과 중국인은 언제나 상품과 지식, 관습, 사상을 교류해왔다며 이는 양국 간 무역과 상호 존중의 토대가 되었으며 우리는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한 번영과 안보를 증진하는 관계 구축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미 관계가 또 하나의 역사적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현지 시간 24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 연설에서 중국과 미국은 대국의 책임을 보여주고 국민의 기대와 시대의 큰 흐름에 부응하며 서로 올바르게 관계 맺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추석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에 최대 10mm, 충청권과 전북 지역 최대 20mm,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에 최대 40mm 등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영상 20.8도입니다. 전종환이었습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8: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9: 추석 차례상엔 과일이 포인트죠. 그중에 대표 선수는 사과고요. 그 사과 하나를 먹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한민복 시인이 풀어냈습니다. 사과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사과꽃에 눈부시던 햇살을 먹는다. 사과를 흔들던 소슬바람을 먹는다. 사과나무를 감싸던 눈송이를 먹는다. 사과나무에서 울던 새소리를 먹는다.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을 먹는다. 가을 명절의 과일과 곡식 꼭꼭 씹으며 잔뜩 감사하고 충분히 음미해야겠습니다.
8: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야? 당연히 태아르죠. 턱 쓰는데 깔끔하기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울산 시민의 벗으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0: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탁주 태화루.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김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지금은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는 놀이긴 한데 그 추석 민속놀이 중에 거북놀이라는 게 있대요.
0: 뭐 거북이 흉내내는 건가
1: 봐요. 네, 맞아요. 이거 보세요. 수순잎으로 커다란 거북이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0: 안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그걸 뒤집어 쓰는 거죠. 그리고 집집마다 돌면서 논대요.
1: 그 집집마다 돌면서 뭐 하는 걸까요?
0: 그러니까 이제 힘들다 싶을 때 좀 부유해 보이는 집 앞에 벌러덩 눕는 거예요. 그리고 한 아이가 이 거북이가 동해를 건너 여기까지 오느라 힘이 지쳐 누웠으니 먹을 것을 주시오 이러면은 이제 집주인이 나와가지고 떡이며 과일이며 추석 음식 한가득 주는 거죠.
1: 아 결국 맛있는 거 이렇게 먹으러 돌아다니는 거네, 그죠?
0: 약간 할로윈 때 애들 사탕 얻으러 다니는 것 같은.
1: 놀기도 하고 먹는 거기도 하고.
0: 그렇죠.
1: 이웃하고 친분도 쌓고 좋은데요? 예, 요즘은 근데 이렇게 하고 오면 문 안 열어줄 것 같아요.
0: 일단 이 거북이 모양의 이 놀이 모형을 제작할 수가 없어요.
1: 그렇죠.
0: 그 부모님들이 이거를 허락 안 해 시작부터.
1: 예, 이게 다 민원 들어오고 막 그럴 거예요.
0: 그렇죠. 예. 아니 집 앞에 이상한 그 집덩어리가 있어 경비실에서 좀 치워줘요. 그렇죠. 막 이런 이제 민원이 들어가겠죠.
1: 아,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옛날에 확실히 그 놀이를 그냥 놀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절이었구나 싶어요, 그렇죠? 요즘은 놀이 하나 해도 생각이 많아지고 아우 신중을 기해야 되고.
0: 이게 정보가 또 많아지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걱정도 많아지는 거예요. 예전엔 조금 이런 쪽으로는 여유가 있었던 듯.
1: 그렇죠. 요즘 어린이 운동회 할 때 죄송합니다 하고 외치고 시작하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0: 아니 그 운동회 때 되면 애들 목소리 막 시끄럽게 나는 게 좋지 않나.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싫으신 것 같아요.
1: 그런가 봐요.
0: 뭐 좀 예민한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 우리 어른들 좀 맞춰주면 좋은데요. 그렇죠?
0: 뭐예요. 애들하고 이렇게 놀아주는 거 잘해주니까 문철 씨는 가끔씩 그 이면지 활용한다고 MBC에서 대본 이거
1: 가져가서 주화랑 낙서하고
0: 가져가잖아요.
1: 또 주말마다 자전거 같이 타고.
0: 요즘은 아이들이 크니까 사실 그렇게 놀아주는 게
1: 아들은 중학생이라 공부를 시작했고요.
0: 그쵸.
1: 딸은 여전히 저랑 놀고 있습니다.
0: 뭐 놀았어요 최근에?
1: 딸이랑은 여전히 보드게임하고.
0: 주아는 이렇게 인형 같은 거 안 좋아해요?
1: 인형 안 좋아해요. 저는 나가는 거 좋아해요.
0: 아빠 닮았구나.
1: 똑같아. 놀이터를 2차, 3차에 뛰어야 돼요. 아빠 옆에 아파트 가자. 옆에 아파트 너도 2차 가자.
0: 2차, 3차 좋아하는 것도 닮았네.
1: 예, 예.
0: 아, 너무 그렇습니다. 귀엽다. 근데 주아가 그렇다니까 귀엽다.
1: 네.
0: 자, 김혜림 씨의 노래로 출발해볼까요? 있는 그대로.

0: 네, 9월 25일 금요일 첫 곡으로 김혜림의 있는 그대로 듣고 오셨습니다.
1: 자, 오늘은 뭐 날이 날이니만큼 청취자 여러분께 추석 덕담 우리가 한 말씀씩 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는 게 어때요?
0: 좋죠, 좋죠. 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평범한 일상이 계속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1: 제일 네. 어렵기도 하고 그쵸? 우리가 너무 당연시하기 때문에 소중한 걸 미처 느끼지 못한 맞아요. 채 지나가죠.
0: 그 목요일 코너 진행하면서 정선혜 씨랑 저랑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보통 날이 최고다 이러면서 그죠?
1: 그렇죠. 네. 근데 참 이게 역설적이게도 보통 날이 보통 날일 땐 보통 날이라고 생각 못해.
0: 맞아. 그죠? 당연하다고 여기고.
1: 그렇죠. 저도 뭐 똑같은 맥락이지만 네. 이것저것 내 욕심 다 빼고 나니까 건강 하나 남더라고요. 네, 진짜 부디 건강하게 네. 하루하루를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0: 아 근데 오늘 사랑극장 기대 많이 하셨을 텐데 오늘은 한 주 쉬고요. 추석 특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그럼요. 네. 우리 뭐 원래는 이게 토요일 코너예요. 그러나 특별히 추석 특집으로 금요일에 매셨습니다. 네. 추석 특집 라떼 백일장.
0: 네, 추석은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격주로 나오셨던 그 퐁당퐁당 두 형님 네. 심현보 씨와 이세준 씨가 동반으로 출연합니다.
1: 저희가 그 두 분의 어떤 긴장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네. 이렇게 좀 자극을 하긴 했지만 그 뭐 없는 얘기를 지어내진 않았어요.
0: 또 시작이다. 네, 또 시작이다.
1: 모였으니까 3자 되면 아니 4자 되면 네.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0: 좋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드디어 모이는 심현보 씨 이세준 씨와 함께하는 추석 특집 라떼 백일장 3부부터 시작합니다.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안녕하세요.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2: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3: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7: 네.
6: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7: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6: 맥스 안 터져요.
8: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6: 맥스 안 터져요.
9: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지난 30년 동안 병마와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10: 그리고 그 곁에는 라디오 너머로 전해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내 가족 일처럼 마음에 담고 응답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9: 누군가의 절박한 하루에 귀 기울이고 그 이야기의 끝이 기적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사랑은 수많은 이웃들의 삶에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10: 평범한 일상이 꿈이었던 이들에게 소중한 오늘을 선물하고 다시 일어서서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9: 30년의 진심 어린 동행, 그리고 앞으로 이어갈 희망의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10: 나눔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하며 더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랑의 열매.
9: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사랑의 열매가 함께합니다.
11: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12: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13: 귀여워. 보내세요.
10: 제목, 옛날에 대리운전하다 생긴 일. 울산에서 윤영도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14: 안녕하세요. 정선희 씨, 문천식 씨. 네. 10년 전 저는 그 대리운전을 했었습니다. 네. 제가 속한 회사는 부산, 울산, 경남권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회사였고 그날은 금요일이라 한 주 동안 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 요일이었죠. 오. 그래서 잔뜩 기대를 하며 출근 버튼을 눌렀는데 출근하자마자 콜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게 깜깜이 콜이었는데. 네? 그 깜깜이 콜이란 게 콜 출발지는 보이나 목적지는 콜을 받아야만 나오는 걸 말합니다.
10: 아.
14: 예, 고객님이 계신 위치를 보니까 그 집 앞에는 식당이었어요. 그리고 배차를 받아보니 부산 다대포의 한 아파트에 가는 콜이었습니다. 아하, 울산에서 부산이라. 오. 뭐 부산 지리를 잘 몰라서 살짝 부담이 되긴 했지만 내비게이션도 있고 해서 고객님을 만났습니다.
10: 아, 키 여기 있습니다.
14: 아, 예.
10: 예, 부산길은 잘 아십니까?
14: 아, 저 잘 모릅니다. 아. 뭐 그래도 내비도 있고 하니까.
10: 그렇죠. 예, 내비를 봐도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아. 제가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14: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10: 예, 예.
14: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아, 역시나 고속도로에서 어디로 빠지는지 그런 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 저 사장님, 조금 더 가면 빠지는 길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거기서는 고객님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4: 아, 예. 예.
10: 아유, 전화가 들어오네. 잠깐만요. 예.
14: 고객님은 점잖게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10: 여보, 지금 가는 길이에요. 예. 아니요. 저 거래처하고 미팅이 있어서 끝나고 한잔하고.
15: 아니, 어제는 내가 했잖아.
10: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어제는 저기...
15: 도대체 뭐냐고.
10: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저께는 그...
15: 이미
10: 술독에 빠진 게 아니고요. 하...
15: 너 들어오겠지? 야,
10: 아니 그런 게 나 이런 아
14: 고객님은 전화를 끊더니 한숨을 매우 크게 쉬셨어요. 저 고객님 저 빠지는 데를 말씀해 주셔.
10: 잠깐만요 기사님.
14: 예.
10: 혼자 있고 싶습니다.
14: 아 예. 아, 떨렁 둘이 있는데 차 안에서 혼자 있고 싶다니 별 수 있나요? 한동안 그냥 혼자 쭉 달리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아, 고객님이 좀 진정이 됐나 보더라고요.
10: 저 기사님.
14: 아 예.
10: 죄송합니다. 그 좀 아까 뭐라 하셨죠?
14: 아, 예, 저 언제 빠져야 되는지 제가
10: 가만히 있자. 아이고 여기는 저 너무 많이 왔는데요.
14: 아이고 그래요?
10: 예.
14: 아 이게 내비가 실제 길보다 알려주는 멘트가 한 템포씩 늦다 보니까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10: 뭐 괜찮습니다. 좀 돌아가죠 뭐. 자 조금 더 가다 보면 빠지는 길이 나오는데.
14: 아 예. 여기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10: 예 여보.
15: 아이고 온다고 한 지가 근데 의사가 언제
10: 지금 가고 있는데.
14: 아 사장님 지금 빠지면 될까요?
10: 아니 어제는 그 단란 주점이긴 했는데 그.
14: 아, 저 사장님 이번에 좀 빠져야 될 것 같은 저기 사장님.
10: 아니 그 단란 주점이라고 해서 꼭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물란하고 그런 데가 아니고.
14: 사장님.
10: 예 잘못했어요. 그래요. 여보 근데 그 그렇다고 그 무릎은 좀.
14: 사장님.
10: 예 꿀꿀 저 뭐 꿀을 꿀을 근데 그 각서만은 좀 여보세요. 예 기사님 뭐
14: 예 이거 빠지는 데가 어디냐고
10: 여기. 아이고 아이고 너무 많이 왔는데 지금
14: 어떡하지?
10: 여기 어떡하죠?
14: 아유 저 죄송합니다.
10: 아이고 이거 아닙니다. 뭐 이거 제 잘못도 있고
14: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0: 이거 이제 어떻게 가야 될까요, 우리는?
1: 아, 저도 모르겠습니다.
0: 예? 그러게 저는 길을 잃고 고객님은 인생을 잃은 것 같았어요. 아, 진짜 이대로 가다가는 땅끝 마을까지 가겠다 싶어서 제가 고객님께 말씀을 드렸죠. 저 고객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1: 에?
0: 적당한 곳에서 제가 다른 대리기사님을 불러드릴 테니까 그분하고 같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고객님 휴대폰에 문자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1: 잠시만요.
0: 아, 왜요? 괜히 왜요?
1: 아, 와이프가 30분 안에 안 오면 제 짐 가방을 싼답니다.
0: 아이야이, 설마 그 내쫓기 하겠습니까?
1: 아니, 우리 와이프를 몰라서 그러세요. 내쫓는다면 내쫓는 사람입니다. 일단 아무데로나 빠져서 지나가 택시 불러요.
0: 아, 예?
1: 그 택시기사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차를 따라서 갑시다.
0: 아, 그럼 택시비가 들 텐데.
1: 아니, 지금 택시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난달에도 한번 쫓겨났다가 일주일 만에 겨우 들어갔습니다.
0: 아이고, 아이고.
1: 빨리 택시 잡아야 돼. 빨리.
0: 예,
1: 빨리.
0: 예. 그때 우리는 아무 시내로나 들어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앞장서게 하고 열심히 따라갔죠. 다행히 제가 그 얼추 방향을 비슷하게 가고는 있었더라고요.
1: 아, 지금 몇 분 만에 왔죠?
0: 30분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1: 아, 자, 일단 여기 대리 있고요.
0: 예예예. 예. 아니 저기 근데요. 예? 대리비는 안 받겠습니다. 제가 길을 몰라서 이게 너무 헤맸습니다.
1: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덕분에 이만큼 왔는데. 그리고 아까 택시기사님이 4만 원에 와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것 좀 전해 주시죠.
0: 예? 저 누구?
1: 여보.
2: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사님. 내리시죠.
1: 아니요, 뭐 그게 아니고 저기.
2: 이제부터 운전 제가 합니다.
1: 예?
2: 거기 트렁크 문 좀 열어주고 내리시겠어요?
1: 아니요, 뭐 한 번만 봐줘.
2: 당신 오늘 회사 출근도 안 했다며.
1: 우리 직원이 그래? 아니야, 출근했어. 다만 좀 일찍 퇴근을. 내가 여보? 여보?
0: 사모님 옆에는 진짜로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1: 아니 여보, 잘못했어 여보.
2: 기사님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자, 이건 또 별도의 비용입니다.
1: 아, 여보, 나한테
2: 받으세요.
1: 내쫓지 마. 여보.
2: 가만히 있어.
0: 그렇게 그분의 차는 떠나고 제 손에는 사모님께서 쥐어주신 돈과 고객님이 쥐어주신 돈이 같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 만고생 몸고생은 했지만 벌이가 좋아 기분이 좋은 채로 종료 버튼을 눌렀는데 그곳에서 또 배차벨이 울려 잡아보니까 이번에는 울산으로 복귀하는 복귀콜이었습니다.
1: 우와.
0: 아, 이거 진짜 그날은 정말 운수가 좋은 날이었어요. 근데 전 이렇게 운이 좋았는데 그날 그 고객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사장님, 그래도 결국엔 집에 잘 들어가셨겠죠? 아휴, 앞으로 사모님 옆에 가급적 꼭 붙어서 잘 사시길 바랍니다. 운명의 힘이 쌍곡선이 교차하는 순간
1: 참.
0: 누구에게는 운수 좋은 날인데.
1: 아, 근데 사모님이 욕을 잘하시네.
0: 잘지게. 약간 우리가 네. 음성으로 모자이크 처리했는데도 뚫고 나올 것 같죠.
1: 네. 뭐 까마귀가 자꾸 꺄 이게 예. 들더라고요.
0: 앞에 뭐가 있는지 알 것 같은. 된발음 잘하시네. 근데 워낙 상습적으로 사고를 치셨네, 우리 아버님이.
1: 그리고 와이프 가지 말라면 달라는 곳을 가지 말았어야. 이 사장님도 잘못하셨어요.
0: 다정한 분이신가 봐. 정이 많아.
1: 아, 모두가 달라내지는 걸
0: 좋아해.
1: 아이고, 저런.
0: 투게더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1: 아, 여러분, 그 투게더가 좀 좋은 건 아닌가요?
0: 그렇죠. 너무 다정한 분들은 좀 자제하시는 사연이 되기를.
1: 예.
0: 아, 근데 진짜 이 추석 연휴에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음복하고 이러면 아유, 또 가방 싸실 분들이 꽤 나올 것 같은데.
1: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죠? 지금도 드시고 계실 텐데. 예.
0: 웬만하면 말을 길게 섞진 말기로 해요.
1: 그렇죠.
0: 예. 말 길게 섞으면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언쟁이 될 확률이 높더라고요.
1: 예. 용건만 간단히 하시고요.
0: 그리고 웬만하면은 가서 처가 댁에 가면 남편 좀 이렇게 감싸주시고 시댁에 가시면 부인 감싸주시고.
1: 그렇죠.
0: 그게 집으로 곧장 잘 귀가할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1: 예, 주식 얘기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그러면 아시겠죠? 예, 분위기 안 좋아지니까요.
0: 그거는 암묵적으로 안 한다? 왜냐하면 나만 한 게 아니다.
1: 그렇죠, 다 했으니까.
0: 집안에 몇 명 더 있다?
1: 예, 얘기를 하지 마세요.
0: 그러니까.
1: 자,
0: 전인권 씨의 노래입니다. 돌고 돌고 돌고.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 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2: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3: 요즘 그렇죠 뭐.
2: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 드림 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3: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2: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 드림 센터.
4: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3: 5.
4: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3: 2.
4: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3: 1.
4: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5: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6: 의학계열 및 스카이 지망생을 위한 울산 대성학원이 현 중위부터 고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방학 윈터스쿨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공부하는 방법과 습관부터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 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10: 추석 연휴에 전해드리는 MBC 라디오 교통정보입니다.
11: 오늘 종일 비가 내린다고 보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토요일 이른 새벽에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토요일 낮까지, 제주는 토요일 저녁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연휴가 끝난 뒤 다음 주에는 날이 부쩍 쌀쌀해서 서울의 낮 기온도 25도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옷 정리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고속도로 많이 밀리는데요. 요금소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6시간 40분, 목포에서는 6시간 10분입니다.

0: 40분, 강릉에서 서울까지는 4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새벽 2, 3시는 돼야 정체가 모두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도 많고 비가 내리면서 사고 난 곳도 많은데요. 광주 대구간고속도로 대구 방향으로 거창휴게소 앞쪽 1차로의 사고 때문에 1km 밀립니다.
1: 추석 연휴에 전해드리는 MBC 라디오 교통정보였습니다.
2: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3: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2: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3: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2: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마님중에서 간편식 세트,
3: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2: 대한민국 한우의 세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
3: 100년 가게 떡집 원주 오복떡 본가에서 영양찰떡 세트를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자, 그럼 이제 신랑 신부 맞절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0: 희순아, 나 저기 드레스 좀. 희순아.
2: 네? 어머, 아, 얘가 내 이름을 다 부르네.
0: 어머, 어머, 어머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아유, 어머, 세상 어떡하지?
1: 예, 얼마 전이죠. 이름이 같아 생긴 일, 이 주제로 소개한 사연인데.
2: 스피.
1: 결혼식 때 그 도와주던 친구랑 어려운 시어머니 그 성함이 같아가지고.
2: 예.
1: 희순아, 그럼 시어머니가 왜?
0: 나중에 약간 열받은 일 있으면 희순이한테 전화하는 척해요. 야,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친구랑 얘기하는 척. 그런 네. 하여튼 네. 평소에는 생각지 못하다가 이날 진짜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이 외에도 뭐 다양한 이름 관련 사연이 있었어요.
1: 그거 있었어요. 친구 이름이 서재섭인데 영어로 소개할 때 My name is 재섭서.
0: 그렇죠.
1: 재섭다.
0: 너무 근데 죄송한 말씀인데 너무 착착 감겨요.
1: 그죠, 재섭서.
0: 네, 입에 쪽쪽 감겨. 맛있어 돼.
1: 네.
0: 아, 어떡하지. 자, 결혼식 장소가 또 경남 고성인데 강원도 고성 가신 분도 있었고요.
1: 예.
0: 어떤 분은 정수기 앞에 물을 닦으라고 했더니 정숙 씨, 이름이 정숙 씨인 분 자리 앞을 막 느닷없이 닦았다는
1: 저런
0: 그런 사연도 네. 있었죠.
1: 오늘도 같은 주제로 지난번에 소개 못한 문자들 볼게요. 문자 소개되시면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고요. 전화 연결되시면 영양찰떡 세트 얹어드릴게요.
0: 네. 자, 여러분 사연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치현과 번님들 노래 준비했습니다. 당신만이.

0: 자, 이제 세상 사는 이야기 이름이 같아서 생긴 일 소개해드릴게요.
1: 네, 강민재님. 세계 최고의 센터백 김민재 선수와 이름이 같은데요. 입사하고 팀장님께서 강사원도 민재네? 그럼 축구도 잘해? 물어보시길래 원래는 개발이지만 신입사원의 패기로 예, 잘합니다! 라고 큰소리 쳤죠. 그리고 체육대회 날 경기 2분 만에 자책골. 아, 자책골. 팀장님이 우리 부서 최단 시간 골 기록이라고 하셨습니다.
0: 이것도 능력이면 능력이다.
1: 아, 속상하다.
0: 어? 그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렇지 골 감각은 있는 거야.
1: 아,
0: 일단 2분 만에. 민재 씨, 2분 만에 골이 나기가 쉬워?
1: 아, 넣을 때로 넣으시고 글로 넣어.
0: 아, 그 골이 보이니까. 예. 동물의 본능으로.
1: 알겠습니다.
0: 직진한 거지. 예. 아, 너무 웃긴다. 방향만 잘 잡으세요, 이제. 예. 1781님. 안녕하십니까? 64세의 남자. 이름은 은서예요.
1: 예?
0: 예, 은서. 근처 의원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더군요. 접수하고 잡지 보고 있는데 간호사 선생님께서 은서! 은서 어딨어? 이렇게서 어떤 아기가 또 왔나 보다 했는데 잠시 후에 간호사 선생님이 저 아버님 아유 죄송해요 하면서 이름 확인한 후에 죄송하다고 바로 말씀하시더군요.
1: 예.
0: 은서라는 아기 이름이 워낙 많아요.
1: 요즘 서자가 들어간 아기 이름이 되게 많거든요.
0: 맞아.
1: 근데 아버님이 은서, 또 민서. 어떻게 앞서간 이름이시다.
0: 그래.
1: 은서.
0: 이게 뜻이 아마 또 한자 뜻이 또 근사한
1: 그렇죠.
0: 의미겠죠.
1: 예.
0: 근데 그 간호사 선생님도 워낙 많이 그 전날 그 어린 은서를 겪었나 보다.
1: 그쵸.
0: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섣불리 이름만 보고 반말 안 하거든요.
1: 에이.
0: 근데 그 전날 아마도 한 세네 명의 은서가 있었나 보다.
1: 그렇죠.
0: 그 은서 중에 하나인 줄 알고 은서 어딨어? 은서 또 왔네. 은서 어딨어? 어머 아버님.
1: 예, 64세입니다.
0: 은서님.
1: 예.
0: 네.
1: 예, 제 이름이 은서예요.
0: 네.
1: 예.
0: 들어가시죠 아버님.
1: 웃기다. 아, 7179님 이병직입니다. 군입대에서 자대 배치 갔을 때 관등 서명을 했죠. 이병 이병직 한동안 선임들이 장난친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0: 아, 그렇죠. 그거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 미치신 네. 것 같아요. 우리 그렇죠. 장명하실 때.
1: 이병 이병직. 네.
0: 절대로 그 병장으로 올라갈 수 없는.
1: 아 쉽지 않네 그죠.
0: 계속 이병이어야 하는 상병 병장 못 치고 올라가는.
1: 유상무 상무 같은 거죠.
0: 그렇네. 아 6002님. 네. 1980년도 예비군 가면 이름이 흥규, 응규, 홍규 부르면 다 자기인 줄 알고 예? 예? 예? 이렇게 대답을 했죠. 아, 한 끗 차이. 야, 흥규, 응규, 홍규, 규가 많았구나.
1: 아, 근데 규가 많구나.
0: 민규.
1: 예, 맞아요.
0: 한때 이렇게 규란 신규. 이름도 많았어. 맞아.
1: 맞아요. 규 있었어요.
0: 그때가 그 80년대 예비군이면 아마 예. 60, 70년대 생이겠네. 아, 70년대도 아니 60년대 생이겠네.
1: 그러고 보면 참 이름도 유행이 60년. 있어요. 그죠?
0: 그렇죠. 요즘은 네. 뭐가 유행이라나?
1: 요즘 아까 서자 들어간
0: 이름. 서자가?
1: 이름. 은서, 준서.
0: 한때 빈도 유행이었잖아요.
1: 네. 빈도.
0: 맞아. 자, 5100님.
1: 치과에서 기다리는데 간호사쌤이 실장님 하길래 네 하고 벌떡 일어났는데 간호사쌤이 아니 저희 실장님이요. 그래서 엄청 창피했어요.
0: 아.
1: 저 부른 줄 알고요.
0: 그렇지. 거기서 실장님이 아마 직급으로 치면 가장 많은
1: 그렇구나. 예, 실장님이시구나.
0: 실장님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1: 직업병이죠. 그죠?
0: 저희 엔터 쪽에서도 실장 거의 실장님이에요.
1: 아.
0: 예, 이사님. 실장님 아니면 이사님.
1: 직업병. 실장님 부르면 서로 대답하는구나.
0: 그렇죠. 그렇죠.
1: 아.
0: 약간 그 중간 계층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실장님 많이 계시니까.
1: 예.
0: 그리고 메이크업도 실장님.
1: 그렇죠.
0: 원장님 아니면 실장님인데 실장님이 대체적으로 많죠.
1: 이게
0: 미용실도 그렇고.
1: 직업병이 직업병이죠.
0: 그렇네,
1: 저도 첫 휴가 나왔을 때 일반 전화 통화하는데 네. 예, 통신보안 이런 얘기를 했었다니까 내가.
0: 아 진짜.
1: 군기가 바짝 들어와가지고.
0: 그래. 예. 나 내가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는데 실장님.
1: 아 매니저랑 얘기하다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0: 네.
1: 예. 알겠습니다.
0: 아니 그분이 일을 또 주신다 생각하니까. 실장님도 되고 대표님도 되고 겸사겸사.
1: 웃기다.
0: 예, 우덜 예. 사이에서는 그렇습니다.
1: 그래요. 예.
0: 좀 깜짝 놀라서 혼나와가지고.
1: 웃기다.
0: 예. 자 그리고 우리 9678님 네. 저희 딸 이름이 원빈이에요.
1: 네네.
0: 20년 전 학원에 원빈이 온다고 소문이 확 나가지고 여학생들 잔뜩 몰려와 학원이 북새통을 이뤘다는 얘기가 생각납니다.
1: 아.
0: 원빈 씨 잘 지내시죠?
1: 아.
0: 아, 딸 이름이 원빈이니까 야 우리 학교에 원빈이 온다고?
1: 우와
0: 이렇게
1: 그래서?
0: 된 거지. 근데 심지어 원빈이 여학생이야.
2: 안녕하세요.
0: 원빈입니다. 아 진짜 원빈 씨 초창기에 데뷔했을 땐 정말 그 현실감 없는 미모 때문에

0: 네. 네. 난리도 아니었죠.
1: 그렇죠.
0: 자, 김연자님.
2: 노래교실 처음 가면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웃기시려고 그 이름도 유명하신 김연자님께서 우리 노래교실에 오셨습니다. 박수 하니까 환호를 크게 해줘서 제가 얼굴이 빨개졌네요. 거기다 노래까지 시켜가지고 아, 진짜 지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0: 근데 진짜 노래 잘하는 가왕 수준의 네. 실력자랑 이름이 같은 평생 네. 이런 정도의 관심은 그냥 감당해야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유명인과 이름 같은 분들 많을 것 같아요.
0: 조용필. 어, 나 지금 그쵸? 그 생각했어. 어,
1: 유명인들.
0: 그렇죠. 네. 그러면 계속 노래. 네. 그리고 노래는 좀 나. 여배우나 남배우.
1: 아, 그것도 비교가 되고 또는 정치인 이름. 그러면 야, 너 똑바로 좀 해라 막 이러고 그죠?
0: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왜냐면 정치인한테는 줄이 안 다니까.
1: 안 다니까.
0: 내가 만날 수 있는 동명이인한테 웃어야지 어떻게.
1: 그렇죠.
0: 어, 자, 또 노래 한 곡 듣고 이분하고는 전화 연결까지 한번 해볼게요. 네. 박화엽입니다. 이분 요새 화엽이죠?
1: 예, 화엽이.
0: 어, 이분도 이름에 대한 이슈가 있네요. 어떤가요?

0: 네, 강아름님. 남자친구의 절친이 저녁에 전화해서 잘 들어왔어? 하는 거예요. 저랑은 뭐 안 친한 사이였거든요. 알고 보니 글쎄 저랑 이름 같은 다른 아름이랑 썸을 타고 있었는데 잘못 전화한 거였죠.
1: 대박.
0: 어이없어 진짜.
1: 완전 놀랬겠다. 근데 여기서 되게 정색하면서 우리 이러면 안 되는 사이잖아요.
0: 혼자?
1: 혼자 막 드라마 찍어.
0: 그럼 안 되는데.
1: 이게 진짜. 그러면 내가 수치스러웠을 텐데. 네. 자, 이분 전화 연결해서 어찌된 상황인지 네. 들어볼까요? 아름이 통신원.
2: 예, 안녕하세요. 충남 서산에 있는 아름이 통신원 강아름입니다. 20대 중반 남자친구랑 사귈 때 남친의 절친이 저녁에 전화가 와서 잘 들어갔어? 내일 영화 뭐 볼래? 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서 야, 너 잘못 걸었지? 했더니 어색해하면서 미안해 하더라고요. 저랑 이름이 같은 다른 아름이랑 썸 타고 있었거든요. 원래 어색한 사이였는데 더 어색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아름이 통신원이었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아, 웬일이야, 웬일이야. 많이 당황스럽겠다.
0: 그리고 또 아름이라는 이름이 한때 광고에도 나왔잖아요, 아름 씨, 그죠?
2: 맞아요.
0: 공대 아름이 해가지고.
1: 맞아, 맞아. 예쁜 네. 이름이잖아.
0: 네, 예쁜 이름이야, 진짜.
1: 아름 씨, 잘못 걸었지라고 네. 되게 센스 있게 받아치셨다. 제가 아까 상상했을 때는 나한테 언제부터 이런 마음이었어?
0: 혼자 드라마 찍은 거 아니죠?
1: 드라마 찍은 줄 알았는데.
2: 잠시 남자친구가 바뀐 줄 알았어요.
0: 그죠? 잠깐 지진 나지.
1: 그치. 네. 왜냐면 망설임 없이 그렇게 하니까 또 약간 의심해 봄직하죠. 아름 씨가 잘 대처했네.
0: 네.
1: 그 후로는 잘못 전화한 적 없죠?
2: 아니요. 그 뒤로도 한 세네 번 정도 또 전화가 왔었어요.
0: 대박. 아이고 저런. 네.
2: 그래서 그 이후에 전화했을 땐 제가 먼저 그냥 네. 너 강아름이한테 한 거 맞지?
1: 근데 그 강아름 씨랑 잘 됐어요?
2: 안 예? 됐어요.
0: 안 되지.
1: 그렇게 칠칠치
0: 그럼 그런 정신머리로는 잘 될 수가 없어요.
1: 집중하고 있어야지 말이지.
0: 그럼. 네. 혹시 그럼 그 당시 남친이랑 우리 아름 씨랑 지금 결혼하셨을까요?
2: 아, 예, 지금 신랑입니다.
0: 우와.
1: 연애 몇 년 하셨어요?
2: 2년에서 한 3년 정도 했고.
1: 네. 그러셨구나. 어때요? 네. 신랑이랑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같은 네.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2: 저희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럼 저희는 됐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누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
0: 너무 보기 그렇죠? 좋은 부부네요.
1: 그러니까요.
0: 네. 아니, 전국 방송인데 남편분이나 뭐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마디 하실까요? 애기들이나 뭐 가족분들.
1: 네, 메시지 전하실 시간 드릴게요.
2: 절친이
1: 네네.
2: 지금도 잘 지내고 있거든요. 친해져가지고 잘 지내고 있거든요.
1: 네네.
2: 그 부부랑
1: 다른
2: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랑 신랑한테 짧게 한마디만 할게요.
0: 네,
2: 네. 친구들아 요즘 너희 덕분에 삶이 좀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 항상 행복하자.
1: 너무 좋다.
2: 그리고 우리 신랑
0: 왜?
2: 많이 부족한 나인데도 항상 보듬어주고 예뻐해줘서 너무 고마워. 존경하고 사랑해요.
1: 어머 세상에.
0: 이런 부부가 있다고?
1: 존경한다고?
0: 사랑한다고?
1: 실화냐?
0: 우와. 울다 웃으면 울창해지는데.
1: 저 치마 없는 네. 것보단 낫지.
0: 너무 아름다운 부부네요. 진짜 아름씨
1: 그러게,
0: 이런대로.
1: 그러게. 결혼 몇 년 차예요?
2: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15년
1: 대박이야.
2: 것 같아요. 네.
1: 존경스럽다 진짜. 근데 세상에 이런 커플이 많이 존재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하도 싸우는 걸 봤더니 나 진짜 피폐해졌어.
0: 저희 와이프는 저한테 존경한다는 말은 안 하고 비슷한 거 해줘. 대단하다 대단해.
1: 그건 비꼬는 거.
0: 그런 거예요?
1: 그건 진짜 대단한
0: 거 아니야?
1: 아니야.
0: 그래. 몰랐네.
1: 그거 몰랐구나. 괜찮아 누나 잘 가르쳐 줄게.
0: 알겠습니다. 아저씨 퀴즈도 준비하셨죠?
2: 네네네.
0: 네, 지금 제가 굉장히 쪽팔린 상태입니다. 얼른 문제 주십시오. 예.
2: 네. 남편 친구랑 개인적으로는 연락은 거의 안 하지만 이때 톡은 가끔 주고받는데요. 언제일까요? 네. 1번 새해, 2번 추석, 3번 생일.
0: 새해, 추석, 생일 중에 맞춰주세요. 문자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스마트라디 미니 무료입니다.
1: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네.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2: 네, 감사합니다. 네, 아름 씨. 응원해요.
0: 고맙습니다.
1: 아름 씨도 행복하세요.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잘 간고요.
1: 예쁘다.
3: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4: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덮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국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지친 나를 안아브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B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5: 남편 친구와 연락은 거의 안 하지만 오래된 친구 같은 사이라 톡은 가끔 주고받는다는데요. 언제일까요?
6: 정답은 3번 생일이었습니다.
5: 아하,
6: 생일. 진짜 뭐 찐친 되는 거지 이러다가.
5: 그렇죠. 다 동갑내기신가 봐요. 그럼 생일날 축하해줘야지.
6: 너무 부럽다.
5: 그쵸?
6: 이렇게 서로 커뮤니티가 생긴 거면 진짜 좋잖아요.
5: 맞아요.
6: 서로 막 커플끼리 부부싸움 했을 때도 뭐 편 들어주고 뭐 이렇게 가족처럼 또 얘기 또 들어주고.
5: 다시 모여서 식사도 한번 하고.
6: 맞아 맞아. 네. 자, 우리 2부 끝곡으로 스텔라장의 노래인데 이게 원래 원곡자가 윤수일 씨라고 해요.
5: 아, 이 노래 좋아하잖아 우리.
6: 우리 매력적인 스텔라장의 목소리로 재탄생한 네. 아름다워. 이 노래 듣고 저희는 3부에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안각화박물관장 이승희입니다. 수천 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특별한 공간을 찾아 두 곳의 바위에 그림과 문자를 새겨 그들의 생각과 염원을 담았습니다. 방구천의 양각화는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같은 공간에 서 있는 지금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안겨줍니다. 방구천의 양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울산 안각화박물관은 그 경이로움을 누구나 제약 없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무장애 전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시공간을 넘어 장애를 넘어 모두에게 열려있는 선사의 메시지, 울산 안각화박물관에서 그 가치를 직접 만나보세요.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SBC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에 빛날 에일린의 뜰
1: 5.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2: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3: 야, 뭐 먹을래?
4: 해장국?
3: 오, 좋지. 이 근처에.
4: 에이, 해장국 하면 진사골이지. 순대, 내장, 수제비 싹 다 무한리필인데.
3: 와, 사장님, 남는 게 있나요?
4: 24시간 언제나 든든하고 푸짐한 진사골.
3: 울산이 만든 해장국 진사골 감자탕을 응원해 주세요.
5: 도시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하여 매년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대부분은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신속히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르고 신속히 대피합니다. 절대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말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합니다. 불길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으로 몸과 얼굴을 감쌉니다.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6: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6: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5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군 프로의 한국행을 두고 왜 숨겼느냐며 정부를 비판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을 향해 안보는 음모론의 재료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두 청년이 한국 땅을 밟은 것은 정부가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인데 국회 외교통일위원이란 사람이 무턱대고 음모론부터 꺼내드냐며 정부는 북한군 포로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원하면 전원 받아들인다는 원칙 하에 관련국과 협의를 이어왔다. 북송할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데려올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안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두 명의 한국행을 거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송금 재판 관련 북한의 약점이라도 잡혀서 숨겼느냐, 젤렌스키 대통령이 밝히지 않았으면 북송할 계획이었느냐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한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뉴데일리 TV와 매일신문 유튜브에 잇따라 출연해 북한이 매수한 것이든 홍수 때 북한에서 떠내려온 것이

0: 어쨌든 대통령이 입장을 내야 하는 건 아닌가라며 김정은 눈치 보기 바쁘다고 비난했습니다. 장 대표는 SNS를 통해서도 북한군이 최근에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렇다면 명백한 침략 행위로 상응하는 최고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야권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서 조사는 객관적으로 신속하게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호라도 흑막이 있거나 감추는 게 있거나 은폐하거나 그런 건 전혀 있을 수 없다며 위험도를 감안해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재청 거부와 관련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며 법원 행정처 폐지를 거듭해서 요구했습니다. 조 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대선 직전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내린 대법관들이 이 대통령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상상해보라며 조국혁신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왔고 법원으로 제출한 법원 행정처 폐지를 결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추석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에 최대 10mm, 충청권과 전북 지역 최대 20,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에 최대 40mm 등입니다. 전종환이었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1: 한국관광공사 사장 박성혁입니다. 반딧불과 하얀 눈빛과 더불어 공부를 한다는 형설지공이란 말은 반딧불 축제로 유명한 무주가 떠오르게 합니다. 요즘 무주는 낮보다 아름다운 밤의 낭만으로 새롭게 물들고 있습니다. 낮에는 과수원과 습기를 거닐며 자연과 교감하고 밤에는 숯가루와 쑥 등 천연재료와 한지를 활용한 전통 낙화불멍을 하며 캠핑도 즐길 수 있지요. 바람과 별빛, 기분 좋은 서늘함이 그리운 자연특별시 무주여행, 가을이 제철입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2: 야, 뭐 먹을래?
3: 해장국?
2: 오, 좋지. 이 근처에.
3: 에이, 해장국 하면 진사골이지. 순대, 내장, 수제비 싹 다 무한리필인데.
2: 와, 사장님, 남는 게 있나요?
3: 24시간 언제나 든든하고 푸짐한 진사골.
2: 울산이 만든 해장국, 진사골 감자탕을 응원해주세요.
0: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4: 지금은 라디오.

0: 정사님은 저시계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들어가실까요?
1: 자, 오늘 3, 4부는 추억이 작품이 되는 시간입니다. 지라시 라떼백일장 함께하는 날이에요.
0: 예고한대로 오늘은 특별히 추석 특집으로 진행되는데요. 라떼백일장에 두 명의 게스트가 계시잖아요. 유리상자 이세준 씨, 또 작사가 심현보 씨. 오늘은 두 분이 동시 출연입니다.
1: 그렇습니다. 네. 두 배의 재미, 두 배의 감동, 두 배의 깐족거림이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백일장 사연 소개해드리고 함께 심사해볼 거예요.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세준 씨, 심현보 씨 만나볼게요. 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1336 1336 1336 1336.
2: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1: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3: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4: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4: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3: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4: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3: 진한 쑥향과 쫀득한 맛 춘인의 쑥개떡에서 쑥개떡을 드립니다. 연필 쥐고 고민하던 그때 그 시절처럼
4: 한 줄 한 줄 나만의 이야기를 담아보는 시간,
3: 지라시
5: 라떼 백일장.
3: 명절이 좋은 이유, 추석의 손기능이죠. 평소에 각자 바쁘게 지내던 가족들도 이날만큼은 어쩔 수 없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오늘 어쩔 수 없이 두 분을 한 자리에 모셔봤어요.
4: 그렇습니다. 한 코너 네. 투 게스트, 오늘 드디어 상봉입니다. 네, 두 분 같이 있으니까 반가운 친척 느낌도 있지만 약간 유산 상수 때문에 보이는 형제 느낌.
3: 맞아. 약간 그렇죠. 예.
5: 손바닥
3: 많은 건 아니에요.
5: 손바닥만한 밭뜨기 받아보겠다고 지금 여기.
3: 유산도 많은 거 아니고요.
6: 됐다, 난 됐어.
4: 유산자 이세준 씨.
3: 이현모 씨는 약간 난 됐다, 난 됐어 케이스. 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이세준입니다.
6: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현보입니다.
5: 아, 그래서 아, 형님이 있다, 그거 있다. 됐다 그럼 난 뭐가 되오?
6: 아, 또 써, 또 써. 어, 그런 거지 뭐.
3: 네. 자, 일단 거죠, 예,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저희가 큰 용기 내서. 네. 어떻게 같이 이렇게 방송하시는 건 뭐 오랜만이실까요?
5: 방송은 진짜 오랜만인
6: 진짜 오랜만인 거예요.
5: 예, 예.
3: 그죠.
6: 예전에는 종종 했었는데 예. 최근에는 진짜 오랜만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사석에서만 주로
5: 주 직업이 라디오 게스트이던 시절에
6: 그때 아, 많이 했었죠.
5: 많이 만났었는데 예. 어, 진짜 오랜만이네.
4: 또 CMB 씨는 그 M4 멤버 네 분하고는 한 살 형이라 접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6: 딱 한 살 차이죠 우리가.
4: 예, 한 살 많아요.
3: 한 살이 뭐 형이야.
6: 세준 씨하고 저하고는 그 데뷔한 시기도 거의 비슷하고요.
4: 아, 네. 그러시구나.
6: 그 유상자 세준 씨 시작할 때쯤에 저도 아일랜드 밴드 했었고.
3: 아, 밴드 하셨었구나.
6: 아, 저 예전에 했었고.
5: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소개를 하는데 작사가 네. 심현보 씨 하시는데 그냥 작사가라고 하기엔 너무 다른 재능이 많으세요.
4: 맞아요.
5: 작곡도 잘하시고 가수도 뭐 노래도 당연히 잘하시고.
4: 맞아요.
5: 연기를 못해서 그래요. 연기 빼고
6: 내가
5: 잘한...
6: 저럴까봐 내가 야 그러니까
4: 연절에서 연절에서 이런다
6: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 정선이 내가 알았어. 아, 야 편 이제 바로 이제 야 갈리는구나 이제.
5: 아니 이 형 아까 시작할 때도 보니까 저는 항상 라떼 백일자 이렇게 화이팅이 넘치는데 네. 옆에서 라떼 백일자 이게 되게 막 하는 둥 마는 둥 하셔.
3: 시름시름.
5: 시름시름.
3: 네. 저희도
5: 시름현보 씨.
3: 그래서 항상 그 심현보 씨를 채찍질하기 위해서 이세준이라는 네. 채찍을 씁니다.
4: 아 그렇죠.
3: 네. 네. 심현보 씨가 안 그럼 달리질 않아요.
6: 저는 지금 방송에서 이세준 씨 만나니까 약간 상상 속의 동물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얘기로만 전해듣다가 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3: 오빠 세준이 이렇게 안 해.
5: 저도 지금 딱 보니까 아, 이 형도 하긴 하는구나.
6: 그렇죠. 그렇죠.
3: 아니 근데 성격은 둘이 잘 맞는 성격일 것 같아. 왜냐면 M4 중에서 이세준 씨가 제일 그래도 심현보 씨랑 근접해 있는 결일 것 같은데
6: 약간
3: 어때요?
6: 차분한 느낌.
5: 그렇죠. 그렇죠.
6: 네. 이죠.
3: 네. 그 그리고 조목조목 얘기 잘하고
5: 정서적으로 음악이 가진 정서가 맞아요. 되게 잘 통해요. 그래서 제가 현보 형한테 네. 작사 평소에 이제 저희 유리상자 노래도 그렇지만 외부 작업할 때도 되게 부탁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6: 저희 작업 네, 꽤 했습니다.
4: 그렇군요. 네.
3: 그런데 그렇게 이세준 씨가 인정하는 분 쳐놓고는 심현보 씨는 본인의 노래 소개하는 거를 되게 쑥스러워해요. 제가 이세준 씨 얘기를 들었어요. 성향 세준인 약간. 여기가 신곡 발표의 현장이다. 세준처럼 당당해라. 네,
6: 뭐 많이 트신다 그러더라고요.
5: 예, 저는 한 번도 안 빼놓고 유리상자 아니면 이세준으로.
4: 아, 왜냐면 아, 형 형이 특이한 거예요.
6: 나는 그렇게 남편.

0: 거예요.
1: 두 분 다 싱송나잖아요. 싱송나면 네. 본인 노래를 계속 틀어야죠, 형님. 형님이 특이한 거예요.
0: 아, 부끄러워. 아,
2: 그렇구나.
0: 아니 형, 우리가 지금 남의 거 틀어줄 때요?
2: 나 남의 걸 남의 걸 그렇게 들었어.
1: 형도 형은 내야지 남의 걸 들어 그렇게.
3: 아 진짜 캐릭터 너무 확실하시다. 이 두 분과 함께 오늘 연기도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1: 그럼요.
3: 아 시청,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너무 재밌으시죠.
1: 추성 이야기하면서 연기해야죠.
3: 그렇죠, 그렇죠. 네. 명절에 어때요? 좀 가족들이 아직도 다 같이 모이는 편이세요? 아니면 각자 좀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편이세요?
2: 저희는 뭐 이렇게 좀 모이긴 하는데 최소화해서 모이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이렇게 시끌벅적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3: 그렇죠. 뭐, 네. 근데 가족이 모여도 심현보 씨를 봤을 땐 가족들도 그냥 조용조용하실 것 같은데.
2: 아니, 다 모이면 그래도 좀 사운드가 나오는데.
3: 사운드가 나오. 그래도 근데, 좀 나오는데.
2: 각자 이제 뭐 지금 자기 집들이 있으니까 결혼하고 이제 뭐 이랬으니까 딱 모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전보다는.
1: 그렇죠.
0: 사운드가 비지 좀. 네.
2: 그죠. 지금은 좀 그런 것 같아요.
3: 그렇구나. 사운드가 빈다니 상상을 못했다.
0: 저희는 명절 때 꽤 됐는데 여행을 가요.
1: 우와.
0: 가족들끼리.
1: 에이, 부럽다. 에이.
3: 맞아요.
0: 평소에 이렇게 찾아뵐 곳은 앞뒤로 찾아뵙고 그 연휴가 잘 없으니까.
2: 맞아. 그것도 에이. 좋은 것 같아요.
0: 그 저도 오늘 방송 끝난 바로 또 출발합니다. 가족들 대기 중입니다.
1: 그렇군요.
3: 오, 나름의 방법으로 다 이 연휴를 네. 즐겁게 보내는데 이제 그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시간인데 각자 만든 가족이 또 있으니까.
0: 그럼요. 네. 그게 중요하죠. 네. 그 대신 우리 다 같이 모이는 건 뭐 휴가철이나
2: 때
0: 앞뒤로 맨날
3: 요새 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2: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거의.
1: 근데 형님들도 나이가 이제 삼촌 나이라서 조카들한테 잔소리하실 수 있는 나이잖아요. 잘 안 하세요?
3: 안 할 것 같아요.
1: 조카들한테
3: 잔소리?
1: 연예인 삼촌들이 안 하시나?
0: 조카들이 저한테 왜 요즘은 활동 안 해요? 잔소리.
3: 아 맵다. 조카들 맵네.
2: 옛날에 몇 번 못 보니까.
1: 아 그런가요?
2: 조카 오랜만에 봤는데 잔소리하기 좀.
3: 왜냐면 지금 문천식 씨가 딱 연배로 네. 잔소리가 마려운 연배예요.
1: 저는 좀 싸거든요.
3: 잔소리하고 싶으면 네. 미치겠대요.
0: 뭐 무슨 얘기예요?
1: 왜? 만나는 사람 있냐? 이렇게 조카한테.
3: 전형적인 아재라니까.
0: 그거 뭐 취업은 안 하냐?
1: 취업도 슬쩍 물어보죠.
2: 그런 거 해.
3: 어떻게 자기 옛날에 제일 싫어했던 걸 해.
2: 그런 거 하지 마.
3: 하지 마.
2: 왜 해?
3: 진짜. 용돈 주면서.
2: 왜 사소용 먹어요? 사소용 먹어.
3: 진짜 사소용 먹는 거야. 자기가 돈을 주고 욕을 먹으니까.
0: 용돈도 주긴 주시죠.
3: 용돈 네, 많이 주죠.
0: 용돈은 하나도 기억에 안 남아요.
3: 맞아.
1: 아 그렇구나.
2: 이런 멘트 없이 용돈을 줘야 돼.
0: 맞아.
3: 무관심해 줘야 돼. 그게 제일 삼촌의 할 역할이야 정말.
1: 안 돼요.
3: 좋아 좋아.
1: 뜨겁게 안아줘야죠.
3: 되겠다.
2: 너랑
3: 되겠어.
2: 뜨겁지.
3: 되겠다.
0: 예전에 형 친구 중에 오랜만에 만나면 너무 반가워서 볼을 깨무는 형이 있었어요.
1: 아, 맞아. 하나씩 있었어요. 삼촌들 중에.
0: 딱 그런 느낌이야.
1: 이쁘다고 그죠? 손 꽉 쥐기도 하고 막 삼촌들.
0: 진짜 싫지.
3: 진짜 싫어.
1: 싫었어요. 그런 거구나.
3: 그게 싫어하면서 배워 자꾸.
1: 내가 그런 거구나.
0: 아 욕하면서.
3: 아 진짜. 자 추석 특집 쥐라시 라떼백일장. 네. 뭐 볼 깨무는 삼촌도 없고 지금 잔소리하는 삼촌도 없어요. 네. 이 시간만큼은 연기의 진심인 두 분과 함께 여러분이 주제를 듣고 떠오르는 추억이나 에피소드들 보내주시면 자유롭게 저희가 또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1: 네, 백일장에 소개되시면 외식 상품권 선물로 드리고요. 매주 뽑힌 장원에게는 외식 상품권에 이어서 하나 더 얹습니다. 녹용 홍삼 세트 드릴게요.
3: 심사는 저희와 세준 씨, 현보 씨 그리고 제작진들 그리고 다수결로 결정이 됩니다. 네. 지라시 홈페이지에 지라시 라떼 백일장 항상 게시판 열려 있거든요. 짧은 것도 좋고 긴 것도 좋아요. 모두 여기로 남겨주세요.
1: 지라시 라떼 백일장 추석 특집으로 이번 주만 주제가 추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추석과 관련된 글들을 주셨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시작할게요.
3: 심현보 씨 잘 보세요.
2: 네.
3: 이세준 씨가 추천해 주실 거예요. 어떤 노래죠?
2: 기대가 커요.
0: 저 네. 오늘은요.
3: 네.
0: 아까 잠깐 언급해 줬는데 아일랜드 나 그때 노래 하나 듣고 싶어요. 제가 지난주에 약속했잖아요. 다음 주에는 심현보 씨 곡으로
3: 맞아요.
0: 하겠다고.
3: 맞아요. 그때 자기가
2: 공약이었어요?
3: 예, 네, 자기가 반드시 심현보 씨 걸로 하겠다.
1: 했어요.
0: 근데 좋은 노래가 너무 많은데 그 우리 데뷔 시절 비슷하다고 했었는데 정말 데뷔 당시에 아일랜드의 음악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대중적으로 그렇게 막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뜨지를 않더라고요.
2: 사실은 1집 앨범은 못 떴어요. 아예.
0: 그러니까 네. 너무 이상했나?
2: 홍보 많이 했어요.
1: 했는데
3: 그때의 분위기와 또 약간 사뭇 결이 달라서 그런 건가?
2: 근데
3: 지금이면 오히려 역주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0: 예예예 예, 맞아요.
2: 그러니까 그거 좀 아쉽긴 한데 근데 이 아일랜드라는 밴드 음악이 그래도 지금 이세준 씨도 오늘 들려주시지만 종종 그래도 여기저기서 들려서 그건 좋아요.
3: 스테디셀러네.
2: 네,
0: 혹시 아직 못 들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꼭 들어보시면 좋겠다. 심현보 씨가 이런 분이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3: 세상에 대륙적 마인드.
0: 예, 지중해에 가고 싶다.
3: 이 노래 듣고 와볼까요?
0: 예. 한번? 예.

0: 아우 지중해 가고 싶다. 노래 너무 좋아요, 그죠?
1: 뭐랄까 네. 진짜 이것이 서정성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 지중해 햇살을 네. 느끼는.
0: 아. 그리고 결국 심현보 씨 지중해를 갔잖아요.
2: 제가 신혼여행 지중해 쪽으로 갔었어요.
0: 그러니까
3: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였구나.
2: 야. 가봤더니 물가가 비싸더라 지중해 쪽이.
1: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 별건 없더라.
0: 아 그래요?
1: 다음 네. 곡은 어떻게 해야 돼?
0: 아,
1: 지중해 물개
2: 실화해야
1: 볼까?
2: 가봤더니 뭐 이런 걸로.
1: 아 가봤더니 네. 아니 근데 진짜 가수가 노래 발표를 잘해야 되겠다. 이제 선포네 일종의. 네,
3: 박상민 씨 우리 그러게 상민이 형 노래 중에도 지중해라는 노래가 있어요.
2: 어 그렇죠 지중해라는 노래 있어요.
3: 형 지중해 가보셨어요? 그랬더니 지중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던데요.
0: 아. 아, 그냥 부르신 거구나.
1: 아, 너무 귀엽다. 너무 박상민 씨 답다.
3: 미국 아니요? 이렇게.
1: 아, 너무 재밌다.
0: 자, 라떼백 입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추석을 주제로 보내주신 글들 볼 텐데요. 첫 번째 작품 강원도에서 이정수님 사연입니다. 제목 이서방 한 판 더 콜. 지난 추석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처가에 갔습니다. 양손 무겁게 한우 세트를 들고 현관문을 열자 장모님이 버선발로 뛰어나오셨어요.
4: 엄마 우리 왔어.
5: 아이고 세상에나. 어머야 이게 뭐고 이 서방이 뭐 이런 걸 다 사왔노.
4: 엄마 딸은 안 보여. 사이만 반기네.
0: 근데 가만 보니 장모님의 시선은 제 얼굴이 아니라 제 손에 들린 한우 선물에 꽂혀있었죠.
2: 어우 장모님 저보다 한우가 더 반가우신 것 같아요.
5: 아이고 무슨 소리고. 아이고 근데 니들은 또 오잖아. 그런데 한우는 자주 오는 게 아니거든.
0: 그렇게 처가에 도착한 지 30초 만에 전 한우에게 밀렸습니다. 우리 장모님은요 유쾌하고 뒤끝 없는 분이신데 대신 마음이 상하면 그 순간만큼은 티가 확 나십니다. 한 번은 장모님이 해주신 잡채를 먹다가 제가 무심코
2: 장모님 오늘 잡채가 조금 짜네요.
0: 그 순간 장모님 젓가락이 딱 멈춥니다.
5: 아 그래 그럼 이리네 먹지 마래.
0: 그리고는 제 앞에 잡채를 쓱 가져가시더니 잠시 후 다시 밀어주셨습니다.
5: 자 이래 이래 해봐 다시 먹어보래. 그래 짜면 밥을 더 많이 퍼먹어. 그럼 하나도 안 짜거든.
0: 돌아지는 건 빠르지만 풀리는 건 더 빠른 우리 장모님. 그날 저녁을 배불리 먹고 송편을 집어먹고 있는데 장모님이 안방에서 뭔가를 들고 나오시는 겁니다.
5: 아이고 야야 이스방아 우리 소화 좀 시키자.
2: 아, 네 장모님 산책 가실까요?
5: 가긴 어딜 가노 앉아보래.
0: 장모님이 펼쳐놓은 건 바로 화투패.
5: 자 이스방 현금 좀 있나? 돈 가진 거 다 꺼내봐래.
0: 그렇게 장모님과 저 처남까지 셋이서 판을 벌였고 아내와 장인어른은 옆에 앉아 구경을 했죠. 장모님은 화투를 능숙하게 섞으며 말씀하셨어요.
5: 야 이서방아 잘 들으래. 그 가족끼리는 돈 갖고 그러는 거 아니다. 재미로만 치는 거거든. 재미로 알겠지?
0: 분위기가 싸늘하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고스톱. 첫 판 장모님 승. 두 번째 판 장모님 승.
5: 따라 착착 붙네. 에스방아 고스톱은 패로 치는 게 아니야. 머리로 치는 거야. 알겠지? 아이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언제 보자 되겠노. 판돈 좀 멀리 보자.
2: 그럴까요 정모님?
0: 그런데 참 희한했습니다. 판돈 올린 순간부터 전세가 뒤집히기 시작했고 제가 연달아 세 판을 이기자 장모님 표정이 점점 굳어지셨습니다.
5: 잠깐만 에스방아 내랑 자리 좀 바꾸자. 아, 나와 봐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가 명당인 것 같다. 비켜봐봐 좀.
2: 네네 장모님.
0: 그렇게 자리까지 바꿔가며 밤늦게까지 이어진 승부. 정산해 보니 제가 장모님께 딴 돈은 정확히 12만 원. 뿌듯하게 돈을 챙기는데 장모님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5: 무습은 사람이네 우리 이스방. 그 돈을 진짜 다 가져간다고. 대단하네.
2: 그쵸 장모님. 제가 딴 돈이니까요. 아, 장모님이 판돈도 올리셨잖아요 아까.
5: 그래 내가 올리지. 그래 내가 그랬지. 그래 가져가 다 가져가. 그래 부자 되라.
0: 그리고 다음날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이상하게 계속 안 받으세요. 그래서 아내가 전화를 했더니
5: 어야 딸 어쩐 일이고.
0: 바로 받으시더라고요. 아뿔싸. 저는 정신을 차리고 장모님께 추석 용돈 겸 30만 원을 바로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죠.
2: 장모님 12만 원에 서운하신 마음까지 보탰습니다. 이서방 드립니다.
0: 잠시 후 바로 장모님께 전화가 옵니다.
5: 아유 이서방 뭔 돈을 이래 많이 보냈나.
2: 아닙니다 장모님. 이제 제 전화 잘 가죠? 받아주세요.
5: 아유 뭐 내가 왜 안 받았다고. 전화기가 이제 다 고쳐졌는갑다. 사후 전화 내가 잘 받을게. 고맙대.
0: 초라졌다가도 금세 풀리고 티격태격하면서도 늘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장모님. 며칠 전 장모님에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5: 에스방, 올 추석에도 한 판 더 걸?
1: 아, 네, 딴 돈에 두 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법칙을.
0: 룰이 생겼네요.
6: 그래야 평화가.
1: 그렇습니다.
3: 원래 그 타짜들은 딴 돈의 반만 가져간다고 그러잖아요.
0: 아, 그래요?
3: 타짜 영화에 그렇게 나와요.
1: 그렇군요.
3: 반만 가져간다고. 근데 두 배를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1: 새로운 법이야. 이 구역에. 이스방 룰. 에이. 근데 이게 타짜들이 간간이 명절 때 이렇게 쓱 들어와요. 집안에 타짜가 있어. 그러니까 새로 애기가 왔으니까 우리 새애기랑 같이 심심풀이 고스톱 한번 칠까 했는데 새애기가 타짜야. 어머님 밑장 까시면 안 되죠.
0: 아, 이마에 화대장 붙이고 막.
1: 정색하고. 잠깐만요. 이 판 지금 아무도 못 일어나요. 이러면서.
3: 예전에 제 친구들 집에 놀러 갔었는데 친구 아버지하고 아버지 친구분들이 고스톱을 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친구 아버님이 발에다가 시계를 차고 손목 시계를 발목에다 차고 딱 이러고 치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1: 고스바.
3: 친구가 이제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시계를 맡기고 돈을 빌려줬어요. 그거를 발목에다 딱 차고 약 올리면서 치고 계시는 거든.
6: 진짜 타짜시네.
1: 아 너무 웃긴다.
0: 야 선수네 선수.
3: 진짜.
1: 근데 아버님이 그러시니까 너무 귀여운데 이게 귀엽죠. 안 돌려주면 다큐가 되는 거고
0: 그렇죠.
1: 돌려주면 이제 깔깔거릴 수 있는 에피소드가 되는 거죠. 아 너무 웃긴다. 발목에다 찬 거 너무 웃긴다.
3: 예전에 그 재밌는 얘기 그게 있었는데 어디 그 경로당에 갔더니. 네네. 할머니들이 이렇게 용기종기 모여가지고 고스톱을 치시는데 한 분씩 까만 봉지를 머리에 쓰고 계시더라고요.
1: 왜요?
3: 까만 봉지를 가지고 아무리 봐도 모르겠네 가지고 네. 아니 할머니 까만 봉지는 왜 쓰고 계세니까 아유 누가 선인지 자꾸 까먹어가지고 그거 표시하려고
6: 돌아가신 분이
3: 돌아가면서 쓰고
0: 돌아가면서
1: 하다 보면 선 뭐해 선 잡아 아차차 내가 선이지 아우 세상에 몰랐어 이러면서
3: 누가 선이냐에 따라서 이걸 내가 끝까지 들고 있으면 내 거가 될지 아니면 내가 뺏길 수도 있을지 이게 가늠이
1: 그것까지?
3: 되거든요.
1: 끝까지? 예, 예. 와 패를 다 읽는구나.
3: 그런 걸 알거든.
1: 이거 봐 심현보 씨 이런 에피소드 좀 알고 있어야 됐잖아.
6: 아우 좀 하지 말라고 그러나 좀 나는 저런 게 고스톱을 쳐본 적이 없어.
3: 세상에.
1: 네. 오늘부터 좀 쳐가지고 에피소드 좀 만들어요.
0: 아니, 아름다운 노래 만드신 분이 무슨 고스톱을 쳐 싱송나 하시는 분이.
1: 지중해 갈 때가 아니야 지금. 한국에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든 이세준 씨보다 좀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3: 아니 한 번도 안 쳐보셨어요 진짜로.
6: 쳐본 적 있잖아요. 요즘에 쳐본 적 없다는 얘기고.
3: 요즘에. 네.
1: 고스톱 룰은 알아요?
0: 잘 모르실 것 같은데.
6: 대충 알죠.
3: 어떤
6: 예전에 할머니 계실 때는 좀 쳐봤었는데.
1: 이렇게 똑같은 그림을 내가 한 번 더 쳤을 때 뭐라 그래요? 전문 용어로.
3: 쳤는데 다시
1: 쳤는데
3: 올라왔을 때
1: 다시 올라와서 똑같은 그림
6: 쌌다
1: 어휴 됐어 그거 알면 된 거야.
0: 아유, 명절에 참 좋은 얘기한다 정선혜 씨.
1: 아 이거 심심풀이지 발목에다 시계는 안 감았잖아요.
0: 그래요.
1: 네. 자 광고 듣고 와서 다음 작품 또 우아하게 만나볼까요?

0: 1.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0: 5.
1: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0: 2.
1: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0: 1.
1: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0: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2: 의학계열 및 스카이 지망생을 위한 울산 대성학원이 현 중2부터 고2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방학 윈터스쿨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공부하는 방법과 습관부터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3: 야, 뭐 먹을래?
4: 해장국?
3: 오, 좋지! 이 근처에!
4: 에이, 해장국 하면 진사골이지! 순대, 내장, 수제비 싹 다 무한리필인데?
3: 와, 사장님! 남는 게 있나요?
4: 24시간 언제나 든든하고 푸짐한 진사골!
3: 울산이 만든 해장국! 진사골 감자탕을 응원해주세요!
5: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취향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6: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7: 추석 연휴에 전해드리는 MBC 라디오 교통정보입니다.
8: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도에 그쳐 있는데요. 중부지방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그치겠고요.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추석 보름달은 전국에서 보기 힘들겠고요. 제주도는 일요일까지 연휴 내내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빗길에 고속도로 사고 난 곳들이 많습니다. 교통량도 많기 때문에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중부 내륙지선 대구 방향으로 유천나 나들목 앞에 사고가 있어서 지금 갓길 쪽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뒤로 화원 나들목부터 시속 30km 미만의 속도로 어렵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향으로는 서해대교 오르는 지점 1차로에 지금 사고가 있기 때문에 뒤로 포승 나들목부터 긴 구간 밀려 있습니다. 신채희입니다.
7: 추석 연휴에 전해드리는 MBC 라디오 교통정보였습니다.

0: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유리상자 이세준 씨 작사가 심현보 씨와 추석 특집 지라시 라떼 백일장 함께하고 있는데요.
1: 네, 이번 주 백일장 주제죠. 추석을 주제로 온 작품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자, 이번에 들려드릴 작품은 강릉에서 노민재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0: 제목 천천히 와. 지난 추석 전날 아내와 중학생 아들을 태우고 고향으로 가는 길 고속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이었다. 평소 3시간 정도면 갈 길을 5시간째 키워가고 있으니 나도 점점 예민해졌고 내비게이션은 도착 예정 시간을 계속 늘려가는 상황.
2: 아, 얘는 왜 자꾸 말을 바꾸는 거야? 아까는 1시간이라며?
1: 에휴, 당신 성격 급한 거 얘도 아니까 승질낼까 봐 뭐 조금씩 알려주나 보지 뭐.
3: 아, 엄마 웃기다.
0: 그런데 그때 옆 차선에서 차 한 대가 깜빡이를 켜고 내 앞으로 밀고 들어오려 했고 나는 반사적으로 얼른 앞차에 바짝 붙였다.
3: 어머. 아빠, 저 차 들어오려고 하는데?
2: 아, 여기 다들 기다리는데 저 차만 밀고 들어와? 그건 안 되지.
1: 아유, 성질은 정말.
0: 그리고 한참 뒤 겨우 휴게소에 들어갔고 빈자리를 찾는 차들로 뒤엉켜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앞에서 차 한 대가 빠지길래 비상등을 켜고 기다리는데 반대편에서 온 차 한 대가 그 자리로 쏙 들어가는 게 아닌가?
2: 아니, 진짜. 아, 내가 기다리는 거 안 보이냐? 아, 저 사람 진짜 저...
0: 욱해서 창문을 내리려는데 아들이 내 팔을 잡았다.
3: 아빠, 싸우려고? 명절에 뉴스 출연하기 싫어. 참아, 아빠.
2: 연나, 아빠가 뭘 했다고 임마. 엄마 한 것도 없는데 아빠 보고만 참으래.
0: 그때 그 차에서 어린 남자애가 급히 내렸다. 그러더니 뒷문에서 접이식 지팡이를 꺼내 운전석으로 가져갔고 잠시 후 아이 아빠가 한쪽 다리를 조심스럽게 내렸다. 그리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빼앗겼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는 장애인 주차구역 바로 옆 일반 자리였고 그분에겐 차 문을 활짝 열고 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자리였다. 아이 아빠가 나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3: 죄송합니다. 제가 다리 때문에 내리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요.
2: 아닙니다. 저희가 급했습니다.
0: 그리고 잠시 후 휴게소에서 나오는 길 아까 그 아빠와 아들이 보였다. 아빠는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걷고 있었고 아들은 몇 걸음 앞서가다가 자꾸 아빠를 기다렸다.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 한구석이 뜨끔해졌다. 생각해보니 나는 늘 반대였기 때문. 마트에서도 여행지에서도 산책할 때도 가족들보다 몇 걸음 앞서가며 늘 같은 말을 했던 것 같다.
2: 아유, 빨리 좀 와. 뭐해, 늦겠다.
0: 다시 고속도로. 여전히 차는 막혔고 옆 차선에선 차들이 계속 끼어들었다. 평소 같으면 앞차에 바짝 붙었겠지만 이번엔 속도를 줄여 자리를 내주었다. 그렇게 천천히 고향으로 가는 길 어머니께 문자가 왔다.
1: 애비야, 어디쯤이냐? 차 많이 막히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와라. 밥은 다시 데우면 된다.
0: 그렇다. 생각해보니 어머니도 평생 나를 기다려주셨다. 늦게 귀가하던 학창시절에도 군대에서 첫 휴가를 나오던 날에도 결혼하고 명절마다 늦게 도착할 때도 단 한 번도 빨리 오라고 재촉한 적이 없으셨다. 그렇게 그해 명절도 늦은 밤이 되어서야 고향에 도착했다.
1: 아이고, 내 새끼들 왔어. 오느라 고생했다. 아이고, 배고프지? 얼른 들어와서 밥부터 먹자. 응?
0: 어머니는 한 손으로 손자의 손을 잡고 또 한 손으로는 내 손을 잡으셨다. 세월이 흘러 주름지고 작아지셨지만 온기만큼은 늘 그대로다. 난 일부러 걸음을 조금 늦췄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에서는 조금 늦어도 괜찮다는 걸 그날 배웠기 때문이다.
1: 되게 용기 있는 분이시다. 그죠? 왜냐하면 이걸 글까지 또 옮기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0: 그쵸.
1: 그런 깨달음이 마음속에서 일어났고 이거를 형태가 보이는 글로 승화시킨다는 건 쉽지 않은 작업인데 용기 있으시네요.
0: 그러니까
4: 이게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차 많이 밀리고 막 다른 차들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손해 보는 것 같으면 마음이 좀 조급해지고 속상해지긴 하는데
0: 저는 그래요. 예.
4: 냉정하게 좀 따뜻하게 생각을 해보면. 가족들하고 차 안에서 지낼 시간도 되게 좋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되게 놀란 게 저 지방에 갔다가 애들이랑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출발을 했는데 한 2시간 왔는데 아직도 3시간이 더 남은 거예요.
0: 아이고.
4: 그래서 앞으로 한 3시간 남았어 그랬더니 뒤에 있던 우리 막내가 와 아직 3시간이나 더 같이 있을 수 있네. 이런
0: 이상하게
4: 진짜 깜짝 놀랐어. 선우야 너는 차에 오래 있는 게 좋아 그랬더니 시원하고 밖에 더우니까
3: 에어컨을
4: 시원하고 그냥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고 난 좋은데 이러더라고요.
3: 아이들이 낫다니까.
0: 그게 우리보다 낫다.
1: 아, 생각의 전환이라는 게 되게 거창하게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분도 주차구역 우리가 일상에서 한 장면이 그냥 스치듯 갈 수 있는 건데 이게 머물렀던 거고
0: 그쵸.
1: 선우의 그 한마디도 그냥 깔깔대고 지나가면 되는데 휘발대.

0: 3시간 하면 다리에 지는 나지. 갈아서 다 반복하면.
1: 그렇지. 아우 아무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냐. 지는 운전 안 한다고.
2: 아, 그렇지. 거기까지가 이세준. 다 바뀌면 우리답지 않지.
0: 아, 내 다리가 아프지 네 다리가 아프겠니. 아유,
1: 그러게요.
2: 근데 맞아요. 진짜 개그맨들이 진짜 이게 경험이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게 잘못된 게 물론 이제 웃음을 들이기 위한 작업이지만 뒤에 왜 애비야 천천히 와라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막 개그맨으로서의 본능 있잖아요. 애비야 찌개가 다 쫄았다. 괜찮다 괜찮아 천천히 와라.
3: 나는 괜찮다. 계속.
2: 나는 괜찮다.
1: 밥은 누렁이 주면 되지 뭐.
2: 약간 이 개그맨 못을 이 훈련의 이 잔재들.
1: 아니 근데 그 멘트 자체 약간 그게 좀
2: 있어 없지 않아.
1: 밥은 다시 데우면 된다가 된다.
2: 찌개는 오늘 못 먹겠구나.
0: 짜그리가 됐다 얘.
2: 어떻게 내일 오지 그러냐. 아유 이 깐족병.
3: 그럴 때 노래 한 곡 들어야 됩니다.
2: 그럴까요?
3: 예예. 예. 마지막 점프 안 나와보기 전에 노래 한 곡 들을 텐데 현보영님도 한 곡 들려주시죠.
0: 공교롭게 저도 네. 오늘 그 이세준 씨 노래 하나 골랐고.
2: 진짜요?
0: 근데 요거는 사실 저도 좀 임발부 돼 있는 저도 좀 네. 발을 좀 담근 노래여서.
2: 아, 큰 용기 냈네요.
3: 혹시 뭐 작사하신 건가요?
0: 같이 했어요. 이세준 씨랑 같이 했고 아, 네. 너라는 가을이라는 노래 있어요. 최근에 나왔던 노래인데 네. 이 노래 좋아가지고 이 노래 오늘 골랐어요. 요즘 날씨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고.
1: 사실은 제가 심현보 씨 작품을 하나 추천한다고 하고 이걸 할까
2: 진짜
1: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깐죽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바꿨는데.
0: 근데 요거 이렇게 우리가 미리 뭐 이렇게 예. 회의하고 그런 노래는 아닙니다.
1: 전혀 아니에요. 예.
2: 근데 진짜 제목부터가 되게 운치 있다. 너라는 가을.
0: 이세준 씨랑 가사를 같이 썼어요.
1: 그러니까 현보영이
2: 그 여인이 혹은 그가 가을인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2: 네. 나에게 한 계절인 거잖아요.
0: 저랑 이세준 씨랑 가사 쓰고 둘이서 이렇게 막 톡으로 얘기 주고받으면서 뭐 여긴 이렇게 고치면 어떨까, 저긴 저렇게 고치면 어떨까 이러면서 그렇게 또 하는 재미가 있어요.
1: 재미가 있죠.
2: 가사를 좀 깊이 음미해봐야겠네요.
3: 그러게요.
2: 자, 이세준 씨의 노래 그러나 심현보 씨의 개입이 살짝 들어간 너라는 가을 듣고 올까요?

0: 제목 내 고향 지킴이. 남들은 명절이면 고향을 찾아간다고 하지만 나는 평생 고향을 떠난 적이 없다. 내가 나고 자란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천직 삼아 살아가는 촌놈. 지금은 마을 이장까지 맡고 있으니 말 그대로 내 고향 지킴이가 된 셈이다. 마을 어귀에는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있다. 지금은 폐교가 되어 아이들 웃음소리 대신 휑한 바람만 운동장을 가로지르지만 그 앞을 지날 때면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곤 한다. 가만히 운동장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옛날 친구들이 하나 둘 나타난다.
1: 야야 이쪽으로 패스해. 여기야 여기.
2: 야 잡아라 저놈 잡아.
0: 코 밑에 떼국물 닦아가며 공을 차던 녀석들. 운동장 한쪽에서는 여자아이들이 고무줄을 넘으며 노래를 불렀고 우리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다가가 고무줄을 툭 끊고 냅다 도망쳤다. 그때는 해가 지도록 뛰어놀아도 늘 시간이 부족했다. 하지만 그 많던 친구들은 하나 둘 고향을 떠났고 이제 그 시절 풍경은 추억 속에만 남아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운동장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녀석이 하나 있다. 운동장 가장자리에 가장 우뚝 서 있는 커다란 포플러나무. 친구들이 모두 떠난 지금은 그 나무가 오래된 동무처럼 느껴진다. 그러던 지난해 추석, 문득 친구들이 몹시 보고 싶어졌다. 그래서 이장인 내가 일을 하나 벌였다. 폐교된 모교에서 동문회 겸 추석 장기자랑을 열기로 한 것이다.
3: 예, 마을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올 추석에는 학교 운동장에서 이제 저 동문회 겸 장기자랑 열립니다. 나 노래 좀 한다, 뭐 저 춤 좀 춘다 하시는 분들 다 나오시고요. 특히 고향 떠난 동창들, 서울 갔다고 너희들이 서울 사람 된 거 아니다. 명절에는 고향으로 빨랑 내려와. 이상 이장이었습니다.
0: 동네방네 소문을 냈더니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 멀리 사는 동문들이 찬조금도 보내주고 장기자랑에 나가겠다는 친구들도 하나둘 생겼다. 그리고 행사날 나는 나름 이장이라고 심사위원석에 근엄하게 앉아있었다. 그런데 무대에 한 여인이 올라왔다.
4: 엄마나 엄마나 이러지 마세요. 이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5: 어라?
4: 안 돼요.
5: 아니 그녀는 나의 첫사랑이었다.
0: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무대 위에 뛰어 올라가 있었고 그녀의 노래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고 있었다.
6: 왜?
0: 수십 년 만에 첫사랑의 얼굴을 보니 가슴 한 구석이 간질간질했다. 웃어? 여인도 웃고 나도 웃고 친구들도 배를 잡고 웃었다. 그날 운동장에는 아주 오랜만에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그렇게 또 한 번의 추억이 추석이 지나가고 친구들은 다시 서울로 부산으로 또 저마다의 삶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운동장은 다시 조용해졌다. 요즘도 가끔 포플러 나무를 바라본다. 하나 둘 고향을 떠난 뒤에도 말없이 그 자리를 지켜온 나무. 생각해보면 나도 그 포플러 나무와 좀 닮아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또 이장일을 하며 내 고향을 지키고 살아갈 것이다. 그러다 명절이 돌아오면
1: 아이고 잘 있었냐? 너는 술 좀 착짝 마셔라.
6: 이장님 우리 왔다
0: 하며 친구들이 하나 둘 다시 찾아올 테니까. 그러니 친구들아 올 추석에도 잊지 말고 놀러 오너라. 포플러 나무와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마.
7: 아 진짜 중간에
6: 이장님.
7: 아니 이장님 왜 나가신 거예요?
6: 아 너무 저는 진짜 약간 충격받았어요. 이거 전 이게 이 문장이요.
7: 저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6: 문장이 그녀는 나의 첫사랑이었다와 내가 춤을 추고 있었다 신나게 이어지는 문장이라는 게.
7: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의 그 어떤 고정된 관념 속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첫사랑 봤다고 왜 멈칫하고 왜 아련해야 돼?
6: 바로 춤사위로
7: 첫사랑 나가면 나도 나가 춤을 춰야 돼. 그런 사람도 있는 거야.
8: 흔치 않잖아요, 근데.
7: 귀해.
9: 우리가 가끔 귀해요. 살다 보면 진짜 나도 모르게 정신을 잃고 정신을 차려보면 뭔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7: 근데 우리가 정말 와.
6: 이 사연 보내주신 청취자분께서 네. 첫사랑을 만나고 바로 무대 위에 뛰어 올라가서 네. 신나게 춤 사위를 벌인 다음에 나는 포크나무와 닮아 있다.
10: 네. 맞아.
6: 요 세 개의 문장이
10: 그게 저 너무 신기했어요. 야. 이게 묻을 수 있는 건가? 이게?
7: 이분의 안에는 여러 자아가 있는 거예요.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내가 이렇게 되게 약간 60대라고 그래서 네. 그 마을의 이장이고 그러니까 비교적 젊은 분이시잖아요. 네. 목소리를 아, 나는 포플러 나무와 같다 막 이랬는데 이장님 연기하는 문천식 씨 아 니들이 다 고향을 떠났다고
10: 이장님 약 올리고 싶었고 제가
7: 아, 지금 뭐 뭔가 다 지금 각자 네. 놀고 있는데 네. 묘하게 한 맥락이 이렇게 갖춰졌어요. 아,
6: 이게 네. 이게 되게 훌륭한 문학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7: 네, 해체주의. 네.
10: 아 순천이잖아요, 순천 그죠?
7: 자아분열.
3: 아, 내 안에는 포플러 나무가 있다. 네.
7: 이장님의 목소리와 정신과 육신이 다 따로 놀아.
10: 재밌다. 야.
9: 정신을 차려보면 네. 네, 어딘가에서 네. 내가 또 무언가 하고 있을지 몰라요.
7: 그렇죠. 이세준 네. 씨도 이렇게 발라더라고 너무 방. 심하지 마세요. 나중에 예. 이렇게 춤추고 있을 거예요.
10: 맞아.
7: 내 안에 나도 몰랐던 끼. 그 심현보 씨도 평생 네. 고관절 안 썼다고 자신하지 마세요. 어딘가에서 허리춤을 돌리고
6: 쓰나요?
7: 있을 거예요.
6: 쓰나요? 제가 쓰나요?
7: 예. 현보 오빠 맞아? 진짜? 아하! 70대 맞아, 갑자기 각성해서
6: 그런 거야. 날 왔으면 좋겠다 진짜.
7: 그리고 갑자기 문천식 씨가
6: 저도 한 70대? 번은 진짜 발산하고 살고 싶다.
7: 예. 아, 시를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10: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안 어울리게 그죠?
7: 이게 몰라. 우리 안에는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이 몸 안에 일어나는 그 각성들이 사실 네. 되게 오랫동안 우리 몸이 원했던 일일 수 있으니까 그냥 풀어놔 보세요. 나는 진짜 관전하고 싶네.
6: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변화가 오면 재밌는 네. 삶일 것 같아요. 그렇죠.
9: 네. 제가 이제 그 뮤지컬을 할 때 한 번 그 느낀 적이 있어요.
7: 이봐 이봐.
9: 한 두 작품까지 할 때는 누가 와서 보면 아직 너는 아직 안 내려놨다는 거야. 난 그게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한 세 번째 네 번째 하면서 가끔 무대에서 네. 되게 자유로움을 느낀 적이 있어요.
7: 그치, 그치.
9: 앞에 팬이 있건 엄마가 있건 누가 있건 그러고 나니까 야 너 좀 연기 늘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6: 완전히 몰입해서 그냥
10: 내려놓고
9: 완전히 내려놓고
10: 아, 그렇구나.
9: 첫사랑 만나면
7: 내려놔
9: 춤춰야지.
7: 오빠 네. 현보 오빠
6: 첫사랑을 만나셨는데 바로 내려놓으셨어요.
7: 집어 던진 거죠 이런 경우는.
10: 그리고 마무리는 포플러 나무.
6: 포플러 나무.
7: 아 이정 오빠 너무 매력 있어.
6: 나도 그 포플러 나무와 닮았다.
7: 홀딱 반해버렸어. 아. 자 광고 듣는 사이에 우리가 네. 과연 어떤 작품의 장원을 드릴지 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 포플러 나무 아래서 그거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7: 시간이 없어요. 광고 들어야 돼요.
9: 네. 네.
1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2, 1,
12: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1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6: 안전하는 오늘부터

부탄가스의 힘.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건강에 하루 한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

0: 루키 루키 검색창에서 루키 루키 파크 골프채 루키 루키.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지금 달라도
4: 지금 달라도
3: 고민은 하나
4: 더 나은 가치 더
3: 나은 선택
5: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119는 오늘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장 바쁜 길을 달립니다. 중증 응급 환자는 119 의료헬기로 최종 치료 병원까지 신속하게 이송하고 고위험 산모는 전국의 응급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연결합니다.
7: 119입니다.
6: 119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 어디에 있는 병원이든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응급 이송 체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출동이 더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가벼운 증상은 가까운 병의원을 먼저 이용해 주세요. 올바른 119 이용이 더 많은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8: 사천년간! 딱도 멀리! 잘도 하고!
9: 애지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퇴비로 쓸 풀을 작두로 썰면서 부르는 풀 써는 소리입니다.
8: 아, 개면잔디! 개면잔디! 으이! 어부렁대고 말이다. 개미 한 잔 등.
9: 개미 한 잔 등이 군뱅이 같은 말로 풀의 종류를 알려주면서 작두질을 하는 사람이 힘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8: 아이고 저거 아이고 저거 말이야. 아이고 왜 그래 아무노. 아이고 저거 말이야. 끝내시네. 잘 떤다. 잘하시네.
10: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11: 네, 오늘 장원 거의 만장일치로 네. 네, 결정이 됐죠. 발표해 주시죠. 자, 지라시 라떼백일장 장원!
12: 내 고향 지킴이의 조정기님 축하합니다.
11: 기장님 축하드립니다. 이장님이라 쓰고 포플러라 읽는다.
12: 네. 성함부터가 조정기님이시잖아요. 정기적으로 캐릭터 조정하시는 분.
11: 괜찮다. 포플러의 정기를 갖고 계시네요.
13: 포플러 나무와 내가 네.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마.
14: 있으마.
13: 있으마로 끝내주세요.
11: 이게 단편 네. 영화면 정말 이게 수미상관이 처음에 이장님이 포플러 나무를 돌면서 추억을 확 회상하는데 네. 잔치가 열려. 어머나 춤춰. 다시 포플러 나무로 가서 포플러 나무를 잡고 이렇게
13: 동감으로 잡고서 끝나는 거죠. 에이.
14: 아 대단합니다. 우리 조정기 이장님께 기본 선물 외식 상품권 외에 녹용 홍삼 세트 얹어서 보내드릴게요.
11: 네. 네. 자 다음 주 주제 다시 돌아와서 문자.
14: 그렇죠.
11: 네, 라떼 백일장 주제가 문자입니다. 네. 뭐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오래된 문자도 좋고 딱 한 줄인데도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문자도 좋고.
14: 그렇죠.
11: 또 문자로 피 터지게 싸운 얘기도 좋고요.
14: 아니 반대로 좀 뭉클했던 문자도 있을 거고요.
11: 그렇죠. 예. 뜻밖의 문자 한 통으로 인연이 됐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 예. 문자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릴게요. 예. 아,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13: 지라시 홈페이지 보시면요. 지라시 네. 라떼백일장 게시판 열려 있으니까요. 여기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11: 네.
14: 조연님들 오늘 서로의 연기 어떻게 보셨나요? 예. 괜찮으셨나요?
13: 아, 저는 아니. 오늘 이세준 씨를 보면서 예. 아, 내가 좀 내려놔야겠구나 이제. 아,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12: 네네. 아니 근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잘하셨어요.
13: 뭘 기대한 거야?
12: 되게 못하게 기대했는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14: 세준이 형 무시하려고 한단 말이야.
11: 아, 지금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12: 아니, 놀려먹으려고 왔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놀릴 게 없었어요.
11: 아니 아까 중학생 연기는 진짜 일취월장하시고
14: 네, 맞아.
11: 성대를 다르게 쓰시더만.
12: 아니, 이렇게 잘하는데 왜 맨날 뭐라는겨?
11: 네. 아 진짜 잘못했어요.
13: 오늘 이거 약간 연기하면서 네. 너무 열심히 하는 제 자신에 이세준한테 인정받으려고.
11: 문천식 씨 말대로 네. 가끔 그 수산물 사이에 그 뭔가 이렇게 하나씩 빨판 네. 상어나 천적을 끼웠는데요.
14: 그럼요. 네네.
11: 애들 살아있으라고.
13: 아 살아있으라고.
11: 네. 오늘 심연보 씨. 예, 네, 화로처럼 팔딱이라고 네, 이세준
13: 씨가 느꼈어, 아까. 예.
11: 싹 등장하신 것
12: 오늘 빨판이었어요.
14: 빨판입니다.
11: 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추석 마무리 네. 잘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심연보 씨 뵙겠습니다.
13: 네,
11: 네, 네
12: 명절,
11: 씨는.
12: 명절 잘 보내십시오,
13: 네.
12: 여러분.
13: 네, 명절 잘 보내세요.
11: 다 다음 주에 만나요.
12: 안녕히 계세요. 네.
11: 내일은 지난 9월 1일에 했던 공개 방송 네.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열매 30주년 감사 음악회 우리가 사랑한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14: 그렇습니다. MBC 라디오 유튜브 채널이죠. 무흐즈에서도 동시에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함께해 주세요.
11: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내일 오후 4시 5분에 저희는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0: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청소년들에게 우리 소리를 가르치는 엄영진입니다. 작은 무대에서 수줍은 표정으로 준비한 공연을 펼치는 청소년들을 자주 보게 되죠. 서툰 몸짓과 떨리는 목소리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은 우리 아이들의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키워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무대입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들의 공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무대입니다. 따뜻한 시선과 작은 박수 한 번이 청소년들의 꿈을 완벽하게 만드는 가장 멋진 조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0: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2: 못 받은 돈,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망설이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주는 세일신용정보 울산지점. 못 받은 돈은 울산 249-4040
3: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4: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5: 잘 모셨어.
4: 어디로?
5: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4: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5: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4: 가까운 곳이 굿 명단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6: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7: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7: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9: MBC 6시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 대만 독립 반대 입장을 촉구한 데 대해서 대만 정부가 중국이 사실을 왜곡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전달하는 수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대만 외교부는 오늘 입장문에서 시 주석이 미국에서 현지 시간 24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 중국이야말로 영내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당사자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중화민국 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고 대만의 주권은 대만 전체 인민에게 있다며 중국 공산당 정권은 대만 인민을 대표할 권리가 없고 대만의 미래는 오직 대만 인민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한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뉴데일리 TV와 매일신문 유튜브에 잇따라 출연해 북한이 매설한 것이든 홍수 때 북한에서 떠내려온 것이든 대통령이 입장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김정은 눈치 보기 바쁘다고 비난했습니다. 장 대표는 SNS를 통해서도 북한군이 최근에 매설할 지뢰인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렇다면 명백한 침략 행위로 상응하는 최고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야권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서 조사는 객관적으로 신속하게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호라도 흑막이 있거나 감추는 게 있거나 은폐하거나 그런 건 전혀 있을 수 없다며 위험도를 감안해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두고 왜 숨겼느냐며 정부를 비판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을 향해 안보는 음모론의 재료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두 청년이 한국 땅을 밟은 것은 정부가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인데 국회 외교통일위원이란 사람이 무턱대고 음모론부터 꺼내드냐며 정부는 북한군 포로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원하면 전원 받아들인다는 원칙 하에 관련 국가 협의를 이어왔다. 북송할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데려올 이유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석엔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에 최대 10mm, 충청권과 전북 지역 최대 20mm,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에 최대 40mm 등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추석 차례상인 과일이 포인트죠. 그 중에 대표 선수는 사과고요. 그 사과 하나를 먹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한민국 시인이 풀어냈습니다. 사과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사과꽃의 눈부시던 햇살을 먹는다. 사과를 흔들던 소슬바람을 먹는다. 사과나무를 감싸던 눈송이를 먹는다. 사과나무에서 울던 새소리를 먹는다.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을 먹는다. 가을 명절에 과일과 곡식 꼭꼭 씹으며 잔뜩 감사하고 충분히 음미해야겠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조승훈의 뉴스 하이킥.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금요일 한가위 저녁 거침없는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입니다. 민족의 명절입니다. 넉넉하고 즐거운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꽉 차고 둥근 저 보름달이 우리 모두의 마음과 얼굴에도 휘영청 뜨는 한가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뉴스 하이킥은 오늘 추석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매일 뉴스 신세계 코너에서 뉴스의 핵심을 파악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는 분들이 있죠. 뉴스 하이킥이 자랑하는 시사 뉴스 브리퍼 현영준, 와구신, 김동인 이 세 명의 기자가 한가위를 맞아 여러분께 시사 밥상을 올려드립니다. 어떤 요리를 준비했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명절 연휴에 영화가 빠지면 좀 섭섭하죠. 극장에 가서 좋은 영화 한 편 즐기거나 아니면 방에 콕 박혀서 보고 싶었지만 못 봤던 작품을 소위 정주행하는 것도 좋을 텐데요. 영화 평론가 거의 없다와 라이너 두 분의 추천 받아보겠습니다.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한가위에도 조목조목 시원한 질문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3: 같이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2: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 주세요.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하고 알찬 퇴근길 진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오늘의 뉴스, 뉴스의 신들이 신선하고 신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3: 오늘은 추석 특집입니다. 브리퍼들이 차린 시사 한가위 밥상. 아, 프로그램 거창합니다. 이름이 뉴스 하이킥의 첫 코너 뉴스 신세계를 책임지는 분들이 와 정말 어벤져스급 총출동했습니다. 자, 먼저 MBC 재갈공명 현영중 기자 오셨습니다.
4: 네,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3: 네, 아, 그 멘트 준비하신 거예요?
4: 아닙니다. 아,
3: 자, 그리고 자, 시사계의 인증서 아이고, 늘 네. 믿는 기자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오셨습니다.
5: 네, 안녕하십니까. 한가위 모두 해피하게 네.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자, 그리고 시사뉴스계 일타 강사 시사인 김동인 기자도 오셨습니다.
6: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동인입니다. 멘트를 준비하지 못했지만 복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알겠습니다. 세 분 정말 반갑고요. 오늘 특집이라서 자, 잠깐만. 현영준 기자가 수요일 그렇죠. 네. 우리 재갈공명 그리고 수요일 그 다음에 인증서 기자는 화요일 목요일
5: 네, 화목
3: 두 번 나오세요. 그리고 일타 강사는 이제 금요일인데 네. 가끔 이제 다른 거 이제 대타도 좀 찍고 그렇죠. 좋아요, 맞죠. 이렇게 셋이 모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 진짜 시사 뉴스계의 거의 어벤져스다라고 제가 자평을 해봅니다, 진짜. 맞습니까?
4: 네, 그 송년회 때 이제 보죠.
3: 네, 아 송년회 때.
4: 네. 안 부르실 건가요?
3: 아, 이거 보죠. 네, 알겠습니다.
4: 저희 송년회 하나요?
3: 해야죠. 오, 네. 네. 아 근데 내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4: 네네.
3: 그 이 뉴스 브리핑 이거 준비할 때 제일 네. 힘든 게 뭐예요?
4: 저는 노안이 와가지고요. 이게 후배들이 카톡방에다가 이렇게 정보 보고 올린 거 읽는 게 네. 아, 너무 힘들어요.
3: 이게 쉽지 않죠.
4: 그렇죠.
3: 야, 네. 이거는 저랑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야, 또 다른 분들은 혹시 어려운 점 뭐가 있어요?
5: 아니, 그러니까 사실 뉴스가 기자를 네. 안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네. 보통 그냥 오후 거 브리핑 할 거 미리 정리해 놓고 대본까지 이렇게 해 놓고 네. 보통 그러면은 이제 타사 기자들도 좀 살펴보고 통신사 거 보고 뉴스 챙기고 딱 여의도 국회에서 근무하다가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딱 미리 보내놓고 네. 아니 출발을 미리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차로 이동하는 중에 갑자기 뭔가 상황이 급변해가지고
3: 속보가 나오고
5: 추가로 반영을 해야 된다 하면은 네. 아 되게 골치 아픈 거예요. 아. 운전자를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중간 신호등 할 때마다 이제 핸드폰 계속 보면서 이렇게 아. 그거가 조금 고충. 네. 근데 어쩔 수 없죠. 뉴스는 이야. 또 최신으로 챙겨드려야 되니까.
3: 뉴스 아이템 고르는 것도 힘들지 않아요?
6: 네, 뉴스 아이템 보통 이제 오후 중에 고르는데 고르는 시점과 고르고 나서 시점이 또 뉴스가 또 달라지는 경우가 워낙에 그러니까. 많아서 나중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동 중에 보강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사실 이 대기실에 있다가 스튜디오 들어올 때 막 허겁지겁 뭐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해야 되는 내용도 있고요.
3: 심지어 들어와서도 막 수정을 하시더라고. 순발력이 하여튼 대단하신 분들이다. 정말 아 그렇습니다.
4: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돼요?
3: 네. 아 그럼요.
4: 아 그 제일 그 애로사항이 저 장범용 PD예요.
3: 아니 왜 갑자기
4: 장범용 PD가 맨 카톡으로 이것도 넣으라 그러고 아. 뭐 저것도 넣으라 그러고
3: 이야 후배인데
4: 네 그 시집살이 네. 엄청 하고 있습니다.
3: 회사로서는 한참 후배인데
4: 이게 또 총 지휘자니까 네. 뭐 어떻게 하라는 대로 해야죠. 아, 뭐.
5: 책임감이 안 풀어주셔네요. 네.
3: 앞으로는 연조 높은 제가 하면 어떨까요? 제가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애로 사항까지 들었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뉴스 브리퍼들이 차린 시사 한가위 밥상입니다. 한가위 저녁이라서 오늘 특별하게 세 분한테 한가위 밥상을 좀 차려달라라고 부탁을 했고 먼저 현영준 기자한테는 청와대와 민주당 등 여권 상황, 여당 상황에 대한 발제를 부탁드렸는데
4: 네.
3: 지금 여권 상황 어렵습니다. 어떻습니까?
4: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추석 명절 차례상이 이제 이렇게 끝나고 나면 우리 그 네. 복음이라 그러면 네. 음복도 한잔 하면서 네. 이렇게 둘러 앉아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네. 아마 요새 좀 어려울 겁니다. 네. 여건이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이재명 대통령 요새 왜 그러지? 뭐 왜 저렇지?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고.
3: 옛날에는 지지율 작년 추석만 생각해도
4: 이게 사실은
3: 1년 사이에 엄청 변했네.
4: 출발점은 상당히 좋았죠. 한 뭐 지지율이 뭐 아주 좋았는데 네. 지금은 1년 만에 거의 반토막 났다고 그렇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밖에 이제 해외 순방 나가 계신데 마음이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네. 국내 상황들을 생각하고 있으면.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이제 여권 상황들 해서 서너 가지로 같이 네. 이제 질문을 좀 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3: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 개각 후 폭풍 얘기 좀 해보죠. 사실 이번 개각은 두 명이나 낙마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냥 실패라고 봐도 되겠죠.
4: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너무 야당이 너무 공세가 심한 거 아니냐, 뭐 국민들이 네. 너무 몰라주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에요. 그 예를 들어서 정성호 장관은 굉장히 부드럽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거든요. 네. 사실 뭐 존경받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청문회를 통과했었는데 반면에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정말
3: 그렇죠.
4: 심하게 이제 많이 두드려 맞은 거죠.
3: 네.
4: 이데일리가 추석 민심 조사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3: 네.
4: 그러니까 이 830 중폭 개각이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응답이 전체의 46.4%가 나왔고요.
3: 이야.
4: 도움이 된다. 32%에 그쳤습니다.
3: 네.
4: 그러니까 훨씬 많은 숫자가 네. 이 개각이 국정 운영에 도움이 안 됐다. 부정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3: 지지율도 떨어졌고 실제로.
4: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전망도 좋지 않습니다. 이게 개각 이후에 뭐 좀 나아질 것 같냐 뭐 이렇게 좀 물어봤죠. 그랬더니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응답이 48%나 나왔고요. 그 반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거다.
3: 네.
4: 이런 긍정적인 평가는 29.7%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 여론조사니까 또 제가
3: 읽어드려야죠.
4: 예. 네. 요거는 이데일리 의뢰로 이제 여론조사기관 PMI가 지난달 10일부터 17일까지 추석 민심 특집으로 18세 이상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웹 기반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3: 네.
4: 자세한 내용은 이제 중앙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게 우리가 그 국민들이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는 뭐 용혜인 장관
3: 네.
4: 후보자 역시 국민들 눈높이에는 많이 부족했고 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끝까지 나갈 때까지 뭔가 좀 이렇게
3: 그렇죠.
4: 찝찝한 상태에서 네. 이제 사퇴를 하고 났는데
3: 물러난 뒤에도 또
4: 맞습니다.
3: 탄원서 논란이 또 있어서
4: 이게
3: 개운치가 않았죠.
4: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 과연 이 이후에 또 내각들 후보자는 또 누가 올 것이냐 뭐 이런 고민부터 시작해서 이 책임은 누구의 책임이냐. 물론 강훈식 대통령 실장이 책임지고 나갔지만.
3: 네.
4: 또 이것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뭐 비선 라인이 있다. 대통령의 측근 라인들이
3: 네.
4: 실제로 인사를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3: 경기 성남
4: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3: 네. 자 다른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5: 근데 사실 그게 그 이번 개각의 폭이 사실은
3: 네.
5: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컸거든요.
3: 중폭 개각.
5: 네. 보통 개각을 할 거는 너무 자명했고 또 어쨌든 원래부터 추세가 안 좋았기 때문에 보통
3: 네.
5: 이럴 때 개각으로 쇄신하는 이미지는 보여주니까 다만 법무부 장관 후보자처럼 꼭 채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3: 네.
5: 그 정도만 해가지고 소폭 개각을 예상을 했는데 중폭으로 늘어났잖아요. 그거 자체가 보면은

0: 아, 확실히 조금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고려를 해가지고 반전을 시키겠다고 계약하려고 던진 거였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용해인 후보자는 김성 후보자 이슈가 너무 크다 보니까 오히려 악재가 됐다. 추가적으로 흐름을 더 이 하락세를 가속시키는 영향을 주게 되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기자회견도 이제 좀 방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차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낙폭이 그러면 대통령 기자회견의 톤앤매너를 통해 가지고 좀 극복이 되나 싶었는데 이제 김성 후보자의 탄원서 논란이 또 주말에 터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탄원서 논란 때문에 대통령의 기자회견으로 노렸던 순효과가 좀 간간되는 그렇죠. 게 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상황에서 원래는 순방 나기 전에 추석 민심 앞두고 조금 정리하고 나가려 했던 게 채 정리가 안 돼서 잔불이 남아있는 채로 순방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 자체가 상당히 여권에는 숙제들이 많이 남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김승호 후보자에 대해서 제대로 못 걸렀냐 타운워서 제대로 처리된 게 맞냐 이것도 논란과 별개로 네. 용해인 후보자가 너무 좀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네. 성평등 가족부가 뭔가 이슈가 있어가지고 교체가 시급했던 것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용해인 후보자를 지명한 건 100% 청와대가 딱 이걸로 뭔가 쇄신 이미지를 주겠다라는 정부적 목표를 갖고 한 거란 말이죠. 정책적인 목표가 아니라.
1: 그렇죠.
0: 근데 그게 오히려 악재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청와대가 많이 좀 반성하고 돌아봐야 될 부분이긴 하죠.
2: 원래 이제 관행적으로는 사실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를 내면
1: 그렇죠.
2: 이 네. 왜 우리 인사청문회에서
1: 현역 불패?
2: 예. 네. 뭐 어느 정도는 서로서로 좀 봐주는 분위기 형성된다라는 네. 얘기들은 늘 국회 근처에 있었는데
1: 그렇죠.
2: 그래서 오히려 그 중폭 개각의 어떤 출발점과 시발점은 사실은 부동산 문제에서 비롯됐던 거고 그로 인한 그와 관련된 인물들의 어떤 주목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예상은 있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사실 의원들이 문제였던 거죠.
1: 그렇죠.
2: 그러다 보니 이 논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여권 전체에 대한 어떤 실망감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도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1: 인사에 대한 어떤 책임 그리고 좀 불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커져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 아까 여론조사 얘기할 때 지난달 기간을 지난달 12일부터 17일까지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난 12일부터 17일 제가 정정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자 그리고 요 얘기 좀 해볼게요. 자 강훈식 실장은 이제 사표를 냈어요.
3: 네.
1: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3: 지금 그 우리나라에 네. 공석이 너무 많아요. 구멍이 일단
1: 진짜
3: 비서실장이 없고요.
1: 네.
3: 정책실장이 없습니다.
1: 그렇죠.
3: 청와대.
1: 네, 청와대 네. 없죠.
3: 그리고 법무장관이 없는데 네. 이제 조금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은 이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네. 그렇죠. 시행이 되는 거고 경찰청장은 왜 없는지 모르겠는데 또 없어요.
1: 없어요.
3: 네.
1: 아주 오래됐어요. 네. 여기는.
3: 검찰총장도 없고.
1: 네. 개행이죠.
3: 그렇습니다. 그래서
1: 공소청장도 아직
3: 없습니다.
1: 임명을 네. 그러니까 지명도 못 했죠, 지금.
3: 그렇죠. 그래서 지금
1: 중수청장은 재검토 들어가고.
3: 재검토 들어갔죠. 네. 거기는 이제 여권 내에서 반대가 나오니까.
1: 몇 명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3: 네. 야. 하여튼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은 지금 이제 뭐 미국 멕시코 순방 중인 상황이고요.
1: 네. 예.
3: 이렇게 들어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빈자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대통령은 얼마나 거기에 신경이 많이 쓰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서둘러서 이제 그 공백을 메꾸려고 할 텐데 아마 그 강훈식 비서실장 자리하고 김용범 전 정책실장 자리를 동시에 메우지 않을까.
1: 네.
3: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함합평들이 벌써부터 나오더라고요.
1: 네.
3: 그래서 이제 급한 건 비서실장이죠.
1: 네.
3: 급한 건 비서실장 자리에는 여당 내에 있는 뭐 이제 천준호 의원이나 한준호 의원 네. 뭐 이제 이런 분들 이재명계 의원들 이제 거론되는데
1: 근데 의원들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많던데
3: 그렇죠 이게
1: 배지 떼고 가야 되잖아요
3: 배지 떼야 되니까
1: 네.
3: 그렇게 되는 건데 또 그리고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무슨 이슈가 있냐면
1: 그렇죠. 그 KBS의
3: 네. 그 아까 말씀하신 우리 그 김성원 후보자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1: 보도.
3: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데. 부인을 하고 나섰지만 결국에 KBS 기자협회장이 밝혔어요.
1: 네.
3: 전화가 왔었다는 걸
1: 네.
3: 확인했다고.
1: 아.
3: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그 부분이. 여하튼 그런 함합평도 있고 또 이 김경수 정무특보나
1: 중량감 있게
3: 했습니다.
1: 이철이 좀 다르네. 여기는.
3: 이철이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다음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1: 야.
3: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청계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1: 네.
3: 그 예전 민주당에서
1: 네,
3: 활약하셨던
1: 네, 네.
3: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1: 친문
3: 그렇죠
1: 네.
3: 데려와서
1: 네.
3: 계파간 좀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봉합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잘 마무리가 돼서 인사와

0: 관련된 잡음들이 잦아든다면 참 좋겠지만, 네. 아 이거는 이제 뭐 조금 더 나간 얘기입니다. 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인사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매번 빠지지 않는 이름이 김현지. 네. 네, 지금 이제 제일 부속실장 얘기인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는데 국민들이 새로운 대통령실, 새로운 비서실장, 뭐 정책실장, 뭐 새로운 법무장관이 탁탁탁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인사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지지가 올라갈까? 이건 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 일단 김현지 실장은 경질 어려울 것 같은데.
2: 아니 그러니까 이게 김현지 실장이 네. 뭘 잘못했는지가 없어요.
1: 그러니까요.
2: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진짜로 뭐 예를 들어 인사
1: 부속실장이잖아요.
2: 네, 인사위원장을 강훈식 비서실장이 맡아왔던 건데 네. 건데 그 과정에서 김현지 실장이 뭔가 의견을 제시했다거나 뭐 부당하게 개입을 했다라거나 네. 뭐 누굴 밀어넣었다 진짜 말 그대로 비선을 해가지고 아니 뭐 태블릿 PC 같은 게 나왔냐고요. 뭐 네. 서류가 나왔는지 그래서 아 이거 봤더니 진짜 아니 김현지 실장은 본인의 이 업무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권한 침해해가지고 이거 완전 비선 이거 잘못됐구만. 이렇게 나와주면 당연히 무조건 가는 건데 경질을 하고 이런 일이 나오는 건데 이건 말 그대로 의혹이에요 그냥. 네, 네. 이게 딱 지금 소위 말하는 정황 증거라고 제시되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김남국 의원이 예전에 문자로 했던 그거랑 네, 네, 네. 서영수 실장께서 예전에 그 다른 방송에서 조금 실수하신 네, 네. 그거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경성 라인으로 하는 실체 자체가 되게 보수 언론들이 연일 막 때리고 있기는 한데 네. 사실상 허수아비 때리기다. 네. 근데 이런 와중에 김현지 부속실장을 교체한다? 이건 사실상 인정해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 다만 그건 네. 있는 것 같아요. 김현지 실장과 관련해가지고 보수 야권에서 비난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어제는 일이 아닌데 특히 작년에 좀 셌어요.
1: 그랬죠.
2: 저는 그때 국정감사 나와서 국회 와서 그냥 정면돌파 했으면 올해 이런 논란이 없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도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 끝에 결국에 안 나온 거긴 한데 그때 우상호 수석도 뭐 나올 거라고 했다가 이제 약간 말이 네. 안 맞게 된 실현이 안 된 거잖아요. 네. 권이나 청와대 차원에서는 굳이 사실도 아닌 의혹 때문에 괜히 가가지고 두들겨 맞는 게 안 좋다라는 그런 기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그냥 한 번쯤 털어버리고 가는 게 오히려 깔끔할 수 있다.
1: 오히려 정면돌파하는 게 낫다.
2: 네, 왜냐하면 그 대통령도 문제는. 기자회견에서 연임 정면돌파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나와서 하면은 제가 확신하건데 국민의힘에서 그 어떤 결정적 것도 갖고 오지 못합니다. 국정감사에서 해가지고 진짜 김현지 실장이 뭔가 실체를 드러내서 뭐 정진상전 네. 실장이 어떻고 경성라인 아 그냥 네. 매번 보도 나온 걸로 돌려막기 하면서 하는 수준이 안 될 거라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1: 또 막 김남국 의원 그 문자 네. 하면 근데 그건 이미 옛날 그쵸. 얘기인데 네. 네.
2: 그래서 저는 그냥 안심하고 나오셔도 될 것 같다.
1: 네. 저 전면 재개편으로 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 수석급 그다음에 비서관급까지 막 다 개편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3: 근데 그 비서관급 개편이라는 게 네.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서관급들이 새로운 인물들이 이렇게 온다기보다는 네. 당과 연계되어 있는 인사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의원실 근무 경력을 가지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게 또 총선 일정이랑도 또 연관도 됩니다. 선거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연결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전면적인 어떤 개편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라고 좀 보이는데 다만 좀 추가적으로 신경을 쓸 것 같긴 하는 부분은 이제 뭐 경기 성남 라인이라고 이거 실체가 사실 불분명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선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 고양시 고양을 이제 지역구를 내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그 이 마치 그 쓰리쿠션처럼 자리가 이동하는 듯한 어떤 그런 추정들까지도 나오는데
1: 여기 빼서 여기 넣고
3: 예 설령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걸 할 리가 없겠죠 지금 네. 정도의 이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는요.
0: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주장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한준호 의원의 그 비서실장 이동 네. 그리고 거기 빈자리인 그 경기도 그 고향 을인가요? 네. 거기를 김용 그 측근인 네. 김용 전 정책실장은 그 자리에 넣는다는 건데 저는 이제
1: 근데 김용 실장은 이미 민주연구원으로 돌아갔던데 뭐 보니까 네.
2: 근데 뭐 하마평은 있더라고요. 네. 다른 데 발탁이 될 거라는 이야기도.
3: 근데 제가 한준호 의원이라면 절대 이 지역구 포기 못합니다.
1: 현역이
3: 고양시에서도 유일하게 젊은 사람 늘어나는 지역구예요.
1: 그리고 금배지 떼는 거 쉽지 않죠. 자기가 스스로 그걸 안 할 것 같은데. 저는 어렵다는데 500원 겁니다.
0: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까 그런 얘기들을 한 거는 대통령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걱정이 돼서 한 얘기예요. 첫 번째가 네. 걱정되는 건 뭐냐면 작년 같이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할 때는 여당으로 그 야당의 그런 공격들, 비선 라인들, 뭐 그 성남 라인들 뭐 이런 것들을 튕겨버리면 네. 튕겨버리면 끝납니다.
1: 네.
0: 그럴 때는 그만큼 체력이 좋았어요.
1: 그렇죠.
0: 근데 지금은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아, 자기가 그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끝까지 지금 김현지를
1: 쉽지 않다는 거죠. 네. 자, 광고 듣고 돌아와서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4: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18일 오픈 1551 8454 동원개발
5: 1.
6: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5: 5.
6: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5: 2.
6: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5: 1.
6: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7: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8: 매년 1만 건 이상의 산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산악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조난과 실족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9: 도로가 없는 산에서 발생한 긴급상황 어떻게 신고할까요?
8: 산행 중 보이는 국가 지정 번호판을 미리 확인하세요. 위치 표시 번호가 한글 두 글자와 숫자 8자리로 적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정 번호판을 알아두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대와 구급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국가 지정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소정보 누리집을 활용합니다. 주소정보 누리집에 접속해 오른쪽 아래 지도 모양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 위치 정보를 공유한 후 나의 위치 지점 번호를 누르면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점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안전하게 산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0: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11: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12: 추석 연휴에 전해드리는 MBC 라디오 교통정보입니다.
13: 오늘 서울의 일몰 시간이 6시 26분으로 이제 추석날에 달은 떴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면서 그 보름달을 볼 순 없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그치겠고요.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는 일요일까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여전히 어려운 구간에 연속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비룡분기점부터 본격적인 정체가 시작이 되는데 특히 청주분기점부터 안성휴게소까지는 40km 구간 밀려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으로도 상주터널부터 밀려서 점촌 함창에서 문경 2터널 그리고 감곡에서 여주분기점 사이 길게 밀려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부 중앙고속도로 역시 서청주 쪽 많이 어렵습니다.
12: 추석 연휴에 전해드리는 MBC 라디오 교통정보였습니다.
14: 여러분께서는 거침없고 유쾌한 퇴근길 진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추석 특집 뉴스 브리퍼들이 차린 시사 한가위 밥상 이어가겠습니다. 현영준 기자.
0: 네.
1: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0: 네.
1: 이거 어떻게 가는 겁니까? 그러면
0: 네, 안 그래도 그래서 이제 어제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여러 가지 경로로 확인을 했는데
1: 네.
0: 공식적인 그 프레스 가이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근거 없는 대통령을 향한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는 건 맞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작가가 국민들을 속였다. 이 대통령이 속였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법적 대응 여부는 아직 검토하진 않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제 네. 나왔습니다.
1: 결정된 게 없다.
0: 없다고. 네. 그렇지만 이런 얘기가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 자체가 네.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계파 간 갈등을 좀 이제 줄이자.
1: 그러니까.
0: 서로 좀 이제는 하나가 원팀이 되자라고 하는 부분하고는 상당히 맞지 않는 얘기고
1: 네.
0: 특히 과거에는 처음에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대통령과 좀 불편한 관계였고요.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나섰고 거기에 조국 전 대표가 네. 또 나섰고 이제는 추미애 경기지사까지 합류를 네. 하면서 이 강경파들의 반발이 상당히 폭넓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법적 대응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뭐가 나온다. 아 이건 너무 악수를 두는 것 아닌가.
1: 현실성도 좀 떨어진 것 같고 네. 다른 분들은
2: 그러니까 저는 유시민 전 작가 뭐 어제도 비슷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게 어차피 유시민 작가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대통령의 시그널과 상관없이 나는 안 믿을 거야라고 정리를 한 거예요.
1: 네.
2: 나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자회견도 충분치 않은 거고 뭐 어떤 뭘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실상 결론을 내려놓고 끼워 맞췄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나 자격신이 강한 거죠. 그럼 굳이 이거에 대해서 건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어쨌든 민주진영에서의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다른 채널에서 이런 어떤 비판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언론 주목도도 높고 이슈 장악력도 높았는데 사실은 비슷한 이야기 계속 반복되고 하면서 그 이슈 파괴력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1: 네.
2: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까지 뭐 청와대가 굳이 딸까면서 던질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은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면은
1: 네.
2: 이분이 아 내가 좀 조심해야겠다 이러겠어요? 아, 거봐라 지금 내가 바른 말을 하는데 나처럼 냄새가 민감해가지고 내가 어물전에 지금 썩은 내를 맡았고 이렇게 경고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신발 속에 돌멩이를 제거해야지 나를 제거할 거 이제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거를 강화시켜 주는 거잖아요. 저는 청와대가 만약에 정말로 그거를 한다고 하면 오판하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보하더라도 어쨌든 지금은 뭐 당인도 아니고 그냥 평론가 중에 한 분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평론가가 현실을 해석한 거예요. 어떤 시그널에 있어가지고 벌어진 현상을 네. 내가 해석해서 주장을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청와대가 법적으로 대응하는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죠.
1: 네. 아니 그리고 마침 딱 연휴 중에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이 타이밍은 또 뭔가 싶어요.
3: 네, 좀 지금 말씀하신 게 저도 확 와닿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말의 무게감이나 말의 내용 자체도 점점점 사실 자극 성이 큰 게 반복되다 보니까
1: 네.
3: 기억 남는 게 많지가 않아요.
1: 네.
3: 그리고 그날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이렇게 좀 언급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당내 화합과 통합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서도
1: 네.
3: 뭐 별로 의미 없는 말이었다라거나
1: 네.
3: 혹은 이제 그런 말로 수습할 수 있는 국면은 지났다 이렇게
1: 네.
3: 이제 단정을 짓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사실 그런 상황에서 뭔가 법적 대응의 형태로 계속해서 뉴스를 만들어줄 필요는 없지 않나. 예. 이게 지금 너무 상당히 에너지 를 소진하는 방식으로 이어지지 않나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구조죠.
1: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권 상황은 그 두 가지만 제가 단답형으로 진짜 딱 묻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김민석 대표 취임 한 달. 자 100점 만점에 지금 김민석 대표 몇 점 정도 줄 수 있습니까? 현영준 기자보다 몇 점?
0: 저는 40점 정도.
1: 이야 거의 그러면은 야 김민석 대표 서운하겠는데. 가장 큰 실책은 뭐였다고 생각합니다.
0: 저는 그 말하자면 그 친청계를 네. 완전히 끌어안지 못한 것.
1: 아, 네. 포용하지 못했다.
0: 못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1: 약간 뒤끝 남는 태도 네. 이런 것들 알겠습니다. 자 과구신 기자 몇 점?
2: 전 75점.
1: 75점. 네. 굉장히 후한 점수.
2: 아 후한 점수인가요?
1: 후한 점수를 준 이유.
2: 아니 후하다기보다는 어쨌든 네. 이게 원래부터 전당대회 국면 자체가
1: 네.
2: 지금 당이 조금 더 대통령과 밀착해가지고 서포트하는 게 좋은 거냐
1: 네.
2: 아니면 조금 더 각을 세우면서 견제하는 게 좋은 거냐 저는 그 리더십 싸움이었다고 보았는데
1: 네.
2: 근소하지만 어쨌든 당원들의 선택은 그거였고 그 이후로 김민석 대표가 그 차원에서 어쨌든 당에서 뭔가 너무 좀 지나친 목소리가 나온다라든가
1: 네.
2: 좀 너무 대통령의 결을 바꾸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선을 그어주면서 정리, 교통정리 나서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1: 네.
2: 그러면서도 리스크 부담을 좀 하면서 이제 용해인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뭐 당이 좀 나서가지고
1: 네. 총대를
2: 메고 네. 청와대 리스크 덜어주고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하다. 근데 점수가 깎인 부분은 아까 사실 현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톤앤 멘트가 일관돼야 되는데 이게 뭐 이제 워크숍에서 얘기 나온 부분이라든가 그 발언 중에 그러니까 계속 정청래 전 대표하고 뭔가 계속 밀당할 듯 느낌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그건 좋지 않죠. 할 거면 확실하게 포용하고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3: 저는 동일한데 네. 저는 40점입니다.
1: 40점.
3: 예.
1: 아유 우리 명신 기자만 높은 점수 줬어.
2: 이게 높은 점수.
1: 자 그러면 저는 부정평가 이유.
3: 말의 양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 민티.
3: 그, 예. 아침마다 이제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네. 그게 이제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는 당대표가 말을 하는데 당연히 그걸 가지고 뉴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걸로 이제 아침에 어떤 아침 전국의 서사를 사실

0: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대표적으로 김용민 의원 상임위 관련 발언도 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아. 그 검토할 수 있는 내부적으로 네. 지지자들을 소통하는 것이 즉자적으로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면은 사실 아침 뉴스 그걸로 끝이거든요. 네. 그런 건 좋지 않죠.
2: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자, 재밌어요 저는. 자, 제가 퀴즈 낼게요. 연말까지 대통령 지지율 40% 중반 이상 후반 중후반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3: 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2: 불가능하다. 자, 그다음.
1: 가능하다.
2: 가능하다.
1: 네.
2: 오, 가능. 반등을 예상하세요. 네. 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0: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2: 가능하다. 네. 오. 자, 그럼 질문을 좀 바꿔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답보 아니면 이제 하락. 이제 하락. 하락.
3: 하락은 하락이... 많이 됐어요. 지금 많이 됐기 때문에
2: 그러니까.
3: 답보로 가, 이 정도로 답보. 갈 것
2: 행보 내지 답보. 네.
3: 그럼 국정 동력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2: 아. 힘들다고 보는 거죠. 네. 아,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을 계속 가고 계시네. 야,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는 건.
1: 아니, 저는 이제 어쨌든 큰 악재들이 좀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좀 반대급부를 보았을 때 올림픽 공원 이슈가 계속 갈 것이냐.
2: 네.
1: 또 국정감사라는 인사청문 정국도 지금 정리가 되는 그러니까 국정감사 시작을 하지만 인사청문 정국도 정리가 되는 국면이고 이후에 굉장히 민감하게 뭔가 또 추가 악재가 터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호재는 나올 게 오히려 조금 더 있다라고 보게 되면은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 보여줬던 그 톤 앤 매너를 청와대가 쭉 유지하고
2: 네.
1: 다음 이제 후임 법무부 장관 인정 앞에서 크게 실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하면은 40%대 회복은 아, 가능한데 이제 중후반이 조금 고민이긴 했는데 네. 대통령이 개인기로 조금 돌파를 해본다면은
2: 아, 일잘러 이미지
1: 네 그거 좀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그러면 저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연말까지 야권이 정신을 못 차릴 거기 때문에 이게 크다 봅니다.
2: 야 반사이. 네. 네.
0: 저도 40%대 초중반인데 뭐 45가 이제 중반이니까 네. 네. 물론 그게 좀 어느 정도는 올해 중에는 최대치이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네. 있는데 이 일단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측근 비위나 혹은 뭐 가족 비위가 없는 상태에서 상당히 빠르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서 떨어졌다라기보다는 그동안 사람들이 좀 화가 난 거거든요. 그 화를 좀 달래는 형태의 기자회견이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는 물론 답보 상태가 좀 이어지겠으나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라면 40% 초반대까지는 그래도 회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과구신 기자 발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야당 출입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마침 또 국민의힘 얘기를 했어요. 자 어떻습니까?
1: 저희 여의도에 이런 말 있잖아요.
2: 네.
1: 국회의원은 본인 부고만 빼고 기사가 나오는 걸 좋아한다고 무슨 네. 기사가 나오든
2: 구속 기사도 싫죠.
1: 네, 그렇죠.
2: 근데 부고와 구속. 네.
1: 지금 국민의힘은 보수 야당은 기사가 안 나와요.
2: 그렇네.
1: 아주 무관심의 차원을 넘어갔다.
2: 악플보다 무플이 네. 안 좋은 건.
1: 이게 아주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권이 안 좋은 건 알겠어. 오케이.
2: 네.
1: 그러면 그 반사이 야권으로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일부 여론조사 기관들에 따르면은 물론 이제 지지율 차이가 좀 오락가락하긴 합니다만 사실 지금 보수 야권이 메시지 내는 것만 보게 되면은 지금 이미 역전돼가지고 난리가 났어야 돼요 지금.
2: 네.
1: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 네. 국민님도 사실 상황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 집 불났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기 집 사실 불 따갖고 다 무너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심지어 저 집에 불 난 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권이 갈등이 어떻고 김민석 대표 무슨 말을 했고 뭐 정천회 전 대표에게 대통령이 전화를 했니만 이건 뉴스인데 여기선 뭐 징계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한계가 무슨 말을 했고 들이받았는지 장대표 뭐 했지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추석 명절을 딱 앞두고 22일에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라는 걸 국민의힘이 합니다.
2: 네.
1: 국민의힘이 이렇게 한 거는 명확합니다. 분위기 타가지고 추석 지나가지고 우리는 장외투쟁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건데 저는 사실상 실패했다. 분위기 띄우기 실패했다. 지금 그날 해가지고 장 대표가 엄청 센 말들 많이 했거든요.
2: 네.
1: 근데 기사 나온 거 보세요.
2: 맞아요.
1: 별거 없어요. 기사량도 그렇고 기사의 어떤 분석의 깊이나 수위나 특히나 당장에 그 현장에 나와 있던 사람들만 보더라도
2: 네.
1: 정확한 통계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딱 국회 계단 앞 채운 정도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했냐? 아, 우리 사전에 신청한 오겠다고 한 사람이 1만 명이야. 절대 1만 명 아니거든요.
2: 네.
1: 근데 자기들이 국회 앞마당에서 하는 거에 이 정도 동원력을 보여줬다고 하면은 장외투쟁 갈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아주 심각하다라고.
2: 아,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그렇네. 야당 출입 기자들이 지금 아이템 발자를 하면 편집국에서 지금 킬시키는 상황이야. 야야야 무슨 관심이 있다고 약간 그런 거죠. 이렇게 무관심하게 된 이유 어떻게 보세요 다들?
3: 그 일단은 장동혁 대표

0: 부가 등장하는 대부분의 뉴스 내용이 비슷합니다. 어제 뉴스가 오늘 뉴스랑 비슷하고 오늘 뉴스가 내일 뉴스랑 비슷해요.
1: 그래서 이거 뼈 아프다. 네, 근데 이 지적은
0: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변화하거나 뭔가 새로운 이슈로 이렇게 나서는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는 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민주당과 이 대통령한테 정말 천행이 있다면 장동혁 대표가 공고히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1: 그리고 가끔 올곤 가서 이제 꽃 이제 북을 쳐주는 이 모습. 네. 네. 거기서 참 그렇습니다.
2: 저는 야당의 실력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냐. 네. 우리 보통 여당의 실력은 이제 국정지지율과 함께 연관되니까 많이 얘기하는데 네. 야당의 실력이 사실 좀 드러나는 국면이 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하나는 청문회.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정감사입니다.
1: 그렇죠. 그렇죠.
2: 근데 청문회에서는 주인공이 따로 있었어요. 자. 이 물론 그 청문회 안에서가 아니라 바깥에서 오히려 실력 발휘를 하셨고 그리고
1: 한지로 시작한
2: 예, 그분 맞죠? 네. 그리고 국감에서 그러면 이제 어쨌든 집권 2년 차의 국감이라면 그동안 했던 어떤 그 여당과 그리고 정부의 그동안의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할 수 있는 여지들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정말 실력 발휘를 해야 되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국감 앞두고 장외 투쟁을 한다. 이게 상당히 무리수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1: 쉽지 않죠. 네, 그래서 놔두고 밖으로 나가면 그 비난 여론도 꽤 있을 거예요. 네,
2: 실력 발휘라는 게 새를 얼마나 보여주느냐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어떤 의정 활동에서도 실력 발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계속해서 놓치고 있다. 이게 지금 좀 야당으로서는 실력 발휘가 안 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1: 곽 기자, 한동훈 네. 의원은 지금 주가가 꽤 올랐단 말이에요.
3: 올랐죠. 오르겠네.
1: 추석 이후에 어떻게 나올 걸로 보여요?
3: 근데 저는 일단 한동훈 의원의 지금 이제 반짝하는 효과가 네. 오래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김수원 후보자 특수를 누린 거예요. 대부분 김 후보자에 대해 관련해서. 네. 근데 지금 김 후보자 사퇴를 했고 물론 이 탄원서 관련 잔불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게 네. 또 갑자기 김수원 후보자 재임명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 갑자기 엄청 커가지고 여권 전체를 흔들 정도로 가기는 좀 파급력이 약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이건 진짜 정리되는 국면인 거고 그럼 추가적으로 유효타를 낼 수 있겠느냐.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다음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전국에서 또 이스타일에 또 캐비넷에서 뭘 받았든 뭘 관계자를 받았든 또 갑자기 서류를 풍겨를 하면서 거봐 나를 사보임 해가지고 넣어줘야지 뭐 이러지 않는 이상 쉽지 않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건 것 같아요. 한동훈 의원 자체가 네. 지금 목표를 되게 중장기적으로 내가 대권 주자로서 뭔가를 해야지가 아니라 딱 단기 목표를 설정한 것 같아요. 네. 단기 목표는 나 복당할 거야. 나 복당시켜줘. 내가 제일 잘 싸우잖아. 내가 국민의힘에 있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 이걸 입증하려고 한 거다라고 봅니다.
1: 근데 잘 싸울수록 오히려 복당은 더 힘들어지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3: 그렇죠. 이게 장동혁 대표의 이거하고 좀 맞물려 있는 건데 네. 사실 그러니까 제가 추정컨대 요 근래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한동훈 의원의 플랜 A는 장동혁 대표가 실각하고 나서 다음 전당대회가 치러질 때 복당을 해서 전당대회 주자로 뛰는 거가 일환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는 장동혁 대표를 실각시키고 빨리 비대위로 넘어가야 되는데 기반을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원내 기반은 사실은 딱 친한계 정도인 거고 여기서 추가 확장이 조금 제동이 걸려있죠. 물론 이것도 인사청문 전국이랑 뭐 구포국수 109명 돌리고 네. 하는 과정에서 약간 유연화된 게 있어요. 예전에 좀 개파적으로 중립지대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한동훈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고 돌아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좀 확보했다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한동훈 하면 하길 뗐던 보수층 지지층 네. 그 안에서 한동훈 좀 잘 싸웠는데 한동훈 좀 이슈를 파이팅을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맞아 우리가 한동훈 원래 좋아했던 건 법무부 장관 시절에 국회 와가지고 민주당하고 싸울 때 저런 어떤 틱틱거리면서 바로 반격하고 한 마리도 안 질려고 하는 그 모습 그거를 보여줬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고소기의 성과를 좀 달성했다고 봅니다.
1: 자,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김동인 기자가 이제 네. 준비한 조희대 대법원장. 네. 아, 정말 이분 야, 진짜 뭐
2: 연휴 직전까지.
1: 야, 진짜 뭐 거의 뭐 네. 와, 정치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2: 어떤 분들은 어떤 여권 지지층 결집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도 하시는데 어쨌든 파장은 큽니다. 지금 네. 현재 23일 기준으로 이제 이틀 연속으로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리고 청와대가 서로 이 자신의 입장을 계속해서 그렇죠.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네. 그리고 연휴가 되고 나서는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 연휴 중에도 계속해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귀국 직후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이것은 또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내란 낙인을 찍은 시점과 맞물린다라고 네. 하며 지속적으로 지금 연휴 중에도 계속해서 이 뭐랄까요?
1: 그렇죠.
2: 사실 야당이 지금 대법원장을 뭐 존경한다는 표현까지 나왔던 이 국면이라 여기에 대해서 대신 싸워주고 있는 국면과 형태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반면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오마이티비에서 박재원 의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제2의 윤석열이다. 그리고 서초동 정치꾼이다. 그리고 후진국에서 대통령들이 해외에 나가면 쿠데타에 벌이듯 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고요. 이 현재 지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금 23일에 국회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네.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입법부 차원에서의 대응까지도 나오는 것이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네. 연휴 중에도 사람들의 뇌리에는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남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왜 그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1: 그러니까.
2: 이 질문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죠.
1: 이 두 가지를 좀 얘기해 보죠. 왜 그랬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자, 현영준 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저는 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저희가 사법부 수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 민주진보 정권에서 대법관 숫자를 많이 늘린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그렇죠. 그래서 그 22명의 대법관으로 이제 늘리는 과정에서 네.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다 늘려야 돼요. 네. 원래 10명 그다음에 12명 증가분까지 해서 다 늘려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불만인 겁니다. 이분이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는 아주 그냥 다 시키는 대로 다 했던 대법관인 대법원장인데 여긴 지금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렇게 안, 정치적인 성향이 분명히 있는 사람입니다.
1: 네.
0: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증원되는 대법관들을 이재명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둬서는 안 되겠다. 이게 가장 큰 목표 같아요.
1: 일종의 약간 정치적 신념.
0: 그렇죠.
1: 확고하게 갖고 있다.
0: 네.
1: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다.
0: 그렇습니다.
1: 둘이 타협하기는 쉽지 않다 얘기죠, 지금.
0: 예.
1: 그러면 어떻게 봐요? 지금 이거 그대로 이제 퇴임 때까지 가는 거라고 봐요? 이 갈등 국면이?
3: 사실 지금 여권에서 일각에서는 탄핵 카드 얘기도 나오기는 하는데 네. 실제로 탄핵이 되겠느냐는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또 탄핵 카드라는 건 잘못 쓰게 되면 사실 오히려 역풍이 그렇죠. 불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정수로
1: 네.
3: 보았을 때 그래서 고민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탄핵 카드에 좀 거리를 두는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저렇게 누가 봐도 대단히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건데 저걸
1: 네.
3: 그냥 묶어야 되는 거냐에 대한 물음표가 있는 거죠. 저는 사실 계속 제가 밀고 있는 게 하나가 이거 사실상 보궐선거 노리고 출마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제가 하고 있는데 물론 저만의 뇌피셜로 밀고 있는 설입니다. 근데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타이밍도 그렇고
1: 네.
3: 대통령하고 얼마 전에 만났잖아요.
1: 그렇죠.
3: 그때 아무 얘기 안 했나? 근데 그러고 나서 출국하고 나서 없는 사이에 이런 식으로 들이받는다고?
1: 아니, 심지어 물론, 차단 분위기도 화기애애했다면서요.
3: 이거 서류 무슨 뭐 이게 뭐가 요건을 안 지켰고 뭐가 했고 뭐 지금 근데 입장문도 직접 썼다고 하니까 어쨌든 조대 대법원장은 붙기로 한 거예요. 한판
1: 네.
3: 뜨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일련의 행위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1: 네.
3: 그래서 저는 조대 대법원장도 굳이 이 사태를 해결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관철돼가지고 인정해 주든가 아니면 아닌 거다. 재청권은 이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고유한 권한이니까 안 갈 거야. 명확한 것 같아요.
1: 싸움을 피하지 않겠다.
2: 싸움을 피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사실 싸움을 거는 과정에서 내뱉는 말들이 상당히 계속해서 우회적인 표현들을 동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중에게 사실 이 재청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인 입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설파하기보다는 이 사실상 절차적인 하자가 없다라는 입장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이 상황들에서 대신 싸워주는 어떤 야권의 어떤 발언들이 결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1: 네.
2: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일종의 정치적인 지금 대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놓고 딱 전선이 딱 형성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오늘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와 진짜 시간가
3: 엄청 빨리 갔냐
1: 진짜. 그래서 자 뉴스 신세계를 책임지는 이 기자들이 차린 한가위 시사밥상 정말 맛있게 그리고 또 흥미롭게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세 분 MBC 현영준 기자 오마이뉴스 과구신 기자 시사인 김동인 기자였습니다. 세 분 모두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4: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저기요, 몇 층이에요?
5: 32층이요.
4: 난 280층이요. 지금 달라도 지금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5: 같이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6: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7: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 3부와 4부에는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 라이너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뉴스 듣고 그리고 광고 듣고 7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9: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0: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11: 안녕하세요. 울산 사회복지공동모험회 사무처장 양호영입니다. 부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껏 기부 현장에서 만난 진정한 부자는 바로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오신 김춘희 할머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 전 재산인 옥탑방 전세금 1,500만 원을 더 어려운 이웃에게 유산기부로 남기셨습니다. 또 다른 기부자인 인천 괭이부리 마을 주민들도 폐지와 고철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면서 매일 조금씩 모은 돈으로 해마다

0: 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부자는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크기로 완성됩니다. 나눔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생각났을 때 바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눔의 시작입니다.
1: 울산MBC 캠페인 S51 협찬입니다.

0: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오!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2: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3: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의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4: 미래 보기만 할 건가요? 2026 울산 미래 박람회 보고 움직이고 직접 경험하는 미래 온몸으로 즐기는 AR 스포츠 하도 울산의 하늘을 체험하는 스카이링크 반구대 암각화 속으로 AI와 로봇을 눈앞에서 미래는 직접 해볼 때 더 재밌으니까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현장 선착순 무료 관람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울산공업축제장에서 만나요.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5: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네, 저녁엔 뉴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시진핑 국가주석이 둘째 날 일정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충돌보다는 미중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와 협력을 강조했지만 대만과 인공지능, 무역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을 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0: 지난 2015년 이후 11년 만에 백악관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 부부를 최고 수준의 예우를 갖추어 맞았고 두 정상은 환영 연설을 통해 경쟁보다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고 시 주석은 양국을 두 대국으로 칭하며 올바른 공존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상한 인공지능 안전 규제를 두고서는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규제에 부정적인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시 주석은 AI가 인간의 통제 아래에서 인류의 행복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90분가량 진행된 비공개 회담에선 무역과 대만, 중동, 우크라이나, 한반도 문제 등이 논의됐습니다. 중국 측은 양국이 새로운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고 미중 무역 휴전을 두 달 더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만 문제에선 시 주석이 미국에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미국과 이란이 지난 6월 종전안 등을 담아 체결했던 양해각서로 복귀하는 걸 지지하는 등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로이터통신 등은 공들인 의전과 달리 미중 간 핵심 현안에서 진전된 내용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까다로운 현안에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징후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에 대만 독립 반대 입장을 촉구한 데 대해 대만 정부가 중국이 사실을 왜곡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전달하는 수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대만 외교부는 오늘 입장문에서 시 주석이 미국에서 현지 시간 24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서 중국이야말로 영내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당사자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중화민국 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고 대만의 주권은 대만 전체 인민에게 있다며 중국 공산당 정권은 대만 인민을 대표할 권리가 없고 대만의 미래는 오직 대만 인민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야권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조사는 객관적으로 신속하게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후라도 흑막이 있거나 감추는 게 있거나 은폐하거나 그런 건 전혀 있을 수 없다며 위험도를 감안해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한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장동혜 대표는 뉴데일리 TV와 매일신문 유튜브에 잇따라 출연해 북한이 매설한 것이든 홍수 때 북한에서 떠내려온 것이든 대통령이 입장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김정은 눈치 보기 바쁘다고 비난했습니다. 장 대표는 SNS를 통해서도 북한군이 최근에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렇다면 명백한 침략 행위로 상응하는 최고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한 야권의 비판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대통령은 자신의 X에 국민의힘이 북한 포로 입국 발표를 왜 숨겼는지 실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국정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정권과 집권자의 이익이나 인기를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송환 사실을 숨겼다고 비판한 야권을 겨냥해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든 누군가 죽어나가든 국익이 손상되든 개의치 않고 성과를 생색내느라 포로 송환 사실을 징치고 춤추며 온 세상에 광고했을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비공개 노력이 이해가 안 될 뿐 아니라 심지어 뭔가 문제될 게 있나 싶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 과정에서 지나친 선명성 경쟁을 경계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멕시코 시티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개혁 논의와 관련해 적당하게 절제를 해야 하는데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면 반동을 맞이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를 거론하며 독소조항 몇 개를 삭제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거의 했는데 누군가가 통째로 폐지해야 한다고 반대했다며 그러자 상대방이 결국 폐지에 반대하는 바람에 독소조항 삭제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날 청와대가 유 작가의 검찰개혁 비판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서 나온 발언이어서 최근 여권 내부에 강경한 개혁론을 겨냥한 메시지로도 해석됩니다. 멕시코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국과 멕시코 양국의 경제, 안보, 문화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멕시코 현지에서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우리 대통령으로는 16년 만에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궁에 입장합니다. 오늘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첨단 산업과 공급망, 문화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전보다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보장협정 개정 협상 합의에 이어 양국 금융기관들이 연계해 현지 진출 기업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1억 불 규모의 전대금융을 신설하기로 했고 원유 및 핵심 광물 자원 공급을 위한 양국 간 대화 채널도 출범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의 발전 경험을 멕시코와 공유하고 방산 분야에선 기술 이전과 멕시코 현지 생산을 위한 양국 간 교류를 넓혀나가기로 했습니다. 콘텐츠와 관광, 농업 분야에서도 한 멕시코 간 기술 이전과 인적 교류 등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 멕시코 양국은 이를 위해 AI와 국방, 진출 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 광물 자원 개발과 농축산업, 문화 분야 등에서 협력을 위한 17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AI와 방산을 포함한 첨단 산업과 에너지 공급망, 그리고 문화 등 한 멕시코 간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내일은 K-Expo 방문과 BJ

0: 포럼 참석 등 경제 행보에 나섭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1: 발렌드라 샤 네팔 총리가 유엔 총회에서 지난달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생한 대홍수는 세계에 보내는 경고라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추석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에 최대 10mm, 충청권과 전북 지역이 최대 20,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에 최대 40mm 등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에 중부지방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이정민입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18일 오픈, 1551 8454 동원개발.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6: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조승원의 뉴스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청취자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어지는 3부와 4부에는 여러분의 연휴를 더 풍성하게 해줄 영화 추천,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 그리고 라이너 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AI가 생성한 음성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홍승권입니다. 아프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병원이죠. 그런데 막상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막막하시죠. 사실 좋은 병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선택하세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심사평가원이 합니다.
1: 가치 있는 심사평가, 같이 가는 국민 건강,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3: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0: 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1: 추석 연휴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좋지만 모처럼 여유롭게 영화 한 편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극장에서는 이번 연휴에 어떤 영화를 볼지 또 집에서는 어떤 작품을 몰아보면 좋을지 영화평론가 거의 없다. 그리고 라이너 씨 두 분께 한번 오늘 제대로 추천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네.
1: 거의 없다는 네. 지난번에 한번 뵀죠.
2: 한번 뵀죠.
1: 오디세이.
2: 아주 짧게.
1: 네, 아주 예. 짧게. 예. 길게 만나고 싶었는데.
2: 아, 마치 소개팅 한번 하고 바로 연락 끊긴 것처럼.
1: 예. 한번 다시 연락 드렸잖아요 지금.
2: 아, 연락이 다시 왔죠. 예, 예, 저 많이 늦긴 했는데.
1: 자주 만나야 돼요.
2: 아, 예, 예, 예.
1: 저 아주 마음에 듭니다.
2: 아, 네.
1: 저 라이너 씨는
3: 네.
1: 그 댓글에 네네. 그런 거 좀 붙었어요. 저랑 좀 닮았다.
3: 네.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아니 근데 좀 비슷한다고 하면 실례겠죠?
3: 아니 괜찮습니다. 아, 네, 왜냐면 제가 네. 또 이렇게 비슷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1: 네.
3: 또 이제 저희랑 같은 닮은꼴이 이제 우원식 전 국회의장님이세요.
1: 그 얘기 실제로 들으셨어요?
3: 네, 실제로 들었고 이제 제가
2: 아무래도
3: 네. 같이 이제 식사도 한번 했었는데
1: 아, 진짜요? 네,
3: 식사 자리에서 제가 야. 사실 우원식 의장의 숨겨진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의혹을 야. 발생시키기도 했었습니다.
1: 우원식 그다음에 신장식
3: 예. 네.
1: 조승원 네. 라이너 이렇게 네 명이 모여야 돼.
2: 아하.
3: 그럼 가족 모임이 이제, 되는 거죠.
1: 거의 닮은꼴 특집.
3: 도대체 부모는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죠.
2: 머리도 보면 되게 섬찟할 것 같아요.
3: 요거 똑같이 생긴 사람 네 명이 이렇게 걸어오는 거야. 나이만 달라.
2: 나이만 다르고.
1: 자,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추석 극장가 어떤 영화 봐야 할지 지금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더라고요. 암살자들 그리고 타짜 벨제붑의 노래. 이게 지금 지난 수요일에 이미 다 개봉을 했는데 먼저 암살자들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영화입니까?
3: 네, 암살자들은 허진호 감독의 신작이고요.
1: 네.
3: 허진호 감독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8월의 크리스마스라든지
1: 명작이죠.
3: 봄날은 간다라든지 네. 뭐 천문 하늘에 묻는다 뭐 이런 여러 작품들이 있습니다.
1: 네.
3: 이 작품들을 만드셨고 워낙 로맨스에 굉장히 능하다고 알려진
1: 그러니까요.
3: 감독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오가는 감정
1: 네.
3: 이런 것들을 파헤치고 이 잡아내는데 아주 기가 막힌 감독이다.
1: 네.
3: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감독님이 이번에는 시대극을 들고 왔어요.
1: 요 장르하고는 조금 처음 아니에요? 이런
3: 처음은
1: 장르?
3: 아니죠. 왜냐면 그 전에 사극도 하셨었기 때문에 뭐 덕혜옹주라든지
2: 천문도 있고요.
3: 네, 천문도 있고 여러 작품이 있어서 하실 수 있는 분인데
1: 네.
3: 이제 어쨌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미지랑은 좀 다르죠.
1: 그렇죠.
3: 근데 요 작품의 배경이 되는 게 언제냐면
1: 네.
3: 이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혼이 문세광 사건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1: 그렇죠.
3: 네. 박정희 대통령 암살 네. 미수 사건으로 네. 알려진 1974년 8월 15일에 있었던
1: 네.
3: 그 저격 사건 기억하실
1: 그렇죠.
3: 겁니다.
1: 네.
3: 그 사건을 이제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근데 영화로 만드는데 허진호 감독이 몇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이 작품에서 문태광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1: 네.
3: 이 문태광의 배우가 누군지를 결코 밝히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사건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건 아닙니까?
1: 그렇죠. 네.
3: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느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 일이 어떻게 파묻히게 되었는가
1: 네.
3: 진실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알려진 바로는 네 발의 총탄이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 네.
3: 실제로 들린 총성은 여섯 발.
1: 네.
3: 그럼 남은 두 발은 어디로 갔느냐. 그리고 유경수 여사는 누구의 총에 맞아서 죽었느냐.
1: 네.
3: 정말로 문태광이라는 인물이 쓴 쏜 총에 맞은 게 맞느냐. 라는 네. 일종의 어떻게 보면 해석이기도 하고 음모론이기도 한데 이거를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 진실을 파헤치는 기자들의 시선으로 풀어낸
1: 네.
3: 영화. 요게 암살자들입니다.
1: 이야, 그러면 사실을 토대로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토대로 거기에 약간 뭐 감독과 작가의 상상력이 좀 가미된 거예요?
3: 상상력도 가미됐고요.
1: 네.
3: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뭐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프로그램에서
1: 네.
3: 2005년쯤에 이 비슷한 내용으로 방송을 했었어요.
1: 네.
3: 그때 한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이제 경호 측에서
1: 네.
3: 쓴 총에 이제 맞은 거 아니냐, 자작극 아니냐 이런
1: 네.
3: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음모론 중에서 하나의 답을 찾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이제 주인공들 기자예요. 기자들이 아주 정의롭게 네. 나옵니다.
1: 그리고 기자로 나오는 게 이민호.
3: 오히려 잘생길 필요가 없는 역할을 하니까 더 잘생겼어요.
1: 아, 그러면 이민호의 어떤 이른바 포텐이 터졌어요.
3: 아, 저는 이번 영화가 오히려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0: 씨는 희한하게 시대극에 나오면 더 잘생겨 보인다.
1: 아, 그러니까 이야, 너무 괜찮아요.
0: 현대극보다 시대극에 더 잘 맞는 얼굴인 것 같아요.
2: 오, 이유가 있어요?
0: 아니, 현대적인 미남이라기보다는 이목구비가 큼직큼직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코도 막 무슨 독수리 옷처럼 서 있고 뭐 이러니까 시대극에 좀 어떤 앤틱한 화면 안으로 들어가면 이 배우가 더 빛나는 것 같아요.
2: 예. 그렇구나.
0: 예전에 파친코에서도 이 사람만 혼자 떠다녔어요.
1: 떠다니죠. 예. 근데 이 작품에서는 사실 이민호 배우가 판타지라기보다는 사실 박해일이 판타지입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박해일이라는 이 배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 있는데 이 작품에서는 이 캐릭터를 아예 가족도 없고 출신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기자라고 하는 존재의 어떤 화신 기자가 가져야 될 올바른 면을 다 집어넣어서 만든 판타지의 어떤 조각 같은 거예요. 그런 캐릭터로 등장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기자분들이 보면은 이게 가슴이 저릿저릿해질 것 같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왜냐면 너무 멋있는 말들을 많이 해요. 진실을 묻는 것이 기자의 역할이다. 그리고 막 권력자를 향해서 질문이야말로 기자의 권리입니다. 막 이런 대사가 나오고. 근데 이제 그거를 보는 기자 출신이 아닌 저로서는 조금은
0: 오그라든다.
1: 조금은
2: 오그라들었다.
1: 조금은 너무 이제 기자님들 물론 훌륭한 일들 많이 하셨지만 너무 찬가 같은 느낌이 들어요.
2: 영화잖아요. 영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서운해하실 분이 한 분 계세요.
0: 누굽니까?
2: 아니 천만 배우 유해진 씨. 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0: 유해진 씨는 이제 어떤 영화에 어떤 조각으로 들어가 있어도 그냥 원래 그 조각인 것 같아요.
2: 아니,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유해진 배우가 지난번 명절 때 대박을 쳤잖아요. 이미.
1: 네.
2: 왕가사는 남자. 네. 이번에 또 추석에 이분이 또 등장을 하셨으니까 이번에 또 대박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던데.
1: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20년 전에요. 네. 2006년에 그 타짜 1편이 9월 27일 수요일에
0: 그렇죠.
1: 개봉을 해서 그해 추석에 승자가 됐거든요.
2: 네. 그렇죠.
1: 거기에 고광렬이 이번에는 그 1974년 8월 15일에 그 극장을 지키던 경찰로 나오는 거예요.
2: 이야, 저 하나 더 궁금한 거. 암살자 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 괄호 안에 암살자 네네네. 다음에 괄호 안에 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2: 이거 무슨 의미예요?
1: 몇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영어 제목도 그렇더라고요. 영어 제목도 더 어쌔신에다가 S를 그렇게 괄호에 넣었던데 뭐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암살자는 문세광. 역사의 그렇죠. 문세광, 영화의 문태광인데 근데 이제 단독 범행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더 공범들이. 이런 의심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전 뭐라고 생각했냐면 옛날에 왜 기자들이 뭐 보도 지침 내려오고 이렇게 탄압받을 때
2: 네네.
1: 자기들이 쓰고 싶었던 내용들을 그냥 과로에다 해고 닫아버렸잖아요.
2: 네.
1: 그 과로를 살린 것 같았어요. 미처 진실을 전하지 못했던 기자들이 하고 싶었던 남아있는 이야기 그거를 이제 과로에다가 들로 집어넣은 것이다.
2: 이야.
1: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0: 이 영화는 제가 최근에 봤던 한국 영화 중에 가장 정말 한국 영화에서 여러 번 봤던 배우들이 가장 때로 몰려 나오는 영화입니다.
1: 네.
0: 유명 배우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다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일단 뭐 류혜영 씨, 김대명 씨, 배성우 씨, 박지환 씨, 정우성 씨도 나오고요. 그리고 심은경 씨도 나오고요. 그리고 류경수 씨, 박정민, 그리고 엄지원.
2: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0: 박해준
2: 다 조연 내지는 뭐 이게 까메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1: 이 배우가 이런 역으로 나와도 되나 싶은 그런.
2: 근데 저 궁금한 거.
0: 예.
2: 이런 거는 감독의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감독이 워낙 유명한 허진호니까 배우들이 한번 이제 나와 준 거예요. 어떻게 어떤 거예요?
0: 저 이거는 이제 그 하이브 미디어 코프의 파워가 아닌가.
2: 회사의 힘이다.
1: 예, 그러니까 하이브 미디어 코프의 파워도 있고 사실 이 영화가 하이브 미디어 코프를 생각을 하면 어떤 흐름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1974년 8월 15일에 이때 유경수 여사가 서거하고 나서 그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경호실장이 차지철로 바뀌어요. 근데 그걸 생각해보면 이 회사에서 남산의 부장들 만들었잖아요.
0: 그렇죠.
1: 남산의 부장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0: 네.
1: 그리고 그다음에 서울의 봄도 만들었잖아요.
0: 그렇죠.
1: 이게 어떤 하나의 흐름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이런 작품에서 나오는 그런 카메오나 작은 배역들이 중요한 배우들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순간순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작은 배역들이 이 관객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아야 돼요. 그럴 때는 아는 얼굴이 나와야 되거든요.
0: 네.
1: 그 아는 얼굴이 나왔을 때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쓰는 것도 있어요.
2: 일부러.
1: 네.
0: 그리고 저는 이제 이 하이브 미디어 코프에서 만든 현대사 영화들 쭉 이어서 쭉 이어서 시대를 다 이어볼 수 있어요. 여기서 아, 저는 이게 나중에 분명 가능해질 거라고 보고 그럼 여기서 작은 역할이라서 하나 맞잖아요. 그럼 다음 시대에서는 내가 그 이어지는 역할 계속 맡을 수도 있거든요. 배우 입장에서도 충분히 배팅할 만하다.
2: 이야 그러네요. 시리즈 연작도 가능하겠네. 쭉 현대사 시리즈 이 회사에 이야 재밌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저는 허진호 감독의 이런 연출을 했을 때 어떤 매력이 나올까 이거는 진짜 궁금합니다. 워낙 8월의 크리스마스 이런 게 유명한 분이다 보니까
0: 사실 그 뒤에도 작품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네. 8월의 크리스마스가 워낙에 명작이고
2: 아이, 그럼요.
0: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작품들이 많이 가려졌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이제 보통의 가족이라든지 이런 영화들도 아주 보통의 가족은 저는 뭐 영화 자체는 리메이크작이기 때문에 크게 특별할 건 없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이 허진호 감독의 아주 그 냉랭한 촬영 이런 것들이 아주 빛을 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여러분들 기억 속에는 8월의 크리스마스로 남아있지만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오신 분이다. 다만 시대극의 성적이 좋지는 않다.
1: 근데 저는 이제 좀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평가를 좀 하자면. 그러니까 멜로 감독 그리고 로맨스 감독으로서의 장점이 오히려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리안 감독이라고 있는데 네네. 그분이 이제 가족 멜로를 찍다가 이 암살 작전을 그렸던 새끼를 그려서 베니스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았었거든요. 그걸 생각해보면 사실 그런 어떤 사람 마음속의 작은 떨림들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사람들이 시대극을 만나면 거기서 좀 더 장점이 빛나는 경우가 있어요.
2: 어떤 심리 묘사라던가.
1: 그렇죠.
2: 인물의 행동이나 이런 거를 세밀하게 아주 관찰하는 그런 시점
1: 이 이런 거대한 거? 사건에 사람이 파묻히지 않게 사람 얼굴을 먼저 보여주는 그런 연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0: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좀 역사적으로 큰 사건을 다루는 게 좋죠. 왜냐하면 큰 줄기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작가의 상상력으로 채워넣기도 좋고 그리고 그걸 섬세하게 잡아내는 감독의 연출력도 가장 잘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허진호 감독의 이번 작품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2: 알겠습니다. 특히나 주인공들이 또 기자 이런 배역이라 아 저는 꼭 봐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다음 작품 넘어가 볼게요. 타짜가 드디어 또 나왔는데 벨제붑의 노래 타짜가 나온 지 벌써 한 20년 되지 않았어요?
1: 더 됐죠. 더 됐죠. 타짜 1편이 딱 20년 됐습니다.
2: 딱 20년.
1: 2006년에 나왔으니까 2006년 추석에 나왔고 20년 후 추석에 타짜 4부가 나온 거죠.
0: 대단원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마지막
2: 작품. 이 작품은 그러면 어떤 작품입니까?
0: 일단 타짜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허영만 화백의 타짜가 만화책이 4부까지 있어요.
2: 네.
0: 1부, 2부, 3부, 4부 있는데 1, 2, 3부는 여기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조금씩 이어져 있습니다.
2: 네.
0: 뭐 배다른 자식이라든지 뭐 자식의 사촌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혈연관계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무협지 같은 느낌이 좀 납니다.
2: 네.
0: 1부에 등장했던 고니 고니와 관계 있었던 사람들이 2부의 주인공 그리고 1부에 등장했던 짝귀의 아들이 3부의 주인공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는데 4부는 여기서 완전히 독립돼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박태영과 장태영이라는 두 명의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주인공이 이제 서로 사실 내용 자체는 굉장히 클리셰입니다. 가장 친하다고 믿었던 친구가 내 등에 칼을 꽂았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원래대로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운빨이 너무 좋은 놈이라 죽지를 않았다.
2: 주인공이 죽으면 안 되지.
0: 그렇죠. 안 죽으니까 주인공이 되는 거겠죠.
2: 그렇죠.
0: 그럼 내 등에 꽂힌 칼을 슥 빼서 이 칼을 나한테 준 놈한테 돌려줘야겠다. 요 복수곡입니다. 근데 그 복수의 도구가 무엇이냐 하면 타짜 시리즈답게 도박이라는 것이죠.
2: 도박이다.
0: 그런데 타짜 4부는 허영만 화백의 만화 중에서도 가장 스케일이 큽니다. 뭐 미국 막 다른 나라 막 왔다 갔다 하고요.
2: 그럼 돈이 많이 들었겠네요. 이거 영화를
0: 그래서
2: 찍으면.
0: 이 영화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를.
1: 아니 해외를 하긴 하는데 이제 라스베이거스 같은데 안 가고
2: 못 가죠.
1: 줄인
2: 로켓 비용이 얼마예요?
1: 로켓 비용을 좀 줄인 부분이 있고 아까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되게 그런 면들이 있고요. 이 작품 자체가 복수극이기 때문에 몽테크리스토 백작 이거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작품이기도 해요. 다만 이제 좀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 타짜를 보면서 항상 드는 생각은 이거는 최동원 감독이 이제 좀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0: 저주를 걸어버렸죠.
1: 그동안 다른 감독들이 얼마나 큰 부담을 지어야 하는가.
2: 1편이 그러니까 워낙 성공했기 때문에
1: 타짜를 만들면 1편이랑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타짜 1편이 너무 엄청난 명작이란 말이에요.
2: 명대사도 막 너무 많잖아요.
1: 명대사가 얼마나 많냐면 그냥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타짜 대사 하나만 해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를 해요.
0: 심지어 다 달라 그게.
1: 다 달라.
2: 다 달라.
1: 저 같은 경우는 최고의 제일 좋아하는 대사가 쏠 수 있어요.
2: 쏠 수 있어? 네. 어떤 대사?
0: 저는 호구 아저씨 대사. 내가 예림이 때문에 인생을 다시 느껴. 예림아 우리 오래가자.
1: 예림아 오래가자.
0: 이분 정말 사업가적인 면모가 대단한 게 연인이 삐져가지고 뛰쳐나가고 있는데 그걸 쫓아서 따라 나가면서 일을 하고 있던 인부를 구박합니다. 야, 너 그걸 왜 고쳐 보상 받을 건데? 이 말을 하고 가요.
2: 저는 또 예. 하나 있어요.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이거. 아, 마포대교. 진짜 그러네. 네. 각각
0: 다 다르잖아요.
1: 다 다른 대사잖아요. 네. 그 정도의 작품이 타짜였기 때문에 사실 타짜랑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0: 그렇죠.
1: 그리고 이번에 4편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4편이 타짜가 아니었으면 더 재밌었을 것이다.
0: 아, 그렇다.
1: 타짜라는 이름을 놓고 보니까 재미가 좀 덜해요. 아. 오히려 타짜가 아니 타짜를 떼고 봤으면 그냥 좋은 재밌는 그럭저럭 괜찮은 오락 영화 이렇게 볼 수 있었을 텐데 타짜라는 이름을 붙이니까 1편과 비교가 되면서 아쉬워지는 거죠.
0: 저는 약간 이 영화 보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로제 떡볶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 왜요?
0: 그냥 이 영화의 코드는 자극이에요.
2: 네.
0: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얘기하면서요 중간 중간 아주 좋은 자극거리들을 막 찔러 넣습니다. 이 영화 자체가 되게 짧은 한 25분짜리 시리즈를 계속 이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자극이 잘 먹힐 것 같습니다.
2: 이거 러닝 타임 길어요?
0: 러닝 타임이 좀 긴 편입니다. 두 시간이 넘어요. 이 두 시간.
1: 근데 저는 이 러닝 타임 얘기를 하면
0: 2시간 9분입니다. 네.
1: 이게 러닝 타임이 2시간 9분이면 그렇게 길진 않잖아요.
2: 네.
1: 근데 이게 처음에 가편집이 나왔을 때는 4시간 30분이었다 그래요. 그거를 2시간 9분으로 줄인 겁니다.
0: 네.
1: 근데 이게 4시간 30분 정도가 나왔다고 하면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거 사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길게 나왔다. 그걸 줄이는 과정에서 분명히 무리를 했을 텐데.
2: 네.
1: 그 무리한 부분이 그럼 영화에서 안 보이느냐?
0: 무조건 보이죠.
1: 너무 잘 보인다.
0: 그게 거죠. 어떻게 안 보입니까? 무조건 보입니다.
1: 그런 부분들이 네. 아쉽고 다만 좋은 거는 이게 타짜 1편이랑 4편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2: 네.
1: 왜냐하면 타짜 1편은 일단 타짜라는 거는 다 속임수예요. 섰다라는 게임을 하잖아요.
2: 네.
1: 섰다는 이 패를 두 개 들고 있는데 서로가 어떤 패를 들고 있는지 몰라요.
2: 네.
1: 그렇기 때문에 사기가 필요해요.
0: 깜깜이죠, 깜깜이. 네.
1: 이거를 바꿔치기를 그렇죠. 하는 거죠. 밑장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2: 네.
1: 그럼 뭔지 모르니까 이게 속임수가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네들이 지금 하는 4부에서 홀덤이란 게임은 뭐냐? 완전 반대예요. 오픈의 게임이에요. 공개된 패가 쫙 깔려 있어요.
2: 네.
1: 그리고 내 패 두 개만 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를 속여야 돼요. 블러핑. 이게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0: 심리전.
1: 같은 속임수지만 그 전에 손기술이었다면 네. 이번에는 말기술인 거예요. 이 부분에서 차이가 들어갑니다.
2: 야, 그러네.
0: 근데 무슨 손기술을 부리는지, 그러니까 무슨 말기술을 부리는지도 오래 안 갑니다. 금방 영화가 스스로 패를 까버려요. 그러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야.
1: 그래도 오늘 개봉했는데
0: 뭐 쪼는 맛 이런 거 없어. 그냥 영화가 야. 이제 그냥 카드 다 나눠받고 나면 바로 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게 어떤 현대 관객들에게
2: 네.
0: 시원시원함으로 느껴질 수 있겠다.
2: 아, 네.
1: 시원시원함.
2: 그러니까 1편 같은 경우는 그 손은 눈보다 빠르다 이거잖아요.
1: 네.
2: 근데 여기서는
0: 블러핑의
2: 손보다
0: 미학이죠.
2: 말로
0: 그렇죠.
1: 그렇습니다.
2: 손이 네. 아닌 말로 승부를 하는.
0: 말로 이제 상대방을 조져서
2: 네. 말로 속이는
0: 정상적인 배팅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2: 그러니까 그 동안은 손으로 속였는데 이번에는 말로 속이는 그런
0: 느낌. 부분은 상당히 아쉽죠. 왜냐하면 원작 타짜 만화에서는
2: 네.
0: 여기서도 다 손기술 들어가거든요.
1: 그게 진짜 아쉽죠.
2: 네. 동작 그만 딱 이거죠.
0: 네. 아무리 오픈 게임이라 그래도 타짜인데 그 손기술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 영화가 그것까지 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10권이 넘는 만화책을 2시간으로 줄여놨단 말입니다.
1: 그러니까 그거를 다 찍은 거예요.
0: 네.
1: 사실은 다 찍어놨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부분이 날아갔다고.
0: 다 빼버린 거지.
1: 그거를 다 빼버린 거예요.
2: 이게 만약에 성공하면 네. 디렉터 스컷 그 감독판으로 좀 길게 나올 수도 있을까요?
0: 그 정도 성공하려면 많이 성공해야 됩니다.
2: 네.
0: 한 700만 800만 어렵다? 가야
1: 아니면은 많이 성공 안 했다면
0: 네.
1: 많이 아쉬워야 됩니다.
0: 그렇죠. 찍은 거에 비해서 너무 아쉬운
1: 너무 아쉬운 거야.
0: 네.
1: 이거는 안 내고는 참을 수가 없는
0: 그렇죠.
1: 거야.
2: 그렇죠. 배우들 연기는 어때요?
1: 배우들 연기는 일단은 배우들 연기에 대해서는 네. 말씀드리자면 저는 정말 좋았다고 생각해요. 변요한 너무 연기 잘했어요.
0: 아, 변요한 멋있었어요.
1: 변요한은 왜 그러냐면 장태영이라는 캐릭터가 강해야 돼요.
2: 네.
1: 그러니까 강하다는 게 싸움을 잘하고 뭐 몸이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강해 보여야 되는데
2: 네.
1: 그 강해 보이는 걸 정말 잘 표현했어요. 그 노재원 배우도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 안에서는 최선을 다한 연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2: 네.
1: 그러나 이제 캐릭터가 잘 풀리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제 스윙스 씨 같은 경우는 이 작품에 이제 스윙스 씨가 나와서 굉장히
0: 스윙스. 네.
1: 화제가 많이 됐는데
2: 네.
1: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발성이 좀 약하다. 네, 그러니까 좀 발성 부분이 그러니까 첫 음절에 이제 자신감이 잘 안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을 때 좀 자신 없는 발성으로 들려서 왜냐면 배우를 쭉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배우를 계속 하신다면은 이제 발성 부분을 변요한 씨가 작은 목소리로 대사를 칠 때 그 대사가 너무 멋있게 들려요. 너무 잘 들리거든요.
0: 잘 들려요.
1: 그게 배우 발성이에요. 근데 그 발성이 안 돼 있으면 이 힘이 너무 약하게 들리니까 캐릭터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2: 여기까지 듣고
0: 예.
2: 그리고 나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0: 비스타 더 파크 옥동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 파크 9월 18일 오픈 1551 8454 동원 개발.
1: 울산 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 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 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2: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3: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4: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행복을 야속하게 빼앗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위식도 역류질환인데요. 성인 10명 중 1명이 갖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죠.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게으르면 고생한다는 뜻으로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가슴 통증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위와 식도를 편안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3: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6: 추석 연휴에 전해드리는 MBC 라디오 교통정보입니다.
7: 고속도로 오늘이 가장 많이 밀리는 날입니다. 아직도 길게 밀려가는 곳들 많은데요. 지금 출발해도 요금소 기준으로 부산, 목포 모두 서울까지 가는데 5시간 20분은 걸립니다. 오늘 고속도로가 말끔해질 때까지에는 새벽 2, 3시는 돼야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동군산부터 동서천까지 긴 구간 밀렸다가 당진에서부터는 포승분기점까지 17km, 또 서평택분기점부터 화성 6개소 진압 8곡터널, 광명역에서부터 금천교까지 구간구간 막히고요. 서부간선도로는 지하차도나 지상도로 모두 수월하다가 지하차도 출구 성산대교 가기 전에 잠시 속도 줄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도 아직 용인휴게소 쪽 밀립니다.
6: 추석 연휴에 전해드리는 MBC 라디오 교통정보였습니다.
8: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 자, 오늘 4부 역시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 그리고 라이너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뭐 물론 극장 나들이도 좋겠지만 연휴에는 또 소파에다가 딱 누워가지고 혹은 자리 잡고 이렇게 시리즈 하나 틀어놓고 그냥 정주행이라 그러나요? 몰아보기. 네. 이거 아주 재밌습니다.
10: 사실 지금 뭐 1인 가구 서울에 계신 1인 가구 분들 중에 본가에 안 가시는 분들이 한 60% 정도 된대요. 네. 갈 생각이 아예 없다. 네. 연휴가 짧기도 하고. 그럼 이럴 때는 또 OTT가 친구죠.
9: 본인 얘기인가요?
10: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본가가 서울입니다.
9: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럴 때 어떤 게 좋을지 어느 분이 먼저 추천 좀 해주시겠어요?
11: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이제 소년의 시간이라는 작품을 갖고 왔습니다.
9: 넷플릭스?
11: 아, 보셨군요.
9: 봤습니다.
11: 네, 소년의 시간 4부작인데
9: 진짜 야. 야
11: 그런 말이 나오는 진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작품이고 이게 원제가 어돌레센스인데 이게 사춘기라는 뜻이에요. 그 사춘기를 소년의 시간이라는 말로 이렇게 잘 풀어서 쓴 게 전 되게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걸 하게 되냐면 일단은 아, 우리가 부모 세대랑 아이들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 부모가 아이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어디까지 부모가 모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발하듯이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범죄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어떤 식으로 발생돼서 이어지고 그 다음에 그게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는가 이런 부분들도 너무.

0: 엄청 긴 거예요. 엄청나게 길게 준비를 다 하고 연습을 다 하고 그 누구 하나도 실수하지 않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거죠.
1: NG도 엄청나게 나겠네요, 그러면.
0: 그렇죠. 근데 문제는 NG가 나오면 처음부터 다시 달려야 된다고.
1: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0: 찍어야 되잖아. 이거는 뭐 편집이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1: 아니, 왜 굳이 그렇게 찍었어요? 이 영화에 이 영화를 그렇게 찍은
0: 이유가 있어요. 네. 왜 원테이크를 하느냐. 네. 원테이크가 우리가 무슨 서커스 보러 간 거 아니잖아요. 네. 무슨 기록 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게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렇게 원테이크로 찍게 되면 관객이 카메라랑 같이 움직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그 현장 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좀 험하게 얘기하면 관객을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장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네. 이 모든 게 실시간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테이크로 찍었다는 사실을 모르더라도 이걸 보고 있으면 숨 막히는 긴장감을 느껴요. 별것도 아닌 장면인데 그냥 이 소년이랑 상담사가 앉아서 대화 나누는 장면인데도 긴장감이 터지는
1: 그러니까요.
0: 거예요. 왜냐하면 원테이크니까. 이게 지금 모든 게 라이브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1: 저는 원테이크라는 걸 모르고 봤는데 네. 이제 알겠네. 왜 그렇게 제가 눈을 못 떼겠더라고요.
0: 뗄 수가 없어요.
1: 그리고 화장실을 못 가겠어 중간에. 그런 정도로 몰입해서 봤는데 그 이유가 있었구나.
0: 눈을 돌릴 수가 없었던 거죠.
1: 이야.
2: 그리고 이제 여기에 출연하는 배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년의 연기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중간에 컷해서 조립하고 막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찍으면 아이가 감정선을 유지하는 데에도 원테이크보다는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철저하게 몰입해서 연기하기 더 좋은 환경은 어쩌면 원테이크일 수도 있겠다라고 감독이 판단 내린 것 같아요.
1: 네. 네. 이야.
0: 그리고 이제 그런 거죠. 이런 거예요. 이거 보고 나면 부모들 반응이 제일 재밌어요. 우리 아이가 방에서 뭘 하고 있는지 사실을 모르잖아요. 집에 일찍 들어오고 방에 들어가 있고 이러면은 착한 애라고 생각하죠.
1: 네.
0: 그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으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그 아이들 전혀 안정하지 않거든요. 그 인터넷 속에서 SNS 안에서 네. 어떤 조롱을 듣고 있는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어떤 인셀남에 네.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 이런 어떤 혐오에 대한 말들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서는 계속해서 SNS에서는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고 우리는 그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다. 그거를 공개한 것만으로도 이 작품은 대단히 훌륭합니다.
1: 그래서 뭐 영국과 프랑스 뭐 이런 데서는 이거 뭐 교재로 쓰라고 막 할 정도였다고.
0: 네, 실제로 뭐 그러더라고요. 교재로 채택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1: 그러니까.
0: 영국에서.
1: 요즘 그 10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봐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2: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 이게 한 사람이니까 SNS가 활성화되고 나서 네. 특히나 이제 여성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끼리만 서로 알고 얼굴 알고 지내는 이런 환경보다 SNS에 내 뭔가를 올리기 시작하면 그걸 전 세계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걸 보고 조롱을 하거나 놀리거나 비난하기 시작하면 이건 한 아이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아득하게 넘어버린다는 겁니다. 네. 우리 아이들은 라이너가 말한 대로 문 닫고 안에 들어가 있어서 안전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환경이 역으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부모 세대는 또 다르게 이해하죠.
1: 네.
2: 그냥 친구들하고 SNS를 통해서 소통하는구나.
1: 네.
2: 친구가 좋아요 좀 안 눌러줬나 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그래서 소년의 시간이잖아요. 이 아이들의 유년 시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른들은 끔찍할 정도로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라고 생각해요. 당신의 아이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당신은 절대로 알 수 없고 모른다. 라는 걸 부모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1: 모른다는 네. 사실을 인정하고 네. 문제점을 네. 우리가 네. 직시해야 된다.
2: 그렇죠.
1: 이거잖아요.
0: 저는 이제 인터넷 문화 이런 SNS 문화가 사실 인간의 본질을 모두에게 밝혔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사실 저는 인간이 네. 한꺼풀 벗겨놓고 보면 그 안은 정말 추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근데 그거를 저는 잘 모르고 살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인터넷 나왔을 때는 모두가 희망차 있었잖아요.
1: 그렇죠.
0: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정보의 바다 막 이러면서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막상 거기서 나온 거는 익명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주고받는 정말 쓰레기장 같은 곳이었어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익명 안에서는 그거를 알게 된 게 저는 SNS였다고 생각해요.
2: 그리고 그게 여기서는 다들 익명이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또 여기서도 계층이나 집단을 만들어요.
0: 만들죠.
2: 내가 속해 있지 않은 집단을 만들어요. 가령 여기 나오는 인셀남이라는 아주 대표적인 표본이죠. 그럼 이거를 이 집단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여기에 넣고 아예 그냥 통째로 조롱하는 겁니다. 네. 비자발적 독신자. 네. 그러니까 연애를 하고 싶으나 연애할 수 없는 애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다른 사람을 대하는 능력이나 스킬이나 이런 게 떨어져서 네. 극히 떨어져서 친구들하고 말도 잘 못하고 특히나

0: 여자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건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친구들을 집단화 시켜가지고 다른 집단이 막 조롱하는 거예요. 네. 일방적으로 욕을 퍼붓는 거죠.
1: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 너무 슬픈 게 뭐냐면 사실 인셀이라고 하는 말의 시작이 사실 이게 97년에 나온 여성 캐나다 여성 대학생이 만든 말이래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연애가 어려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네. 서로서로 위안을 받자라는 그런 취지였는데 그게 네. 혐오의 말이 돼버린 거예요.
2: 아 근데 저는 이 영화 처음에 보면 막 경찰들이 들이닥치잖아요. 와, 그 장면부터 너무 흡인력이 강하고
1: 그렇죠.
2: 아까 얘기하신 그 둘이 대화하는 장면 있잖아요. 상담가인가요? 그게? 네, 상담가와 네. 대화하는 씬은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오금이 저릴 정도
1: 맞아요.
2: 진짜 전율이 일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진실이 계속 껍질 하나 이렇게 빼듯이 계속 하나씩 하나씩 양파 껍질 벗기듯이 계속 파헤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와 눈을 못 떼겠던데.
1: 그렇습니다. 오.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흡입력을 가지고 있고 정말 이 추석 연휴에 네. 이거 네 편 한번 몰아서 보시면 아. 한동안 이 작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작품입니다.
0: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부모님들 아이가 SNS 하는 것도 몰래 보시고 네. 또 방문 닫고 들어가 있는데 방문 벌컥벌컥 열고 들어가고 네. 그러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 아이와 아. 대화를 해보라는 말씀이죠.
1: 네. 맞습니다. 예.
2: 그리고 다음 작품 네. 이거는 거의 없다 씨가 추천해 예, 주신
0: 저는 뭐 파인 촌뜨기들이라는 아~ 2025년 네. 디즈니 플러스에서 풀린 시리즈입니다.
2: 이거 안 봤어요, 저
0: 아직 안 보셨군요. 네. 디즈니 플러스가 의외로 넷플릭스보다 네. 많이들 안 보세요.
2: 네,
0: 네, 근데
2: 그렇죠.
0: 저는 이건 좀 그냥 묻혀 있기 좀 아까워서 이거 얘기 자체가 일단 묻혀 있는 보물을 도구라는 얘기거든요.
2: 네.
0: 그래서 윤태호 작가의 웹툰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요소들이 되게 굉장히 많아요. 네.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악당입니다.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몽땅 망하고 막 사기당하고 이래도 그냥 낄낄대면서 재밌게 볼 수 있어요.
2: 그 주인공부터 악인이에요, 그럼?
0: 주인공도 딱히 좋은 사람 절대 아니죠.
2: 아, 그래요?
0: 예. 그 중에 조금 낫긴 한데 그래봐야 악당이고요.
2: 아.
0: 예. 그래서 악당들끼리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서로 막 제끼고 싸우고 막 이러다가 결국은 다 망하는 얘기거든요.
2: 아.
0: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이게 또 우리나라가 1970년대라는 이 시대 상당히 야만과 낭만이 공존하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2: 네.
0: 굳이 따지자면 야만이 훨씬 더 컸고 낭만은 코딱지만큼 있던 시절이었는데 네. 이때 정말 벌거벗은 욕망을 가지고 야 신아 나빠다 이 말이야. 이 아직도 가라앉아 있는 보물들이
2: 보물선 네.
0: 이거 하면은 이거 정부에서 사준대.
2: 네.
0: 혹은 뭐 이렇게 해가 얘기가 원래 얘기라는 게 네. 커지고 커지고 커지고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2: 네.
0: 요즘처럼 인터넷 있어가지고 팩트 체크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들었다. 야 그럼 우리 가서 한번 건져볼까?
2: 한탄하자.
0: 네, 근데 이런 것도 사실 바다에서 뭔가를 건지려 그러면 그냥 한 사람이 수영해서 들어가서 되는 일이 아니지요. 현지인들하고 협조도 해야 될 거고요.
2: 네.
0: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합니다.
2: 네.
0: 그러려면 소위 이제 쩐주, 돈을 대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은 쩐주가 생겼어. 그럼 만약에 물건을 보물을 건져 올리면 쩐주하고 몇 대 몇으로 나누지? 6대 4? 5대 5? 7대 3? 여기서부터 이제 서로 나쁜 놈들끼리 짱구를 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굴리다가 결국 보물이 몇 개 나올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드라마 직접 확인하시면 되고요.
2: 네.
1: 제가 좀 보태자면 이게 윤태호 작가의 원작이잖아요.
0: 네. 네.
1: 윤태호 작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층층이 쌓는 작가라고 생각해요.
0: 아, 그렇죠.
1: 무슨 얘기냐면 미생이라는 작품은 회사 안에서 층을 쌓아요. 내부자들은 권력의 층을 쌓습니다.
2: 네.
1: 그리고 이 작품은 신한 앞바다에서 욕망의 층을 쌓는.
2: 네.
1: 그래서 모든 이들이 욕망의 층을 가지고 판을 굴리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면 되고 이 작품이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는 일단 70년대가 배경이고요. 지금 70년대가 제일 핫하잖아요.
2: 네, 그렇죠.
1: 영화에서는 제일 핫해요. 아까 얘기했던 암살자들도 70년대고 밀수도 70년대고
0: 엄청 많죠.
1: 이 작품도 77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은 신분증이 필요가 없어요. 나오는 캐릭터들이 전부 다 신분증처럼 내가 누구다라고 말하고 있어. 그 사투리만 들어도 어디 사람인지 알 수 있고
2: 아, 네.
1: 이 사람 막 보브컷에 빨간 립스틱 하고 있어.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0: 그럼요.
1: 신분증이 필요가 없어요.
0: 얼굴이 신분증이죠.
1: 얼굴이 신분증이에요.
2: 네.
1: 그리고 배우들 연기가 되게 좋았는데
2: 네.
1: 뭐 배우들 얘기 거님이 많이 하시겠지만 전 딱 두 명이 진짜 너무 인상적이에요. 이 작품 보면 첫 번째 임수정. 아까 말했던 보브컷. 아 그거라고 나오는데 그 고상한 막 입으로는 고상한 말투를 하면서 뒤로는 추악한 욕망의 계산기가 돌아가는 사람. 너무너무 표현을 잘한 배우가 임수정이어서 너무 좋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장벌구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동방신기의 윤호윤호가 맡았어요. 근데 이 윤호윤호 씨가 처음에는 준호윤호인 줄 몰랐어요.
0: 진짜 어디 날패 같아요.
1: 윤호윤호 되게 닮은 사람 나온다.
0: 근데 저 배우 연기 잘하네.
1: 목포에서 어디 거

0: 전달 하나 데리고 왔나? 이런 느낌인데 이야.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야. 아. 이거는 정말 유노유노의 발견이다. 이 작품은 유노유노 때문이라도 봐야 됩니다.
1: 이야. 그래서 이 작품은 그냥 내가 어떤 감정적인 소비 없이 하지만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2: 아, 그렇네요. 보니까 네. 여기도 출연진이 엄청 화려하네. 류승룡, 양세종, 뭐 김희성. 네.
1: 이야. 그리고 이제 윤태호 작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윤태호 작가님하고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2: 아, 진짜요?
1: 미생을 그릴 때는 모든 등장인물들한테 다 애정이 있었대요. 그래서 한 명의 엔딩도 그냥 허투루 만들고 싶지 않았다라고 아. 얘기를 했었는데 이 작품을 그릴 때는 네. 그 누구에게도 애정을 준 적이 없다. 정말 모든 등장인물에게 호되게 어. 호되게 대했다라고 하셨는데 야. 그럴수록 보는 사람은 재밌죠. 어. 네.
2: 아 이거 꼭 봐야겠습니다.
0: 네 재밌습니다.
2: 아 이거 점 찍어놨습니다. 네. 와 이번 연휴 때 무조건 보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너 씨의 두 번째 추천작이 있는데 이건 또 넷플릭스네요.
0: 아, 네, 요것도 하나요. 네, 힐하우스의 네. 유령이라는 작품인데, 네, 네. 요 작품도 되게 재밌습니다. 이거 공포예요. 그래서 추석 연휴에 좀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분들.
2: 아, 근데 추석 연휴에 공포는 조금 그렇지 않아요?
0: 아, 네. 그렇죠. 추석 연 아니에요? 추석 연휴에 또 이제 너무 찌뿌드드 할 수 있어요. 네. 아, 심심할 수 있어. 그래서 잠이 확 깨고 뭔가 어떤 공포를 보면서. 네. 어떤 내 마음속에 어떤 헛헛했던 부분들을 좀 채우고 싶다. 그리고 뭔가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이제 가족 그 어머니가 실종 어머니가 없어진 상태에서 그 아이들이 네. 그 과거를 하나하나 회상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이렇게 딱딱딱딱 맞춰지는 그런 특유의 미국 드라마풍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2: 네. 그럼 뭐 어떤 저택이 배경이에요? 그러면 여기 힐하우스라는 게?
0: 아, 힐하우스로 이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아, 여기가 낡은 저택이에요. 맞아요. 아, 네. 낡은 저택으로 이사를 갔는데 네. 거기서 이제 집을 고쳐가지고 비싸게 팔고 이렇게 하자 그랬었어요. 네. 아이들이 어렸을 때였는데 어느 밤에 아버지가 애들을 태우고 어디론가 도망치듯이 저택을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엄마는 못 왔어. 그리고 엄마는 그날부터 없어졌어요. 아.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 채로 어른이 된 거예요. 그 어른이 된 시점에 시작돼요. 26년이 지나고 나서 네. 다섯 남매가 뿔뿔이 흩어졌었는데 우리가 살았던 그 집이 괴담으로 유명해진 거예요. 힐하우스가. 네. 어? 근데 우리 엄마가 그때 저 집에서 못 나왔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다시 한 자리에 모이게 되네요. 이게 이제 힐하우스의 유령입니다.
2: 힐하우스 전 하길래 네. 뭐 저 지하실 나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1: 뭐 공포 영화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것들
2: 비밀의
1: 생각하셨죠?
2: 방 문을 열었더니 뭐 튀어나오고 이런 건 아닌가 보네요. 우리가.
0: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 예. 그리고 원래 공포 영화는 이렇게 추석 같은 때 공포 작품은 여럿이 봐야 재밌습니다. 아, 여럿이 봐서 누가 막 비명 지르고 막 그래야 돼요. 그래야 재밌더라고요. 네. 저는 옵세션 최근에 옵세션이라는 영화 나왔잖아요. 옵세션이요. 예. 영화관에서 가득 찬 영화관에서 봤는데 저는 너무 누가 비명을 질러서 영화 속 소리인 줄 알았어요. 너무 막 정도로.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야. 영화 속에 이런 비명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 거지? 근데 영화 장면이 아니고 저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재미구나.
1: 원래 코미디와 공포는 극장에서 떠들썩하게 보셔야 재밌습니다.
0: 그래서 가족들이랑 떠들썩하게 보면서
2: 저는 공포 영화 네. 보다가 너무 네. 무서워서 네. 차마 화면을 끄진 못하고 네. 음량을 제로로 한 적은 있어요. 아. 네. 너무 무서우니까 아. 그 음악과 이런 게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서운 장면은 약간 잠시 뮤트 시켰다가 네. 소리만 죽였다가 보는
1: 거기보다 좀
0: 그러니까요. 네. 언뜻해서는 공포를 전혀 안 느끼실 거예요.
2: 아, 네. 저 진짜 겁이 많아요. 아. 그리고 공포 영화 아우 무서워요 저는. 저 마지막으로 추석에 이렇게 영화 볼 때 좀 팁 혹은 네. 그런 거 하나씩 좀 있으세요?
1: 영화 볼 때 팁이요?
2: 네, 영화나 뭐 이런 걸 볼 때 아니면 아. 영화 고를 때 팁이라던가
1: 라이너나 저 같은 영화 유튜버들을 많이 참고하십시오. 아. 그러니까 영화 유튜버는요 네. 영화를 줄여서 영화 줄거리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네. 영화를 고를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요즘 들어서 각종 이제 영화 유튜버에서 영화를 그냥 통째로 그냥 뭐 스포일러까지 다 까고 그냥 한 15분 20분 뭐 이렇게 압축시켜가지고 네. 이것만 봐도 영화 안 볼 수 있게 네. 만들어주시는 분들 계신데 네. 그러지 마시고 영화는 영화대로 보시고요. 예, 영화 유튜버나 아니면 영화 평론가들을 활용하셔라. 아. 예.
0: 지금 뭐 영화관에 좋은 작품들이 많으니까 네. 되도록이면 영화관 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친척집 가서 이렇게 있으면 빠져나오고 싶거든요.
1: 아, 그럼요.
0: 탈출하고 싶거든요.
1: 그렇죠.
2: 또 일단 네. 극장에서 네. 보면 스크린이 다르고 그럼요. 사운드가 다르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고요. 지금까지 거의 없다 라이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2: 감사합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0: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2: 우리 아이 락토핏,
1: 바쁜 하루를 보내는
2: 어른들도 락토핏,
1: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2: 우리 모두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119는 오늘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장 바쁜 길을 달립니다. 중증 응급환자는 119 의료헬기로 최종 치료 병원까지 신속하게 이송하고, 고위험 산모는 전국의 응급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연결합니다. 119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 어디에 있는 병원이든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응급 이송 체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출동이 더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가벼운 증상은 가까운 병의원을 먼저 이용해 주세요. 올바른 119 이용이 더 많은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5: 개미의 길이는 5mm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먹이를 찾아 수백 미터를 이동하죠. 그 먼 길에서 길을 잃지 않는 건 꽁무니에서 나오는 페로몬 덕분인데요. 앞서간 개미가 집에 가는 길에 페로몬을 묻혀놓으면 그 냄새를 따라 뒤따르는 개미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남긴 작은 흔적 역시 누군가에게는 길이 되어줄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6: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7: 월요일에는 MBC 이정은 기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주 전 상금 부대변인,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박원석 전 의원, 이석현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농어촌 지역은 버스나 지하철이 부족할 때가 많죠. 그래서 일부 어르신이 전동 스쿠터나 전동 휠체어를 이동수단으로 삼는데요. 이때 주의할 것이 차량과의 추돌 사고입니다. 비록 바퀴가 달려있긴 하지만 전동 휠체어는 차량이 아닌 보행자로 분류되죠. 따라서 차도가 아닌 인도로 다녀야 하는데요. 하지만 시골길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모호할 때가 많아서 어르신이 차량과 함께 주행하곤 합니다. 명절을 맞아 고향길에서 운전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길 위에 어르신이 있진 않은지 잘 살피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4: 안녕하세요.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에서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나만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최성철입니다. 수십 년간 익숙했던 일터를 떠나는 날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걸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것을요. 퇴직은 내 인생의 무대가 끝나는 은퇴가 아니라 진정한 나를 만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만의 길을 걸을 때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퇴직을 했고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합니다. 빛나는 황금기는 바로 여기이고 지금입니다. 퇴직은 남이 정하지만 은퇴는 내가 정합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맞아 산사문화축제가 울산에서 열립니다. 울산 청년, 청소년이 함께하는 청년문화 한마당. 이찬원, 추혁진,

0: 마이진 등과 함께하는 산사 음악회까지 10월 3일 토요일 한마음 선언 울산 지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8시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에 대만 독립 반대 입장을 촉구한 데 대해 대만 정부가 중국이 사실을 왜곡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전달하는 수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대만 외교부는 오늘 입장문에서 시 주석이 미국에서 현지 시간 24일 열린 미중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 중국이야말로 영내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당사자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중화민국 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고 대만의 주권은 대만 전체 인민에게 있다며 중국 공산당 정권은 대만 인민을 대표할 권리가 없고 대만의 미래는 오직 대만 인민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가능성에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멕시코 시티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재임하는 동안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잘 챙기도록 하겠다며 혹시라도 2030년 6월 2일을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기계체조 대표팀의 황서현 선수가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여자 평균대에서 우리 선수로는 40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예선 5위로 결선에 진출했던 황서현은 출전 선수 8명 가운데 7번째로 나와 난도 6.6의 연기를 펼치면서 최종 14.7점을 받아 14.3점을 기록한 중국 추치위안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키 133.8cm의 2009년생 황서연은 여자 도마 여서정에 이어서 이번 대회 체조대표팀의 두 번째 금메달을 따냈고 아시안게임 여자 평균대에서는 1986년 서울대회에 서선행 이후 40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집단 방해의 결정적 중심이라고 말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을 두고 한국을 향해 집단적 응징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대적연구원 강철수 실장의 글을 통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미국제안보학술회의에서 한국을 집단 방해의 결정적 중심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한국을 패권 전략 실행의 핵심 거점으로 지역 분쟁의 용병으로 활용하려는 미국의 강도적인 본색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추석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이 최대 10mm, 충청권과 전북 지역 20, 광주와 전남 내륙이 40mm 등입니다. 이정민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7: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보기만 해도 미소가 절로 나오고 마음에 위안을 주는 강아지들 좋아하시나요? 국내 연구진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강아지 영상을 15분간 시청하게 한 다음 혈압과 맥박, 스트레스 변화를 분석했더니요. 혈압과 맥박 수가 낮아지고 불안과 부정적인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고 합니다. 강아지의 귀여운 외모가 사람의 관심과 보호 본능을 자극한 결과입니다. 강아지 형성이 고혈압 치료를 대신할 수 있다? 물론 그건 아닙니다. 일시적인 긴장과 스트레스를 낮춰서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확인된 건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금쪽같은 강아지 맞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8: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9: 고수익에 원금 보장?
8: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10: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밤. 그냥 잠들기는 아쉽잖아요. 이럴 때 곁에 있는 가족들과 집에서 영화를 한 편 같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TV에서 방영해주는 추석 특선 영화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요즘엔 OTT로 언제든지 재생할 수 있어서 추석 특선 영화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꺼내보시라고 오래전 추석 특선 영화 편성표를 좀 뒤져봤는데요. 1998년 추석에는 아기 공룡 둘리, 얼음별 대모험을 TV에서 방영했다고 합니다. 둘리는 아이들도 그리고 그 시절의 아이였던 어른들도 모두 좋아하니까 2026년 추석 연휴에도 딱 어울릴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2005년 추석 연휴에 방영했던 추석 특선 영화 중에는 태극기 휘날리며가 시청률이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도 가족끼리 보면 찡한 울림이 있는 작품이죠. 그리고 2017년에 방영한 추석 특선 영화 중에는 부산행이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무서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으신가 봐요. 자, 어쨌든 방금 얘기 나온 영화들은 오당제가 끝나고 난 후에 이따가 밤에 감상하셨으면 좋겠고요. 추석 날에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026년 9월 25일 금요일 추석날 전해드리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손태진의 오늘 같은 밤이었습니다. 추석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오프닝에서는 추석 특선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어요. 예전에는 진짜 추석 특선 영화 뭐 하는지 편성포 보면서 다 표시해놓고 적어놓고 이건 챙겨봐야지 하면서 찾아봤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근데 진짜 요즘은 OTT로 언제든지 원하는 영화를 골라볼 수 있으니까 또 좋은 점도 있지만 그 뭔가 예전에 이 영화를 막 손꼽아 기다리던 그런 좀 간절함은 사라진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도 살짝 들긴 하는데 2026년 이번 추석에도 다양한 추석 특선 영화들이 예고돼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뭐 MBC는 아니지만 왕가 사는 남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던 그 영화도 방영이 된다고 하고 모든 영화를 말씀해 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찾아보시면 다양한 영화들 하니까 또 그때 그 추억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편성표 열심히 뒤지셔서 원하는 영화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당제가 끝나고 난 후에 이따가 밤에 감상해 주시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추석을 맞아서 속이 꽉 찬 송편처럼 오늘도 알찬 2시간 준비했는데요. 잠시 후에는 오랜만에 돌아온 오당제 뉴스 소개해 드릴 거고요. 3, 4부에는 역시 오랜만에 찾아와 주신 식품생명공학자 이한승 박사님과 함께 추석 음식 또 가을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추석 밥상 보고서 기대해 주시고요. 광고 듣고 오당제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이번 추석 가족의 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우리를 울리고 웃겼던 최근 오늘도 당신 편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모았습니다. 오당재 뉴스. 오당재 뉴스, 이별과 만남입니다. 작년 11월 오당재 탄생의 순간부터 화요일 코너죠. 오늘만 남의 편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지켜줬던 박지훈 변호사님이 지난 8월 마지막 주 일정상의 이유로 이별을 고하셨는데요. 잠깐만 떨어져 있다가 다시 복귀할 겁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가셨는데 벌써 오당재 잊으신 건 아니겠죠. 자, 한편 박지훈 변호사님의 뒤를 이어서 노중훈 여행 작가님이 3주 동안 차마 남의 편은 들지 못하고 열심히 사연자 편만 들다가 새로운 코너로 독립을 해서 가셨는데요. 노중훈 여행 작가님과 함께하는 오슐랭 가이드, 내일이죠. 토요일 3부에 방송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노중훈 작가님의 뒤를 이어서 이번 주에 신유진 변호사님이 오늘만 남의 편에 첫 출연해 주셨는데요. 변호사가 되기 전에 개그우먼을 꿈꿨던 이력의 소유자답게 화려한 입담을 뽐내고 가셨습니다. 특히 배우 이계인 씨를 연상케 하는 아버지 연기로 확실한 꽁트 신고식을 치렀는데요.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만 남의 편, 앞으로 고민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두 번째 오당재 뉴스, 포기는 없다 오당재입니다. 지난 9월 4일 주말은 산으로 코너에서 윤성준 기자님이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 프로그램을 듣는 사람들끼리 산에서 만났을 때 하는 인사를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서 두 가지 후보를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 후보는 우리 인생 산으로 어이 오당재, 그리고 두 번째 후보는 포기는 없다 오당재. 여기서 포인트는 손가락 다섯 개를 펼치면서 인사를 해야 한다는 점이고요. 아무튼 즉석에서 이 청취자분들의 투표를 받은 결과 오당재 산 인사 기억나시죠? 포기는 없다 오당재로 결정이 났습니다. 다수의 청취자분들이 짧아서 기억하기 좋다, 정중해서 좋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혹시 산에서 만난 등산객에게 포기는 없다 오당재라고 외쳐보신 분이 계시다면 연락 주시고요. 추석 연휴에 산에 가시는 분들 포기는 없다 오당재라고 인사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의 마지막 오당재 뉴스, 가을 먹거리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오프닝에서는 청취자 이경희님의 밤사연을 시작으로 카페 메뉴판도 또 가을 식재료도 바뀌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방송을 듣고 많은 분들이 가을마다 꼭 찾으시는 먹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의외로 생밤이 맛있다는 분들도 계셨고요. 생땅콩의 비릿한 땅콩향이 좋아서 생땅콩을 한 포기씩 뽑아서 드신다는 8698님의 문자 인상적이었어요. 밤고구마 대 호박고구마 선호 투표에서는 밤고구마가 간발의 차로 승리했었는데요. 이 밖에도 숯불오리를 추천해주신 8859님, 대방어 추천해주신 김윤희님, 보은 대추를 추천해주신 9510님의 문자는 그날 시간이 없어서 다 소개를 못해드렸는데 이제라도 여러분께 공유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3, 4부 추석 밥상 보고서에서도 가을 먹거리 얘기가 쭉 이어지니까요. 꼭 함께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오당재 뉴스였습니다.

오당재 뉴스에 이어서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듣고 왔습니다. 이번 오당재 뉴스도 정말 재밌는 소식들로 가득했죠. 이별과 만남부터 또 포기는 없다 오당재까지 그리고 가을 먹거리까지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잠시 후 3부에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추석 밥상 보고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다양한 먹거리 이야기 준비돼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0892님이 신청해 주신 박혜원의 찬바람이 불면 그리고 윤종신의 환생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올 가을 우리 달려볼까요? 달리는 즐거움에 축제의 설렘까지 2016 울산 런 페스타. 시원하게 도전하는 하프, 기분 좋게 달리는 10km,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5km까지. 달린 뒤엔 맛있는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푸짐한 경품으로 가을을 특별하게 즐겨보세요. 10월 25일 일요일 오전 8시 울산 문수국제 양궁장. 울산 MBC와 함께하는 2016 울산 런 페스타. 지금 울산 런 페스타를 검색하세요.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추석 연휴에 전해드리는 MBC 라디오 교통정보입니다.
4: 귀경길 교통량이 도심 인근까지 많이 이동한 듯합니다. 특히 수도권 주변에서는 사고도 부쩍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영동고속도로 여주분기점 3km 앞둔 지점에는 버스 사고가 있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뒤쪽으로는 갓길에 지금 고장차도 서 있어서 일대로 속도 줄입니다. 덕평에서 용인휴게소까지는 아직도 길게 밀려 있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수원나들목으로 빠져나가는 연결 램프 구간에는 역시 또 사고 처리 중이라 주변으로 밀려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서서울 요금소 광장부에도 3, 4차로에서 사고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으로 가서 남해고속도로도 아직 차량이 많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천안 쪽으로도 지금 정체 많이 된다는 점 참고하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3: 추석 연휴에 전해드리는 MBC 라디오 교통정보였습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다들 추석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그동안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추석 연휴 계획들 만나보는 시간이에요. 나의 추석은 준비돼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번 추석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만나볼게요. 0788님. 23년 차 고속버스 승무원입니다. 이번 명절에도 근무를 해야 하네요. 23년을 일했는데도 여전히 도로 정체는 면역이 안 됩니다. 유유. 아, 우리 0788님 아마 기사님이신 것 같은데 진짜 이번 추석 때 굉장히 정체 심했다고 하잖아요. 어제였나? 새벽에 출발을 해도 10시간이 넘어서 고향에 도착했다 이런 기사도 봤는데 이런 정체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을 23년이나 겪으셨다니 진짜 너무 대단하십니다. 이번 명절도 너무 고생 많으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랄게요. 3920님 이번 추석 연휴는 짧아서 그냥 집에서 푹 쉬기로 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3920님 같은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워낙 연휴가 짧다 보니까 어디 가기도 좀 그렇고 미리 집에 다녀오거나 아니면 뭐 여행도 좀 미리 다녀오는 식으로 이렇게 가시고 또 추석에는 좀 집에서 그동안 못했던 일들 집안일하고 또 근처 산책하면서 그렇게 좀 나만의 시간을 보낸다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3920님 그동안 좀 일하느라 아니면 또 공부하느라 바쁜 시간 보내셨을 것 같은데 이번 추석 맞아서 좀 충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728님 윤성준 기자님이 주말엔 산으로 시간에 소개해 주신 영화 프리솔로 봐야겠어요. 산을 좋아해서 산과 관련된 예능 영화 정말 좋아하는데 기대됩니다. 그죠. 이렇게 영화 한 편 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때 프리솔로 소개해드렸는데 산악 영화 최초로 오스카상을 받은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소개해 주셨었죠. 요세미티의 절벽을 줄 없이 맨손으로 오르는 한 등반가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 영화 보고 나면 뭔가 좀 도전도 되고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아직 못 봤지만 굉장히 재밌다고 추천해 주셨으니까 7728님 이번 연휴 동안 꼭 보셨으면 좋겠고 후기도 남겨주세요. 3649님 젠디 추석 연휴 끝나고 광주공항으로 출근하게 되었어요. 이직은 아니고 인사발령 같은 거예요. 새로운 곳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려요 하면서 문자 보내주셔서 오늘은 3649님과 전화데이트 해보겠습니다. 지금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먼저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익산에 사는 33살 김요환입니다.
0: 요환님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네, 추석은 잘 보내고 계세요?
2: 네, 저희 추석 잘 보내고 있고요. 네. 저희 가족은 이번에 전주 한옥마을에서 1박 2일 쉬고서 그 풍남 사진관에서 가족 사진도 찍고 왔어요.
0: 와, 가족 사진도 찍으시고 같이 여행하면서 이렇게 보내셨나 봐요.
2: 네.
0: 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어요?
2: 네, 저희 갈비탕 먹고 양념 갈비 먹고 짜장면 먹고 했습니다.
0: 오, 갈비탕에 양념 갈비에 짜장면까지. 근데 보내주신 문자를 보니까 우리 3649님이, 요한님이 추석 연휴 끝나면 광주공항으로 출근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네. 일 하고 계신 거예요?
2: 저는 헬기 조종하고 있어요.
0: 아, 헬기를 조종하고 계신 거예요?
2: 네.
0: 오, 그러면은 군 조종사신 거예요? 군에서.
2: 네, 저는 군 조종사입니다.
0: 그러면 군 조종사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 저는 전주에서는 잠깐 근무했고요. 네. 강원도에서는 올해 한 8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0: 오, 그럼 꽤 10년 정도 일을 하신 거네요.
2: 네.
0: 와, 이전에는 전주에서 근무를 하셨고 근무지 이제 옮기게 돼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드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2: 조금 아쉽기는 한데 지금 전주 생활, 전라도 생활이 조금 만족스러워서 그 새로운 곳에서 조금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네.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그죠. 그곳에서 또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니까 약간 기대하는 마음도 드실 것 같고, 그죠?
2: 네.
0: 이제 주말에는 혹시 뭐 할 예정이세요, 그러면?
2: 저는 주말에는 그 마지막으로 여기 전주에서 당직 근무가 하나 남아 있어서요.
0: 네.
2: 정직 서고서 그 동료들한테 인사하고서 화요일부터는 광주로 출근할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마지막 발령 전날까지도 일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2: 네.
0: 아, 같이 일했던 분들하고 정이 많이 드셨을 텐데 헤어지는 게 좀 아쉽기도 하시겠어요.
2: 네, 많이 아쉽고 그런데 뭐 나중에 또 근무하다 보면은 또 네. 얼굴 보고 만날 수 있는 분들이어서 그렇습니다.
0: 어, 괜찮으세요? 그래도?
2: 네.
0: 아, 그렇군요. 그 군 조종사로 일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 뭐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혹시 저희랑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2: 어, 저희가 하는 임무가 뭐 산불을 끄거나 그 정찰을 하거나 이런 건데요. 강원도 지역에 근무할 때 그 산불 진화 임무에 투입이 된 적이 있었는데
0: 네.
2: 그때 산불을 그 끄고서 민간 피해를 좀 덜 입히게 할 수 있어서 그때가 좀 보람찼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우리 요한님.
2: 네.
0: 어,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이 조종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2: 어, 어렸을 때도 뭐 모형 헬리콥터나 이런 거 조종하면서 좀 관심이 있었긴 했었고요.
0: 네.
2: 어, 실제로 조금 꿈을 가지게 된 거는 군 생활하면서 요 항공 그 부대 병사 생활로 근무를 했었어가지고
0: 네.
2: 이런 길이 있다라는 걸 알고서 좀 이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0: 그렇군요. 너무 멋지네요. 우리 오당제 가족분들 중에 아직 어린 학생분들도 많이 들으시거든요. 혹시 네. 요한님처럼 조종사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말? 어, 이런 거 준비하면 좋다. 이런 조언 같은 거 해주실 수 있을까요?
2: 어, 일단은 그 학교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좀 영어 공부, 회화 공부 이런 것도 병행하시면서 그 항공 쪽으로 그 헬기 조종사뿐만이 아니라
0: 네.
2: 비행기나 여객기를 몰 수 있는 더 큰 길도 있으니까 그런 전공을 좀 잘 알아보시고 그 항공 면장이라든지 라이센스 같은 거를 미리미리 공부를 하셔서 그쪽을 자격을 좀 갖춰 놓으시면은 나중에 이 길로 들어설

0: 애들은 다 영어로 어느 정도 등급을 가져야지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아, 그렇군요. 네. 진짜 도움이 많이 될 만한 이야기들 오늘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네. 요한님 혹시 이렇게 전화 연결됐으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음성 편지 한번 남겨볼게요.
0: 아, 제가 이번에 그 광주공항으로 발령이 나서 그 연고가 없는 지역이라 좀 많이 심심할 것 같은데요. 그 친구를 만들었는데 아직 제가 솔로라서 여자분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오.
0: 퇴근하고 광주공항 2층 커피베이 자주 갈 것 같은데 네. 진짜 서성 있는 남자 보이면 말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와, 아니 요한님이 약간 인상착의라도 소개해주시면 안 돼요? 진짜?
0: 제가 인상착의는 그냥 평범하게 생겼고요.
1: 네.
0: 좋아하는 이상형은 이제 그 조금 지적이고 다정한 말투를 가진 이재현 아나운서 같은 분이었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요한님. 지적이면서 다정한 말투를 가지신 우리 오당재 가족분들 중에 요한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 광주공항에 있는 카페 3층?
0: 2층이요.
1: 2층. 2층에 있는 카페로 꼭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님 새로운 근무지에서도 항상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하시길 바라겠고요. 늘 응원하고 있을게요.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 주세요.
0: 저는 그 럼블피쉬의 내 사랑 내 곁에 신청하겠습니다.
1: 내 사랑 내 곁에 꼭 요한님의 사랑도 곧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저희 추석 네. 선물로 딱 하나 남은 귀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수저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남은 추석 연휴도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희 신청해주신 럼블피쉬의 내 사랑 내 곁에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요한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통화했던 요한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였죠. 럼블피쉬의 내 사랑 내 곁에 듣고 왔습니다. 아 너무 멋진 청년일 것 같아요. 제가 전화로만 목소리로만 듣고 있지만 너무 건강하고 멋진 청년일 것 같으니까 혹시 여러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광주공항에 가실 분이 계시다. 아마 전남 광주인 것 같거든요. 그럼 2층에 있는 카페에서 우리 요한님을 꼭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인연 만나시길 그리고 또 새로운 곳에서 잘 적응하시길 계속해서 응원하고 있을게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김현수님이 신청해 주신 윤상의 한 걸음 더.

0: 저기요, 몇 층이에요?
1: 32층이요.
0: 난 280층이요.
2: 층은 달라도,
3: 층은 달라도
2: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4: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0: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5: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부탄가스의 힘 국민연료 선연료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365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젠디, 우리 앞마당에 엔젤 트럼펫 향이 너무 진해서 발길을 멈추게 하네요. 이 달콤한 향을 오당제와 함께 공유합니다.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 신청해 주셨어요. 엔젤 트럼펫이라는 꽃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게 천사의 나팔꽃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향이 달콤하고 진한 편이래요. 이 보시면 딱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나팔꽃이 약간 인사하듯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너무 예쁜 꽃인데 이게 그렇게 향이 진하군요. 우리 0365님 말씀처럼 달콤한 향이 오당제 가족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노래 전해드릴게요.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도서관 사서 서예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시간에 쫓기어 정신없이 보내시진 않으신가요? 독서는 나의 이야기가 끝나면 너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작은 안부 같습니다. 오늘은 별일 없었는지 기분은 또 왜 그런지 누군가가 오랫동안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고민 끝에 건네는 인사처럼요. 요즘처럼 바쁜 일상에서 나의 안부를 물어줄 책 한 권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한 권의 책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올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미래, 보기만 할 건가요? 2026 울산 미래 박람회. 보고

0: 움직이고 직접 경험하는 미래. 온몸으로 즐기는 AR 스포츠 파도. 울산의 하늘을 체험하는 스카이링크. 반구대 암각화 속으로. AI와 로봇을 눈앞에서. 미래는 직접 해볼 때 더 재밌으니까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현장 선착순 무료 관람.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울산공업축제장에서 만나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9시 뉴스입니다. 추석 당일인 오늘 주요 고속도로에서 계속된 귀성 차량 정체가 저녁 들어 다소 풀린 가운데 귀경길은 여전히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저녁 7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목포 3시간 40분, 대구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입니다.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5시간 20분, 울산 5시간, 목포 5시간 20분, 대구 4시간 20분, 광주 5시간, 강릉 2시간 50분입니다. 청와대는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야권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조사는 객관적으로 신속하게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월하도 흑막이 있거나 감추는 게 있거나 은폐하거나 그런 건 전혀 있을 수 없다며 위험도를 감안해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는 서로 다른 체제를 대표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양국 국민의 유대가 지속되고 있다며 미중 관계가 돈독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백악관에서 열린 시 주석을 위한 국빈 만찬에서 양국이 이어온 우호, 외교, 무역 관계의 역사를 소개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8년 전 중국의 외교 사절단이 처음 미국을 찾아 보스턴과 뉴욕, 워싱턴 DC를 찾은 일을 언급하며 오늘 밤 우리는 기업과 문화, 정부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미국 땅에서 첫 만남의 정신을 되살린다고 말했습니다. 여자 농구 대표팀이 아이치나고의 아시안게임 4강에서 중국을 꺾고 8년 만에 결승에 올랐습니다. 대표팀은 접전 끝에 중국을 85대 80으로 누르고 2019년 이후 7년 만에 중국을 꺾고 결승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이소희가 3점 슛 5개를 포함해 양팀 최다 23점을 몰아쳤고 이혜란이 22점, 강희슬이 16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기계체조 대표팀의 황서연 선수가 아이시나고의 아시안게임 여자 평균대에서 우리 선수로는 40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이 최대 10mm, 충청권과 전북 지역이 최대 20mm, 광주 전남 내륙이 최대 40mm 등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에 중부지방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이정민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3: 우리나라에는 축산물 이력 제도가 있습니다. 가축이 출생한 순간부터 판매되기까지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거죠. 아울러 바다에서 잡힌 수산물도 관련 제도가 있습니다. 2008년에 도입된 수산물 이력제인데요. 하지만 축산물과 달리 업계의 자율적인 참여에 맡기는 터라 관리 물량이 8%에 그칩니다. 그래서 최근 수산물 이력제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죠.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는 물론 불법 어업을 막는 데도 효과적이라는 건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4: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금요일 3부 스텔라작의 아름다워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5182님께서 추석에 부추 좀 부치려고 텃밭에 부추 수확하러 갑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부추는 사계절 푸르른 채소죠. 얼마나 좋으면 봄 부추는 인삼과도 바꾸지 않는다. 이런 속담도 있다고 하는데요. 가을에 먹어도 좋지 않을까요? 5182님 맛있는 부추전 해드셨길 바라고요. 잠시 후에는 이렇게 추석 음식 또 가을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추석 밥상 보고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식품생명공학자 이현승 박사님 모셔볼게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

0: 한인제약. 추석이 기다려지는 이유. 밥상 앞에 옹기종기 둘러앉아서 맛있는 밥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어서 아닐까요? 오늘 그런 시간 가지셨길 바라보면서 지금부터는 영양가 있는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추석 밥상 보고서. 특별한 날 이분이 빠질 수 없죠. 계절마다 등장하시는 오당제 밥상지킴이 식품생명공학자 이한승 박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박사님, 저희가 7월에 뵙고 네. 두 달 만인데 네. 와, 시간이 진짜 빠르네요. 벌써 두 달이 지났다니.
1: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0: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학회 때문에 좀 바쁘셨다고 들었는데.
1: 네, 저희가 한 1년 넘게 준비했던 국제학회가 있었는데 네. 지난주에 성대하게 잘 마쳤고요. 그것 때문에 좀 바빴습니다. 그래도 네. 이번 학기는 강의가 없어가지고 뭐 책도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0: 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늘이 또 추석이었는데 박사님은 네. 추석날 보통 뭐 하면서 보내세요?
1: 추석날 사실 저희는 차례를 지내진 않고요. 네. 그냥 어머님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게 전부인데 뭐 서울이기 때문에 특별히 네. 어디 가진 않고 그냥 가족들끼리 얼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0: 좋은 시간 보내실 그런 계획이시고. 자, 그러면 추석 밥상 보고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 네. 추석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음식이 아무래도 송편이잖아요.
1: 그렇죠.
0: 송편은 근데 어떻게 하다가 추석 음식이 된 거예요?
1: 사실 추석은 우리나라에 이제 추수감사절이잖아요. 네. 근데 추수감사절 그러면 사람들이 사실 미국에서 온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인가 그렇거든요.
0: 땡스기빙.
1: 사실, 네. 맞죠? 그래서 사실은 그냥 감사절이에요. 원래 처음 생길 땐 추수의 의미가 있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로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이제 밥 나라 쌀의 나라이기 때문에 햅쌀을 먹는 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쌀이 사실 풍부하기 때문에 네. 떡을 만들어 먹는 그런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햅쌀로 떡을 만들어 먹는 그게 이제 일종의 송편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수확한 그 햅쌀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뭐 밥 이외의 다른 음식으로 송편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송편 드세요?
1: 그럼요. 송편 없어서 못 먹죠.
0: 아, 역시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괜히 생겨난 게 아닌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는 정말 밥이 중요한 나라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쌀이 갖는 의미가 또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1: 그렇죠. 쌀로 만든 밥. 그래서 한국인들은 밥에 대한 뭐 인사도 있고 네. 사실 아침에 뭐 요즘엔 잘 안 합니다만 예전에는 밥 먹었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고 부모님은 맞아요. 아직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네, 뭐 밥줄이 끊긴다 밥값을 해라 그러네. 이런 밥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0: 그렇네요.
1: 근데 사실 일반인들이 그렇게 그 쌀밥을 마음껏 먹게 된 역사는 생각보다 짧아요. 우리나라에서 쌀을 기른 역사는 굉장히 긴데 네. 풍성하게 많이 먹게 된 역사는 사실 뭐 조선 그 중기에 이제 그 영조 때 정도 네. 그래서 그때 그 모내기가 처음 도입됐을 때 그 정도서부터 이제 일반인들도 그래도 쌀을 조금 더 자주 먹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아, 쌀밥을 마음껏 먹게 된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군요. 네. 더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쌀밥에 대한 어떤 그 동아시아 사람들이 특히 쌀밥에 대해서 약간 그 특별한 감정들이 있거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그 흰쌀밥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흰쌀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각기병에 심하게 걸렸던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일본의 이제 군인들을 이렇게 모집할 때 네. 뭐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 전에 메이지 유신 때 군대에 오면 쌀을 시컷 먹게 해주겠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일본 군대에서 반찬을 별로 거의 주지 않고 쌀밥을 그냥 굉장히 많이 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그 단체로 각기병에 걸려서 실제로 러일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 숫자보다 네. 각기병으로 죽은 사람들 숫자가 많을 정도로 약간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쌀밥을 쉽게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은 되게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아니 근데 흰 쌀밥을 먹으면 각기병에 걸리나요?
1: 그렇죠. 이제 흰쌀밥만 먹으면 그렇습니다.
0: 밥만 먹으면
1: 그렇죠. 일본 사람들 가끔 이 도시락이 보면은 그 우메보시라고 그래가지고 매실장아찌 하나 큰 도시락에 가운데 딱 박혀 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도시락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사람들 그거 쌀밥을 먹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뜯어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른 걸 먹지 않고 흰쌀밥을 계속 먹으면은. 그 비타민 B1 부족으로 각기병 같은 데 걸릴 위험들이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 네.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반찬을 많이 먹는 문화이기 때문에

0: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1: 아, 밥만 먹으면 그렇다는 거죠.
0: 그렇죠. 반찬도? 그것도 흰쌀밥, 현미가 아닌 흰쌀밥을 먹으면.
1: 아, 반찬도 골고루 좀 드셔야 되겠고요. 네. 다시 이제 송편 얘기로 돌아와서 송편을 찔 때 보통 솔잎을 깔잖아요.
0: 그렇죠.
1: 이름에도 소나무 송자가 들어가는데 왜 솔잎을 사용하는 건가요?
0: 그게 솔잎을 까는 이유가 이제 뭘까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뭐 문화사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요.
1: 네.
0: 첫 번째는 이제 솔잎에 약간 그 향이 좀 배게 하는 것. 흰쌀로 떡만 지으면 사실 향이 별로 안 배니까
1: 그렇죠.
0: 향미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표면에 이 솔잎이 약간 이렇게 무늬 격자 무늬 같은 걸 만들어주긴 하잖아요. 그래서
1: 네.
0: 뭐 보기에 예쁜 그런 측면도 있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마 떡이 이렇게 서로 달라붙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 실용적인 효과로 그 솔잎을 깔면 떡들이 잘 달라붙지 않으니까
1: 네.
0: 그런 효과를 노린 게 아닐까라고들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이 송편을 먹을 때 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데
0: 그렇습니다.
1: 뭐가 있나요?
0: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거는 사실 이 솔잎을 직접 채취해서 쓰는 거예요. 특히 그 가을에 방충해 약물을 갖다가 소나무에다가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약재가 주입된 나무 같은 경우는 그 솔잎에 이제 약재가 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 그럴 수 있겠다.
0: 네, 그래서 그 그냥 길에 있는 또는 산에 있는 솔잎을 따다가 송편에 바로 사용하면은 이 농약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그 있기 때문에 주의가
1: 네.
0: 필요하고요. 그래서 뭐 깨끗하게 잘 씻어서 쓰시는 게 필요한데 요즘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다른 주의사항은 역시 너무 많이 먹으면
1: 네.
0: 살이 좀 찔 수 있다라는 걸 좀 걱정할 필요가 있죠.
1: 그렇죠. 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송편의 칼로리를 걱정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0: 그렇죠. 그 송편에 이제 소를 넣지 않습니까 안에다가.
1: 네.
0: 근데 여기다가 이제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깨파와 콩파로 나누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깨는 이제 거기 설탕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깨가 또 지방이 많은 식물이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깨 송편은 100g당 한 224kcal 정도 되고 콩은 그거보다 조금 적어서 한 이제 190kcal 정도 되는데 이게 송편 한 대여섯 개 먹으면은 밥 한 공기랑 거의 비슷해요.
1: 그래서 그렇네요.
0: 예, 그래서 밥을 충분히 많이 먹고 배부르고 후식으로 송편을 먹는다 그러면 이제 좀 과하게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 뭐 위험까지라는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럴 수 있으니까
1: 네.
0: 살짝 주의가 필요하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네요. 송편이 또 크기가 작다 보니까 진짜 간식처럼 막 먹을 때가 있는데
0: 그렇죠.
1: 생각보다 칼로리가 높네요.
0: 그렇죠.
1: 박사님은 어떠세요? 깨송편, 콩송편 중에 어느 쪽을 선호하시나요?
0: 지금은 뭐 뭐든지 주시면 잘 먹는데
1: 네.
0: 어렸을 때 누구나 다 깨를 좋아하지 않나요?
1: 맞아요.
0: 단맛을 좋아하기
1: 그쵸.
0: 때문에. 그런데 뭐 지금 나이 들고 나서는 콩도 맛있어진 것 같아요.
1: 오 그렇군요. 저도 깨송편 좋아하는데 제가 이런 거 궁금하거든요. 다들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여기 깨송편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오 네 명. 콩송편 둘 다 싫으세요? 오, 우리 혜영 작가님은 모시송편을 더 좋아하신다고.
0: 아, 그러시군요. 역시.
1: 오, 고급 입맛하시네요. 그죠?
0: 네.
1: 자, 송편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명절에 전을 안 부치면 뭔가 명절 기분이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0: 네.
1: 전이나 부침개도 칼로리가 꽤 높죠?
0: 그렇죠. 일단 뭐 기름으로 지지기 때문에 기름이 많으면 칼로리는 높은 거니까요.
1: 네.
0: 그리고 보통 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뭐 전분, 달걀 이런 옷 같은 걸 또 입히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칼로리를 걱정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특히 이제 기름으로 우리 지지는 거는 사실 튀김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1: 네.
0: 이것도 일종의 튀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튀김이라는 거는 그 팔팔 끓는 기름에다가 이렇게 푹 넣어서 하는 그 딥프라잉이라고 하는데
1: 네.
0: 전을 부치거나 하는 거는 사실 쉘로우 프라잉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비슷한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을 맛있게 부치려면은 기름을 충분히 써야 되지만
1: 맞아.
0: 근데 이제 기름을 넉넉히 쓰면 맛은 좋고 바삭바삭해지기도 하고 고소한데 칼로리가 높아지는 건 어쩔 수가 없겠죠.
1: 네. 그 예전에 그 제주도 같은 경우에 차례상에 네. 카스테라나 롤케이크 같은 빵을 올린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0: 그렇죠.
1: 지역마다 좀 올라가는 음식이 다른가 봐요.
0: 그 뭐 제사상 또는 차례상 이런 게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구하기 쉽고 가장 좀 귀한 거를 올리는 그런 그 측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 카스테라 올린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되게 흥미로웠는데
1: 네네.
0: 제주가 이제 섬이니까 거기가 이제 벼농사가 좀 어려워서 쌀이 좀 귀하고 그래서 뭐 보리나 밀 같은 걸로 만든 빵 같은 것들도

0: 오히려 쌀보다 네. 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먹기가 쉬웠던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리고 또 뭐 그 일제 강점기 이후에 이제 제주에 네. 그 카스테라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고급 음식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그래서 그 대접받고 약간 아. 차례상에 오르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근데 사실 이게 지역마다 이제 그런 차례상에 오르는 음식들이 조금씩 다른데.
1: 달라요?
0: 네. 아. 경상도에 가면 그 상어고기. 오. 요즘 부산이 상어로 핫하던데.
1: 네, 맞아요.
0: 상어고기 오르는 데들도 있고 오. 뭐 저기 문어 같은 데 올리는 데도 있고.
1: 아, 문어. 네.
0: 전라도에는 또 뭐 홍어나 낙지 같은 거를 올리기도 하고 강원도에는 뭐 감자나 메밀 같은 거를 올리기도 한다니까 사실은 네. 어떤 지역에서 그 귀한 것들이 뭐 차례상에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귀한 음식 올리다 보니까 카스테라 같은 빵도 올라가게 된 거군요.
0: 네.
1: 근데 빵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희 청취자분 중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술빵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0: 네.
1: 근데 늘 궁금했어요, 박사님. 술빵은 대체 왜 이름이 술빵인 것인가? 먹으면 혹시 취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0: 네. 근데 원칙적으로 지금 팔고 있는 빵들은 사실은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네.
0: 원칙적으로 술빵은 그 이제 보통 빵을 만들 때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부풀리잖아요.
1: 네.
0: 이스트가 효모인데 그 막걸리를 넣으면은 막걸리 효모가 들어 있으니까 이게 부푼다라는 걸 예전 선조들이 알았던 거죠. 옛날 사람들이
1: 네.
0: 그래서 빵에다가 그 빵을 부풀리기 위해서 우리 시판된 그 건조 동결 건조된 이스트 말고 그냥 막걸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부풀려서 만든 빵이 사실은 그래서 술빵이 되는 거고요.
1: 오.
0: 뭐 어차피 빵을 만드는 빵 효모나 막걸리를 만들 때 쓰는 그 알코올 발효 효모나 거의 같은 종입니다.
1: 아,
0: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걸 넣어도 사실은 빵이 부풀게 돼 있는데 빵을 굽다 보면 사실 알코올 성분들은 거의 다 날아가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뭐 술빵이라고 알코올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약간의 그 술의 향 같은 게 이제 좀 남아있어서 약간 일반 빵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느낌이 나는 게 아마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고속도로 휴게소가 또 명절이 대목인데
0: 그렇죠.
1: 이번 추석에 술빵 대박 나셨길 바라겠고요. 박사님 또 가을은 청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0: 네.
1: 마비가 말이 살찐다는 뜻인데 왜 덩달아 사람도 같이 살이 찌는 걸까요?
0: 이게 저도 사실은 이제 예전서부터 방송하면서 이런 논문을 찾아보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찾아봤거든요.
1: 네.
0: 근데 실제로 계절에 따라서 사람들의 몸무게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한 연구들이 꽤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근데 그 여름에는 사람들이 약간 운동량이 좀 많습니다.
1: 여름에요?
0: 네. 그리고 겨울로 갈수록 사람들이 운동을 덜 하게 돼요. 추우면은
1: 그렇죠.
0: 약간 가만히 있고
1: 그렇죠.
0: 그리고 먹는 게 좀 늘어나요. 그래서 실제로 뭐 청고마비는 원래 그 뭐 두보의 할아버지인가가 이렇게 지은 그 시에서 나온 구절이긴 하지만
1: 네.
0: 가을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살이 찌는 경우들이 논문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다만 이제 그게 엄청나게 살이 많이 찐다거나
1: 네.
0: 그런 건 아니고 논문에 보면은 그 평균적인 그 체중 변화가 한 0.5kg 정도니까 뭐 이렇게 크게 많이 찌는 건 아닙니다.
1: 아.
0: 하지만 이제 그래서 뭐 가을이 되면 무조건 살 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1: 네.
0: 이제 가을서부터 겨울이 가는 동안에 먹는 양이 조금씩 늘고 움직임이 좀 줄어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체중이 좀 증가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왜 먹는 양이 늘어나는 걸까요? 맛있는 음식이 많아져서.
0: 그렇죠. 가을은 사실 굉장히 수확을 많이 하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뭐 과일도 하고 곡식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1: 네.
0: 사실 봄에는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제 사계절이 확실한 나라는 봄에는 먹을 게 없어서 보릿고개 막 이런 게 있는 반면
1: 네.
0: 가을에는 먹을 게 많아지기 때문에
1: 아.
0: 먹는 양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1: 방금 말씀하신 또 가을 과일 얘기를 또 해보면
0: 네.
1: 가을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풍성한 과일을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0: 네.
1: 얼마 전에도 소개해드렸는데 요즘 무화과가 제철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무화과가 지금처럼 흔한 과일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많아진 건가요?
0: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무화과를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주변에
1: 네.
0: 어렸을 때 무화과 드셔보셨어요? 그래서 먹었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저 경남이나
1: 오오.
0: 또는 전라남도 쪽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무화과는 사실은 이게 성경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그 과일이고
1: 네.
0: 그 특히 지중해 쪽에 많이 자라는 그런 과일들인데 이게 뭐 동의보감 같은 데도 기록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 일제시대 때 그 남쪽 지방에다가 이제 좀 심었었는데
1: 네.
0: 그래서 전남 영암이나 이런 데들이 이제 그 무화과로

0: 되게 유명한데 요즘에 이게 날이 따뜻해지면서 무화과가 점점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1: 아, 그래서
0: 사실 저희 어머님 마당에 어머님 댁 마당에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1: 네.
0: 그 무화과가 저희가 따먹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1: 서울에.
0: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기후 변화에 의해서 점점 따뜻해지면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더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1: 네.
0: 그리고 이게 무화과 유통 기한이 좀 짧은데
1: 아.
0: 이게 최근에 유통 환경들이 이렇게 좋아지면서 소셜 미디어나 이런 데서 되게 그 많이 보이고 무화과철이다. 예전에는 추석 때 무화과 얘기 거의 안 했는데
1: 그러니까.
0: 요즘은 무화과가 아주 유명한 과일이 그렇게 된 거죠.
1: 맞아요. 근데 무화과가 굉장히 친숙해지면서 무화과 네. 향수까지도 인기 정도라고 하는데
0: 네.
1: 근데 이름이 되게 독특하죠. 무화과. 꽃이 없는 과일이라는 뜻이잖아요.
0: 네.
1: 정말 그럼 꽃이 없나요?
0: 근데 사실 우리가 먹는 무화과에 그 무화과를 이렇게 반으로 딱 잘라보시면 안쪽에 약간 돌기 같은 것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1: 많죠, 네.
0: 그게 꽃입니다.
1: 아, 그래요?
0: 그래서 무화과 이름만 들으면은 꽃이 없는 과일, 무화과 이럴 것 같지만
1: 네.
0: 사실은 그 과육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그 부분이 꽃이고요. 꽃 받침이 꽃을 이렇게 둘러싸버린 거. 라고 보시면
1: 그럼
0: 돼요.
1: 우리가 꽃을 먹는 거예요?
0: 그렇죠. 우리가 꽃을 먹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1: 네, 열매를 먹는 게 아니고 꽃을 먹는 거였군요.
0: 네.
1: 오, 신기한데요. 근데 박사님 무화과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고 후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던데
0: 네.
1: 진짜 소화가 잘 되나요?
0: 그거는 약간 이제 무화과 속에 피신이라고 하는 그 성분이 있는데
1: 네.
0: 이 성분이 식품학적으로는 되게 유명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파인애플의 뭐 브로멜라인 그리고 파파의 파파인 그리고 무화과의 그 피신 이런 것들이 소위 그 고기를 연화시킬 때 쓰는
1: 그러니까 네.
0: 우리 소위 말해서 고기 재일 때
1: 그쵸.
0: 부드러워지라고 쓰는 그 육연화제라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쓸 정도로 그 고기를 분해를 잘하는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화과가 그런 뭐 소화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소화에 이제 도움이 되는 무화과. 무화과도 도움이 되지만 음악도 또 소화에 효과가 있는데요.
0: 네.
1: 저희 잠시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소화 좀 시켜볼게요. 스팅의 Fields of Gold 듣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맞아 선사문화축제가 10월 3일 울산에서 열립니다. 카이크루, 길대호, 최예림 밴드 등의 울산 청년, 청소년이 함께하는 청년 문화 한마당, 내 안의 주인공을 찾는 여행을 시작으로 가을밤을 더욱 뜨겁게 달굴 한마음 울산을 품다 선사음악회까지 이찬원, 추혁진, 김미령, 마이진 등과 합창단이 함께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합니다. 10월 3일 토요일 선사문화축제가 펼쳐지는 한마음 선언 울산 지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추석 연휴에 전해드리는 MBC 라디오 교통정보입니다.
3: 서울은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비가 내리고 있는 중부지방도 밤사이에 그치겠는데요. 남부지방은 내일 낮까지 그리고 제주는 일요일까지 비가 조금 더 오겠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내일은 하늘이 차차 개겠는데요. 낮 기온 다시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18도로 오늘보다 아침은 춥겠지만 낮 기온은 27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여전히 비가 내리면서 광주와 부산의 낮 기온이 25도 폭으로 선선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아직 밀리는 곳들 많은데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줄포나들목 쪽에 승용차 단독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고 군산에서 동서천 그리고 당진부터 포승분기점까지는 15km 여전히 길게 밀립니다. 신채입니다.
2: 추석 연휴에 전해드리는 MBC 라디오 교통정보였습니다.
4: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추석날 함께하고 있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 시작했습니다. 식품생명공학자 이한승 박사님 모시고 추석 밥상 보고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앞에서 무화과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이번에는 가을을 대표하는 대추 이야기 해볼게요. 대추, 달달해서 간식으로도 좋고 추석에도 차례상에도 꼭 올라가는 과일 중에 하나잖아요.
5: 네. 대추가 요즘 이제 딸 때죠. 사실 저희 어머니 댁 마당에 대추도 있어요. 대추도 하나 있는데.
4: 무화과에 대추까지. 네.
5: 대추를 한자어로 목밀이라고도 불러요. 목밀. 이 밀자가 꿀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나무에 나는 꿀이다라는 말할 정도로 사실 되게 단맛이 강한. 네. 그래서 생대추의 당 함유량이 한 2, 30% 되거든요.
4: 진짜.
5: 건대추는 50%, 60% 막 이렇게 됩니다. 와. 저희 어머니가 당뇨이신데. 네. 저녁 드시고 대추를 드시고 혈당을 드시면 혈당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우리가 저녁 때는 대추를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 당 함량이 높고 그래서 달달하고 맛있죠.
4: 근데 생긴 거는 그렇게 당이 없어 보이는데 신기하네요.
5: 그렇죠.
4: 차례상에 대추가 가장 앞에 오르는 데 이유가 있다면서요.
5: 이건 사실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차례를 올릴 때 조율이시 조가 이게 대추거든요.
4: 네.
5: 그래서 뭐 대추는 씨가 하나라서 임금을 상징하고 그다음에 그 밤율은 하나의 그 껍질에 밤이 세 개 정도 들어가니까 네. 뭐 삼정승을 상징하고 배는 씨가 여섯 개라서 뭐 저기 육조판서를 상징하고 뭐 감은 뭐 여덟 개라서 무슨 뭐 조선 팔도를 상징한다. 뭐 이런 그 속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과거의 책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네. 민간에서의 그냥 속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이제 대추가 제일 앞에 오는 네. 되게 중요한 그 과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보통 이제 결혼할 때 폐벽할 때 이렇게 시어머니가 막 예전에 던져주시고 하는 게
4: 네.
5: 그 다산과 자손 번창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과일이라고 볼 수 있죠.
4: 아, 대추가 또 노화 방지에 좋다는 얘기도 있던데 맞나요?
5: 그 과거서부터 이제 대추를 보고도 안 먹으면 뭐 늙는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노화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들이 좀 있었고 실제로 이제 비타민 C 함량도 좀 높고 그리고 그 안에 그 트리털피노이드라고 하는 성분들이 뭐 항염증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도 있고
4: 네.
5: 찾아보면 전통적으로 대추 달인물을 불면증 해소 같은 데 좋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4: 대추물.
5: 그래서 실제로 연구한 것들도 있는데 뭐 어떤 성분들이 조금 이제 그 우리 GABA라고 하는 우리 뇌에

0: 어떤 그 수면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과 서로 연관이 된다라는 그런 그 논문들도 찾아보면 조금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말린 대추는 원래 말리면은 무조건 수분이 줄어들고
1: 네.
0: 영양소가 다 농축이 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간식으로 말린 대추 같은 거 많이 먹으면
1: 네.
0: 사실 뭐 몸에 좋은 성분들도 많이 먹게 되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혈당이나 이런 것들이 확 올라갈 수 있거나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적당히 역시나 네. 드셔야 되겠고요. 가을하면 또 감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호랑이가 네. 온다고 해도 그치지 않던 아이의 울음이 곡감 때문에
0: 그렇죠.
1: 그쳤다. 이런 전래동화도 있을 만큼 우리에게 또 친숙한 과일이잖아요.
0: 네. 감은 사실은 서양이나 이런 데 가면 사실 보기 좀 어려운데 이게 동북아시아를 약간 대표하는 과일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우리나라 기록으로는 뭐 고려시대에서부터 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고 감이 또 연평균 기온이 한 11에서 15도 정도 돼야지 좀 잘 자라고
1: 네.
0: 영하로 너무 내려가면 동해를 입기 때문에 그래서 남부지방에서 주로 재배하죠. 그래서
1: 네.
0: 뭐 감으로 유명한 곳 뭐 상주, 청도, 진영 이런 데들이 이제 남부지방인 이유가 감이 잘 자라는 온도가 거기에 잘 맞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1: 아, 근데 단감 같은 경우에는 네. 일제강점기 때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0: 사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감은 떫은 감 또는 뭐 땡감 이런 식으로 불러가지고
1: 네.
0: 그거는 이제 딴 다음에 약간 후숙을 해서 소위 홍시를 만들어서 먹거나 그다음에 아니면 말려서 곶감을 만드는 거고요.
1: 네.
0: 단감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이제 경남 진영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처음 그 재배를 시작한 그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1: 네.
0: 단감 품종들은 이제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다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1: 네. 근데 떫은 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못 먹으니까 홍시나 곶감으로 만들어서 먹는데
0: 네.
1: 떫은 맛을 어떻게 없애는 거예요?
0: 이게 떫은 맛 이 왜 나는가 하면은 그 수용성 탄닌이라서 탄닌이라는 성분은 아마 좀 들어보셨을지
1: 네.
0: 모르는데 약간 진짜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데
1: 그쵸.
0: 이게 수용성이라는 게 물에 녹아서 우리 혀의 그 미뢰를 자극하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요거를 이제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냥 가만히 놔둬도 제거가 됩니다. 따뜻한 온도에 놔둬도 제거가 되고
1: 네.
0: 속성으로 하고 싶으면은 알코올을 옆에다 놔둬도 제거가 되고요. 예전에는 뭐 소주 같은 걸 옆에다 두시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
1: 아.
0: 그래서 요 떫은 맛을 내는 수용성 탄닌을 이제 불용성. 그러니까 이게 아세트알데하이드 같은 물질이랑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분자량이 커지면은 사실 그 물에 안 녹게 되거든요.
1: 네.
0: 그러면은 우리가 떫은 맛을 못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소위 탈삽이라고 하는데 집에서는 사실 사과 같은 거를 옆에다 두셔도 사과에서 이 에틸렌 가스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떫은 맛을 좀 빨리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1: 네. 뭔가 굉장히 과학적이네요.
0: 네.
1: 감을 또 많이 먹으면 변비에 걸린다 이런 말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0: 네.
1: 이게 또 탄닌 성분 때문인가요?
0: 그렇죠. 이거는 이제 사실 떫은 감을 많이 먹었을 때는 변비의 위험이 조금 있는데
1: 네.
0: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탈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떫은 맛이 사라지는 홍시나 뭐 곶감 같은 거는 탄닌이 불용성으로 변했기 때문에 변비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되고요.
1: 아, 그래요?
0: 오히려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까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이제 불용성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1: 네.
0: 그래서 약간 떫은 거를 먹으면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약간 제거하는 그런 뭐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뭐 숙취해소에 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직까지 그런 걸로 특별히 실험을 많이 해봤다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는 곶감도 완전히 말린 것보다는 반건시가 훨씬 많아진 것 같거든요.
0: 그렇죠.
1: 예전에는 막 흰 가루 묻어있는 곶감이 훨씬 많았었잖아요.
0: 그렇죠. 조금 더 딱딱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반건시가 이제 먹기도 편하고
1: 맛있죠.
0: 그렇죠. 단맛도 훨씬 더 좀 강한 것 같고
1: 그렇죠.
0: 이래서 그런데 사실은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겉에 흰 가루가 당분이에요. 그래서
1: 아.
0: 포도당이랑 과당인 당분이라서 당분이 가루로 이미 빠져나와 버린 겁니다.
1: 저절로.
0: 네. 오. 그래서 당분이 빠져나와서 그거를 사람들이 자꾸 곰팡이나 이런 거는 아, 라고 생각하시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1: 네네.
0: 자꾸 털고 드시면은 단맛이 좀 적어지는 거죠. 대신 이제 곶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반건시가 아닌 그냥 곶감은 이 수분이 많이 진짜 빠졌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칼로리가 100g당 한 237kcal 정도 되니까
1: 많이 나가네요.
0: 감 세 개 먹기는 어려워도 곶감 세 개 먹는 건 눈 깜짝이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네, 그래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1: 네, 감에 또 비타민 C가 많다는 얘기도 있던데 진짠가요? 네.
0: 실제로 감에 비타민 C 많다는 얘기가 뭐 너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좀 꽤 있는데
1: 네.
0: 사실 이때 나오는 데이터는 미국식 감입니다.
1: 아.
0: 그래서 우리나라 품종 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감은 품종에 따라서 비타민C가 차이가 좀 큰데 우리가 흔히 먹는 감들은 이제 비타민

0: 성분인 베타카로틴이나 뭐 아니면 그 비타민 A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네. 성분들이 다른 뭐 눈 건강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1: 아, 그럼 눈 건강에 좋은 거네요, 감은. 안구 건조증이 좀 심해지는 가을인데 좀 챙겨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요즘 시장에 나가보면 사과랑 배도 많이 나와 있는데 네. 두 과일이 매력이 참 다르죠.
0: 그렇죠.
1: 근데 또 먹다 보면 더 달게 느껴지는 건 배 쪽인 것 같기도 하고
0: 그렇죠.
1: 어떤가요?
0: 배가 확실히 달지 않습니까?
1: 어.
0: 그런데 당 함량을 따져보면 어느 게 더 많을까요?
1: 사과가 더 많아요?
0: 그렇습니다.
1: 오.
0: 근데 사과가 100g당 한 15g 네. 정도로 배는 한 10g 정도거든요.
1: 아, 큰 차이는 없지만.
0: 네. 그래서 사과가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 더 많은 거죠. 근데 배가 더 달게 느껴지는 이유는
1: 네.
0: 배는 이제 약간 신맛을 내는 그 유기산 성분이 적어서 단맛이 상대적으로 약간 그 도드라지는 그런 특징이
1: 아.
0: 있고요. 수분이 좀 많아서 청량감도 있고.
1: 맞아요.
0: 그리고 배는 이 석쇠포라고 하는 되게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단맛이 좀 더 이렇게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1: 석쇠포는 처음 들어보는데 석쇠포가 네. 뭔가요?
0: 사실 배를 이렇게 드시다 보면 약간 까끌까끌한 그 뭐
1: 네.
0: 돌을 씹는다는 표현은 좀 애매하지만
1: 표면이 약간
0: 네, 그런 게 좀 있죠.
1: 맞아요.
0: 근데 그게 사실은 이게 이제 목질화된 그 섬유소로 이루어진 그 단단한 세포인데 이게 보통 과일은 그런 건 씨 주변에만 있거든요.
1: 네.
0: 근데 배는 이게 과육에 골고루 퍼져 있고 껍질에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요게 요 안에 당분들이 있다가 요게 터지면서 과즙이 이렇게 한꺼번에 터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혀에서 좀 더 달게 느껴지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1: 네.
0: 석쇠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식이섬유 함량이 이제 100g당 한 3.1g 정도로 껍질간 사과보다 오히려 더 높은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1: 그 저는 어렸을 때도 그렇고 목이나 기관지 안 좋을 때 배즙 이렇게
0: 네,
1: 많이 마셨거든요. 그 아버지가 막 배를 오랫동안 이렇게 하셔 뭐지 그 배 다려가지고 만드는
0: 아, 그렇죠.
1: 그런 배즙을 만들어 주셨었는데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나요?
0: 그런 연구들이 좀 있는데요. 실제로 그 기관지 염증 줄여주는 그 루티올린이라는 성분이 좀 유명한 성분이 하나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논문들도 몇 편이 있는데 배 추출물을 뭐 성인들한테 섭취시켰을 때 그 배 추출물에서 이뮤노글로불린 E라든지 뭐 TNF-알파라든지 이런 저기 염증 또는 기관지 관련된 그런 지표들이 개선됐다라는
1: 네.
0: 연구들도 있고 또 이걸 동물 실험을 했을 때 천식 유발 인자 같은 것들이 감소했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아마 방송국에서도 사실은 목을 아끼셔야 되는 분들이 자주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근거가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1: 아, 그렇군요. 근데 배랑 사과를 같이 보관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거 진짠가요?
0: 아까 감을 그 홍시로 만들 때 네, 네. 사과를 옆에다 놓으면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그 사과 같은 데 에틸렌 가스가 굉장히 잘 나오는 그 과일인데
1: 아 진짜.
0: 네, 배랑 함께 두면은 그 배가 좀 더 빨리 이렇게 물러질 수 있습니다.
1: 어, 근데 그렇구나.
0: 오래 두시면 그런 거지. 사실 뭐 이렇게 냉장고에 하루 이틀 두셔 가지고 뭐 이렇게 배가 갑자기 물러지거나 이러지는 않는데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오래 두면은 약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뭐 약간 생활의 지혜 같은 데서 좀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죠.
1: 그렇네요. 배랑 사과는 따로 좀 보관을 하는 게 좋겠네요.
0: 네.
1: 자, 그러면 이제 해산물 이야기도 좀 해 볼게요.
0: 네.
1: 봄 조개, 가을 낙지라는 말이 있는데
0: 네.
1: 낙지는 왜 가을이 제철인가요?
0: 사실 낙지가 가을이 제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낙지가 봄에 산란을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산란이 끝난 다음서부터 살이 조금씩 찌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이제 살이 어느 정도 우리가 먹기 딱 좋게 살이 올랐다. 그래서 보통 10월쯤 되면 이제 뭐 살이 가장 잘 오른 그래서 가을에 낙지가 이제 유명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1: 네.
0: 사실 뭐 쭈꾸미 같은 경우도 봄이 제철이라고도 하고 가을이 제철이라고도 하는데
1: 네.
0: 사실 봄 쭈꾸미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산란하기 전에가 이제 괜찮다 맛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초여름에 산란하고 그 다음에 쭈꾸미도 막 자라가지고 요즘 쭈꾸미는 낚시를 잡는 철이에요.
1: 아~
0: 그래서 뭐 쭈꾸미도 사실은 가을에
1: 네.
0: 낙지와 함께 이렇게 그 유명한 그 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 아 저희 청취자분들도 요즘에 쭈꾸미 문자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0: 네.
1: 근데 낙지 같은 경우에 영양학적으로 어떤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지 좀 궁금해요.
0: 뭐 낙지, 오징어, 쭈꾸미 이런 얘기 나오면은 타우린 얘기가 빠지지 않는데요.
1: 타우린.
0: 뭐 타우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무슨 네. 자양강장제 이런 데
1: 맞아요.
0: 많이 들어있는 성분으로 나왔는데 사실 타우린이 이게 그 심장 기능 강화라든지 뭐 간의 해독 작용을 좀 도와준다든지 뭐 해장에도 도움이 된다.

0: 된다든지 뭐 피로 회복에 효과적이다. 이래 가지고 이 낙지나 이런 그 소위 두 종류라고 하는 이런 그 생물체에 많이 있는 물질이고
1: 네.
0: 그리고 이제 단백질 섭취에 낙지가 굉장히 좋고 비타민 B2, 칼슘 이런 것도 풍부한 편에 속합니다.
1: 오, 좋은 게 많이 들어있네요.
0: 네.
1: 가을 하면 또 전어 꼭 그렇죠. 먹어야 되잖아요. 가을 전어 머리엔 참깨가 서말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그만큼 네. 고소하다는 뜻이겠죠?
0: 그렇죠. 전어가 이제 기름이 많은 생선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기름지고 맛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뭐 값을 따지지 않고 사서 돈 전자 전어다 이런 얘기 있는데 사실 네. 이 전어의 그 어원도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아무튼 뭐 자산어보 같은 데도 보면은 전어에 대해서 이제 기름이 많고 되게 달콤하다 이런 기록들이 있죠.
1: 네. 그 전어는 그럼 왜 가을이 제철인지 궁금한데
0: 사실 우리나라에서 생선이 제철이라는 거는 네. 첫 번째는 많이 잡히는 철이 제철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 그렇겠네요.
0: 그래서 어떨 때는 산란하기 전이 맛있다고 그러고 어떨 때는 산란한 다음이 맛있다고 그러는 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잡히는 철이 이제 그때인데
1: 네.
0: 그 전어도 역시 이제 봄부터 여름까지 산란을 마친 다음에 이제 지금 살이 찌고 가을이 되면 지방 함량이 봄보다 한 3배 이상 높아집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전어는 이제 이 고소한 맛, 지방의 고소한 맛 때문에 가을에 전어가 맛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1: 그래서 전어가 진짜 가을에 제일 맛있는 게 맞는지 이런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0: 그렇죠. 뭐 전어의 그 저기 산란 성기가 이제 4월에서 5월이니까 네. 엄밀히 따지면 산란 직전인 겨울이나 초봄이 더 맛있다 이런 주장들도 있고요.
1: 네.
0: 이제 전어를 이렇게 초가을에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가을이 되면 전어를 먹어야지 이러고 초가을에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1: 지금쯤.
0: 네. 네. 근데 오히려 11월쯤이나 이렇게 늦가을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 뭐 제철이다 이거를 딱 언제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1: 네.
0: 제 생각도 늦가을 쪽이 오히려 더 괜찮지 않을까.
1: 아 조금 더 있다가 먹어야겠네요 그러면.
0: 그렇죠. 하지만 보통은 이제 제철이 점점점 빨라지고 모든 제철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1: 맞아요.
0: 이게 제철 음식을 처음에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1: 네. 네.
0: 맛을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11월에 먹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그렇군요. 그리고 전어 같은 경우에 뼈째로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0: 그렇죠.
1: 실제로 영양이 더 풍부한가요?
0: 영양이 풍부하다기보다는 뼈째 썰어서 먹으면 칼슘 섭취에 좀 도움이 많이 되니까
1: 네.
0: 사실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한 11월쯤 가면은 뼈가 네. 점점 굵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또 뼈채 먹기가 사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1: 왜 굵어져요? 더 많이 크니까?
0: 그렇죠. 전어가 자라니까.
1: 네.
0: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전어 그냥 회만 놓고 보면은 100g당 칼슘 함량이 한 210mg 정도로 우유의 한 2배,
1: 네.
0: 고등어의 한 7배 이렇게 이 뼈채 먹으면은 네. 그만큼 칼슘 섭취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전어는 이제 뼈채 먹는 경우가 많아서 좋다. 이렇게 영양이 풍부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1: 자, 오늘 추석 음식과 가을이 제철인 음식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만나봤는데요. 박사님 마지막으로 또 덧붙여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고요.
0: 제가 사실은 방송을 예전서부터 하면서 요즘은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돼서 비만이 걱정이다.
1: 네.
0: 살찌는 게 걱정이다 이랬는데 최근에 어떤 책을 봤는데
1: 네.
0: 사실 우리나라에 그렇게 꼭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다.
1: 그렇죠.
0: 추석이나 이럴 때 되게 네. 힘들고 어렵게 그 지내시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책을 읽고
1: 네.
0: 제가 좀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석은 항상 풍성하고 좋은 철이지만 또 우리 주변에 약간 이렇게 힘들고 소외된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좀 생각하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늘 이렇게 마무리를 따뜻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유익한 말씀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이제 겨울에 뵙는 건가요?
0: 그러게요. 그럼 PD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 겨울에 또 뵙기를 바라면서 추석에도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한승 박사님과 여기서 이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남은 추석 연휴도 즐겁게 보내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이한승 박사님 보내드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권진원의 살다 보면.

0: 저기요, 몇 층이에요?
1: 32층이요.
0: 난 280층이요.
2: 층은 달라도,
3: 층은 달라도
2: 고민은 하나. 더는 같이, 더는 선택.
4: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0: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5: 3, 2, 1, fire.
6: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7: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8: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9: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8: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9: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8: 제조원
10: 현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은 이한승 박사님과 함께 한 시간 동안 추석 밥상 보고서로 추석 음식 또 가을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냥 사실 평소에 먹기만 했는데 이렇게 음식들에 대해서 자세히 또 배워보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라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자, 여러분 천문학적으로 가장 둥근 보름달이 되는 시각이 이틀 뒤인 27일 그러니까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 49분이라고 합니다. 구름 사이로라도 예쁜 달 만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끝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끝곡은 이승윤의 달이 참 예쁘다고 듣겠습니다. 저는 토요일인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올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권학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우울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신호이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울증은 기분이 잠시 가라앉는 것과 달리 2주 이상 우울한 기분과 의욕 저하, 수면과 식욕의 변화 등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작은 변화를 살피고 규칙적인 생활과 가벼운 운동,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같은 작은 실천이 우울 예방의 시작입니다. 혼자 견디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돌보는 오늘의 작은 실천이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표준 FM 97.5

0: 메가헤르츠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0시를 알려 드립니다.
1: MBC 10시 뉴스입니다. 5회 연속 아시안게임 정상에 도전하는 야구대표팀이 실업야구 선수로만 구성된 일본에 완패했습니다. 류지안 감독이 이끄는 야구대표팀은 일본 선발 투수 히구치 신을 상대로 7이닝 동안 4안타 무득점에 그치며 0-5로 완패했습니다. 조별리그에서 대만에 거둔 1승을 합쳐 슈퍼라운드 전적 1승 1패가 된 대표팀은 내일 중국에 승리하면 자력으로 2승 1패로 결승에 진출합니다.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와의 3자 회담 장소로 아랍에미리트를 제안했다고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날짜에 대한 미국의 제안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3자 회담이 가을에 열리기를 원한다면서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 튀르키예를 후보지로 거론했고 러시아도 회담 장소로 아랍에미리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10월 회담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한 야권의 비판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에 국민의힘이 북한 포로 입국 발표를 왜 숨겼는지 실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국정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정권과 집권자의 이익이나 인기를 위해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송환 사실을 숨겼다고 비판한 야권을 겨냥해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든 누군가 죽어나가든 국익이 손상되든 개의치 않고 성과를 생색내느라 포로 송환 사실을 징치고 춤추며 온 세상에 광고했을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비공개 노력이 이해가 안 될 뿐 아니라 심지어 뭔가 문제될 게 있나 싶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는 서로 다른 체제를 대표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양국 국민의 유대가 지속되고 있다며 미중 관계가 돈독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백악관에서 열린 시 주석을 위한 국빈 만찬에서 양국이 이어온 우호, 외교, 무역관계의 역사를 소개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8년 전 중국의 외교 사절단이 처음 미국을 찾아 보스턴과 뉴욕, 워싱턴 DC를 찾은 일을 언급하며 오늘 밤 우리는 기업과 문화, 정부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미국 땅에서 첫 만남의 정신을 되살린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이 최대 10mm, 충청권과 전북 지역이 20mm,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이 최대 40mm 등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에 중부지방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0도가 예상됩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보기만 해도 미소가 절로 나오고 마음에 위안을 주는 강아지들 좋아하시나요? 국내 연구진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강아지 영상을 15분간 시청하게 한 다음 혈압과 맥박, 스트레스 변화를 분석했더니요. 혈압과 맥박 수가 낮아지고 불안과 부정적인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고 합니다. 강아지의 귀여운 외모가 사람의 관심과 보호 본능을 자극한 결과입니다. 강아지 형성이 고혈압 치료를 대신할 수 있다? 물론 그건 아닙니다. 일시적인 긴장과 스트레스를 낮춰서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확인된 건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금쪽 같은 강아지 맞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3: MBC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

0: 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이번 추석에도 기차 타고 고향 가신 분들 많으시죠? 우리의 귀성길을 함께 온 기차도 알고 보면 그동안 많은 부분이 달라졌는데요. 예전 새마을호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을 훌쩍 넘게 달려야 했지만 KTX가 나오면서 이동시간이 2시간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해외 기술을 빌려와 간신히 첫발을 뗐던 우리의 고속철. 이제는 우리 손으로 만든 열차를 수출할 정도로 발전했는데요. 그 사이 우리는 어떤 기술을 쌓아왔고 앞으로 만들 열차는 또 무엇이 달라질까요? 우리 고속열차의 눈부신 발전사. 잠시 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김상수 고속철도연구실장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쯤 가요.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경제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4: 오늘의 플러스, 우리의 고속철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김상수 고속철도연구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김상수입니다.
4: 예, 실장님, 최근에 우리 코레일이 시속 370km로 달리는 차세대 고속열차, 이게 약자가 EMU370, 이걸 제작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언제쯤 나와서 우리가 타볼 수 있는 거예요?
5: 글쎄요. 지금 우리가 EMU370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370km 퍼 아워를 달릴 수 있다는 열차라는 뜻이고요.
4: 네.
5: 예, 이것은 아마 또 네이밍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EMU370이 그 철도 운영기관인 코레일에서 입찰 공고를 냈었고,
4: 네.
5: 지금 막 이제 계약이 됐다고는 좀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370km 퍼 아워를 갈 수 있는 고속 열차는 지금부터 이제 뭐 설계를 하고 또 제작하고 시험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한 5년, 6년 정도 뒤에는
4: 네.
5: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4: 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좀 비교해 보기 위해서요. 지금 운행하고 있는 좀 최신형 모델이 뭐 산천도 있고 그런 그 모델들이 있는데 그거는 시속 몇 킬로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까?
5: 아, 예.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KTX 이음, KTX 청룡 등이 있는데요.
4: 네.
5: KTX 이음은 우리가 최고속도 운영속도를 이제 260km 퍼 아워로 했었고
4: 예.
5: 예, KTX 청룡은 최고 운영속도는 320km 퍼 아워입니다.
4: 예.
5: 아,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KTX 청룡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속도는 320km 퍼 아워인데
4: 네.
5: 아마 운영은 아마 300km 퍼 아워, 305km 퍼 아워로도 할 수 운행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4: 네.
5: 레일웨이 가제트라고
4: 네.
5: 전 세계에 있는 철도 이제 전문 잡지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최고 운영속도는 305km 퍼 아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4: 네.
5: KTX 청룡은 이제 320km 퍼 아워까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겠죠.
4: 예.
5: 그런데 네. 예. 이제 우리가 운영 속도를 더 높이게 된 겁니다.
4: 네.
5: 그래서 우리가 EMU370이라 한다 그러면은 운영 속도를 이제 370km 퍼 아워로다가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죠.
4: 네.
5: 그럼 기존에 있는 열차보다는 이제 50km 퍼 아워로 확 늘어나게 된 거네요.
4: 대단한
5: 네.
4: 거죠.
5: 대단한 겁니다.
4: 예.
5: 전 세계에서 보더라도
4: 예.
5: 우리가 운영 속도가 지금 이제 뭐 305km 퍼 아워. 뭐 중국 같은 데서는 이제 350km 퍼 아워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4: 네.
5: 우리가 370km 퍼 아워를 한다 그러면은 뭐 전 세계에서 뭐 미래 얘기입니다만
4: 네.
5: 두 번째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에서는 400km 퍼 아워의 운영 속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4: 네.
5: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70km 퍼 아워로도 하겠다고 지금 선언이 됐고 실제 또 차를 또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4: 네.
5: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고속 열차의 그 운영 속도는 전 세계급의 수준급이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 그렇군요. 중국 말씀 주셨으니까 그것도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저도 중국에서 고속철도 타봤거든요.
5: 아, 타보셨어요?
4: 예. 솔직히 의외로 놀랐습니다.
5: 네.
4: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5: 아,
4: 시설이요. 그런데 속도가 우리보다 빨라서 그래도 기분이 조금 약간 언짢더라고요. 우리가 당연히 더 빠를 줄 알았는데 뭐 속도가 다는 아니겠지만 중국은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초고속 열차를 만들 수 있게 된 겁니까?
5: 아,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고속 열차의 시대를 좀 본다 그러면
4: 예.
5: 처음에 우리가 고속 열차를 KTX가 들어오고 나서
4: 네.
5: 우리가 KTX 산천 계열의 연구를 해서
4: 예.
5: KTX 산천을 만들었게 됐지만 그때 당시 솔직히 저는 이제 중국이라는 것은 경쟁으로 보지도 않았었어요.
4: 예. 예.
5: 우리가 2004년도에 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다가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다가 가장 높은 속도인 350km/h 이상을 우리 달성했었었는데
4: 네.
5: 그때 당시 우리는 세계 4위였었거든요.
4: 네.
5: 그러니까 중국은 아예 끼지도 않았습니다. 예, 중국은 아마 고속 열차를 나라의 기간 산업으로다가 채택을 해서
4: 예.
5: 예, 뭐 사정사횡 뭐 이렇게든 전 국토를 고속화산화 시킨다 그런 거로다 해서 전 세계에 있는 고속 열차를 다 끌고 와서
4: 예. 예,
5: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자체 개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놀랐어요. 더더군다나 더 놀랐던 것이 중국의 자료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 한 보고 자료를 봤었더니. 우리가 예전에 시험 열차로다가 20만 킬로미터 퍼 아워를 하기 위해서
4: 네.
5: 우리가 굉장히 몇 년 동안 걸려서 했던 거였었는데 그 보고서에 봤더니 6개월 만에 그걸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나라에서는 무진장 인력과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투입시킨 거예요.
4: 네.
5: 그렇게 무리하게 끌고 나가다 보니까 아마 중국이 굉장히 성장을 했던 것 같고
4: 네.
5: 그리고 중국에서는 결국 속도를 높이는 것이 나라가 크다 보니까 속도를 높이는 것이
4: 중요했군요.
5: 아마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4: 예. 다시 그럼 우리나라로 돌아와서요. 네. 우리도 서울과 부산까지 빨리 가는 거 나름 안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5: 네.
4: 그럼 이번에 차세대 370km 속도로 시속으로 갈 수 있는 이 열차가 나오면 뭐 2시간 안에 바로 갈 수 있는 겁니까?
5: 2시간 안에는 뭐 갈 수 있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속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지고 더
4: 예.
5: 이제 빠른 구간을 갔는데
4: 예.
5: 제가 그 고속열차를 이제 다른 나라에서 타봤지만 우리나라 고속열차가 다른 나라가 조금 좀 다른 게 좀 있더라고요.
4: 예.
5: 지금 교수님께서도 중국에서 타보셨겠지만
4: 네.
5: 고속열차 한번 타면은 꽤 오래 가지 않습니까?
4: 그 다음역이 거의 없어요.
5: 그렇죠. 예. 예. 그것이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에서도 그런 일이 좀 벌어졌었는데요.
4: 예.
5: 벌어졌다고 할까?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동경에서 저쪽에 아오모리까지 가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4: 네.
5: 중간에 정차역이 하나, 두 개. 그래서 몰래 센서를 달아가지고 측정을 해봤었습니다.
4: 네.
5: 그랬더니 그때 고속열차가 이제 320km/h 가는 열차였었는데
4: 네.
5: 동경에서 센다이까지 거의 일직선으로 쭉 가더라고요.
4: 네.
5: 그런데 중간에 한 20km 정도 떨어지는 거 보니까 여기서는 뭐 선로에 유지보수 해가지고 속도 제한이 있는가 보다. 그런데 거의 직선으로 가다가 떨어지고 다시 직선으로 떨어지고 그게 일본도 그렇게 됐었고요.
4: 네.
5: 3년 전인가 제가 모로코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4: 예.
5: 모로코는 고속 열차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처음에 도입된 거였어요.

0: 드는데 프랑스의 이제 듀플렉스라고 하는 고성 열차가 이제 투입이 됐었습니다. 네. 그 고성 열차가 들어와서 아마 나라가 굉장히 또 거기에 따라서 산업이 좀 발전이 됐던 것 같은데 아 그거는 둘째치고 거기에서 하이스피드 컨그레스라고 하는 이제 그 국제 그 고성 열차 컨퍼런스가 있었었고요. 네. 거기서도 이제 또 타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 살짝 타보 보니까 거기서도 단 두 정거장을 긴 기간 가는데 거의 정속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측정을 해보면은 네. 중간에 정차역들이 좀 많으니까 예, 중간에 속도를 내렸다가 다시 또 올라가게 되고 예. 속도를 내렸다가 올라가게 되고 이제 그런 것이 또 필요한 것 같고 예. 그건 또 우리나라에서 또 있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각 중간에 있는 도시들이 또 서서 이 고속열차 혜택을 느껴야 되니까.
1: 네.
0: 근데 문제는 정차했다가 이제 다시 또 가게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가속도가 좀 더 높아야 되겠고 그리고 또 정차량 감속도도 좀 높아야 되겠고
1: 네.
0: 이제 이런 기술들이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1: 아, 어떻게 보면 제어 장치에 대한 또 다른 고민도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군요.
0: 예, 제어 장치도 그렇지만 이제 가속 감속은 이제 차량의 기본적인 성능입니다.
1: 아, 예, 예 그렇군요.
0: 추진과 뭐 브레이킹 하는
1: 예.
0: 거죠.
1: 그러면 아예 운용의 묘를 발휘해서요. 그 중간에 그 도시들도 이용은 하긴 해야 되잖아요.
0: 네.
1: 그럼 그 도시만 가는 종점으로 직행하는 그런 열차들을 별도로 편성하고 부산까지 가는 건 그냥 한 번에 가는 걸로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경제성이 없는 겁니까?
0: 아, 경제성의 문제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1: 예. 예,
0: 경제성은 그런 열차도 광명에서 서울인가요? 부산까지 네. 거의 논스로 가는 열차가 제가 열차 시간표로 봤더니 그런 열차가 있긴 있더라고요.
1: 예. 예.
0: 근데 열차도 있는데 그 경제성으로 봤을 때는 그 중간에 역들이 또 서는 것은 또 거기에 대해서 지역사회 또 발전도 또 필요한 거고 억세스가 해야 되는 거고
1: 다른 관점인 거고
0: 다른 관점이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KTX 프랑스 기술을 좀 도입해서 처음 연구 개발 시작했다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0: 아, 최초에는 우리가 고속 열차 도입했을 때
1: 네.
0: 그때가 이제 결정이 날 때가 이제 94년도, 95년도, 네. 90년대 이제 그때 초였었죠. 그때 우리나라 기술은 새마을호였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 그래서 120km 퍼 아워로 갔던 거였고 뭐 야간 열차 가고 그때는 새마을 열차도 참 타기
1: 힘들었어요.
0: 힘들었죠. 예. 좀 비쌌고.
1: 그럼요.
0: 예, 통일호라든지
1: 무궁화
0: 좋았죠.
1: 예.
0: 근데 그때 기술이 그거였고 고속 열차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우리는 확 달라졌죠.
1: 예.
0: 그거를 이제 학습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였었습니다.
1: 네.
0: 기술력 확보가 첫 번째 단계였었고, 그리고 그 기술력을 가지고 프랑스에서 들어와서 이제 고속 열차가 이제 어떤 개념인가 알게 됐지만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기술 자립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었죠.
1: 예.
0: 정부에서 이제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때 뭐 G7 사업이라고 말은 합니다만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술 자립도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도입을 했었지만은 벌써 이제 우리가 20년, 이제 30년 이제 지났지만은 우리가 개통한 지 20년이 이제 지난 이후에 우리는 드디어 자립을 떠나가지고
1: 네.
0: 고속열차를 수출하는 국가가 좀 되어버렸다.
1: 예.
0: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우리는 고속열차가 전 세계에서 수준급으로 가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 서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초기 단계까지는 좀 올라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1: 네.
0: 네, 말씀하신 것처럼
1: 예.
0: 처음에 우리가 고속열차를 하실 때는 프랑스의 기술,
1: 네.
0: 외국의 기술이 들어왔을 때가 없었으면은 지금 여기까지 오기는 좀 힘들었지 않겠나 싶습니다.
1: 네. 그러면 이제는 프랑스와 비교했었을 때 우리의 기술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0: 그건 서로 간에 이제 경쟁 관계인 것 같습니다.
1: 아, 예.
0: 우리가 고속열차를 개발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까,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논의를 해야 될 거고
1: 네.
0: 앞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고속열차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속도가 우리가 370km 가면 와 좋지 않아요 말씀하셨잖아요.
1: 예.
0: 한때 고속열차의 시장은 그랬었어요. 속도의 경쟁이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1: 예.
0: 누가 더 빨리 달릴까? 누가 더 빠른 속도로 다 고속 열차를 운행을 할까? 아니면 또 시험을 할까? 그런 이제 경쟁력이 왔을 때가 있었고요.
1: 네.
0: 그때도 우리가 고속 열차도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빠르게 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세계 4위까지 기록을 세웠고요.
1: 예.
0: 그런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각국의 고속 열차의 그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도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1: 어떻게요?
0: 아 이제 빠른 것은 이제 알았어요.
1: 예.
0: 또 프랑스 같은 경우는 576km 퍼 아워까지 해가지고 휠과 레일과의 접촉에 의해서는 아, 이 정도가 거의 한계 정도 된 것 같다라고 한 다음에 아, 그럼 이 안에서까지 운영 속도를 어떻게 정해야 되지? 고속 열차를 가는 것은 좋은데 좀 더 경제적으로 갈까?
1: 예.
0: 300km에서 350km로 속도를 올렸을 때 전기가 들어가는 양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1: 네.
0: 에너지의 소비가 많이 커지다 보니까 에너지의 소비를 좀 더 줄이는 방향으로도 좀 갑시다.
1: 네.
0: 속도를 높이면서 이것이 좀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같지 않나 싶습니다.
1: 네.
0: 근데 중국은 조금 거기보다는 처음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속도 에너지가 들더라도 속도가 중요합니다. 갔다가 어느 순간에는 좀 다 같이 트렌드가 그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도 우리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고속열차의 선발대에 있는데 합류가 돼 있어서 같이 경쟁하는 것은 이제 맞다고 봅니다.
1: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왜 처음에 이 고속열차에 관심을 보이게 됐고 여기에 우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0: 글쎄 왜 그랬을까요?
1: 저도 진짜 궁금해요.
0: 그때 당시에는 저도 이제 학생이었기 때문에 네.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게 없습니다만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 기간 산업으로다가
1: 예.
0: 수송과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아마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건 에피소드입니다만
1: 예.
0: 같이 연구를 했던 연구진 중에서 여러 기관이 같이 그 개발을 연구를 한 적이 있었었어요.
1: 네.
0: 그 두 분의 어느 기관이라고 말씀은 안 되겠지만 굉장히
1: 네.
0: 유명한 기관이긴 한데
1: 네.
0: 그분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진짜 우리가 고속열차를 깔았을 때 그때 당시 생각해보면 90년대잖아요. 그래서 2004년도에 개통이 됐었는데 그 고속열차 비용이면은 네, 그때 그분의 말씀은 경부 고속도로를 2층으로 놓을 수 있는 비용이었어요.
1: 그 정도예요?
0: 그 정도라고 근데 그분은
1: 예.
0: 그렇게 단순 계산해서 말씀하셨었는데
1: 네.
0: 그렇지만은 경부 고속도로를 놓는 것보다 또 고속열차를 합문을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수송의 한 팩토그램이 또 하나의 승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하나 더 마련했던 거 하나하고 그리고 고속열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지의 세계를 개척해 나가서 자립을 독립 기술 자립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과 기관산업들 그리고 산업체 부품사 이런 데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경제성이 더 좋지 않았겠나 좀 싶습니다.
1: 그렇네요. 보이지 않는 그런 면들까지 생각해보면 잘한 일이라는 건 진짜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네.
0: 고속열차 하나를 하더라도 시험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고
1: 네.
0: 몇백 개 어떻게 보면 또 파트까지 하면 몇천 개일 수도 있지만 그 하나하나가 다 또 만드는 데가 한 업체에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겠죠.
0: 예. 그리고 고속열차를 제작하는 제작사가 모든 걸 만드는 거 아니다 보니까
1: 예.
0: 그 각 부품들이라든지 어떤 장치들 또 만드는 그 기업들도 많이 부장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어떤 장치는 없어가지고 해외에서 좀 사오기도 하고 그런 일은 있습니다.
1: 네. 사실 어떤 기술 개발을 이제 우리가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되는 모델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회들이 있었던 게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 고속철도에서도 이때부터가 우리나라 고속철도 역사의 전환점이 된 모델입니다 하는 게 어느 겁니까?
0: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고속열차의 이제 모델이 되고 파라데미라고 했던 것은 맨 처음에는
1: 네.
0: 금상을 타긴 했지만 HSR-350X라고 하는 이제 모델이 가장 우리나라 고속열차 한 획을 처음에 걷기 시작했던 거라도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프랑스에서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고속열차 운행을 시작해가지고 처음 300km/h를 운행을 시작했었지만은 그게 우리 기술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1: 네.
0: 우리가 독자적으로 다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에 독립하고 자립을 하자. 그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수십 개의 연구기관들이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한국형 고속열차를 만들었었고 그리고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그런 한도 내에서 2004년도에 351.4km/h를 이제 달성을 해가지고 세계 사회적이었던 것. 그것은 이제 하나 이제 패러다임이었던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우리는 또 연구 개발을 계속 해가지고 앞에 있던 열차는 이제 푸시풀이라고 해서 KTX 타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옛날에 들어왔었던 타입이었었죠. 그런데 세계 고속열차 트렌드가 그 당시에는 분산형 고속열차라고 하는 그 트렌드로 다 바뀌었었어요.
1: 네.
0: 점차 바뀌어나간 이유가 앞에 동력차를 두지 말고 동력을 각 열차마다 골고루 분산시켜서 가는 지금을 하라면 뭐 전동차, 전차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죠.
1: 네.
0: 그런 열차로다가 다시 연구개발이 트렌드가 바뀌었을 때 우리도 그거를 따라가지고 다시 또 연구개발을 해가지고 시험열차를 만들어서 해머 430X라고 하는 열차를 만들어서 시험을 했었고요.
1: 네.
0: 그게 2013년 3월 31일로 기억합니다만 그때 이제 421.4km/h를 달성했던 거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철도 역사의 한 획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 그렇군요. 저도 사실 세종시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한 15년 가까이 근무를 하면서 KTX 엄청 많이 탔거든요. 맨 앞에

0: 그 차량 뒤에 바로 거기가 승객이 탑승하는 곳이 아니라 비어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거기에 엔진 같은 역할을 하는 뭐가 잔뜩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앞에서 끌고 전체 차량을 다 끌고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그 엔진이라는 게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중간에도 있고 해서 같이 구동이 되면 훨씬 효율적으로 이 차량이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근데 동시에 이게 정확하게 제어해서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거 이건 굉장한 기술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1: 아, 예. 지금 그 교수님께서 KTX를 탔을 때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있는 수준이 좀 다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이 그 지금 그 고속열차 타입 크게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예. 있습니다. 겠지만 동력 집중식, 동력 분산식. 그래서 지금 KTX 3000, KTX 원광, 지금 이제 SRT가 이제 또 바뀐 네. 했습니다만 그런 열차들은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이제 동력차 말씀하셨던 엔진, 우리는 뭐 추진장치 네. 모터가 들어 있었죠. 네. 그래서 거기서 큰 힘을 줘가지고 앞에 하고 뒤에 열차는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마, 니네 네. 승객 안 태울 테니까 우리 열차가 달 수 있게 힘을 줘. 그래서 앞에는 당기고 뒤에서는 밀어줄게. 그래서 푸시풀이라고 얘기는 합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고속 열차 했을 때 장점이 와 앞에만 뒤에만 신경 쓰고 되고 거기 시끄럽고 뭐 하더라도 승객이 안 타니까 네. 또 빠르게 갈 수 있고 제어하고 양쪽만 제어하니까 굉장히 편하.
0: 네.
1: 근데 앞에 하고 뒤에는 승객이 못 타게 되거든요.
0: 그렇죠.
1: 그렇다면 승객의 그 수송량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0: 아.
1: 지금 EMU 뭐 260 그리고 네. 320 우리 KTX 이음 청룡 같은 부분은 모터가 중간에 다 달려 있어요.
0: 아.
1: 골고루 다 분산돼 있다 예. 보니까 승객들이 앞에도 또 뒤에도 탈 수가 있고
0: 예.
1: 그리고 여러 개의 힘 모터들이 힘을 모아서 냈기 때문에 가감적이 조금 더 유리를 합니다. 그런데
0: 예.
1: 문제의 단점은 예. 아, 좀 시끄러운 것이 많이 올라올 수도 있네. 진동이 좀 더 시끄러울 수도 있네 하는 네. 것들이 좀 있죠. 그런데
0: 아.
1: 그런 거 제어하는 수준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 제어를 굉장히 좀 잘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제어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위에 고수준까지 올라와서
0: 네.
1: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정도는 충분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0: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이런 새로운 모델들 만들 때마다 시험운행 현장에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1: 네.
0: 시험운행 현장 같은 건 저희는 볼 기회가 없잖아요.
1: 볼 기회가 없으시죠.
0: 그럼 그럴 때는 주로 뭘 주로 살펴보세요?
1: 아, 여러 가지 많이 살펴봐야 됩니다. 아, 우리가 시험열차, 고속시험열차는 우리나라 열차 역사상 고속열차 안에서 이제 두 번의 열차가 만들어졌는데요.
0: 네.
1: HSR350X와 이제 해무430X. HSR350X가 했을 때는 저는 그때 굉장히 말단이었었고 실무연구원이었었고 뭐 진짜 엔지니어였었어요.
0: 네.
1: 그때 제가 했던 일은 센서를 주로 막 달고 측정하는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열차 하나에 그때 HS350X의 열차도 센서가 그때 당시에 300개에서 400개 정도 됐을까요?
0: 네.
1: 그 정도의 열차예요.
0: 예.
1: 그래서 뭐 가속도, 진동, 소음, 또 온도도 재고, 아. 또 전류 전자도 재고, 막 이런
0: 예.
1: 것들을 많이 했었죠. 그렇게 되고 그 열차라는 것은 시험 열차다 보니까 중간에 우리가 하나의 계측실이라고 우리는 이름을 그렇게 붙였었는데
0: 네.
1: 그 계측실형을 뒀었어요.
0: 예.
1: 그래서 각 열차에서 들어온 것들을 각 모니터로다가 볼 수 있게 이제 장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보고 있었고 저는 이제 시험 열차를 하게 되면 그걸 모니터링 하면서 지금 어느 구간에서는 속도가 좀 무슨 장차 속도가 조금 올라갔는데 아 다시 정상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시 가십시오. 어느 순간에 가다가 가속도가 조금 몇 번에 몇 번 대차에 가속도가 좀 흔들립니다. 아, 어떤 속도 아직까지 여유가 10%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모니터링하고
0: 네네.
1: 뭐 그런 일을 했었죠.
0: 아.
1: 그리고 두 번째 열차를 했었을 때는
0: 예.
1: 좀 더 그 열차의 시험 뭐 매니징을 좀 했었다고
0: 네.
1: 할까요? 예. 그 이제 앞에서 계측실에서 오는 말들을 듣고
0: 아.
1: 아,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 무전의 말을 들으면은 아,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아, 오늘의 시험은 이렇게 해야 되겠네 어떻게 해야 되겠네 하는
0: 예.
1: 거 그런 것도 했고요.
0: 이야. 정말 흥미진진하고 성과도 있으니까 너무 재밌었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못한 이야기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김상수 고속철도연구실장 모시고 우리나라 철도 발전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쭉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과거 모델들에서 시험 운행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370km의 시속으로 달리는 초고속 열차 이거 지금 연구개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는 또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고 아직 뭐 시험 운행까지는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후속 모델들요.
4: 예, 370km/h는 우리나라 고속 열차에 큰 획을 걷던 이제 해무 430X라고 하는 열차에서 파생이 된 것이긴 해요.
3: 네.
4: 큰 모델은
3: 예. 예,
4: 우리나라 열차의 세대를 우리 나름대로다가 좀 나눠봤었습니다.
3: 네.
4: 예, 1세대라고 한다 그러면 처음에 KTX가 들어왔을 때 KTX, 또 KTX 3000, 그리고 HS350X. 이것이 우리는 제1세대 고속열차라고 한번 얘기를 네. 해본다 그러면 그리고 그때가 우리가 기술의 자립, 기술에 이제 도입해가지고 배우는 시대. 그리고 우리가 2세대는 해무 430X를 통해가지고 동력 분산형에서 여러 가지 열차들이 파종돼 나왔고.
3: 네.
4: 그래서 우리는 그걸 2세대라고 해서 KTX 이음, 그리고 KTX 청룡,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도 수출되는 그런 열차가 있거든요.
3: 네.
4: 그것까지 포함하고 이 EMU 370도 근본적인 태생은 아마 해무 430X. 그래서 2세대 고속열차라고 우리는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3: 예.
4: 그래서 해무 370km/h를 갈 수 있을까지 우린 더 소음도 줄이는 역할을 했었고 또 견인력도 과거보다는 더 늘리고 이런 일들을 했었지만은 큰 틀은 2세대 고속열차 내에서 고속 연구개발을 했었습니다.
3: 예.
4: 그 연구가 이제 작년에 끝났고
3: 네.
4: 이제는 뭐 상용화하기 위해서 코일에서 발주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다음의 열차를 제3세대 고속열차라고 좀 이름을 좀 지었었습니다.
3: 어떤 게 달라졌죠?
4: 이 3세대 고속열차에서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으로다가 예. 잡은 거죠. 지금 세계에서도 점점 이제 에너지를 좀 줄여야 된다는 것이 이제 가장 커졌고요.
3: 네.
4: 지금 이제 전기 요금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이슈화가 되어 있고
3: 예.
4: 그리고 열차를 300km 이상, 그리고 350km/h 이상으로다가 이제 운영을 했게 됐을 때는 거기서 10km, 20km 운영 속도를 올렸을 때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이게 리니어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열차라고 하는 것은 운행을 할 때 앞에 있는 공기 저항을 이제 영향을 이제 많이 받습니다. 속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지고 아무래도 바람을 이겨나가야 되니까 힘이 많이 들겠죠. 이 바람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속도의 한 3제곱 정도의 이제 파워가 좀 필요를 하게 됩니다.
3: 네.
4: 그러니까 속도가 높아지면 와, 이거 어떡하지? 에너지가 많이 드네? 근데 그럼 에너지를 좀 더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속도도 더 높여야 되겠네? 이런 연구를 이제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 네.
4: 목표는 우리가 400km/h를 달려도 에너지의 수준은 지금 KTX 청룡
3: 네.
4: EM320 수준으로다가 하면 어떨까? 저는 이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3: 더 빨리 감에도 불구하고.
4: 더 빨리 감에도 불구하고요.
3: 그러면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열차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관건이 뭡니까? 재료나 소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앞에 그 공기저항. 왜 소리가 엄청나게 시끄럽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4: 네.
3: 뭐 그런 게 문제입니까? 어디가 문제입니까?
4: 복합적인 문제는 할 수가 있습니다.
3: 네.
4: 소재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열차가 말씀하시는 것은 소재도 더 탄탄해야 된다.
3: 네.
4: 그렇지만 열차가 좀 가벼워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3: 예. 예.
4: 열차가 가벼워야지 아무래도 이걸 굴리고 견인하게 되고 우린 견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예. 그 모터에 대한 동력이 더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마속이 더 줄어질 수가 있겠네 하는 그 부분도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재를 되게 가벼운 소재 갖고 써야 되는 것. 그리고 앞에 있는 공기 저항을 이제 이겨나가야 될 텐데 네. 아, 이겨나가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열차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0: 연구 개발을 거의 끝났어요. 아직 다 끝난 건 아닙니다만 여기서 더 열심히 하더라도 1%, 2%, 약 5% 정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계속 연구를 하지만 획기적으로다가 이 바람의 영향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했는데 열차가 다닐 때 그 공기장을 받는 것은 결국 열차의 단면적이 가장 커요.
1: 네.
0: 아침에 이제 그 유선형으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럼 열차의 단면적을 좀 줄여야 되겠네 하는 것도 있는데요. 차체를 줄이게 되면 승객들이 좀 좁은 데서 타기는 좀 그렇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근데 열차라고 하는 것은 이 차체가 있고 휠이 있는 대차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1: 예.
0: 이 대차에 있는 부분을 싹 줄였습니다. 카바가 쏙 들어오게.
1: 네.
0: 그래서 우리는 인보드 대차라고 이름을 지었었는데요.
1: 네.
0: 그 인보드 대차라고 하는 기술을 써가지고 이제 3세대 고성 열차를 하면 어떻게 했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제 뭐 차량 승차감과 관련된 이슈도 하나 말씀 주셔서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 한두 개만 여쭤보면 가끔 저도 세종역이나 오송역이죠. 오송역에서 타고 내리고 할 때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꼬마 아이들 뭔가 짐을 올리고 내릴 때 너무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탑승에 좀 쾌적함을 주기 위해선 좀 KTX 열차가 좀 낮아지거나 막 그러면 쉽게 짐을 올리고 내리고 할 텐데 그거 계단 쓱 내려와가지고 그걸 거기까지 낑낑 올리는 거 불편해 보이긴 하거든요. 아마 우리 실장님 정도면 그런 거 뻔히 더 잘 보이셨을 텐데 그 차량을 낮출 수는 없는 건가요?
0: 아, 그게 우리나라 고속 열차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거든요.
1: 예.
0: 이게 고상호음, 이제 저상호음이라고 하는 예. 얘기가 지금 옛날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1: 예.
0: 그래서 이 차량을 낮추는 것보다는 열차가 있는 역에서
1: 네.
0: 그것이 예전부터 낮다 있었다 보니까 열차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어요.
1: 열차 플랫폼의 높낮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0: 예.
1: 철도역에.
0: 철도역에.
1: 예, 예.
0: 그 철도역에 있다 보니까 낮게 하는 것은 이제 가능을 합니다만 높은 데 올라가면은
1: 네.
0: 다시 또 올라가야 되나요? 그래서
1: 예.
0: 이제 그걸 저상으로 낮춘 건서 발판이 나왔던 것인데 지금은 이제 뭐 통일돼서 좀 나오는 거로는 되는
1: 네.
0: 것 같습니다.
1: 그래도 이제 우리 지하철 같은 경우는 거의 수평이잖아요.
0: 네.
1: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또 그 기차 안으로 들어가는 게.
0: 네.
1: 그러면 뭐 캐리어라든가 무거운 걸 그냥 쓱 끌면 되는데 그걸 굳이 그 발판 같은 게 나와서 짊어지고 올라가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이런 거 조금 차량을 좀 낮춰주면 쉽게 많은 사람이 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였습니다.
0: 또 그 부분이 아마 여기 좀 대차 부분도 들어가다 보니까
1: 예.
0: 거기에서도 좀 어느 정도 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 아, 예.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이제 진동하고 소음인데요. 최근 있었던 청룡이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소음이나 진동이 많이 개선됐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원래 KTX와 산천만 하더라도요. 누군가에게 명함을 받으면 그 명함을 기차 안에서 가끔 캡처해서 전화번호를 저장하려고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그 공공기관 종사자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산천에서는 명함 캡처할 때 이게 잘 찍히고 그냥 원래 KTX는 잘 안 찍힐 정도로 진동이 좀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청룡에서는 그냥 찰칵 잘 찍힌다. 이런 정도로인데 진짜 그렇게 진동이 많이 개선된 게 저희가 체감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0: 아, 그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동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좀 그 주행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설계 기술이 옛날에 비해서는 이제 상당히 좀 높아졌고요. 지금 EMU370이라고 하는 그 열차도 청룡보다는 더 좋은 기술을 하기 위해서
1: 예.
0: 우리가 국가 연구 개발 사업으로 좀 연구를 했었어요.
1: 네.
0: 승차감 정도를 좀 더 개선을 하고 좀 더 그 설계들을 보완했었죠. 근데 열차라고 하는 것이 진동의 측면에서 한다 그러면은 열차가 어디를 운행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진동을 현가 장치에 설계하는 모델이 조금 타겟을 좀 하기는 합니다.
1: 아, 그래요.
0: 자갈 궤도 같은 데를 좀 달린다 하는
1: 예.
0: 경우에는 좀 이게 좀 저주파가 나오다 보니까 저주파 쪽을 좀 더 강화해가지고 승차감을 좀 높여야지 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고주파 쪽에
1: 네.
0: 좀 더 불리하게 되고
1: 예.
0: 아무래도 그것이 콘크리트가 있는 궤도 쪽에서는 조금 더 고주파 쪽인 것이 좀 더 낫긴 합니다.
1: 그게 또 차량이 자갈밭을 지나가느냐 콘크리트 위를 지나가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군요.
0: 예, 거기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 다른데 조금 이것과 최적화가 되지 않는 또 다른 곳을 간다 그러면 좀 더 흔들림이 느껴질 수는 있을 거예요.
1: 네.
0: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다 커버를 해야 되는 것이 좀 맞긴 하죠.
1: 네.
0: 근데 저희가 계속 연구 개발을 하면서도 승차감하고 진동을 높이는 것은 그건 계속 이슈입니다. 승차감은 결국 이제 진동을 없애는 것인데
1: 네.
0: 진동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현상이거든요.
1: 예.
0: 또 속도가 높아짐에 따른 진동은 어디선가 꼭 발생을 하는 거고 예. 더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 진동이라는 것은 진동 에너지 흐름이 이제 어디론가 계속 흘러가게 되는데 그걸 어째서 감쇄를 시켜가지고 더 차단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게 연구고 그 부분의 연구는 되게 또 흥미진진한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도

0: 결과를 좀 얻었고 그것이 아마 지금 설계에도 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1: 네. 승객 입장에서 굉장히 기초적이지만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 또 청룡은 특실이 야 이게 좌석이 세 칸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네 칸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럼 같은 차량 그 뭐랄까요 레일을 달리는데 어떻게 이게 뚱뚱해진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차량 그 저 뭐죠 좌석을 한 자리 더 확보할 수가 있게 된 거죠?
0: 아 그것은 저도 KTX 청룡을 솔직히 타본 적은 없습니다.
1: 아, 예, 예.
0: 아 근데 그게 네 자리가 됐다고 하는 것은 아 글쎄요. 저도 그거는 어떻게 될지 전 모르겠네요. 한번 예. 타본 다음에 제가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1: 알겠습니다. 네. 그것도 또 하나 궁금했었고요.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건 이제 이 차량 그 탔었을 때 점점 더 많은 전기적인 보조장치를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그 뭐랄까요 출력을 더 높이는 그런 기술도 같이 개발하고 있는 겁니까?
0: 예, 출력을 높이 피는 기술은 이제 점점 개발은 되고 있고요. 승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전기적인 것은 모터라든지 예. 큰 전장품이 쓰는 거에 비하면 저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1: 예.
0: 네. 전력계통이 들어와가지고 변압기를 거치고 변압기를 거친 다음에 모터를 돌리는 부분에다가 전기가 또 가고 그리고 보조전원장치로 들어가서 SIV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만
1: 네.
0: 그쪽으로다가 또 전원이 들어가고 거기에 배터리로 들어간 다음에 다시 이제 승객의 전원으로 들어가고 조명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인버터를 거쳐서 나옵니다만 이 여러 가지 승객의 편의라고 하는 것은 이 전기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편의를 줘야 되지 하는 네. 것들이 더 클 것 같아요.
1: 아.
0: 그리고 편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늘 보고 있다가 어떤 순간에는 좀 이게 좀 꺼질 수도 있거든요.
1: 네.
0: 그런 것이 이제 불편함이라고 이제 느낀다고 하는 것도 좀 있겠죠.
1: 예.
0: 그리고 우리가 고속 열차를 가다 보면 뭐 다른 열차도 마찬가지인다만 사구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A라는 곳에서 보내주는데 B라는 데를 가게 되면 B라는 곳에서 변전소에서 또 공급해주는데 그 중간에 지나가는 부분,
1: 네.
0: 그 부분은 전원을 좀 차단을 해야 돼요. A라는 데서 다 받다가 아 이거 이제 길어지네, 이 B라는 데서 다시 받아야 되겠네 하면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야 되는 거거든요.
1: 예.
0: 근데 그때 그 짧은 시간에 하지만은 그 때가 더 승객들이 써야 되는 전기는 이제 차 안에 이제 배터리에서 쓰는 것이죠.
1: 네.
0: 그래서 배터리 용량은 조금 더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조금 될 수는 있습니다만
1: 예.
0: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이 열차가 들어갔을 때 쓰는 용량에 비하면 이 전기는 꽤 크지는 않다고 좀 생각이 돼요.
1: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점 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안전성도 여쭤보겠습니다. 늘 탈 때마다 너무 궁금했는데 여쭤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이게 시속 300km 수준으로 총알처럼 날아가는 근데 안전벨트가 고속열차는 없어요.
0: 그렇게
1: 그죠?
0: 네.
1: 네, 우리 비행기를 탈 때도 하다못해 네. 시속 100km를 그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도 맨날 안전벨트 매세요 하는데 세상에 300이 넘는데 벨트가 아예 없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0: 아 그것을 저도 좀 그런 질문을 많이 들었어요.
1: 예.
0: 저도 한때 좀 궁금했었거든요.
1: 예. 네.
0: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안전 쪽에서 저는 제 차량하고 이쪽에 하는 쪽에서 안전 쪽에 제가 한번 문의를 해본 적이
1: 예.
0: 있습니다. 제 아는 동료를 통해 가지고 안전벨트 안 쓰는데 질문이 왔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대답을 했더니
1: 네.
0: 그 친구도 아니 그 차량하고 진동도 하고 하는 사람이 그걸 왜 몰라? 우리가 그 열차라고 하는 것은 가속 감속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1: 예.
0: 또 저크라고 하나요? 가속의 또 미분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안전벨트를 할 정도로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크게 변화되는 것을 못 느낀
1: 속도의 변화가 낮다.
0: 예, 속도의 변화가 낮기 때문에 가속도가 낮기 때문에 차량이라는 데보다는 괜찮아 하는 것은 이제 그 친구가 얘기를 했었고요.
1: 예.
0: 그리고 이 안전이라는 걸 봤을 때 이 안전벨트를 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친구는 안전했을 것인데 유럽에서도 규정이 안전벨트를 하지 마십시오. 사고가 나거나 어떤 큰거나 탈선했을 때 안전벨트로 인해 가지고 더 다칠 수도 있습니다.라는 것이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1: 그래요.
0: 예. 안전벨트로 인해 가지고 도리어 더 탈출하실 때 못 탈
1: 예.
0: 수도 있는 경우도
1: 예.
0: 있고 그걸로 인해서 더 불리하다는 얘기가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
1: 네. 그런데 네. 차량에 갑자기 앞에 레일 앞에 큰 물리적인 어떤 뭐가 뚝 떨어져서 갑자기 감속할 때는 안전벨트 없으면 완전 튕겨져 나가는 거 아니에요?
0: 아, 그래도 우리가 비상제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1: 아, 예.
0: 예.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든 그 브레이크를 써야죠. 그
1: 예.
0: 브레이크 쓰더라도 예. 열차의 그 마찰 계수라고 하는 것은
1: 예.
0: 아무래도 휠하고 휠하고 맞다 보니까 어느 이상 되면 이제 미끄러지게 돼 있어요.
1: 네.
0: 우리는 이제 안 미끄러지려고 하는 건데
1: 네.
0: 그 한도 내에서 또 쓰다 보면은 이게 사람이 그렇게 튀어나갈 정도까지는 닿지는 않습니다.
1: 네.
0: 그거보다는 말씀하시는 데다가 열차가 좀 안전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거고요.
1: 그렇죠.
0: 물론 어떤 사람은 벨트에

0: 선호자도 있습니다. 그래도 네. 벨트는 해야 되는 게 맞아 라고 꼭 하시는 분도 있고요. 하다못해 운전자라도 벨트를 하세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 사람이 펑했을 때 튕겨서 나가면은 누가 운전대를 잡는데 라는 네, 것도 네, 있죠. 네. 이제 그랬을 때 안전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열차는 휠이라고 하고 휠과 레일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을 가기 때문에 이것이 벗어났을 경우에는 이제 큰 사고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1: 네.
0: 그때 우리는 이제 주행 안정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그 앞으로 돌아올까요? 그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기본적으로 휠과 레일은 이제 경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좌우로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흔들리면은 가운데로 와. 이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1: 예.
0: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1: 예.
0: 움직이더라도 가운데로 와야죠. 움직이더라도 가운데로 와야 되는 거. 근데 이게 어느 한도 이상 되면 점점 흔들린 것이 점점 커져 가지고 이게 더 탈선을 할 수 있는 영향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열차 쪽에서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이죠.
1: 네.
0: 근데 그거는 설계로다가 굉장히 커버를 해 가지고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운영 속도가 예를 들어서 370이다. 그러면 그 이상에서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져야 되는 거고요.
1: 네.
0: 이 열차를 만들었을 때 실제 열차가 만들어져서 운행하기 전에 이 대차라고 하는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전국에서 우리 철도기술연구원밖에 없는 그 시험장인데요.
1: 네.
0: 동특성 시험, 주행시험기라고도 부르는데 대차를 올려놓고 밑에서 휠을 돌려서 이게 속도까지 가서 이게 과연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진동을 한번 접은 다음에도 이게 다시 수렴을 하나 안 하나 그 속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런 것이 모두가 오케이 된 다음에 이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1: 그렇군요. 야 오늘 기초적이지만 중요한 얘기를 많이 배우고 있는데 그 또 한 가지는 점점 이렇게 시속 뭐 370 이제 400도 넘을 날이 언젠가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초고속 그 열차의 경우에는 안전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선 레일 자체가 꺾이는 각도라든가 레일 자체를 또 바꿔야 되는 이슈는 없을까요?
0: 아 레일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보다는 레일의 유지 보수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것이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예.
0: 레일도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바르게 보이지만 어떻게 좀 치마될 수도 있고 옆에 좀 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1: 예.
0: 이게 가까운 데서는 그렇지만 고속열차가 300km로 간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이제 장파장 궤도 틀림이라고 하는데 한 100m에 걸쳐서 한 5mm 정도 처졌다. 이거 눈으로 보기 힘들죠. 그런데
1: 예.
0: 열차가 빨리 지나가다 보면 그것도 하나의 이제 충격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검측 장비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 레일의 지금 현재 상태가 이러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좀 처져 있네. 그게 눈으로 보기엔 좀 힘들 거예요. 긴 열차가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좀 그 파장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1: 네.
0: 좀 길어진. 그러니까 그걸 좀 측정하는 기술이 좀 더 보완이 되거나 계속 활용하거나 되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그렇고 실제 그 시설공단 국가철도공단에서는
1: 예.
0: 그 고속검측차를 또 지금 제작을 좀 하고 있고요.
1: 예.
0: 그런 것들 계속 열려들어가지고 그걸 유지보수하는데 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1: 네. 이거는 공단 쪽에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세종시 왔다 갔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정말 외국인들하고 같이 세종시 내려가거나 아니면 올라올 때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했던 게 우리나라처럼 열차 배차 시간이 정시성을 지키는 나라가 아마 없을 겁니다 하면서 보십시오. 52분에 정확히 옵니다 막 하면서 자랑했었거든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요즘은 약간 배차 시간이 어긋날 때가 예전보다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야 이게 왜 몇 분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하다가 저희의 추측이 예전보다는 현장 관리하시는 분들의 안전성을 높여야 되는 작업 환경으로 바뀌다 보니 이게 배차 시간이 약간씩은 어긋나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도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0: 아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연구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1: 예.
0: 아 그렇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1: 예.
0: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1: 네.
0: 지금 말씀하신 좀 안전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차를 이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열차가 300km로 갈 경우에 이 300km 쭉 가는 게 아니에요.
1: 네.
0: 열차의 유지보수, 아까 선로의 유지보수 필요하고 어디에 뭐가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감속하고
1: 예,
0: 좀 더
1: 예.
0: 천천히 가는 구간들이 좀 더 늘어나긴 합니다.
1: 네.
0: 근데 이 늘어나는 구간이 있을 때 예전보다는 좀 더 아, 여기 조금 안 좋다. 앞에 열차가 좀 흔들렸다고 하니 요 구간은 조금은 더 속도를 더 낮춰서 가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 안전을 위해 가지고
1: 네, 네.
0: 더 빨리 가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싶은데 더 낮춰서 가는 것들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1: 네.
0: 그리고 열차에서도 승객들이 여기 같은 데 있을 때도 가끔 가다 보면 좀 답답할 때도 있죠. 답답하다고 할까 이건 뭐 답답할까 모르겠습니다만 아, 열차에 들어가는 출입구가 여러 개 있는데
1: 예.
0: 위에서 보면 분산해서 가면은 30초나 40초 만에 다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왜 꼭 저쪽만 구간을 하시죠? 한쪽은 좀 서 있어서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빨리 타세요라고 안 하고 조심해 타세요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1: 그렇죠.
0: 천천히 타십시오. 그런 데서도 조금 더 시간을 좀 더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하고 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리하지 않게 그 기장님도 운전을 할 때 속도를 내가 여기서 3분을 손해봤으니까 더 빨리 달려가서 3분을 빨리 복귀해야지 하는 부분들도 좀 많이 좀 완화된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만 그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정치성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또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또 보상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알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다 안전을 좀 더 감안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1: 네. 예, 어떤 상황인지 어느 정도 저도 짐작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 또 궁금했던 게 비행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어떤 부품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교체하는 게 의무사항이잖아요. 그 부품 멀쩡한데 해도 안 돼. 기간 지났어. 교체. 이렇게 되는데 차량은 안전성을 위해서 무조건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모품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소모품들도 교체해야 되는 소모품도 있고요. 열차의 이제 유지보수 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반수명 주기도 있고 무슨 주기도 있고 해서 보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 열어서 한번 보는 경우는 있죠. 예, 한 10년 우리가 30년 그러니까 15년 정도 쓴 다음에는 완전히 다 열어가지고 그 모든 부품을 다 확인을 해가지고 성능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부품을 이제 교체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의무적으로 교체하는 비행기 같은 그런 건 아닌가 보네요. 확인해서 교체하는 겁니까?
0: 확인해서 교체하는 것이 원칙이 있어요.
1: 그리고 이제 안전성이 이렇게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덕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이런 질문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미 뭐 370이니 320이니 충분히 빠른데 400 이상까지도 계속 열심히 연구하시고 하면 이건 안전성 부분에서는 속도가 높아지면 더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 굳이 이렇게 더 빠른 속도의 기차 왜 개발해야 되는 거냐 하면 뭐라고 답해 주십니까?
0: 우리가 열차를 만드는 것은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이 400km 열차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의 향상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열차의 속도를 높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제성도 물론 이제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만큼의 우리가 기술을 더 발전을 시켜 가지고 이 정도 열차를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는 외국에 수출할 때도 이 정도 우리가 스펙 있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기술력이 확보 측면에서는 되게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1: 네.
0: 철도라고 하고 중에서 또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카탈로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1: 네.
0: 고객이 원하면은 그 고객에 맞춰져 가지고 우리가 열차를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좀 더 할 수 있는 확보가 더 큽니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세요 하면 거기에 따라 맞춰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 400km 열차를 어느 데서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와 할 수 없습니다는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든 거고요. 가끔 또 그런 말은 많이 들었었어요. 그 예전에 그 시운전 시험할 때의 일이었었는데요. 2세대 고속열차 해무 시험할 때 했었던 때에만 400km 그때도 시험열차 속도를 냈는데 질문이 우리나라 선로에 옛날 얘기입니다. 달릴 데가 없는데 왜 그렇게 달려가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고생을 하십니까? 라는 걸 나왔을 텐데 그때 내가 답하기 전에 같이 운전했었던 다른 분이 아니 그럴 경우에는 자동차를 봐봐. 자동차 보면은 100km, 110km 달리는데 200km, 250km까지 있는 그런 자동차도 있잖아.
1: 네.
0: 그게 왜 그럴까? 그 달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동차는 그만큼 성능이 있어라고 하는 거라고 이제 그분이 먼저 답을 하셨더라고요.
1: 네.
0: 그거보다는 우리가 속도를 높임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저속이라든지 뭐 저속까지는 아닙니다만 속도를 10km, 20km 할 때마다 우리가 몰랐던 현상들이 또 발생을 돼 있고 그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술력으로다가 그걸 극복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하나둘 쌓여가지고 더 기술력이 더 증가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1: 네. 중요한 말씀해 주셨네요. 국가사업으로 시작해서 그 정말 내놓으라 하는 경쟁력까지 갖춘 우리나라의 고속철도. 우리 고속철도의 미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 우리 고속철도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우리가 계속 앞으로도 계속 연구개발을 하고 있고 이 다음 세대를 하겠다고 지금 끊임없이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1: 네.
0: 지금도 3세대 고속열차라고 하는 그 열차의 연구는 벌써 시작은 됐습니다.
1: 네.
0: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인보드 대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인보드 대차라고 하는 것은 이 대차를 쏙 줄였던 거예요. 줄였는데 그럼 그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되지? 이 인보드 대차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열차의 휠이 이 바퀴가 보이지 않고 바퀴가 저 안쪽

0: 들어있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열차를 움직일 수 있는 모터라든지 감속기라든지 휠이라든지 댐퍼라든지 현과장치가 그 안에서 접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컴팩트하게 돼서 아, 지금까지 했던 걸 다 못 쓰네. 다시 재설계하고 다시 고민해봐야 되겠네 하는 지금 스타트 단계입니다.
1: 네.
0: 이런 것들을 성공을 했을 때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다 고속열차 인보드 대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미래 선도로도 갈 수 있는 거고요.
1: 네.
0: 이런 기술이 뵀을 때 상용 열차에서 이 중에서 다 쓰지는 못하겠죠. 일부분은 슬랙션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있는 열차하고는 또 다른 그런 열차들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 고속 열차의 기술 개발은 전 세계에 뒤지지 않는 그런 수준이 않겠나 싶습니다.
1: 네. 아, 뭐 열심히 연구해 주신 덕분에 우리나라가 또 한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춘 것 같습니다. 계속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김상수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저기요, 몇 층이에요?
5: 32층이요.
4: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6: 가치,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7: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9: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1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정상회담이

0: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시간 2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 주석과의 회담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매우 생산적이었다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인공지능 AI와 관련해 시 주석도 훨씬 더 정확한 명칭인 슈퍼지능 SI로 부르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았다고 적었습니다. 북한이 서해안 남포조선소와 동해안 청진조선소에서 나란히 신형 군함건조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남포에서 선체 조립 움직임이 나타난 시점은 7월 초 무렵으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 최초의 만톤급 순양함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몇 주 내에 진수식이 열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8월 중순쯤에는 청진조선소에서 붉은색 선체 조립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선박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5,000톤급 구축함 또는 만톤급 순양함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야권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조사는 객관적으로 신속하게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호라도 흑막이 있거나 감추는 게 있거나 은폐하거나 그런 건 전혀 있을 수 없다며 위험도를 감안해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의 군사 고문이 미국의 대이란 항공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을 향해서 강력한 보복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모하마드 모크베르 고문은 현지 시간 25일 소셜미디어에 주변국들의 대이란 항공 제재 동참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한 뒤 이란의 전략은 영내 비행은 모두에게 자유롭거나 그 누구에게도 허용되지 않거나 둘 중 하나로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를 비롯한 인접국들이 이란 항공사 취항을 전면 금지하는 가운데 이란 최고위층이 영내 비행 전면 통제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중동 지역의 항공 여객 및 물류 운송 차질이 한층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멕시코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 과정에서 지나친 선명성 경쟁을 경계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에 중부지방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이정민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한 배에서 나온 형제인데도 왜 팔팔결인지 모르겠다는 말에서 팔팔결은 다른 정도가 엄청남을 뜻해 한 배에서 나온 형제라도 팔팔결이라는 건 형제가 서로 매우 다르다는 거겠죠. 부사로도 쓰여 엄청나게 다른 모양을 뜻해 여기는 지난번에 갔던 곳과는 팔팔결 다르다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얼핏 한자어처럼 들리지만 팔팔결은 순 우리말이고 줄여서 팔결로도 쓰입니다.
2: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캐리 크레우셀이라는 사람과 론 트레우비라는 부부로 구성된 독일의 듀오 캐리 앤 론. 이들은 80년대 후반부터 컨트리 음악을 하며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요. 음악 활동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아 슬럼프에 부딪히는 순간이 찾아왔죠. 그런데 1996년 우리나라 드라마 애인의 이들의 노래가 사용되면서 한국에서 갑작스런 인기를 얻게 됐고요. 그 덕에 캐리 앤 론은 내한 공연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에서의 인기가 슬럼프를 극복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이죠.

9월 25일 금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캐리 앤 론 IOU였습니다. 이 노래도 정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었던 음악이죠. 드라마 애인에 사용이 되면서 이 독일의 듀오인 캐리 앤 론의 이름을 우리한테 알리기도 했고 또 반대로 캐리 앤 론 입장에서도 뭔가 음악 활동을 하면서 슬럼

0: 램프에 부딪혀서 좀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예상치도 못하게 저 멀리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 노래가 정말 인기가 많다더라. 그 소식만으로도 슬럼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작품이 정말 전 세계 어디든 상관없이 어디선가라도 그게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고 효용이 된다. 그 생각만으로도 굉장히 본인이 거기에 들였던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골든디스크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매일 꾸준히 들어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또 정말 해외에서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도 많으시고 이 미니나 문자로 참여를 안 해주셔서 그렇지 제가 정말 생각하지 못하는 예상외의 장소에서 예상외의 시간에 듣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우리 가까운 청취자부터 멀리 계신 청취자까지 다 모든 청취자분들이 골든디스크에 보내주셨던 신청곡들을 결산을 해서 우리 추석 특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어제부터 함께하고 있어요. 추석 연휴 나흘 동안 함께하고 있는 추석 특집 골든디스크 신청곡 결산 골든디스크가 사랑한 음악 골든디스크가 첫 방송을 시작한 2023년 11월 20일부터 지난 2026년 8월 30일까지의 모든 신청곡의 순위를 통계를 냈습니다. 중복 신청은 제외를 했고요. 신청이 많았던 순서대로 어제 1위부터 12위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13위부터 예, 계속해서 그 이후의 순위들 함께하려고 해요. 지금 들으신 캐리 앤 론, IOU. 총 43분이 신청을 해주셔서 13위에 오른 곡이었습니다. 작년에는 15위였는데 두 계단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 노래와 함께 두 곡의 노래가 더 공동 13위에 올랐는데 어떤 노래들인지 광고 듣고 전해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제 다음 내년의 결산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사용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와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마련되어 있어요. 문자 미니 게시판 어느 쪽이든 다 보고 다 정리해서 다 결산 내고 있으니까요. 편한 쪽으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이번 추석 가족회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추석 특집 골든디스크가 사랑한 음악 지금 들으신 두 곡은 캐리 앤 론의 IOU와 함께 공동순위 13위에 오른 노래들이었습니다. 작년에 12위였는데 한 계단 추락했네요. 마이클 잭슨 빌리진 먼저 들으셨고요. 그리고 작년에 15위였는데 두 계단 올라왔습니다. 조이의 Touch by Touch 함께 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그럼 13위가 세 곡이었으니까 공동 16위가 되겠네요. 공동 16위 두 곡 들어볼 건데요. 작년에 13위였는데 세 계단 내려왔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 엘 콘도르 파사. 그리고 작년에 20위였는데 네 계단 올라왔네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Woman in Love 함께 할게요.

0: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골든디스크 추석 특집 골든디스크 신청곡 결산 골든디스크가 사랑한 음악 지금 들으신 두 곡은 신청순위 공동 18위에 오른 두 곡이었습니다. 먼저 작년에는 24위였는데 6계단 훌쩍 올라왔네요.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 들으셨고요. 이어서 작년 15위였지만 3계단 내려왔습니다. 1옵션 원웨이 티켓이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와 동률을 기록했네요. 제가 여러분들 신청곡을 다 일일이 정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리를 해보니까 A4 용지로 글자 크기 12로 한 220쪽 나왔어요. 대략 그 노래 그냥 제목하고 가수하고 신청해 주신 분들 이름만 딱 적은 문서거든요. 대략 생각해보니까 전체를 다 셀 순 없었고 한 4,000곡에서 5,000곡 정도가 되지 않나. 그래서 이거를 그냥 옛날 전화번호부처럼 책으로 내도 되겠다 이 생각이 들 만큼 네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음악들이 골든디스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절반이 한 번씩만 신청해 주신 노래예요. 그래서 사실 한 번씩만 신청해 주신 노래들은 그냥 매일 이렇게 그 노래들만 틀어도 1년 채울 것 같은데요. 네, 다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근데 그래도 딱 한 번만 신청됐는데 방송된 경우 굉장히 많아요. 원샷 원킬. 네, 제가 좀 이 신청이 좀 적게 들어오더라도 평소에는 그런 음악들을 잘 녹여서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8760님이 신청해 주신 오퍼스의 워킹 온 에어. 굉장히 고전인데도 한 번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었고요. 또 7516님이 신청해 주신 시가렛스 애프터 섹스의 영 앤 덤. 나름 신곡이고 인디적인 성향이 있는데 이 두 곡 모두 딱 한 번씩만 신청해 주셨지만 다 방송에 나갔습니다. 심지어는 아트 간 펑크의 트래블링 보이 같은 경우

지금 순위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동 20위에 오른 세 곡의 노래 이어서 들어볼게요. 작년에 15위였는데 다섯 계단 내려왔네요. Righteous Brothers의 Unchained Melody. 그리고 작년에 28위였는데 무려 8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비틀스의 Let It Be 이어갈 거고요. 역시 작년에 15위였지만 20위가 된 아바의 I Have a Dream까지 이렇게 세 곡 이어서 들을게요.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Whispers in the morning. 추석 특집 골든디스크 신청곡 결산, 골든디스크가 사랑한 음악, 그 두 번째 시간 함께했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노래는 이 결산에서 23위를 차지한 셀린 디온의 The Power of Love예요. 오늘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추석 특집 세 번째 시간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내일 밤 11시 5분에 다시 뵐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세.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Kaio 9299. Yoginen Kaio 9299.

봐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1: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0: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밝고 빠르고 보다 정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 문화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하루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FM 97.5MHz 울산 문화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광고 책임자는 이상욱입니다. 잠시 후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0: 가요 1999.
1: We can fly away together like in the movies and shit.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よくね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0: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지금 달라도, 지금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3: 가치,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3: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제기차기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두발제기는 두 발로 번갈아가며 차는 제기이고, 한 번 차고 발을 땅에 댔다가 또 차기를 반복하는 맨제기. 제기를 차 올려서 입에 무는 물제기도 있습니다. 네 명이 사방으로 서서 발로 주고받는 제기는 사방제기. 옛날 종로 상인들이 추위를 잊기 위해 가게 앞에서 하던 제기로,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서로 받아치는 제기는 종로제기라고 합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취향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6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현지 시간 25일 백악관에서 부부 동반으로 차담을 나누며 사흘 연속 대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우리는 엄청난 진전을 이뤘고 양국 모두의 매우 긍정적인 커다란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매우 생산적인 시간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두 정상이 합의한 사안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으면서 우리 농민들이 매우 기뻐할 긍정적인 일들이 많다고 소개했습니다. 시 주석도 양국 관계가 존중, 공정성,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안정을 지향하는 건설적 관계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거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방중을 요청했습니다. 청와대가 뉴욕 현지 시각으로 24일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중 관계가 안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멕시코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동행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양자 협의는 무난하게 된 것 같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미중 관계는 한동안 대결과 대립이 심화되는 방향으로 가다 작년 부산에서 회담이 있었다며 그때 양측이 어떤 틀을 정하고 관계를 관리해 나가자는 데 대체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분석했습니다. 친이란 반군 후티의 공세에 밀려 최근 주요 거점을 잇따라 상실한 예멘 정부가 자국민에게 입대를 촉구하는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체류 중인 라샤드 알 알리미 예멘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총동원령 동참과 정부군 합류를 촉구했습니다. 또 오는 26일부터 소속 단체를 떠나 정부 측으로 전향하는 후티 반군 전투원 및 관계자들에게는 향후 전면적인 사면을 베풀 것이라며 반군 이탈자를 겨냥한 회유책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아시안게임 4연패를 노리는 남자 축구대표팀이 베트남을 완파하고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U23 축구대표팀은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에서 최전방 공격수 이영준의 멀티골에 힘입어 베트남의 4-0 완승을 거뒀습니다. 지난 2014년 인천대회부터 아시아 정상에 오른 대표팀은 중국 태국전 승자와 오는 30일 4강전을 치릅니다. 여자 축구대표팀은 윤수정의 해트트릭을 앞세워 우즈베키스탄을 6-3으로 꺾고 4강에 올라 일본과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됐습니다. 육상 대표팀의 나마디 조혜진 선수가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100m 결승에서 4위를 기록해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습니다. 조혜진은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 미즈오 공원 육상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 100m 결승에서 10초 17의 결승선을 통과해 전체 4위를 기록했습니다. 함께 뛴 비회사도 10초 19로 최종 5위를 기록하면서 44년 만에 아시안게임 100m 메달 획득은 아쉽게 무산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추석 연휴 셋째 날이자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중부지방엔 새벽까지, 남부지방엔 낮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 제주도는 이른 새벽부터 저녁 사이 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 18도입니다. 김준상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0: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5: 안녕하세요. 김경일의 물음표 시작합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5: 저기요, 몇 층이에요?
6: 32층이요.
5: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6: 같이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7: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8: 김경일의 물음표.
9: 자, 이런 날이 오는군요. 네. 제가 늘 출연만 하다가 이 두 분을 드디어 모시다니. 사실 명절 밥상에서 정치 얘기는 금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정치 관련 유튜브 많이 챙겨들 보시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또 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 많은 사람들도 많지가 않은데, 아, 그래서 반드시 모셔야 되는 분들이죠. 네. 시사 유튜브를 제작하고 직접 진행도 하고 계신 뉴스 인의 김은지 시사인 기자님. 안녕하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9: 네. 그리고 네, 헬마라이브에 저는 이분을 작년 재작년에는 거의 매일 보면서 네, 살았던 분이기도 합니다. 네, 헬마라이브의 임경민 작가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1: 안녕하세요, 임경민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9: 네, 사실 두 분은 이렇게 거리 다니시면 네. 네, 굉장히 좋아하시고 굉장히 싫어하지 않으신가요? 사람들이?
10: 아직 그 정도 인지도가 되지 못해서.
9: 제가 지난번에 예. 한번 같이 밥 먹었는데 네. 지나가는데 막 그 막 응원합니다 막 이런 분들.
10: 네. 김경일 교수님이 훨씬 많으실 것 같아서 예,
9: 저는
10: 민망한데요.
9: 조금 스탠스가 네, 그래도 어쨌든 정치보다는 조금 일반 교양 시사에 좀 가까워서 근데 이제 김은지 기자님을 볼 때는 진짜 막 강렬한 성원의 눈빛. 아니면 아주 섭섭한 눈빛도 일부 네, 있는데 표시는 잘 하지 않으시겠죠 그런 분들은.
10: 아,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강렬한 지지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눈빛을 받으려고 한다면 훨씬 더 유명해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만큼은 아닌 것 같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1: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방송에서 제가 사는 동네 파주에 제가 사는데 파주 동네 관련된 얘기를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9: 그렇네요, 진짜. 예, 저
11: 네, 그래서 이제 뭐 파주 운정지구에 어디가 네, 맛있는 네, 네. 밥집이 있다, 뭐 카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하는 편이니까 오히려 동네를 다니면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가는 단골집에 가면 거기 찾아와가지고 단골이 되신 분들이 종종 이제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그게 사실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큰 보람이고. 기쁨이고 뭐 즐거움이고 그렇습니다.
9: 저는 그 동네 사는 제 친구가 네. 김 작가님 실제로 봤다고 저한테 했는데 그 생각보다 굉장히 젊어 보이신다고.
11: 아, 그 제가요?
10: 생각을 어떻게 하신 건가요?
11: 예. 그러니까 애늙은이처럼 얘기를 늘 하니까 이제 예. 비평하는 사람 입장에서
9: 정확한 워딩은 어려 보이더라.
11: 아,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9: 나한테도 그런 얘기 좀 해보면 좋을 텐데 그런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무래도 정치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무겁고 현안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되는 내용을 다루셔야 되니까 조금 더 연배보다는 좀 더
11: 그렇죠.
9: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정치 얘기를 나이 든 사람들만 한다 이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10: 그렇죠.
9: 고정관념이잖아요.
10: 예.
11: 그리고 예전에 비하면은 정치 콘텐츠에 대한 이제 접근성이 굉장히 좀 좋아져가지고 저희 그 어릴 때 뭐 제 20대 때나 이럴 때만 하더라도 신문을 보거나 뭐 인터넷 게시판에서 일부 접하거나 아니면 이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보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정치 마니아층 중심으로 이제 정치 콘텐츠가 많이 소비가 됐다면 요즘은 뉴미디어들의 이제 양상이 굉장히 넓어지면서 뭐 유튜브뿐만이 아니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페이스북 같은 그 이제 SNS 콘텐츠를 통해서도 되게 쉽게 접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특정 이슈가 좀 회전하는 속도 같은 게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좀 빠르고 그리고 이제 접하는 사람의 계층이나 뭐 넓이도 굉장히 예전에 좀 이제 보편성이 넓어졌다. 뭐 저희는 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10: 특히 이제 계엄 이후에 그 정치 뉴스를 소비하는 세대가 좀 더 넓어졌다라는 느낌을 저도 좀 이렇게 만드는 입장에서 느끼게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헬마라이브라든지 사장 남천동 이렇게 임경민 작가가 다루는 컨텐츠가 좀 젊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 그렇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수요가 조금 더 넓지 않나. 뭐 저희도 그런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젊은 층들도 더 넓게 소비할 수 있는 정치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9: 참 그 사건이 많은 분들을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또 지켜보게 만들었죠. 제 아내가 8시 뉴스를 보기 시작한
10: 2024년 그때, 12월 네, 3일 네, 이후부터
9: 그때부터 예. 홈쇼핑을 잠시 안 보고 네, 그래서
10: 그때는 제, 모든 국민들에게 그렇죠. 이제 실시간 뉴스를 접할 수밖에 없었던 네, 시간이었던 네, 것 같고 네. 그게 불과 1년도 이제 안 된 왜냐하면 작년에 대선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네. 얼마나 이게 빠른 일이었는지를 다시금 좀 생각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정치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게 2024년 1월 2일부터 그러니까 그해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9: 그때부터요.
10: 예, 회사의 이제 정책상 데일리로 시사 유튜브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떤 스케줄이 12월 3일 그날 밤에 방송을 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2024년 1월 달에 시사 유튜브를 시작하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때인데 그날에 그 생방송을 저희가 했었었고 그 헬마 작가 같은 경우에도 그때 생방송에서 네. 했던 모습들이 굉장히 화제였거든요. 나중에 이제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저희의 모습을 같이 가져가셔가지고 썸네일에 이렇게 박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그게 거의 600만 네, 명이 네, 보셨었습니다. 네.
9: 그때 그 실시간 반응 뭐 네. 그다음에 하셨던 네. 말씀 그 바로 이제 직후에 아침부터 나누셨던 그 내용들 지금도 많이들 보시고 또 다시 한번 돌려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정치 관련된 유튜브가 시사 유튜브죠 일반적으로 네. 시사 유튜브인데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 많이 존재하나요?
11: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도 계속 새로 생기는 중이어서 뭐 숫자가 뭐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된다를 이제 가늠하기도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저희처럼 매일 방송을 하고 또 이제 우리 성적을 좀 확인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순위를 좀 매겨서 네. 몇위까지는 항상 체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도 그 유튜브 채널들의 성적표를 통계 내는 그 별도의 그 이제 앱들이 또 있어요. 네. 성적을 매기는 그 콘텐츠들이 있는데 거기서 보통 예를 들면 실시간 동시 접속자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리스트업을 한다든지 1위부터 뭐 한 100위 정도까지 보통 이제 통계를 내는데 저희처럼 이제 시사 방송 만드는 사람들은 보통 한 30위 정도까지는 체크를 합니다. 실시간 접속자 수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나오나. 그러면 이제 그날 매일매일 성적표를 받는 기분으로 이제 들여다보는데 그러면 주요 그 순위권 안에 들어 있는 유튜브 채널들이 어떨 때는 순위가 좀 급변하기도 하고요. 몇 달 동안은 뭐 거의 변동 없이 또 이제 그 흐름이 그대로 가기도 하고 뭐 그런 걸 지켜보면 한 주요 유튜브로 참고해야 되는 게 한 30여 개 정도. 저희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 그러면 많은 편인 것 같아요.
10: 예, 그 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새로 생기고 또 어떤 채널들은 이제 다시금 제자리 걸음에서 재정비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가 뉴스이기 때문에 끝없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9: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켜보셔야 되고 네. 차지하셔야 되고
10: 모니터링하고
9: 그리고 모니터링하셔야 되니까 사실 정치 전공하는 그 교수님들이 저 심리 전공하는 저한테 그런 농담 아닌 농담을 하세요. 니들은 참 좋겠다. 그래서 왜 그때 새로운 이슈가 뭐가 있니?
10: 아이고 반박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9: 35만 년 동안 인간은 인간인데 예.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고충을 예. 좀 알아달라. 워낙에 예. 한국의 정치 이슈들이 급변하고
11: 그렇죠.
9: 그다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그 35만 년치 다 공부하려면 얼마나 힘든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밌게 받아치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채널, 다른 영역이나 다른 분야보다는 조금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10: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항상 긴장감을 유지한 그러니까. 채로 뉴스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다고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거꾸로 생각해보면 사실 아이템의 보고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발제만큼 힘든 일이 기자한테는 없는데 이게 사실 이제 발생이 끝없이 벌어지기 때문에 게다가는 뭐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 오후에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밤사이 엎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뭐 거꾸로 보면 그게 힘들면서도 동시에 또 아이템이 끝없이 쏟아진다는 점에서는 또 좋기도 합니다.
11: 저도 이제 뭐 방송 제작을 하다가 유튜브로 넘어온 경우여서 방송사에서 이제 제작할 때만 하더라도 항상 고민이 말씀하신 발제 부분, 그러니까 아이템을 뭘로 정할 거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도 방송 작가던 시절에도 후배들한테 이제 자주 했던 얘기가, 야 그래서 우리는 다른 업종, 뭐 이제 교양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뭐 예능이나 이런데 비하면 훨씬 살기가 편한 편이다. 왜냐하면 그쪽은 계속 컨텐츠의 어떤 중심축을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새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린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새 아이템들이 쌓여있지 않냐.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내니까 우린 이제 그걸 소화하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건 이제 큰 방송사에 기대 있을 때 이제 교만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야생에 나와서 유튜브라는 야생 생태계 안에서 생존하려고 좀 이제 방송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서 선별해내고 이제 누가 더 관심을 많이 주는 컨텐츠를 먼저 쏟아낼 거냐 이런 경쟁으로 가니까 또 다른 차원의 과당 경쟁이 또 이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생을 많이 하죠 저희도.
9: 근데 방송사에 계실 때는 그렇게 생각하셨지만 이렇게 야생으로 나오는, 사실 네. 야생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훨씬 더 자유 경쟁 체제이고.
11: 그렇죠.
9: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또 좋은 측면도 좀 있지 않을까요?
10: 아, 그렇죠.
9: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미디어에서
11: 지금 이제 김민지 기자의 답이 되게 목소리가 작아지는 그렇죠라고.
10: 아니 기본적으로 포맷이 자유롭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많아서 그거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대선 TV 토론 같은 거 저희가 작년에 했었을 때 이거 웬만한 방송 3사를 이기기 어려운 컨텐츠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방송 3사가 중계를 하고 그 자체로 후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이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 같이 유튜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그날 좀 쉬고 가는 건가라는 고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좀 역 아이디어를 차용을 해가지고는 아, 사람들이 야구 보는 느낌으로 또 TV 토론을 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11: 편파 중계처럼.
10: 예. 이제 그래서 오히려 그날은 유튜브니까 좀 자유롭게 음식이랑 뭐 술 안주 이런 것도 좀 쌓아두고 저희 패널들이 나와가지고는 네, 네. 그걸 보면서 먹방 보는 그러니까 먹방을 중계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레드 카드, 옐로 카드, 그린 카드 들면서 중간 중간에 액션 정도만 해주자라고 했었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저희가 대박이 났어요. 100만 넘게 봤던 네. 게 나와가지고. 또 이게 일정 부분에 그 어떤 빈틈을 찾아가면 우리가 야생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오히려 공중파가 못하는 지상파가 못하는 것들을 할 수 있어서 또 그 재미가 쏠쏠하게 있기도 합니다.
11: 저도 사실 최근에 이제 김은지 기자와 시사인팀에서 했었던 거를 좀 다르게 변형을 했었는데 저희가 오전 11시에 방송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대통령 기자회견이 잡혔습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그러면 이제 콘텐츠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10: 괜찮나요?
11: 오늘 이제 큰일 났다. 네. 큰일 났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랑 직접 경쟁을 해가지고 정치 유튜브에서 네. 사람을 모을 수 있느냐를 따져보면 이제 거의 불가능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정치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관심층들이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들으러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자회견이랑 경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술을 냈죠. 그러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생중계 화면을 우리 화면에 작게 띄우고 그 화면을 우리 같이 보면서 여러분 우리랑 방송 같이 보면서 대통령이 하는 얘기를 같이 해석해봐요 라고 이제 실시간 해설 컨텐츠식으로 이제 만든 거죠. 그랬더니 평소보다 잘 나왔습니다.
10: 저도 그거 봤어요. 네. 왜냐하면 이 실시간 대통령 발언도 이렇게 당연히 날 것으로 듣긴 들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해설이 또 궁금한 것들이 그럼요. 있잖아요. 예. 이제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네. 동시에 두 개를 띄워놓고 보게 되더라고요.
11: 그러니까 사실 야구 해설하듯이 한 거죠. 저희도.
9: 네. 사실 네. 스포츠에서는 그런 게 꽤 예. 네. 이제 일반하고 정착된 그런 포맷이기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책임감과 자부심도 느끼실 텐데 어떤 면으로는 또 좀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 감정도 느끼실 것 같아요.
10: 네, 그렇죠.
11: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네. 심지어 이제 그 유튜브라는 미디어의 특성이기도 한데 시청자하고 진행하는 사람이나 출연하는 사람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10: 맞아요.
11: 뭐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자주 드리는데 카메라하고 출연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좁다.
9: 그러네요.
11: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라디오나 혹은 뭐 TV만 하더라도 일단 카메라를 통해서 송출이 이루어지고 나면 실제로 시청자나 청취자들한테 가닿는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그 왜 멀다고 느끼냐면 시청자가 반응을 했을 때 일단 지금 이 자리 스튜디오에 앉아있는 우리는 그 반응을 대부분 못 보고요.
9: 그렇죠.
11: 그리고 이제 반응을 하는 방법이라는 게 기존의 매체들은 뭐 시청자 상담 전화 같은 데 이제 항의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신문사 같으면 뭐 예전에는 뭐 편지로 이제, 이제 보내거나 아니면 시청자 게시판 같은 데 쓰거나 이제 이런 형태라서 출연하는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직접 그 반응을 접하지 않고도 계속 방송을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제작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어떤 반응들이 있었다라는 걸 접하거나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유튜브 방송 같은 경우는 그 특유의 저희끼리는 정말 이제 악마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실시간 댓글 반응.
9: 네.
11: 실시간 댓글 반응을 통해서 내가 한 이 말이 지금 시청자한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거를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저희 같은 경우도 방송을 진행하다가 뭔가 내가 이제 말실수를 했다라는 거를 거의 바로 직감할 수 있는 게 천천히 올라오던 채팅창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거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만큼 시청자하고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조심해야 되거나 혹은 뭐 경계해야 되거나 이런 측면들이 좀 있죠.
9: 그 왜 사회심리학에서 하는 연구들을 보면 의외로 댓글을 다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11: 숫자 자체는 많지 않아요.
9: 네. 네. 그래서 뭐 SNS든 아니면 이미 녹화된 그 유튜브 영상을 볼 때는 좋아요 버튼과 싫어요 버튼 그 댓글에서의 톤이 사실 제각각이다. 의외로 되게 독립적인 경우가 많다라는 연구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댓글에 신경 쓰지는 말아라. 근데 라이브는 좀 다른가 봐요.
11: 저희도 사실 그 반응을 보면서 정부 뭐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때 방향을 바꾸거나 하는 건 사실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청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구나 정도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10: 뭐 게다가 요새는 워낙 빠르다 보니까 정보를 저희보다 빨리 접하고 넣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 속보를 거기 바로 이제 띄워주시죠.
10: 무슨 속보가 나왔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라고 하면 제가 바로 제작진들한테 그걸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래서 역으로 오히려 그거를 팩트 체크 한 다음에 알려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시간 소통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의 리스크와 또 그만큼의 좀 피드백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게 또 있는 것 덕분에 라이브라고 하는 형식이 많은 분들한테 곽강을 받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9: 요즘은 어디서나 다 팩트체크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요. 강의를 하는 것 같지가 않고 네, 실시간 팩트체크 기자회견 하는 것 같아요.
10: 학생들이.
9: 계속 친구들 자기가 쓰는 AI에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많아요.
11: 교수님이.
10: 야, 그건 좀 무섭네요.
9: 네. 정신 바짝 차리게.
10: 네.
9: 되는데 조금 현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명절 이때 분명히 또 이제 올라올 거라거든요. 또 전국의 수많은 가정에서 또 갑론을박 하실 테고 또 열띤 토론 아닌 토론 많이 하실 텐데 뭐 저도 이제 그런 각오가 돼 있습니다만 요즘 저도 기술도 늘어났죠. 그래서 싹 물 타고 뭐 그다음에 딴 쪽으로 돌리고 아니면 와 해야 돼 얘기해야 돼요 막 이러면서 이번 그 명절에는 어떤 이슈가 좀 많이 언급이 될 거라고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였을 때 좀 생각을 혹은 예측을 하시나요?
10: 우선 대통령 지금 순방이기 때문에 네, 관련된 네, 이슈는 네. 당연하게 이야기가 굴러가서 하루 종일 뉴스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한 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는 어떤 식으로 이제 하반기 국정 운영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진단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 도통 왜 그러는 건데 이런 식의 질문으로서 일종의 도발과 대답이 그 집안에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9: 이번 명절 뜨거울 것 같습니다.
11: 사실 이제 정치 뉴스에 참여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의 이슈를 되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서 오전 이슈 다루고 오후 이슈 다루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한 시간 전에 나왔던 이슈를 바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 방송에서 이제 소화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도 그런 함정에 자주 빠지는데 뉴스에 사실상 참여자 입장에서는 아 이슈가 정말 중요하다. 이거 아마 화제가 많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고향집에 가면 보통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는 쉽게 걔는 왜 그런다냐라는 식으로 이제 아주 뭉뚱그리고 아주 큰 틀의 이야기를 이제 보통 꺼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정부나 혹은 여야당의 기조에 대한 이야기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한 사건 뭐 디테일한 어떤 측면 이런 거라기보다는 최근의 전체적인 기조 분위기 흐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치면 아마 이번 추석 때 가장 좀 큰 덩어리로 들어갈 수 있는 이슈로 따지면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대통령 이제 기자회견을 중심으로 한 그 앞뒤의 사안들과 관련된 얘기가 한 덩어리로 묶여서 소화되지 않을까. 대통령이 뭐 기존의 기자회견에 비하면 상당히 좀 허리를 숙이고 자세를 낮추고 국민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듣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 태도하고 비교하면서 또 신랄하게 이제 이야기하려는 친척들이 있을 수 있고요. 변화된 기조를 뭐 기대하고 싶어하는 또 친척들이 있을 수 있고 결국은 한국 정치의 중심은 이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 기자회견을 중심으로 한 앞뒤 상황을 공부하고 가시면 친척들하고 얘기를 할 때 전반적 흐름을 좀 주도할 수 있다. 이런 좀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0: 아, 저 네. 마법의 단어를 들었습니다.
9: 마법의 단어.
10: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답하면 가장 좋은지 네 글자인데요. 그러게요. 그렇게 말하면
11: 나는 왜 그런다냐 그러면 네. 그러게요.
10: 아, 그러게요. 아,
11: 그러게요. 진짜.
10: 그러게요.
9: 야,
10: 여러분들
9: 잘 하겠습니다.
10: 하실 말이 없으실 때는 네, 이 단어를 네. 사용하시면 된다.
9: 그러니까 이 그러게요는 번역도 하기 힘들 것 같아요.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죠? 참 다양한 뜻이 남겨져 있는 것 같은데.
10: 이렇게 이제 치열하게 이제 헬마의 말처럼 공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11: 그러게 이제 그 상대방의 전장 분석을 좀 잘해야 되거든요. 지금 내가 참여하고 있는 이 전장이 애초에 나한테 이제 유리하게 세팅이 돼 있냐 불리하게 세팅이 돼 있냐. 그래서 아 큰아버지의 성향은 어느 방향이고 외숙모의 성향은 어느 방향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하시면 대응해야 될 전략이 좀 정해질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러게요로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좀 더 이제 천연덕스럽게 에? 그게 뭔데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시치미를 떼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9: 이 지금 두 분께서 하신 말씀은 굳이 정치에만 국한시킬 게 아니라 언제 시집가니 아, 언제 장가가니 취직 언제 하니 아이 언제 낳니 이런 모든 종류의 참 딱 이렇게 좀 불편한 얘기들을 할 때는 그러게요.
11: 아 그러게요. 네, 네.
9: 아니면 그게 뭔데요? 예, 막 이런 네네네. 네. 괜찮은 것 같은데요? 두 분이 오히려 더 심리학적인 저보다 열수 위신 것 같습니다. 그 외 명절 되면 꼭 서울역이나 고속버스터미널 가서 이제 우리 정치권에 계신 분들 특히 정당에 계신 분들이 이제 인사하시고 잘 다녀오시라고 얘기하고 근데 저는 궁금했어요. 이 명절 민심이라는 게 정말 직후에 정치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사실 저는 심리학자로서도 좀 궁금을 하거든요. 네.
11: 근데 저도 이제 정치 비평 쪽에서 일한 지가 거의 한 20여 년 정도 됐는데 비평하면서도 늘 하는 얘기지만 이제 투표 심리 원래 내가 이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한테 투표하던 그 투표 심리는 거의 바꾸기가 어렵다는 게 이제 정설입니다. 네. 그래서 20대 초반쯤에 형성된 투표 성향이 웬만하면은 노년기까지도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걸 기반으로 생각을 해보면 추석 때 고향에 가가지고 친척들이랑 잠깐 얘기를 했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던 정치적 입장이 이제 바뀐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제 생각에는 보통 어디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냐면 본인이 갖고 있던 생각의 확신의 정도, 강도를 좀 다르게 해주죠.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의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는데 막상 친척들하고 모이는 자리에 가서 얘기가 나왔을 때 내 말이 자꾸 막히거나 내 이야기가 상대방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죠. 그래서 친척 집에 갔다 온 이후에 여론조사가 진행될 때는 강도가 약한 대응이 나갈 수 있는 지지층의 저항 강도를 좀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정도의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뭘 뒤집어 본다기보다는 뭐 그 정도 효과를 뭐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치권에서는 고향 집에 내려가실 때 친척들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쥐어주기 위해서 마지막
9: 표현이다.
11: 그 어떤 그 흐름을 좀 잘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네, 우리 네, 지지층을 네. 지키기 위한 용도로 뭐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 확신의 강도.
11: 네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0: 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1: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2: 여러분은 지금 김경일의 물음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3: 사실 그 정도만 해도 의미가 있긴 하네요.
4: 네, 근데 네. 추석 밥상 민심 이런 게 사실 네. 이제 과거의 미디어 환경에서 더 좀 작동했던 건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실시간으로 모든 게 다 공유가 되는 시절이긴 하잖아요. 이제 과거에는 미디어 환경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리액션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 시간에 엄청난 여론이 형성된다라고 보기보다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지금 잠시 뉴스 공급이 끊기는 때거든요. 그래서 김이 좀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미 앞서 있었던 뉴스들이 한 바퀴 돌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 정도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게 과거만큼 이 시기에 어떤 큰 여론과 아젠다가 형성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퍼진다라고 보기에는 그런 시절은 좀 지난 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5: 그래서 이번 추석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연장으로 보면 정치권, 여의도 정치권에서 핵심 의제로 다뤄졌던 거 말고 하나 주목해봐야 되는 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제 농지조사, 농지전세조사 문제입니다.
6: 이슈 많이 되고 있죠.
5: 네. 그게 여의도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것보다도 이번 추석에는 더 파괴력이 있을 수 있는 이슈다. 왜냐하면 모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해관계자들이거든요. 고향집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 나중에는 고향의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후보자들이고 대부분 가족들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당사자인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 땅은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한 걱정들을 또 안고 계시고 그게 화제가 나왔을 때는 이해관계자들끼리의 토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청와대에서도 이번에 추석 직전까지 팩트체크를 해가지고 뭐 잘못 그 퍼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바로잡겠다라고 했던 게 이슈의 파괴력은 다른 정치 이슈랑은 좀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무기를 쥐어준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6: 그 현안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좀 여쭈고 싶어요. 이게 지지율이 많이 빠져가고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재임 기간에 대비해서 이 정치 쪽에서 취재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4: 아, 대통령 지지율의 어떤 추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지난주 이제 아까 이제 헬마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대통령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좀 다시금 여론조사 추이를 봐야 되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등판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입장이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는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나왔던 리얼미터를 기준으로 본다면 하락세는 좀 꺾인 것 같다. 이제 반등하는 모양새가 있는 것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회복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이제 올라갈 어떤 모멘텀은 만들어진 것 같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저는 이제 그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앵커께서도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정확한 명칭에서부터 좀 출발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게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보느냐 잘 못하고 있다고 보느냐 이제 이런 거라서 지지율이랑 직접 연결하게 되면 이제 어떤 그 착시가 일어나냐면 아 대통령이 지지율이 이만큼 빠졌기 때문에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숫자가 엄청 늘어났구나.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을 조금 더 흔들어가지고 다른 정치적 역동성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라고 뭐 여권이든 야권이든 이제 착시에 의존하게 되면 수행평가라는 거는 조금 지나면은 다시 올라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두고 이제 지지율의 복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그때그때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쪽에 조금 더 가깝다.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생각보다 거의 모든 대통령들이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최고 정치 지도자를 뽑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선택을 웬만하면 뒤집지는 않거든요. 큰 사건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지지는 하지만 지금 일은 좀 잘 못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 라고 판단할 때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대통령을 더 흔들어 보려고 시도하는 게 잘 안 먹히는 경우가 대통령이 기존의 국정수행 방향을 좀 바꿔서 여론에 맞는 방식으로 일을 해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복원이 되는 거라서 그것까지 염두에 두게 되면 기자회견을 평가해 봤을 때는 아마 하반기 이후 이제 연말로 갈수록 조금씩 복원돼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추세는 예상해 봅니다.
6: 저도 왜 여론조사 관련된 문항을 보면 그건 국정수행 평가지 지지율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많은데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그렇게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지지율이라고 그렇죠. 표현을 하니까
5: 그래서 이제 지지층 붕괴 이런 식의 표현이 쉽게 나오죠. 네네.
6: 그리고 인용, 재인용, 재재인용 되는 과정에서 그런 면이 있는데 그 점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네요. 이제 다시 두 분께 돌아오겠습니다. 이젠 정말 영향력이 있는 매체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듣고 자기 의견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결정을 많이 하는데 반영을 하시고 사실 굉장히 책임감도 크실 텐데 이런 정치 시사 유튜브가 많아지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세요. 어느 쪽이든 지금 편향돼 있다. 네. 근데 사실 편향이 없다는 것도 사실은 저희는 심리학자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편견이 나쁜 거지 편향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거 왜냐하면 편향은 없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그쪽에 기본적인 방향성이 있다는 건 중요한 건데 문제는 이제 극자가 붙으면 너무 가면 그렇게 되면 그게 결국 편견 쪽으로 더 가게 돼 있고 자기 확증으로 가게 돼 있으니까 이 논란으로부터 사실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이런 이슈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고민을 해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4: 네,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희는 분명히 관점이 있는 매체입니다. 저는 관점이 없는 매체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관점이 있고 저희가 가진 어떤 관점에 좀 더 부각한 아이템을 선택하는 건 분명히 맞을 텐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팩트를 비틀진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편향과 관점에 맞추기 위해서 어떤 사실들을 왜곡하거나 혹은 비틀어낸 된다면 그것은 사실 그 미디어의 역할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선 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저희 걸 보시면서 소위 말해서 신뢰해 주시거나 혹은 자신의 판단에 있어가지고는 평가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 이제 김은지 기자님은 매체 소속의 유튜브를 진행하시는 경우라 관점이라고 이제 표현하셨지만 저는 이제 매체에서 좀 더 자유로운 제가 설립한 회사에서 제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방송을 원해서 이제 유튜브 방송을 만든 거라 저는 이제 관점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저는 이제 편향입니다. 저는 편향 쪽에 가까운데 근데 다만 기반이 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이제 비평적 기반 위에 서서 방송을 만들고 싶어서 독립적인 그 유튜브 미디어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 편향이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어떤 질을 가진 편향이냐의 문제일 거고 그때 제가 삼고 있는 기조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플레이어로 뛰고 있는 정치인을 초대해서 그 사람의 스피커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네, 네. 그러니까 뭐 그건 아마 다른 매체들이 할 일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시사인 같은 이제 각 여론 매체에서 뭐 수행을 하는 게 더 잘할 수 있는 일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비평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방송이기 때문에 그럼 나의 관점은 무엇이고 나의 편향은 무엇인지를 우리 시청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가지고 당신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뭐 소개를 하는 거죠. 이런 비평 관점이 있다. 이런 편향은 어떤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에 정치인까지 출연을 하게 되면 사실상 정치인의 기관지처럼 움직일 수가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정치인 출연을 이제 배제하고 내 관점을 시청자들한테 전달하는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다. 그래야 뭐 좋은 방송, 재밌는 방송 만들 수 있으니까요. 뭐 그런 정도의 저의 확신을 가지고 방송을 만듭니다.
6: 그러고 보니까 현업 정치인들은 잘 출연을 안 하시네요, 보니까. 저희는, 그런 채널들도 있는데.
4: 예, 저희는 모시긴 하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뾰족하지만 따뜻한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6: 뾰족하지만 따뜻한.
5: 예, 매체가 해야 될 역할이죠.
4: 예,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유튜브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뾰족뾰족하기만 하긴 좀 어려운 지점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지점에서 라포를 형성하면서도 그 지점에서 비는 것들을 좀 뾰족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뾰족하기만 해도 어렵고 따뜻하기만 해도 좀 어려운 지점 들이 있다 보니까 뾰족하지만 좀 따뜻한 질문을 지향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뭐 늘 성공하진 않아서 저도 끝나고 나서 많이 반성하기도 하고 하긴 합니다만은 여튼 지향점은 좀 그렇게 특히나 현역 정치인을 보실 때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 아까 우리 김은지 기자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팩트에 기초해야 된다. 관점이 있는 거 우리가 맞지만 그건 인정하지만 근데 팩트라는 게 참 그렇죠. 쉽지 않은 개념이에요.
4: 이렇게 따지면 진짜 우리 교수님 네네. 강의를 한 1시간 들어야 될 것 같긴 한데
5: 굉장히 취사 선택의 영역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 때문에
6: 또 어떤 경우는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되고
5: 그리고 사실 그 팩트라는 게 수백 가지의 팩트 중에서 어떤 팩트를 선택해서 내 비평의 참조점으로 삼을 거냐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선택의 문제거든요. 거기에는 그 판단을 내리는 나의 이제 주체적 판단이 들어가는 거라 어디까지가 팩트고 어떤 팩트를 소개할 거냐 이것도 일종의 이제 편집권이죠.
4: 그렇죠.
5: 네, 매체를 만드는 사람이 그런 결정을 하고 내 결정의 이유는 뭐였다까지만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한 편향 아닌가? 뭐 저는 뭐 그런 관점 갖고 있습니다.
4: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걸 드러내는 게 요즘에는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솔직하고 정직한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가 그러기엔 좀 어려운 어떤 환경에서 네, 사실관계를 네. 전달하고 뉴스를 전달하는 게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 실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그 특징 그리고는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어떤 관점에 이 부족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점에 좀 더 기울어져서 뭔가를 본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알려드린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각자 판단에 좋은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숨길 수 있는 시절도 아니고 숨겨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좀 종합적으로 보여드려야 될 것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5: 그 기성 매체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그게 이제 일보라고 하거든요.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첫 번째 보도로 나오는 일보 보도는 보통 이제 스트레이트성이죠. 뭐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다. 한동훈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 그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이제 일보의 특성인데 나중에 이제 종합 보도를 하게 될 경우에는 뭐 매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그 발언이 왜 나오게 됐는지 과거에는 이 사람이 이번 발언과 비교해서 어떤 식으로 발언했었는지 뭐 차이가 있다면 어떤 맥락에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건지 혹은 여기에 대한 반박은 뭐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했었는지 이런 걸 이제 다 반영하면 그게 좀 충실한 보도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의 매체를 보통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접하시던 분들은 일보만을 보고 왜 이 얘기밖에 안 하냐라고들 많이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체가 다 편향돼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원하는 얘기는 왜 여기 안 들어있느냐. 뭐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지적했던 내용들은 왜 여기 반영이 안 돼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게 나중에 종합보도를 통해서 보완이 되기도 하지만 저희 같은 1인 미디어, 뭐 유튜브 미디어 이런 데서 그 부분을 또 채워주기도 하거든요. 거의 적시적으로, 즉시적으로 채워주기도 하기 때문에 서로가 좀 보완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저는 방송 만들면서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4: 그러니까 저도 상호 보완적인 지점들을 좀 계속 강조하고 싶긴 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가진 어떤 역할들이 있지만 분명히 비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팩트 발굴이라고 하든지 그 베이스를 통해 가지고는 유튜브 미디어들이 많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 하나 뭐가 다른 특징이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우월하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서로 보완제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미디어를 소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6: 네. 근데 문득 드는 질문인데 아까 나는 내 회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방송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5: 접니다.
4: 네. 사장님이시죠.
6: 그러니까. 네. 네. 네, 그렇죠. 네. 네.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왜냐하면 이게 네. 너무 고유명사화돼서 헬마우스
5: 아, 예, 예.
6: 그거 의외로 이제는 그냥 다 헬마우스. 예, 마치 이제 특정 회사 이름 그거 왜 만들어졌는지 알아? 그럼 몰라? 딱 이러는 것처럼 너무 친숙한 그
5: 그렇죠.
6: 상표인데도 네. 아, 한 번 좀 말씀을 해주세요.
5: 아 헬마우스요? 아, 네. 사실 좀 연구스러운 일이긴 한데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붙여준 별명 중에 이제 지옥의 주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6: 느낌이 확 옵니다.
5: 예, 확 오시죠. 예, 친구들이 네. 저한테 연애 상담을 하고 나면 산통 다 깨져가서 슬퍼하고 이랬었던 역사가 있어가지고 꼭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돼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 그 연장선상에 이제 헬마우스라고 지어서 정치권이나 뭐 이런 어떤 이슈 생산자들한테도 아, 그런 지옥의 주둥이가 되겠다 아, 이런 의미로. 붙였던 예명인가 아, 부끄럽네요. 네.
6: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저 가끔 이제 스포츠 중계 방송하시는 분들, 네. 스포츠 평론가 이분들이랑 같이 뭐밥 먹거나 커피 마시면 사는 얘기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그럽니다. 자기가 야구 더 잘해.
4: 원래 말로 그렇지, 하기는 쉽죠.
6: 네. 네. 이게 제가 옛날에 이제
5: 꼬면 직접 뛰든지죠.
6: 네. 네. 네. 보면서 야구 해설자들이 야구 제일 잘하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리고 네가 감독을 하든가 그렇죠, 막 이런 그렇죠. 얘기들이 막 난무하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 안 가지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정치를 보고 평론하시고 또 보도하시고 취재하시고 얘기하시면 야 이게 아, 내가 정치라는 게 더 낫겠다.
5: 아, 내가 한번 뛰어볼까?
6: 네네네. 네, 네.
5: 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그동안 떠들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걸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전문 영역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워낙 또 한국 국민들이 워낙 정치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야 저걸 저렇게밖에 못하나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막상 현장에서 접해본 정치인들이 이제 하는 어떤 고민의 뭐 깊이라고 할까요? 뭐 이제 방향에 대한 고민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뭐 자주 하는 얘기가 정치인들은 그게 직업이라서 하루 종일 정치 생각만 한다. 근데 그게 은근히 무게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뉴스가 발생을 하면 그 뉴스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지만 뉴스의 생산자인 정치인들은 그 뉴스가 발생하기 전부터 그보다 훨씬 전부터 해왔었던 얘기들이 쌓여 있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거를 뉴스로 만들 것인가를 또 고민해서 생산해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 영역으로 가면 저는 정치인으로서의 전문성은 뭐 거의 없는 사람이고 발생한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해설하는 쪽에 좀 더 재능이 있다. 잘하는 걸 뭐 그냥 계속 하자.

0: 그래서 뭐 이게 지금 말을 내가 하면서 저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라는 건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고 그런 차원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 다른 영역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말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1: 하긴 영화 감독님들이 웃을 일이죠. 영화 평론가 분들이
0: 물론 그분들의 역할도 대단하고
1: 그분들의 역할도
0: 쉬운 건 아닌데
1: 영화를 만든다는 건 완전 다른
0: 그러니까 완전 1차 다른 생산이라고 일이니까.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사실 알고 있기 때문에
1: 그렇네요. 제가 오히려 우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좋은 저널리즘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제 진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널리즘 교과서의 첫 문장을 가르치는 것도 이제는 힘들 정도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대가 왔다. 제가 두 분을 어려운 시간 내주셨지만 이 도발적인 질문을 그래도 한 번씩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저널리즘이라는 게 뭘까요?
0: 아, 그 진짜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 뭐 그리고 나부터 잘하고 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긴 하는데
1: 그런 의도로 된 건 아닙니다.
0: 뭐 제가 저널리즘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길게 그러니까 어떤 한 문장으로 말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레이 존을 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자 생활을 15년 넘게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생각보다 나쁜 사람과 착한 사람이 일도양단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에 제가 소위 말해서 주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가설을 가지고 덤벼들었는데 생각보다 그 사람의 인생이 복잡하고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떤 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면들이 보이게 될 때 그 팩트 앞에서 흔들리거나 혹은 나는 그럼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지라고 꽤 고민하거나 망설였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좋은 저널리즘은 그런 그레이 존을 촘촘하게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인생의 생각보다 흑백 일도양단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유튜브 하는 사람이 고민을 여기서부터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유튜브라고 하는 미디어 자체가 그레이존을 촘촘하게 잘 보여줄 수 있는 매체인지가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매체의 환경 자체가 텍스트와 그레이존이 잘 붙는 건가. 근데 유튜브에서도 그 그레이존이 잘 나올 수 있다면 저는 새로운 저널리즘을 잘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생길 거라고 보는데 여전히 그 안에서는 좀 헤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촘촘하게 다른 이야기들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사실 이제 김은지 기자님은 이제 저널리스트시니까 그래서 저는 누가 그런 저널리즘에 관한 얘기나 저널리스트의 역할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거 인터뷰에서 종종 물어보시면 저는 항상 보통 도망갑니다. 나는 저널리스트가 아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정체성을 주로 누가 물어보면 방송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방송 만드는 사람. 방송을 오래 만들어왔던 사람 정도로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방송 만드는 사람이 봤을 때 저널리즘이 어떠해야 되느냐를 보면 저는 걸음망의 역할을 얼마나 잘해줄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1: 걸음마요?
2: 네, 걸음망.
1: 아, 걸음망.
2: 걸음망 역할을 얼마나 잘해줄 수 있느냐. 하루에도 이제 수많은 뉴스가 생산이 되고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사건을 우리 이제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이 다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중요한 사건과 관련된 여러 팩트들 중에서 뭐는 놓치면 안 되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거. 거기까지가 이제 저널리스트의 완성된 역할이고 그 중에서도 방송쟁이로서 그 저널리즘에 일부 참여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전달하는 역할에 매끄럽게 참여할 수 있으면 나는 만족한다 정도입니다. 제가 뭐 그걸 발굴해내거나 특정 사건의 이제 뭐 선악 관계 같은 걸 완벽하게 분별해서 전달해줄 만큼의 역량은 없지만 다만 놓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매끄럽게 전달하는 역할 정도를 잘하고 싶다. 그게 방송쟁이로서의 어떤 저의 직업적 소명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나는 저널리스트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필요한 얘기는 다 하시는 것 같아요.
0: 저보다 더 저널리스트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 그러니까 해설은 쉬운 거니까요. 하는 건 어렵지만.
0: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저연차 기자였으면 뭐 비판, 감시, 맥락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을 것 같거든요. 여전히 그게 굉장히 저널리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차가 쌓이면서 쌓일수록 오히려 그레이존에 대한 생각들을 좀 더 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1: 정말 격하게 심리학자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0: 그래요?
1: 정상, 비정상으로 사람을 나누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느냐에 대한 자성도 하고 있고요. 아, 그 그레이존은 굉장히 좋은 비유 같네요.
0: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늘 어려워요.
1: 그리고 그 회색지대라는 게 결국은 또다시 또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가 없는 지역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 가벼운 질문. 가벼운 질문은 아닌데 사실 간단한 질문 하나
0: 드릴게요. 다 어려웠습니다. 추석에 괜찮으시겠어요? 좀 더 재밌고 이런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2: 영화 얘기도 좀 하고 그래야 돼. 예.

0: 명절 때 이 정치 유튜브, 시사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이런 유튜브 볼 때 좀 조언을 해주시고 싶은.
1: 야, 이런 거는 조언.
0: 워낙 많으니까 채널들이 많으니까.
2: 네. 아, 정치 유튜브들 네. 중에서 네. 네. 어, 어떤 건 피하고 어떤 건 네. 네. 좋다.
1: 근데 이미 알고리즘에 네. 본인과 친숙한 것들이 꽤 뜨실 것 같아서
0: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걸 주의하셔야 되죠. 아. 알고리즘도 그런.
1: 아, 저는 사실 그래서 그걸 설정해 놓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구독하고 있는 채널들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추천해 주는 거는 안 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그때그때 좀 찾아보기도 하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좀 다양하게 보실 수도 있는 시간을 마련하시는 게 추석에 맞나요? 저 그냥 편하게 보십시오. 모르겠네요.
2: 그 저도 그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저랑 생각이 너무 많이 달라서 많이 그러니까요. 충돌하고 뭐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0: 특히 이런 가짜 뉴스.
2: 네네네.
0: 그런 말씀 이런 거 위주로 말씀해 주십니다.
2: 저도 2019년에 이제 유튜브라는 매체에 처음 뛰어들 때도 그런 가짜 뉴스들이 너무 이제 지긋지긋해서 어떻게든 좀 해결해 보고 싶어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던 사람이라 그런 고민 많이 했는데 한 6, 7년 지나니까 아 뭐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오히려 최근에는 조금 편하게 보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이게 정치 시사 유튜브에만 너무 이제 매몰돼서 이런 중심으로 알고리즘을 짜실 필요도 없고 야구도 보고 뭐 OTT도 보고 그냥 뭐 예능 프로그램도 보고 하면서 좀 여유 있게 그 매체들을 좀 넓게 보시는 게 오히려 좋다. 그게 더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부모님이 나랑 성향이 너무 다른 유튜브를 본다고 해서 이걸 뭐 알고리즘을 내가 한번 바꿔가지고 방향을 틀어봐야지라는 생각을 너무 깊이 하실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게 유튜브 알고리즘 조작해서 방향 바꾸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뉴미디어 시대에도 오프라인의 대화, 아날로그적 대화 같은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를 저도 많이 깨달았어요. 저희 구독자들한테도 추석 연휴 기간에는 내려놓고 그냥 가족들이랑 재밌는 거 보시라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심표 같은 시간이잖아요. 지금은 오랜만에 오프라인의 대화를 경험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0: 제가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준비한 내용이 그 내용이었는데
2: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눈치가 없어서 지금 아이고
0: 심리학자가 말씀드려야 될 내용을 두 분이 가르치시니까 놀랍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정말 명절이고 또 좋은 시간 많이 또 가족들이랑 가진 게 사실 정치보다도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오늘 두 분께서 정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오랜만에 이제 시사 정치에 관련된 조금 제 안목이 올라간 것 같기도 해서 정말 감사하고 보람 있었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김경일의 물음표는 여기까지입니다.

0: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디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0: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3: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2: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3: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2: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3: 10월 오픈 때 가보자.
2: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4: 여러분은 지금까지 김경일의 물음표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목요일 밤 8시 유튜브로 먼저 방송되며 토요일 아침 6시 5분에 라디오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람들의 이야기, 김경일의 물음표,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5: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6: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7: 안녕하세요. 올해 7학년 2반 권혜림입니다. 운동으로 시작하는 저의 아침은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운동하면서 흘리는 땀방울은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오늘부터 움직여보세요. 가끔 귀찮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귀찮음을 이겨내는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결국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하기 싫었지만 수만 번의 귀찮음을 이겨낸 성장의 결과물이라고 믿습니다. 귀찮은 일을 미루면 나중에는 더 귀찮습니다. 해치우세요. 그러면 하루가 종일 수월합니다.
6: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맞아 산사문화축제가 10월 3일 울산에서 열립니다. 타이크루, 길대호, 최예림 밴드 등의 울산 청년, 청소년이 함께하는 청년 문화 한마당, 내 안의 주인공을 찾는 여행을 시작으로 가을밤을 더욱 뜨겁게 달굴 한마음 울산을 품다 산사음악회까지 이찬원, 추혁진, 김미령, 마이진 등과 합창단이 함께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합니다. 10월 3일 토요일 산사문화축제가 펼쳐지는 한마음 선언 울산 지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7시 뉴스입니다. 국제 유가가 미국과 이란의 협상 재개 기대에 2% 넘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시간 25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2.33% 내린 배럴당 92.41달러의 거래를 마쳤고 브렌트유 11월물은 2.14% 하락한 배럴당 104.3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국채금리 부담에도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각각 0.51%, 0.48% 올랐고 다우 지수도 0.93% 상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올해 안에 두 차례 더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11월 중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며 이후 12월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또 만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초청하고 12월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서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공식 확인한 것입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것이 성취됐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란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전달했다고 데이비드 퍼듀 중국 주재 미국 대사가 전했습니다. 퍼듀 대사는 현지 시간 25일 CNBC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이익이 무엇인지 매우 분명히 했고 그리고 이란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문제가 우리가 진행하는 다른 어떤 일이나 대만과의 한 약속과도 얽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며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제우편 마약 밀수는 투항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반드시 잡힐 것이라고 마약 단속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에 밀수 제로 제하의 글을 올린 뒤 국민주권정부는 한다면 한다며 우편 밀수 이제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다 중부지방부터 차차 개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경북은 5에서 10mm, 부산, 경남은 최대 20, 광주, 전남은 내륙은 최대 60, 제주는 최대 80mm입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5: 한국관광공사 사장 박성혁입니다. 가족 여행지로 딱 맞는 경북 봉화에 가보셨나요? 지역 식재료로 차려낸 정갈한 다료 미식과 과일 따기, 공예품 만들기 등 체험이 가득해 더 오래 머물고 싶은 곳으로 기억될 겁니다. 봉화에서 좀 더 올라오면 충북 제천인데요. 청풍호반 자드라길을 걷다 보면 배가 고파질 겁니다. 그땐 관광벤처 기업들이 구축한 QR코드를 이용해보세요. 메뉴와 재료, 음식 이야기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오가면서 꼭 한번 들려보세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추석 연휴 편안히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자, 저희는 오늘 GB타임즈 대신에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K웹툰 특집인데요. 한국 웹툰 시장 규모가 2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산업이 될 수 있었던 건지, 또 잘 되는 웹툰 작품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9월 26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 번 챙겨요. 30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5: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6: 건강기능식품.
7: 저기요, 몇 층이에요?
8: 32층이요.
7: 난 280층이요.
9: 층은 달라도
10: 층은 달라도
9: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8: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2: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3: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4: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5: 김나희입니다.
14: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5: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네, K-웹툰 특집 함께해 주실 네 분 모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원작 작가 두 분이신데요. 얼마 전 MBC에서 방영됐던 드라마죠. 유부녀 킬러. 이 웹툰의 원작자 되시겠습니다. 왜 두 분이냐. 한 분은 스토리 작가시고 또 한 분은 그림 작가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자, 먼저 스토리 작가 윤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네, 그리고 그림 작가시죠. 검둥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왜 검둥 작가님은 좀 이따 여쭤보고.
2: 아, 네네.
1: 그리고 또 자세히 분석을 해줄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웹툰 전문 매체입니다. 웹툰 인사이트의 이재민 편집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그리고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씬의 20일에 이다혜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네,
1: 우리 이다혜 기자님은 진짜 전방위로 전문가이시고.
4: 근데 너무 쓸데없는 걸 많이 보고 사는 것 같아요.
1: 그 무슨 말씀이세요?
4: 모든 세상에 있는 재밌는 것들을 열심히 보고 살다 보니까
1: 그것처럼 행복한 인생이 어딨어요. 재밌는 것만 보고 살면.
4: 영광입니다.
1: 그런데 우리 검둥 작가님은 왜 검둥 작가십니까?
3: 제가 이름이 김은혜인데 네. 고등학생 때 특히 좀 까만 편이었어요.
1: 근데 피부가?
3: 네. 그래서
1: 아닌데?
3: 지금은 이제 체육이 없잖아요. 체육이 있던 시절에 제가 진짜 많이 까매서 별명이 검은혜였는데.

0: 네. 사투리 쓰는 친구분이 이제 좀 그거를 변형해서 부르던 검둥이 돼가지고.
1: 우리 윤 작가님은 윤은 성입니까?
2: 아 아니요, 저 이름에 윤이 안 들어갑니다. 놀랍게도.
1: 네. 어, 그러면 여기서 윤은 무슨 뜻이에요?
2: 원래 제가 이름 끝에가 은으로 끝나는데 네. 맨 처음에 제가 데뷔를 할 때 소년 만화로 데뷔를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성별을 들키기 싫다는 어떤 마음에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예. 그리고 저희 남편이 윤 씨예요. 그래서 그때쯤에 그렇게 겸사겸사 이렇게 했는데 네. 검색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3: 그래서 아, 그렇죠.
2: 한번 지은 필명을 바꿀 수는 없지만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1: 아무튼 이 원작자 두 분을 모셨으니까 얼마 전에 끝난 MBC 드라마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이번의 길러는? 아,
2: 그럼요. 저 매주
1: 원작자로서 어떠셨나요? 드라마는?
2: 아, 기분 매우 좋았고요. 예. 되게 훌륭한 배우분들이랑 뭐 작가진 분들 다 열심히 만들어주셔가지고 예. 저희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지켜왔습니다.
4: 아까 올라올 때 보니까 1층에 네. 되게 큰
3: 맞아요.
4: 네, 엑스배너가 있더라고요.
3: 네. 그러면서 사진 찍었어요.
4: 아 이거 네. 지금 현재 현시점 MBC의 얼굴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1: 그건 이제 몇 인치라고 하면 몇 미터라고 해야 되는
4: 거죠. 정말로.
1: 저도 그렇게 큰 거 처음 봤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좀 웹툰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보려고 하는데 저도 이번에 특집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웹툰 시장 규모가 2조 원 정도 됩니까?
4: 2조 한 2천억 원 전후로 보고 있고요. 네. 지금 현 시점에서만 보면 영화 산업보다 웹툰 산업이 더 큽니다.
1: 네. 오, 영화 산업보다?
4: 네. 그래서 그래요? 네. 그 문화적 영향력만 따지면 영화가 훨씬 큰 게 아직 맞는데요. 산업 규모로만 보면 웹툰이 더 커진 지가 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시선 집중에 저 불러주신 것이 굉장히 감사하다.
1: 왜요?
4: 문화적 영향력을 키우는데 조금씩 조금씩 도움이 되고 있다 제가.
1: 아니 뭐 이미 다 큰 만큼 큰 것 같은데요.
4: 아 그 아무래도 만화라고 하면 예. 어린 때 보는 거. 라고 생각들 많이 하세요 아직도.
1: 저는 이 얘기면 거짓말로 하면 저 진짜로 한글을 옛날 길창덕의 꺼벙이로 한글을 뗐거든요. 진짜로. 네. 옛날 만화방 시절에 대본소만화.
4: 대본소만화.
1: 그렇죠. 진짜 많이 봤어요.
4: 그 시절부터 생각하면 한 40년 걸린 거죠. 그랬는데 문화적 영향력은 아직까지는 영화만큼 커지지는 못한 것 같다.
1: 아, 그렇게 봐야 돼요? 네. 그 좀 이따 좀 여쭤보고 요즘 네. 그 뭐 드라마나 영화화되는 웹툰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4: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1: 어, 그래요? 네. 이대 기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3: 사실 산업적으로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웹툰, 웹소설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인데 네. 한국에서 이제 어떤 산업이 커졌다는 지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이제 산업적으로 뭐 얼마를 돌파했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입시학원이 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1: 오, 그러니까 그 입시학원, 분야에 대한.
3: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해당하는 전문 학과들이 많아지고 예. 그다음에 엄청나게 이제 메가 히트하는 작품들이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그쪽으로 진로를 정하려는 학생들이 늘어나면 입시를 아예 그쪽으로 하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3: 그래서 그런 식의 전문적인 학원들이 등장하는 거 그리고 비단 이게 이제 입시를 위한 것뿐이 아니라 직장인을 다니면서 이제 자기가 데뷔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의 학원이 되는 거거든요.
1: 어, 고가예요?
3: 예, 그렇죠. 100만 원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1: 월?
3: 아니죠. 한 뭐 12회차 뭐 20회차 이런 식으로 보통
1: 아, 회차로 끊어갖고
3: 예, 예, 끊어가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강의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자체가 그만큼 돈을 투자하고도 이 승산이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그 그러니까 코로나를 기점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그게 이제 외부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핸드폰을 많이 본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재밌는 걸 찾는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이런 동영상 관련한 뭐 산업들도 많이 컸지만 웹툰 웹소설이 정말 급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비단 이제 뭐 한국에서만 유통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뭐 해외 유통도 굉장히 많이 되고 특히나 한국 웹툰 중에서 인기 있는 작품들이 뭐 일본에서 웹툰화 된다. 그러니까 그 애니메이션화 된다든지 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뭐 이 산업 자체가 지금 굉장히 역동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두 분은 작가로서 실감을 하세요? 웹툰 시장이 이렇게 커졌다라는 걸?
2: 실감을 할 때가 있는데 예. 저는 언제 실감을 좀 했냐면 예. 초등학생들 장래희망 조사에 웹툰 작가가 상위권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1: 어, 그래요?
2: 네, 그래서 그때 어, 왜 이 웹툰 작가라는 직업이 아이들의 꿈이 되었을까? 정말 신기하다라는 네. 생각을 했었습니다.
0: 예. 저는 그 예전에는 조금 저작권 개념이 흐렸잖아요. 그래서 웹툰 작가라고 하면은 대놓고 약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 그거 볼 수,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맞아요. 왜 사서 보지? 약간 이런 얘기를 작가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예. 시기가 있었는데 예. 오, 지금은 그런 얘기를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제가 참 그 인생에 후회되는 게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제가 20대 말에 그 제가 20대 막 만화 애호가로 막 살 때 이른바 만화 스토리 작가가 한국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륙할 때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무협 만화를 하도 많이 봐서 스토리 작가의 길을 한번 걸을까? 주변에 있었어요. 같이 갈까? 아, 그때 갔었어야 되는데.
0: 아, 그러면.
1: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 갔으면 한국 이 웹툰에 오히려 해악을 끼쳤을지도 모르니까 다행이다. 아,
2: 고생을 많이 하셨을 수도 있어요.
4: 공동의 시기였기 네, 때문에.
3: 그렇죠. 그 시대는 어렵습니다.
1: 계속 이달 계좌가 계속 지금 저. 네. 네.
3: 계속 뭐 이상한 꿈을 꾸고 계시다.
1: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드라마와 그런 영화화된 작품도 되게 많이 있죠. 웹툰에서
4: 엄청 많죠. 네.
1: 근데 한번 전 궁금한 게 기획을 할 때 그걸 염두에 두고 기획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2: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다 작가들 작가님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사실 드라마화를 모두가 다 염원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장르도 다양하고 워낙에 노리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작품 뭐 예를 들면 수익을 더 많이 내는 작품을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네.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작품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고 뭐 게임이나 뭐 다른 뭐 2차 콘텐츠가 좀 중요한 분들도 계시고 다 다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 유부녀 킬러 같은 경우에는 좀 예상을 했습니다.
1: 아, 처음에?
2: 네, 왜 예상을 그 처음부터 제가 영상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만든 건 아닌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걸 만들다 보니까 이건 영상화에 좀 적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예, 그리고 평소에 제가 좀 드라마나 영상물들 좀 많이 보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0: 이건 자랑인데 네. 실제로 엄청 빨리 팔렸어요. 연재가 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예. 그래서 좀 그래. 너무 신기했어요.
1: 그 비결이 뭐라고 그러면 자평을 하세요?
2: 운이 좋았다.
1: 너무 그럼 이건 제 3자가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편집장님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4: 일단 현대 배경인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영상화를 할 때 예를 들어서 CG가 정말 많이 들어가야 되면 그때부터는 못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1: 비용이 제조 비용이 많이
4: 너무 되니까. 많이 들어가니까 특히 한국에서는 정말 비싸지기 때문에 예. 힘들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거는 뭐 유부녀 킬러처럼. 후킹되는 뭔가가 하나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인물 간의 관계 구도가 예. 되게 깔끔하게 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예. 많이 하시는데 예. 근데 그렇지 않아도 되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다. 운이 되게 중요하고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 또 영상은 웹툰을 오늘 기획해서 그리고 편집부에 넘겨서 연재가 되기까지 길어야 뭐 2년까지 걸린 2, 3년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한 1, 2년 내에 결판이 나거든요. 되고 안 되고가. 근데 영상은 1, 2년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시나리오가 돌기 시작하잖아요. 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웹툰의 사이클이랑 달라서 이 사이클을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의 볼륨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영상화가 되었을 때 이 이후에 영상화가 된 타이밍에 완결이 난 지 한참 지나 있으면 독자의 입장에선 이거 옛날에 끝난 거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라이브로 돌아가고 있어야 좀 더 시너지가 나는 거죠. 그런 것도 좀 고민들 하시는 것 같아요.
1: 아까 이대 기자의 구박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한 번만 추가를 하면 원작자와의 갈등을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다른 뭐 수익 이런 게 아니라 스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드라마를 만들거나 영화를 만들 때 스토리를 비틀어버린다든지 이런 경우에 원작자 입장에서 어때요?
2: 원래는 원작자분들 중에 그걸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1: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2: 그렇죠. 저는 이번에 처음이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콘텐츠는 그 웹툰과 드라마는 너무 다르잖아요. 스토리텔링 뭐 작법이나 이런 것도 너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열어둔 편이었어요.
1: 되게 개방적이시구나.
2: 네. 그리고 좀 많이 열어둔 편이었고 예. 너무나 다른 컨텐츠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뭐 알아서 잘 해주시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0: 실제로 약간 고객층의 나이대도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웹툰을 보시는 그렇죠. 그 나이대 분들이랑
1: 그렇죠.
0: 공중파를 본방사수하시는

0: 있는 나이대는 분명히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렇게 막 그렇진 않았던
1: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원작자가 이제 이게 드라마하거나 영화할 때 계약을 맺을 때 네. 스토리를 뭐 이렇게 건드리면 안 된다. 혹시 이런 것도 뭐 계약 조건에 들어가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2: 스토리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이제 거기에 민감한 작가님들은 자기가 직접 대본 쓰는 경우도 있어요.
1: 참여를 하는 데서?
2: 네, 아예. 그러니까 아예 못 건드리게 하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각본을 쓰면 네. 완전 이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뭐 계시고 강필 작가님도 네, 쓰고 계시고 예. 네, 그래서 작가님에 따라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는 논리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도 다르고 예를 들면 웹툰 같은 경우는 한 회차 분량이 정말 이렇게 스크롤 하면서 출근길에 잠깐 볼 수 있는 정도가 그렇지, 한 회차 분량이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뭐 드라마라고 했을 때는 한 50분 정도 이제 방영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럼 한 회차 50분이면은 이 웹툰으로는 몇 회 분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군요. 그럼 그때 마지막에 딱 조이는 느낌으로 끝나려면 원래 있던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것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고 그 다음에 뭐 이야기를 진행시키는데 필요한 인물의 뭐 인원수 같은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라마에서 선호하는 뭐 캐릭터 구성 방식.
1: 그렇네. 네. 설명을 듣다 보니까 다를 수밖에 없네. 네.
2: 그러니까 되게...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제가 주변에서 작가님들이 직접 자기 작품 드라마화 하는데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간단하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얘기 내 거니까 그냥 내가 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당연히 뭐 어쨌든 한 작품으로 돈 두 번 버는 것 같이 같은 느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들어가신 작가님들 중에서 지금 한 3, 4년 정도 계속 드라마 작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볼펜 기자와 카메라 기자가 다른 것처럼.
2: 완전 그런 거죠.
1: 뉴스를 만드는데도 이게 네. 다르거든요. 똑같네. 그렇죠. 설명들을. 이제 이해됐어요. 네.
3: 아까 강필 작가님이랑 윤태호 작가님 얘기를 잠깐 조금만 더 해보면 처음에는 강필 작가님도 드라마는 당신들의 것이니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 했거든요. 그리고 윤태호 작가님은 아예 스태프처럼 들어가서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이끼였고 네. 근데 그렇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강풀 작가님께서 원래는 이건 내 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드라마를 만들 때 제가 듣기로는 디즈니 플러스의 조건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걸로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강풀 작가님 직접 대본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강풀 작가님 쓰셨고 그걸 해보는 중간에 이태원 클라스라는 되게 좋은 사례가 나온 거예요. 광진 작가님이 직접 각본을 썼는데 이게 완전 초대박이 나면서 웹툰 작가가 각본을 써도 되는 시대가 왔구나라고 예. 판단에 섰고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그걸 조건을 내시는 경우들이 종종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1: 저희 방송 애청자분들은 다 아는데 제가 속물이라 속물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수익은 어떻게 되시는지
3: 따뜻하신가
1: 윤 작가님이 저하고 눈을 안 맞추시고 계십니까?
0: 제가 은유적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네.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저희가 웹툰을 연재했을 때 벌었던 최고 수익보다 많은 수익이 한번 보였어요. 그 월에 들어오는 그 금액 있잖아요. 그 제가 받았던 월에 그 가장 큰 수익보다 이번 달에 받은 그게 더 높더라고요.
1: 근데 웹툰 그 자체로는 어때요?
0: 웹툰 자체로도 윤 작가님과 함께하면 수익이 괜찮습니다. 너무 괜찮습니다.
1: 그렇습니까? 역시 계속 눈을 안 맞으시고 계십니다. 윤 작가님.
4: 수익은 또 워낙 천차만별이어가지고 회차마다도 다르고 작품마다도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얼마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1: 그게 정답입니다.
4: 근데 뭐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있었을 때 고민을 좀 덜 해도 된다.
0: 맞다.
4: 먹을 수가 있다.
1: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은 행복한 거죠.
4: 네, 그렇잖아요.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3: 권순 작가님은 데뷔하신 지 거의 이제 13년 차 되시는데 이번에 나온 수익이 최고라고 하지만 13년을 다 쭉 놓았을 때 이번 달에 나온 게 최고 높은 수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근데 이게 웹툰 플랫폼이 있잖아요. 플랫폼마다도 색깔이 좀 있습니까?
0: 있어요. 확실히 어떻게? 달라요. 플랫폼이 이거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플랫폼이 초반에는 다양성을 추구해요.
1: 이런 이런 어떤

0: 다 봤나. 네.
1: 근데 이제 그렇게 잘 지내다가 이제 어느 순간 한 장르가 붐이 와요.
2: 맞아.
1: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다양성의 자리가 조금 줄어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붐인 작품들을 이제 좀 끌어들이고 예. 그럼 이제 그게 좀 개성이 되고 또 다른 플랫폼도 그 다양성을 처음에 추구하다가 또 잘 되는 장르가 이쪽이랑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 또 거기서는
0: 그러면 플랫폼마다 어떤 그 인기 끄는 게 다르다는 이야기는 그 플랫폼 이용자들이 그러니까 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다르죠. 결과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건가요?
2: 일단은 경향성 차이, 뭐 나이 차이, 성별 차이 다 네. 들어가 있고요. 네. 그래서 어느 플랫폼에 있다만 봐도 어느 플랫폼 인기작이다만 봐도 이 작품 대충 색깔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정도요?
2: 네. 뭐 이 웹툰에서는 뭐 그냥 거칠게 뭐 여러 가지 장르 부분이 있는데 아주 거칠게 나눠서 여성향, 남성향 같은 식으로
1: 아.
2: 독자들이 여자가 중심인가 남자가 중심인가 물론 요즘에는 그것도 약간 흐려지고 있지만 이제 그렇게 크게 구분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여성향이라고 불리는 여성 독자들 예. 대상으로 하는 작품들의 경우에 뭐 녹색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0대 이상의 기혼 여성들이 많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인기가 많은 이야기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일단은 뭐 주인공이 기혼이고 그다음에 남편과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리는 경우가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후회시키는 이런 식의 전개가 많다면 노란 플랫폼으로 가면은 여기는 훨씬 더 연령층이 젊은 독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이른바 육아물이라고 부르는데요. 주인공이 갓난 아이나 어린 시절부터 성장해가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래서 사랑받는 이 어린 아이가 점점 자기의 능력을 키워가는 이런 방식의 이야기들도 많아지기도 하는 시기여서 이 플랫폼마다의 성격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뭐 파란 플랫폼 같은 경우는 19금 작품들이 굉장히 많고
0: 그렇죠. 그래요?
2: 네, 확실히 그런 좀 분위기 차이가 있죠.
0: 알겠습니다. 얘기가 끝이 없는데 잠시 끊고 전날 말씀 듣고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18일 오픈 1551 8454 동원개발.
4: 올가을 가장 화려한 밤 2026 울산 불꽃축제 다채로운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밤하늘을 가득 채운 1500대의 드론 라이트쇼와 멀티미디어 불꽃쇼까지 10월 2일 저녁 7시 30분 북구 강동 몽돌 해변에서 만나요.
5: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4: 5.
5: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4: 2.
5: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4: 1.
5: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6: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7: 미래 보기만 할 건가요? 2026 울산 미래 박람회 보고 움직이고 직접 경험하는 미래 온몸으로 즐기는 AR 스포츠 하도 울산의 하늘을 체험하는 스카이링크 반구대 암각화 속으로 AI와 로봇을 눈앞에서 미래는 직접 해볼 때 더 재밌으니까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현장 선착순 무료 관람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울산공업축제장에서 만나요.
8: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9: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0: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 시선집중.
0: 네, 특집 한국 웹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함께하는 네 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MBC를 통해서도 드라마화돼서 방영이 됐는데요. 유부녀 킬러의 원작자입니다. 윤 작가님 그리고 검동 작가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민 웹툰 인사이트 편집장, 이다혜 씨네 21 기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K웹툰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K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K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뜻이 돼버리잖아요. 세계화 돼버렸다. 웹툰도 지금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이재민 편집장님 좀 말씀해 주신다면.
11: 그렇죠. 한국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 한국 독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국 작품에 굉장히 엄격해요.
0: 오, 네. 그래요?
11: 우리 웹툰 그 정도 아닙니다라는 말을 정말 너무 많이 입에 달고 사세요. 이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하고 계시고 되게 재밌는 작품들 많거든요. 네. 근데 더 잘할 수 있다. 우리 웹툰 더 잘할 수 있는데 너희들 이거밖에 못해라고 말씀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만 더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0: 독자들이 채식질을 하고 있군요.
11: 네.
0: 그리고 이거 이다혜 기자께 질문 드려야 될 건데 K웹툰의 특징, 특색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2: 특징이 있죠. 제가 한 10년쯤 전에 그때 이제 한국 웹툰 사연업이 막 크고 있을 시기였는데 그때 일본 이제 출판사에 가서 이제 무슨 만화가 인터뷰한 적 있어요. 그래서 그때 편집자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한국엔 요새 웹툰이 인기예요라고 했더니 웹툰은 어떤 거죠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일본에서는 외부로 이 만화를 볼 수 있는 서비스가 게시를 한 상황이긴 했는데 실제로는 출판 만화를 스캔해서 올리는 형식이었던 거예요.
0: 아, 예, 예,
2: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하나의 화면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웹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스크롤을 해서 올리는 그렇죠, 방식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액션씬 연출 같은 게 굉장히 역동적이고 장르적으로도 확장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로판이라고 하면 굉장히 화려하게 뭐 이 유럽의 뭐 궁중 문화 같은 것을 재현해서 보여준다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무협이라고 하면 무슨 칼을 휘두를 때 그 스크롤을 하면서 쭉 그 검 뭐 칼이 움직이는 모양 같은 것을 연출로 보여준다든가 하는 방식이어서 스크롤을 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방식은 한국이 훨씬 더 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라고 했을 때 일본이 가지고 있는 아주 압도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편집장님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이 웹툰이라고 하는 형식에서는 이 한국에서 나오는 작품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에서도 뭐 아니면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뭐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제 웹을 기반으로 해서 스크롤하는 맛이 있는 이런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똑같이 우리는 만화라고 부르지만 미국에서 나오는 그런 뭐 카툰도 다르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아블 코믹스 같은 뭐 배트맨이나 이렇게 히어로물 나오는 작품들도 다르고 다 그 그림체가 다르고요. 일단은 그림체가 달라요. 예, 그래서 맞아요. 제가 한 번은 무슨 홍콩이었나 이제 해외 어디에서 여행을 하다가 앞 사람이 만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연히 그 영어로 이제 다 이 대사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림을 딱 봤는데 너무 한국 웹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체만 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당 국가의 사람들이
0: 나라마다 그게 있어요.
2: 예, 선호하는 유형의 그림체가 있습니다.
0: 예.
2: 물론 요즘엔 점점 그 경계가 없어지고 있고 K가 통용된다는 거는 이제 꼭 한국 국적인 사람이 아니어도 이 한국 작품들을 즐겨볼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그 국가별 경향성이 있다라고는 보긴 하는 거죠.
0: 우리 두 분 작가님은 K웹툰의 위상을 실감을 하세요?
1: 독자님들이 한국뿐만은 아니다라는 걸 SNS 할 때 조금 느낄 때가 있어요.
0: 어떻게 느끼세요?
1: 검색을 하면은 제목은 한국어인데 그 외의 말이 이제 다 외국어로 리뷰가 되어 있고 실제로 그 캡처 해주시는 것도 이제 한국에서 반영되는 그 한국어가 아니라 외국 버전
2: 댓글도 많이 달아주십니다.
0: 댓글도?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나 혼자만 레벨업 이라고 하는 작품이 글로벌 누적 조회수가 143억 뷰?
2: 네.
0: 싫어해요?
2: 네, 이거 진짜 너무 재밌는 게 웹툰 얘기를 할 때 사실은 나 혼자만 레벨업 정도면 말 이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그냥 가나다 배울 때 그 가나다 배우는 수준의 작품이에요. 너무 유명하고 너무 큰 작품인데 네. 이게 웹툰 안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뭔데 이렇게 많이 본다는 거야. 이거 숫자가 잘못된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근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문화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이 각각 즐기는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파이가 각각 형성되어 있는데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가 가지고 있던 방식의 영향력과는 다른 거죠. 누구나 다 보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데 각각의 시장이 어디까지 클 수 있는가에 따라 알린 건데 웹툰 시장이 이 정도 커요.
0: 143억 뷰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11: 그렇죠.
2: 그렇죠.
0: 근데 지금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바로 이 지점인데 웹툰 그 자체도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고 또 그것이 하나의 스토리와 하나의 풀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한국의 웹툰이. 그 비결이라고 할까요?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이제 기존의 드라마의 문법이나 영화의 문법이 과거에 이런 개념이 만화적 상상력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비로소 그러니까 저기 조명되고 인정받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2: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드라마 작가님하고 뭐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언제나 그 글 쓰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가는 분야가 돈을 잘 버는 분야다. 라는 얘기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글 제일 잘 쓰는 사람들이 웹툰 웹소설 쪽에 많이 가고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0: 그러면 그걸 우리 스토리 작가님인 윤 작가님께 한번 똑같이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저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1: 정말 처음 듣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0: 왜 처음 듣으세요?
1: 다른 분야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0: 겸양의 말씀이시고 너무 겸손하신 것 같다. 그러면 아무튼 그 스토리적인 측면에서 KU 웹툰이 갖는 비결일 거 경쟁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1: 일단은 그러니까 웹툰이 왜 영상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의견을 좀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약간 시험대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0: 시험대?
1: 네, 저는 시험대의 느낌이 있다는 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작 기간이 굉장히 길고 많은 투자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웹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짧으면 6개월 아니면 길면은 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정말 짧으면 6개월 안에도 새 작품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0: 네네네.
1: 근데 그런 게 어떤 식으로 다가오냐면 만약에 오늘 어떤 일이 생겼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웹툰에서.
11: 아~ 이것보다 더 빠른 게 웹소설입니다.
0: 흐름의 어떤 그 대응력 이런 데 있어서 기민성이 있다.
1: 네. 그리고 유행이 굉장히 빠르고 독자 댓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참여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0: 제작 과정에서도?
1: 제작 과정에서는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피드백을 매 주마다 받을 수 있으니까
0: 그러니까.
1: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다음 제작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그 시험대로서의 기능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생각해보면 지금 영상 쪽에서 유행하고 있는 회빙한 물은 사실 웹툰 쪽에서는 조금 지났다.
11: 지났죠.
1: 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제작 기간 때문에 벌어지는 간극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시험대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0: 그 제작 방식에서 이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떤 그 독자들의 감상이라든지 유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고.
11: 그렇죠.
0: 이것이 하나의 이제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11: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독자들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그걸 뚫고 나와서 성공했다 그러면 재미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일단
0: 이미 검증이 된 거다.
11: 몇 차례 검증이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트렌드도 굉장히 빨리 바뀌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더 빨리 바뀌는 게 웹소설이거든요. 웹소설은 그날 올라와요. 예를 들어 우리 시사 프로그램이니까 2024년 12월 3일 날 새벽에 어떤 제목의 작품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냐면 사랑해서 이것까지 해봤다 뭐 이런 작품들이 막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개엄 얘기인 거예요.
0: 아 여기서 사랑의 대상이 누군지 대충 알 것 같아요.
11: 그런 얘기들이 막 그날 올라와요. 그러니까 대응이 정말 빠르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따라가는 능력들이 굉장히 출중하고 그 와중에 엄격한 독자들한테서 검증까지 받은 콘텐츠인 거죠.
0: 그런 게 이제 그 KU 웹툰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다.
11: 그죠.
0: 우리 검둥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 저는 약간 다른 거 얘기해볼게요. 저는 아까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웹툰 작가는 출판 만화 때랑 다르게 그 약간 만화에 이렇게 올인을 하신 분이 작업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다양한 직종을 가지신 분들이 작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학원을 다녀서 배워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스가 너무 많아요. 너무 이야기가 그 출판 만화 시장보다 다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지금처럼 좀 개성화 시대에서 다양한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곳에서 콘텐츠를 다 즐길 수 있는 게 지금 웹툰에서는 좀 유리하지 않나.
0: 알겠습니다. 우리 윤 작가님은 아이디어는 주로 어디서 얻으세요?
13: 아이디어요? 네. 저는 아이디어는 살면서 어느 순간에도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0: 그렇죠.
13: 사실 아이디어라는 게 어떤 문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장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캐릭터가 될 수도 있고 뭐 내가 보고 싶은 어떤 관계성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컨텐츠를 보거나 아니면 새로운 경험을 하거나 이럴 때 늘 함께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이디어가 생기면 그거를 화분에 심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씨앗처럼 그걸 심어놨다가 여러 개의 화분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런 거를 좀 시간을 두고 오랫도록 좀 키워내서 이제 제가 차기작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면 가장 튼튼한 화분을 고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메모를 해놓는 겁니까? 네, 화분이라고 하는 건 주로?
13: 네, 메모를 해놓고 어느 한 켠에 그거를 이제 심어놓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제가 다른 일들을 하다가 이거는 여기다 붙이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그 이야기가 점점 자라는 거죠.
0: 우리 검둥 작가님이 이제 그 그림으로서 캐릭터를 만들어낼 때 어떤 것들을 많이 고려하면서 만들어내세요?
12: 일단 스토리 작가님과 같이 작업을 할 때는 스토리 작가님의 니즈를 항상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 캐릭터 시트를 주실 때 글로만 적어 주실 때도 있고 좀 이제 참고할 수 있는 배우분들을 좀 비슷한 이미지로 여러 같이 보내주실 때도 있고 만화 캐릭터들을 또 비슷한 이미지로 여러 보내주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캐릭터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딱 다르셔가지고 이 캐릭터는 무조건 잘생겨야 돼. 그러면 저는 이제 잘생김에 올인을 해서 캐릭터를
0: 네, 잘생김의 표본은 누굽니까?
12: 잘생김의 표본은 당연히 멋진 모델분들, 배우분들, 아이돌분들. 그래서 자료를 엄청 많이 보고 그거를 이제 제가 뭐 완전히 똑같이 한 분을 그리지는 못하고 좀 많이 많이 이렇게 섞어서 네. 그 궁극적인 잘생김은 뭘까 상상하면서 네. 니즈를 채우려고 항상 노력을 하죠. 네.
0: 그래요. 우리 이다희 기자께 지금 그 K웹툰이 지금 이제 상승 곡선에 올라탄 거라고 보십니까? 정점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진단을 하세요?
2: 말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이 웹툰 웹소설 산업이 아까 제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급성장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때 정말 급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연히 돈이 되는 걸 다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그때 막 플랫폼 관계자분들 만나면은 인기 있는 작품들은 대기업 연봉만큼 한 달에 받는다고 했었거든요. 그런 인기 작품.
0: 한 달에?
2: 물론 극소수지만.
0: 대기업 연봉을 한 달에 받는.
2: 그런 얘기를 할 정도의 작가님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극소수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럼 나 배워볼래 나도 써볼래 라고 하면서 막 투잡으로 웹소설을 쓴다든가 하는 식의 막 열풍이 막 불면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 여기 편집자님 훨씬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이른바 가장 인기 있는 탑급 작품들은 잘 번다.
0: 역시 양극화입니까?
2: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정말 너무너무 수익이 안 되고 클릭이 안 나오는 작품들도 엄청나게 늘어났다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하신 양극화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좀 더 건강하게 진행이 되면 그러니까 이른바 어떤 시장이든지 중간 규모의 흥행이 많으면 그래서 내가 이걸 해서 대박이 안 나도 먹고 살 만큼 나와.
0: 네, 그렇죠. 그렇죠.
2: 라고 하면은 그 산업은 계속 크게 돼 있거든요.
0: 그렇죠.
2: 근데 만약에 양극화가 심각해져서 저 작품은 잘 번다고 하는데 나는 이거 회사는 먹고 살 수가 없어라고 하면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0: 그렇겠죠.
2: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해 주신 회빙환으로 대표되는 그런 딱 웹툰 웹소설이라고 하면은 이런 이야기 이런 코드라고 했던 것들이 시도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게 다 나왔다고는 보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빨리빨리 이 트렌드가 바뀌는 상황에서 과연 독자들이 지치지 않고 계속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인가 같은 게 지금 어쨌든 시장은 팽창되어 있고
0: 그렇죠.
2: 다양한 시도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은 좀 두고 봐야 되는 것
0: 새로운
2: 같아요.
0: 새로운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요즘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한 5분 보면 스토리가 그냥 쫙 나와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뻔한. 안 봐도
2: 오죽하면 오디세이를 다시 하겠어요.
0: 아, 그걸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2: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11: 오디세이 네. 2시간 넘는데 재밌게 보잖아요, 사람들이. 네. 천만 원 넘게 보고. 그거는 결국엔 어떤 연출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가 쌓이려면 시장이 성숙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네. 2019년에 6천억 시장이었어요. 오. 근데 2024년에 2조

0: 아니고 일본도 지금 1.7%가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만화 보는 사람들이 약간 지쳐있다.
1: 아 그래요?
0: 단기간에 너무 많이 봤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일본 시장이 꺾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근데 일본 시장이 꺾였고 그럼 한국도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겠구나라고 네. 보는 게 자연스럽고요. 다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간 시장이 튼튼하냐라고 봤을 때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국의 웹툰은 몇 작품만 있는 거다. 그 작품들이 끌고 가는 거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수혜를 받는 거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사실 그건 안 보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중간에 되게 재밌는 작품들이 좋은 작품들이 많아요. 그리고 스튜디오가 대부분 만들지 않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1년에 한 4천에서 5천 작품 정도가 나옵니다. 그중에 25% 정도만 스튜디오 작품이고 나머지는 개인 창작자들이 만들고 있어요. 압도적으로 많은 작품들을 개인 창작자들이 내고 있고 지금 이 블록버스터라고 할 수 있는 요 작품들은 좀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구분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들은 스튜디오가 반짝이는 아이디어는 개인 창작자가 구분되기 시작했다는 게 좀 더 고무적이지 않나?
1: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여기서 더 탄력을 붙게 했으면 이런 것들이 좀 더 추가되거나 복원했으면 좋겠다. 혹시 이렇게 좀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0: 일단 실사 영상화는 굉장히 많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 이제 웹툰이랑 직접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 저는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귀멸의 칼날이라든지 뭐 체인소맨이라든지 작년에 한 해를 휩쓸었던 작품들이 대부분 애니메이션인데 그 사이에서 그 위에 있는 게 사실 나 혼자만 레벨업 애니메이션이었어요. 그런 식의 흥행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한국에서 애니메이션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작 역량이 있으니까 거기 앞에 뭐 기획 역량이 붙어준다면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1: 이다희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한국의 장점, 이 K의 장점이자 단점이 너무 빨라요. 이게 좀 심각한 저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귀멸의 칼날을 비롯해서 일본에서 그런 출판 만화 기반으로 해서 메가히트가 나온 정말 전 세계적인 메가히트가 나온 이런 작품들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를 한 사회가 향유하는 그런 좀 긴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국은 그렇게까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웹툰이나 웹소설이 드라마화되는 방식을 보시면 웹툰, 웹소설의 드라마를 재밌게 보는 사람은 이 웹툰, 웹소설을 원작을 안 봤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본 사람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이 작품을 반복 소비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좀 되게 주목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정말 몇 달 사이에 이 AI 웹드라마 쇼트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성장세가 너무 빨라서.
1: AI?
2: 네. 그래서 이 웹툰과 웹소설에서 다루던 방식의 이야기들을 바로 이제 AI 쇼트로 가져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너무 빨라서 이거 괜찮은데 하면 갑자기 다 그쪽으로 자원이 몰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이건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산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웹툰, 웹소설에서도 결국은 이 AI 쇼트와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것이냐에 문에 와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1: 눈만 돌리면 다 AI예요.
2: 네, 지금은 진짜. 그런 상황이에요.
1: 우리 현업에 계신 입장에서는 좀 이런 점이 아쉽고 좀 복원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그게 어떤 뭐 이래서 어떤 산업적 측면에서 플랫폼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뭐가 되든지 간에.
3: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개인 작가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코로나 기점으로 해서 회사 작품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웹툰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걸 위한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개인 작가는 사실 그렇게까지 퀄리티를 올릴 수는 없거든요.
1: 그렇죠.
3: 예, 현실적으로. 갖고 그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었어요. 갖고 그 굉장히 많은 사람을 다 고용을 하면서 산업이 커졌다가 이제는 조금 주춤해서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 시장이라서 저희 웹툰 작가들도 은퇴하신 분들도 많고 뭔가 이름이 올라오지 않는 제가 알던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져가고 이런 경우가
1: 옛날에 좀 옛날에 플래시 애니메이션 한때 막 할 때 쫙 모았다가 쫙 구조정했던 그게 떠오르네요. 비슷한. 우리 검둥 작가님 어떠세요?
4: 저희도 사실 스튜디오화를 고민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원래

0: 기존에 하던 이게 연재를 이미 하고 있던 작품이 갑자기 스튜디오화가 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제 실무를 원래 하던 사람인데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너그 진급해라 이래서 이제 좀 역할이 감독으로 바뀌어버린. 네, 근데 그러면 이제 그림체도 이제 제가 펜터치를 맡길 수밖에 없고 역할을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저는 소통하는 방법을 아직 잘 능숙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주간 연재라고 하면은 일주일 안에 이걸 다 만들어야 되는데 소통이 능숙하지 않은 실무 경험자가 갑자기 감독이 돼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를 잘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게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대로 그냥 개인 작가 쪽으로 그냥 유지를 했었어요. 네.
1: 알겠습니다. 짧게나마 K 웹툰 한번 쭉 둘러봤는데요. 역시 잘 왔고 갈 길도 멀다. 이런 이야기가 좀 될까요? 아이가는 K웹툰 파이팅. 이걸 결론 삼으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고요. 남은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3: 2,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저기요, 몇 층이에요?
1: 32층이요.
0: 난 280층이요.
2: 층은 달라도,
3: 층은 달라도
2: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4: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0: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5: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6: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7: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조관.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이번 추석 가족의 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차, 운전 10년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6: 119는 오늘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장 바쁜 길을 달립니다. 중증 응급환자는 119 의료헬기로 최종 치료병원까지 신속하게 이송하고, 고위험 산모는 전국의 응급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연결합니다. 119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 어디에 있는 병원이든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응급 이송 체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출동이 더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가벼운 증상은 가까운 병의원을 먼저 이용해 주세요. 올바른 119 이용이 더 많은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7: 잠시 후 8시 5분부터 최고의 모빌리티쇼
8: 권용주
7: 강다솜의
8: 차카차카가 시작됩니다.
9: 네,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추석 연휴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12: 안녕하세요. 울산 기상대장 양승만입니다. 우리는 항상 맑고 화창한 날만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날씨가 항상 맑기 많은 곳은 결국 풀한폭이 자라지 못하는 사막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때로는 거센 바람이 불고 때로는 세차게 비가 내리는 날이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지치지만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비로소 땅이 단단해지고 새싹이 돋아납니다. 이처럼 인생의 다양한 날씨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비에 젖었다면 내일 마주할 눈부신 햇살과 새들의 지저귐을 기대해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날씨를 응원합니다.
1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18일 오픈 1551 8454 동원 개발.
1: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 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 드림센터.
3: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4: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3: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4: 삼산 현대백화점 울산 260-0003.
5: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6: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7: 혈액 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8: 은행잎 수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9: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6: 뇌 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0: MBC 8시 뉴스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중국과 무역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현지 시간 25일 CNBC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하고 미중 무역위원회를 통한 비민감 품목 관세 인하와 관련해서도 여러 사안에 대해 중국과 합의에 도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만 중국에 대한 미국산 최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해선 미국 기술의 가장 귀중한 자산이라며 그런 대화는 이번 협상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측 경제무역팀이 새로운 공동합의에 도달했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미시간대는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9월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가 전달 대비 7% 하락한 48.1로 지난 5월 이후 넉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경제 전망을 나타내는 소비자 기대지수는 8월 51.5에서 46.3으로 떨어진 반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8월 4%에서 9월 4.6%로 급등했습니다. 미시간대 측은 높은 물가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는 데다 지금 구매하는 것이 앞으로 가격 상승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튀르키예, 파키스탄 3개국이 이슬람 최고 성지 메카와 사우디 내 핵심 시설에 대한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의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3개국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25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를 계기로 3자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해상 항행의 안보와 자유 역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3국 군수뇌부의 긴급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 작업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허가 없이 전갈을 채집해 반출하려던 한국인이 현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남아공 경찰은 현지 시간 25일 케이프타운에서 약 300km 떨어진 한 관광도시에서 전갈을 다수 소지한 혐의로 30대 한국인 남성을 숙소 인근에서 체포해 조직범죄 가능성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다 중부지방부터 차차 개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경북은 5에서 10mm, 제주는 최대 8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미식가 브리아 사바랭의 이 말이 참 유명하죠.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사람을 파악하는 것, 특히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참 중요한데요.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유학 시절 지도 교수의 이 질문을 잊을 수 없답니다. 너는 몇 시간 자는 사람이야? 너는 몇 시간을 자야 다음날 제일 지혜롭고 행복해? 수면이 몸과 마음에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 우리도 이 질문 다시 해보죠. 난 몇 시간을 자는 사람이고 몇 시간을 잘 때 제일 좋던가요?
1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2: 권영주
3: 강다솜의
2: 차카
3: 차카.
2: 안녕하십니까.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진행의 자동차 칼럼니스트 권영주입니다.
3: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강다솜입니다.
2: 저희는 스튜디오에 있는데 연휴니까
3: 네.
2: 청취자 여러분은 어디서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3: 만약 지금 차 안에서 듣고 계시다면 어딘가로 여행을 떠나고 계신 거 아닐까요? 아니면 돌아오는 중이시려나?
2: 뭐 어쨌든 가야죠. 지금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예요.
3: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도로는 무료지만 민자고속도로는 유료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2: 아닙니다. 어디서 운영하든 고속도로든 그냥 다 무료예요.
3: 평소에는 통행료가 부담돼서 내비게이션이 빠른 길 안내해줘도 차마 가지 못한 분들 이번에는 마음 놓고 달리

0: 될 수 있겠네요.
1: 제가 이제 주목한 건 고속도로 통행표뿐만이 아니라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주유소 226곳에서 기름값을 네. 리터당 무려 100원이나 깎아줍니다.
0: 이런 혜택이 쏟아진다면 명절에 해외여행 안 가고 싶어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구석구석 여행해야겠네요.
1: 그 면적이 작아서 웬만한 곳은 다 가본 것 같죠? 사실은 안 가본 데가 훨씬 많고요. 숨은 명소도 많이 있습니다.
0: 그렇죠. 네. 아, 저도 이제 방송 끝나면 숨은 명소 좀 찾아봐야겠어요.
1: 즐거운 추석 연휴와 함께하는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출발하겠습니다.

0: 카틴 크루의 Died in Your Arms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릴게요.
1: 오늘 올데카 영화배우 제인 맨스필드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게요.
0: 차카차카 클릭 데일리한 편은지 기자와 함께 추석 연휴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는 무엇인지 또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은 얼마나 빠른지 정말 빠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전문가 오셨네. 오늘 똑똑한 도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노타이 AI 가동호 이사와 함께 지능형 도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 차카차카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비 궁금증, 교통사고 법률 상담 대환영입니다. 자동차 구매 고민하고 계신다면 차카차카 카문예가 해결해 드릴게요.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프리미엄 썬팅, 브이쿨에서 자동차 용품 등 푸짐한 선물 드립니다. 광고 듣고 오죠.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4: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심의필.
5: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6: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7: 수확량 줄어도?
6: 보장.
7: 가격이 내려도?
6: 아이 그럼.
7: 보험이 든든하구만.
8: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9: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0: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직장소엔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Walk it, walk it. 언제
5: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6: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모빌리티 쇼
7: 권영주
6: 강다솜의
7: 차카차카를 듣고 계십니다.
6: 귀로 듣는 자동차 칼럼 울다카 시간입니다. 자동차 칼럼에
7: 네.
6: 영화 배우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7: 영화 배우.
6: 뭐 어떤 배우길래요?
7: 유명한 여배우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라 베인 파머.
6: 제라 베인 파머?
7: 네. 대외적으로는 이제 제인 맨스필드로 더 유명하신 분인데
6: 네.
7: 미국 연극계에서도 꽤 이름이 날렸던 배우입니다. 결혼 3번 했어요.
6: 네.
7: 첫 번째 남편 성이 이제 맨스필드입니다.
6: 아, 그래서 제인 맨스필드로.
7: 그렇죠. 자녀가 5명인데 1967년 6월 29일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이 맨스필드 부인과 자동차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
6: 그러게요.
7: 보통 그 강하나 길에서
6: 네.
7: 화물트럭 가끔 보죠.
6: 그렇죠.
7: 그 덤프트럭이나 트레일러 화물칸 뒤에 아래 범퍼처럼 설치된 철제 가로대를 본 적 있나요?
6: 오, 네. 네. 본 적 있어요.
7: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6: 네.
7: 후부 안전판이라고 하는데
6: 후부 안전판.
7: 영어로는 그걸 맨스필드 바라고 그럽니다.
6: 혹시 이 교통사고가
7: 그렇죠.
6: 오.
7: 그 명칭이 바로 교통사고로 숨진 미국 영화배우 제인 맨스필드의 이름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 왜 갖고 왔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6: 네.
7: 그 트레일러 뒤에 끼어 들어가면서 사망을 하게 됐고
6: 아이고.
7: 이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승용차가 추돌을 하는 경우에는 트레일러 뒤에 못 들어가게
6: 네.
7: 막는 바가 생겨났던 겁니다.
6: 그러니까 승용차가 그 트레일러 화물칸 아래로
7: 그렇죠.
6: 들어가 버린 거예요?
7: 그렇죠.
6: 아이고야.
7: 사실 이제 이 맨스필드는 미국에서 아주 대단히 인기가 많은 배우였어요.
6: 네.
7: 뭐 여러 편의 코미디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고 그 존 스타인백 소설 원작 1957년 영화 또 웨이 아드 버스의 주연을 맡아서 연기력도 인정을 받았는데 그 절정의 인기를 구가하던 1967년 6월 28일 밤에 한 나이트클럽에서 공연을 마치고 다음날 TV쇼 해야 되니까 뉴올리언스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6: 네.
7: 다음날 새벽 2시 25분에 이제 변호사하고 전 남편 어린 세 자녀를 태운 승용차가 앞서 달리던 대형 트레일러를 추돌합니다. 이때 트레일러의 화물칸 아래로 승용차가 파고 들어간 거예요.
6: 아이고야.
7: 차 위쪽이 당연히 뭉그러졌겠죠. 포함해서 3명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던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미국의 고속도로 안전위원회가 대형 화물차 화물칸 아래에 별도의 안전바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만들었고 대다수 국가가 뒤따라서 그 조치를 채택을 한 겁니다. 야광이고요. 반사테이프 등이 부착된 이 맨스필드 바는 이후에 수많은 사고를 예방을 했는데 그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띠 발명 이후로
6: 네.
7: 상당한 목숨을 구한 장치다.
6: 오.
7: 그래서 이때 세 자녀는 경미한 부상만 입었고 당시 이제 세 살이던 그 마리스카 하지테이라는 배우가 나중에 이제 드라마의 연기자로 데뷔해서 로앤오더 성범죄 수사대 알죠? 그 드라마에 주연을 맡기도
6: 어허.
7: 했죠.
6: 자, 지금까지 귀로 듣는 자동차 칼럼 올드카였습니다.

0: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한 주간 관심을 걸었던 이슈를 살펴보는 차카차카 핫클릭 시간입니다. 데일리한 편은지 기자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핫클릭 시작해볼게요. 명절 고속도로. 생각만 해도 속이 답답해져요. 그래서 더 부러운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와 관련된 소식 준비하셨는데,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 버스 차로 운영 시간이 연장되는 구간이 있어요?
1: 네,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딱 추석 연휴 기간 동안만이죠. 이때 연장되는 구간이 있는데요.
2: 지금 연장돼 있는 거예요?
1: 23일부터니까. 네. 네, 그렇죠. 바로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나들목까지 양방향 구간입니다. 네. 오전 7시 시작해서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운영이 되고요. 이 구간이 원래 평소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저녁 9시면 운영이 끝나요.
2: 네, 맞아요.
1: 그런데 추석에는 자정 넘겨서 4시간 더 하는 거죠. 밤늦게 차가 아예 없다고 해도 새벽 1시까지는 단속 시간대니까 꼭 유의를 하시고요. 다행히도 이 구간이 아니면 다른 데는 연장되지 않습니다.
2: 평소에 이제 이쪽 길 다니다 보면 밤 9시가 딱 되잖아요.
1: 네.
2: 그러면 승용차들이 일제히 전용차로 싹 들어갑니다.
1: 맞아요. 드디어 풀렸다.
2: 근데 이제 버스 전용차로에 진짜 관심 있는 운전자는 카니발 같은 승합차 운전하시는 분들.
0: 맞습니다.
1: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또 이게 카니발은 버스 차로 가려고 구입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거든요.
2: 그러니까.
1: 예, 근데 같은 카니발이어도 몇 인승으로 등록이 됐는지 또 실제로 몇 명이 타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 네.
1: 네, 차량 등록상으로는 9인승 이상인 승용차와 승합차가 이용을 할 수 있는데 12인승 이하면 운전자를 포함해서 적어도 6명이 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9인승 차량에 어른 4명과 아이 2명 타 있다면 버스 차로 이용할 수 있겠죠. 반면에 9인승 차량이어도 5명만 타고 있으면 단속 대상입니다.
0: 그럼 그 6명 기준에 어린이나 뭐 카시트에 탄 아기도 포함이 되나요?
1: 네, 모두 포함이 됩니다. 성인만 6명이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운전자 포함해서 차에 실제로 타고 있는 사람 수를 세는 겁니다. 따라서 어린이와 영유아도 1명으로 보고요. 뒷자리에서 자고 있어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2: 진하게 틴팅돼 있으면 바깥에서 이게 5명 탔는지 6명 탔는지 잘 모르잖아요.
1: 그렇죠.
2: 이거 어떻게 단속합니까?
1: 네, 사실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차량의 번호나 차종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안에 몇 명 탔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2: 네.
1: 그래서 최근에는 고속도로 상공에 AI 드론을 띄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암행 순찰차가 같이 다녀요. 그래서 내부 탑승 인원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는데요. 드론이 안에 인원수까지 확인은 안 되지만 위반 차량으로 의심이 되면 이 번호판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경찰이 경부고속도로에서 합동 단속을 했는데 불과 2시간 만에 60대가 적발이 됐다고 하네요.
0: 이 버스 전용차로 시간대와 연장 구간 꼭 알아둬야겠습니다. 잘못하다간 기분 좋은 명절에 벌금 물겠어요.
2: 그렇죠. 그러니까.
1: 이 밖에서 안 보인다고 안심하고 들어갔다가는 아주 낭패

0: 볼 수 있습니다. 이 버스차로 위반하면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 내야 되고요. 벌점도 무려 30점이 부과됩니다. 또 잠깐 들어갔다가 빠졌다고 해서 봐주는 것도 아니고요. 네, 카메라랑 드론, 또 암행순찰차까지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여유로운 마음으로 천천히 안전하게 운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 미국에서 보니까 거기도 차 밀리면은 이제 두 명 이상 타는 차로를 갈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동승석에 마네킹을 두고 다니고.
0: 부지런하네요.
1: 그게 걸려가지고 혼나더라고.
2: 그러니까요. 아 근데 그러면은 이제 내비게이션을 믿고 따라가면 괜찮을까요?
0: 이 따라갈까 말까 사실 고민 한 번씩 해보셨죠.
2: 네네.
0: 네 그리고 또 빠지라고 해서 빠졌더니만 앞차도 빠지고 뒤차도 빠져요.
1: 동시에 다 빠져요.
0: 네, 그래서 결국 시골길에서 만나는 경험도 해보셨어요.
1: 그렇죠.
0: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샛길은 그 순간에는 더 빠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착할 때까지 계속 빠르다라는 보장은 없는데요. 내비게이션은 지금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유리한 길을 계산하기 때문이죠.
1: 이제 같은 목적지를 검색해도 그 내비게이션마다 추천하는 길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런 거죠. 몇 개를 켜놔요. 휴대폰에 앱 두 개 켜놓고 자동차에 있는 거 켜놓고 대체 어디로 가는 게 좋은 것이냐 수시로 계속 비교하는 거죠.
2: 맞아요. 근데 그런 집도 있대요. 엄마는 뭐 A사 거.
1: 그래.
2: 아빠는 B사 거.
1: 서로 신뢰하는 게 달라.
2: 그러니까요.
1: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다른 게.
0: 네. 이게 회사마다 계산법이 달라요. 어떤 내비는 예상 도착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내비는 큰 길을 오래 이용하는 걸 선호합니다. 통행료가 적게 드는 길, 회전이 적은 길, 또 운전하기 편한 길에도 서로 다른 점수를 주는 거죠. 이 사용하는 교통정보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내비게이션은 도로를 짧은 구간으로 잘게 나눈 다음에 각 구간의 현재 속도와 평소에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의 통행 속도까지 함께 봅니다. 여기에 사고와 공사, 도로 통제 같은 정보가 더해져서 목적지까지 걸릴 시간을 통합하는 겁니다.
2: 그럼 예상 도착 시간은 얼마나 믿을 만한 걸까요? 이게 딱 맞아 떨어질 때도 있지만
0: 그렇죠.
2: 막 3시간이라고 해놓고
1: 나중에 계속, 5시간 걸려요?
2: 계속 늘어나고 특히 명절이나 휴가철에는 진짜 심하시잖아요.
0: 맞아요. 이 예상 도착 시간은 사실 약속 시간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계산한 뭐 전망치 정도입니다. 앞으로 대략 이렇게 움직일 거다라고 예상하는 정도죠. 그래서 이 추석에는 변수가 또 워낙에 많잖아요. 네. 잠깐 사이에 나들목으로 차량이 몰릴 수도 있고 접촉사고 한 건으로 차료가 막힐 수도 있겠죠. 내비게이션은 이런 변화가 생길 때마다 다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합니다.
1: 결국 뭐 나에게 빠른 길 알려줄 때 나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얘가 다른 사람한테도 몰래 귓속말로 따라가세요 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게 막히는 거예요.
0: 맞아요. 바로 그 점이 내비게이션의 딜레마입니다. 분명히 10분 빠른 길이었는데 차량 수백 대가 동시에 몰리니까 새로운 정체 구간이 되는 거죠.
2: 배신감.
0: 네. 이게 어떤 연구에서는 내비게이션이 여러 차량에 같은 우회로를 추천하면서 그 길까지 막히는 현상을 레밍 효과라고 합니다.
2: 이게 참 어렵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운전 중에 갑자기 새로운 경로로 바꾸세요 라고 한다면
0: 네.
2: 이거를 바꿔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1: 아 정말 갈등이에요.
2: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0: 제가 얘기했다가 이게 또 막히면 어떨까 싶은데 우선 2, 3분 정도 차이면 기존 경로 유지하는 게 낫습니다. 특히 명절에는 익숙하지 않은 농어촌 도로로 차량이 몰리면서 교차로나 마을 입구가 막히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반대로 내비게이션이 15분이나 20분 이상 단축되는 우회로를 계속 추천을 한다면 바꾸는 것도 한번 고려할 만한데 이런 경우에는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한번 안내가 나왔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몇 차례 재탐색을 했는데도 같은 우회로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2: 네. 지금까지 차카차카 클릭 데일리한 편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동물원의 노래예요.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0: 못 받은 돈,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망설이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주는 세일신용정보 울산지점. 못 받은 돈은 울산 249-4040 249-4040.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울산 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 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3: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4: 잘 모셨어.
3: 어디로?
4: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3: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4: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3: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5: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6: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7: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 차카. 기쁘다 전문카 오셨네 시간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차도 없는데 시공 왜 이렇게 길어? 이러거나 아니면 아 누가 이 막히는 길 좀 시원하게 뚫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으시죠?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8: 네, 지능형 도로 연구하는 노타의 가동호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9: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노타의 가동호 이사입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하자면 AI 경량화 플랫폼 원천 기술 삼아 이제 여러 가지 산업군에 적용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특히 이제 지능형 도로를 연구하고 실제 산업에 적용을 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7: 네, 오늘 주제가 지능형 도로.

0: 도로입니다. 지능형 도로 연구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사실 들으면 똑똑한 도로라는 의미 같긴 한데 이게 정확히 뭐가 똑똑한 건지.
1: 도로에 뭐가 똑똑, 도로에 그러니까 왜, 도로가 왜 똑똑한 거야?
0: 언제부터 도입이 되는 그러니까. 건지,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2: 운전자분들이 굉장히 도로도 많이 이용하고 뭐 여러 지역을 여행하는데 그 도로는 필수적으로 지나가야 되는 길인데
1: 그렇죠.
2: 사실 굉장히 많은 지능형 시스템이 도로 위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도로 위에 설치 있는 카메라, 이제 가속 단속 카메라 혹은 노후화 그 차량을 검지하는 카메라를 많이 생각하실 텐데
1: 예.
2: 그 카메라와 여러 가지 센서들이 생각보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능형 도로라고 지칭하고 있고요.
1: 아니 유익한 건 좋은데. 네. 걔들은 우리의 과속을 찍잖아요. 유익한 건가?
0: 전체로 봤을 때는 유익하죠.
1: 운전자 입장에서는 저 카메라는 나의 적이야.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0: 그럼 현재 우리 실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지능형 그래. 도로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2: 네, 이제 대표적인 게 하이패스. 고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하이패스가 이제 대단한 이유는 요금을 편하게 낸다라기보다 수십만 대의 차량이 톨게이트 앞에서 안 서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제 한 대가 서고 출발하는데 그 뒤에 그 뭐 큐가 쌓인다고 하는데 차량이 쌓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체의 중요한 요인이다 보니까 그걸 풀어준 게 하이패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가동욱 선생 아직 젊으시니까.
2: 네네.
1: 실제로 톨게이트 종이표 뽑아봤어요?
2: 제가 그 운전면허를 딴 게 한 이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1: 그때 이미 도입되지 않았나요?
2: 네, 도입은 하이패스는 굉장히 오래전에 도입된 시스템이라 그러니까. 그때는 그 뽑는 게 재밌었다고 해야 될까요?
1: 오히려
2: 하이패스보다 그 뽑고 이제 그 결제도 하고 하는 게 재밌었는데 요새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1: 종이 많이 뽑아보셨죠, 강아지? 네.
0: 저도 한두 번 정도.
2: 한두 번이면 적게 뽑으시죠?
0: 네, 하이패스가 늘 다 있었으니까.
1: 저는 뭐 없을 때 살아가지고 늘 뽑는 것도 일이었고 낼 때도 일이었어요. 현금 가지고 뭐 부족하면 어떡하지 뭐 그러면서. 네. 스마트 교차로 같은 건 어떤 개념이에요?
2: 이제 그 하이패스가 조금은 좀 예전부터 도입되는 지능형 도로 시스템이라고 하면 스마트 교차로라는 시스템은 2020년 이후로 국내에 굉장히 많이 설치된 시스템입니다. 그 아까 앞서 말씀드린 뭐 과속 단속 카메라나 노화 차량을 검지하는 거는 이제 카메라가 주로 하는 일이었는데 교차로, 그러니까 도심 내에 그 신호 교차로 위에 요새 카메라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요.
1: 많이 있어요.
2: 그게 과속 단속을 위한 카메라는 아니고요.
1: 네.
2: 그 접근로라고 하는데 그 방면에 어떤 차량이 서 있는지, 그러니까 차량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버스인지 소형차인지 트럭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1: 예.
2: 그 차량들이 직진하는지 좌회전하는지 우회전하는지를 시시각각 체크를 합니다.
1: 예.
2: 그래서 그 시간대에 몇 대의 차량이 어떤 통행을 하고 있으니 이때는 뭐 신호 제어 최적화를 위해서는 뭐 도로를 뭐 확충한다거나 뭐 우회도로를 설계한다거나 이렇게 관계자분들 정책 매니저한테 그런 정보들을 유연하게 주는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1: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데이터들을 관리자에게 주거나
2: 네네.
1: 아니면은 인공지능에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 네가 한번 판단해봐라고 전달해주면 AI가 지금 좌회전 차들이 줄을 많이 서 있는데 좌회전 쪽에 신호를 한 15초 더 주고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가능한가요?
2: 그걸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좀 진행된 지능형 도로 시스템은 방금 설명드린 인지하고 그냥 정보를 주는 것 정도에 그쳤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런 판단은 이제 사람이 관제사나 뭐 사람이나 정책 관계자분들이 좀 결정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요새는 뭐 어려운 요새는 이제 흔한 단어이지만 에이전트라고 그 자율 행동하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교통에도 에이전트 서비스들이 접목될 예정이고요. 그럼 이 도로는 막히니까 내비게이션 우회 도로를 추천한다거나 뭐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미리 검지하고 좀 뒤에 있는 차량들한테 알림을 주거나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는 서비스들이 앞으로는 국내에는 많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0: 그럼 이 지능형 도로에서 신호등이 내비게이션하고 연결도 되나요?
2: 그러니까
0: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는 거니까
2: 네네.
0: 뭐 신호가 언제 바뀐다 이런 것도 내비게이션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2: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1: 일부 되어 있어요.
2: 서울은 굉장히 많이 깔려 있고요. 주요 광역시도 굉장히 많이 깔려 있고.
1: 그거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니까 내가 대기하는 시간을 알려주니까 편하긴 해요.
2: 맞습니다.
1: 그 지루하지 않아.
2: 맞아,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적지를 설정하면 제 바로 앞에 있는 신호등이 파란불이 몇 초가 남았는지가 지금 내비게이션에 떠요. 그래서 서울은 거의 대부분이 그 시스템에 구축이 되어 있고요. 이게 뭐 장단점이 명확한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재밌기도 하고 네. 예측도 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은 예측 출발을 또 조장할 수
1: 조장해요.
2: 그러다 보니까
1: 알거든요. 내가 해보니까 네. 지금 파란색이 4초 남았어. 근데 저 앞에 지금 분명히 저 파란색이야. 근데 네. 도착하면 저거 분명히 바뀌어. 네. 그러면 여기 속도를 내요. 통과하려고. 인간의 본능이에요.
2: 그래서 그 시스템 그 내비게이션 연동한 시스템에 10초가 남았으면 숫자를 없앱니다.
1: 아 그래.
0: 그래서 일부러
2: 없앱니다. 그게 예측 출발을 조장할 수도 있고 방금 말씀한 것처럼 얼마 안 남았을 때는 그러니까. 속도를 빨리 낼 수도 있으니까 이게 60초 남았을 때는 10초까지는 숫자가 계속 뜨거든요. 근데 10초 남았을 때는 숫자를 없앱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방어를 하는 것 같아요.
0: 그 일반 차량 말고 응급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용하겠어요. 이게.
2: 아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응급차를 위한 시스템이 또 따로 있는데 그 응급차가 어느 목적지까지 있을 때 그 연동되는 신호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신호들은 조금 더 응급차량 긴급신호라고 좀 더 유연하게 풀어주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를 막고 응급차가 가는 길을 좀 더 유연하게 풀어주는 시스템도 여러 지자체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0: 든든하네요. 네. 그러면 이 깜깜한 밤길이나 비가 눈이 많이 와서 도로가 위험해진 경우에 네네. 이런 상황도 감지를 해주나요?
2: 네. 그 안개나 결빙이 잦은 구간에도 이제 센서를 깔아서 뭐 얼기 시작하면은 뭐 전광판에 알림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기도 한데 뭐 이제 블랙아이스를 잡는 게 굉장히 챌린지로 많이 뭐 여러 업체들에서 그렇죠. 그 기술들을 내놓고 있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침수 또한 마찬가지고 침수도 뭐 만약에 검지가 되면 물에 잠긴 도로가 있을 때 그걸 미리 차단하는 경우도 이제 자동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1: 아니, 저 이것도 궁금해요. 그 교차로에 가면 네네. 꼴이 엄청 물잖아요.
2: 아 네네.
1: 제가 안 물으려고 네.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대요.
0: 그런 경우 많죠.
1: 너 네가 가서 물어.
0: 그렇지.
1: 나 제 앞에 대기할 거야. 뭐 이런 건데.
0: 아니면 너가 좀 더 가. 내가 꼬리를 물게. 그렇지. 이런 거죠.
1: 이런 것도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나요?
2: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사실 해결 방법은 너무 명확하기는 한데 이거를 따라야 되는 게 운전자의 행동이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계도하고 바꿀지 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실제 시스템 자체는 있습니다. 꼬리물기 방지하는 시스템으로
1: 어떻게 해요?
2: 그 만약에 교차로 안에 차가 남아 있으면 뭐 다음 방향 초록불을 몇 초 늦추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굉장히 알고리즘은 다양한데 그 서울 쪽의 시스템에서는 아예 그 신호 자체가 빠르게 변동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 다른 광역시나 같은 경우는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로 변하는데 서울 네. 같은 경우는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변할 때 조금 텀을 줍니다. 그래서 꼬리물기에 대비해서 그 텀을 줌으로 인해 조금 더 유연하게 운전자가 가거나 혹은 옆에서 출발하는 차들이 그걸 보고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
1: 근데 그렇게 텀을 주면 네. 더물지 않아요?
0: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했어요.
1: 좀 물 것 같은데?
0: 차라리 물자. 그냥
1: 야 아직 안 바뀌었다. 그래서 물자. 않나. 나까지 건너가야 네. 된다. 더 그럴 것 같은데요?
2: 그래서 이게 시스템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도 진짜 같이 많이 하고 있어요. 아직도 챌린지기는 한데 제 결국은, 생각이지만 시스템적인 부분보다도 그 운전자의 인식을 같이 변화
1: 인식 아니면
2: 게.
1: 이제 여기 이제 경찰이 계시면
0: 그렇죠.
2: 그게 가장
1: 역시 네. 사람이 있으면 뭘 물어요?
0: 그렇죠 그렇죠
1: 물지 마 그러면 이제
0: 애매하면 안 이제 안 가게 되죠 그러니까. 경찰분 계시면
2: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방금 말씀주셨습니다.
0: 그럼 이렇게 네. 지능형 도로가 운전자 말고 보행자를 위한 기술도 있어요?
2: 아 네 당연히 지능형 도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효율성도 있지만 안전성이 사실 가장 중요하고요. 네.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보행자와 운전자의 그 안전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이제 스마트 횡단보도가 대표적인 시스템이고요.
1: 네, 횡단보도는 알겠고 여기다 네. 스마트라는 이름을 붙이면 어떤 네네. 기능이 생기는 거예요?
2: 첫 번째로 이제 아직 건너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초록불을 자동으로 좀 연장하는 시스템도 있고요. 보행신호 네. 연장 시스템이라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두 번째는 보행자가 도로로 나올 수 있는 그게 감지가 되면 뭐 전광판이나 어떤 통신 단말기나 어떤 정보를 차량한테 줄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나한테 보행자가 접근 중이다라는 메시지를 아. 전달을 해줍니다. 아. 그래서 좀 이거는 단계적으로 옛날 그러니까 조금 고도화되고 있는 것 중 하나인데 예전에는 그냥 전광판에 좀 표출하는 것들도 많았고 요새는 우회전할 때 이렇게 위에 보면은 그 운전자가 보기 어려운 뷰를 이렇게 전광판에 조그맣게 표출해주는 시스템도 많이 있어요.
1: 그런 게 있어요? 네,
2: 그러면은 횡단보도를 볼 수 있게끔 하니까 보행자를 볼 수 있구나라고 하는 시스템들도 있고요. 자율주행 차량은 그 보행자의 정보를 통신으로 받을 수가 있어서 그런 정보를 받아다가 서행운전하도록 하는 시스템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통신 시스템이 굉장히 잘 인프라 구축이 돼 있어서 이런 정보들을 네, 유연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도 구성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신청곡 있으실까요?
2: 저는 이무진의 신호등 신청하고요. 네. 네. 빠른 귀경길과 이제 도전을 응원하는 이 신호등을 통해 즐거운 추석 연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 지능형 도로를 AI로 연구하시는 분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노래였습니다.
2: 그럴까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라.
0: 네. 이무진입니다. 신호등.

0: 이무진의 신호등이었습니다. 자, 아마 지금 이 방송 고속도로에서 듣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1: 그럼요. 네.
0: 지능형 도로가 막히는 고속도로 귀성 귀경

0: 확인된 차량 수를 확인해서 몇 시에 출발하면 몇 시간 걸린다. 이거는 너무 당연하게 쓰는
1: 도로공사가 맨날 알려주잖아요. 네. 뭐 지금 출발하시면 뭐 서울까지 몇 시간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네, 네. 이제 이 예측 통계의 과거 데이터에 기반해서 네, 네. 방송에서 알려주는 거죠?
0: 맞습니다. 그 예측 데이터와 이제 현재 검지되는 그 교통량을 가지고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분산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빠른 길이 있겠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빠른 길도 있겠지만 지금은 어느 시간대 어디는 막히니까 조금은 우회하는 도로를 추천해주면 이 교통량을 분산해서 그 시간을 줄여주게 되고요.
1: 요건 이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0: 네.
1: 우리 예전에 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아. 뭉치면 막히니 제발 좀 흩어져라.
0: 그렇죠.
1: 흩어져야 네. 뚫린다. 맞습니다. 얘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고속도로로 가지 말고 뭐 국도로 가라고 하는 추천하는 게 거의 이런 경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요새는 이제 인지에서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대응도 굉장히 실시간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뭐 전광판과 내비로 우회하는 도로를 하거나 미리 빨리 알려줘서
1: 그러니까.
0: 조금 더 막히지만 왜 막히는지 좀 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요.
1: 이거는 최대한 빨리 알려줘서 우회도로로 네. 유도하는 게 네네. 훨씬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막혀요.
2: 맞아요.
1: 근데 보면 결국 저 앞에 사고나 있어. 이런 경우가 조금.
0: 네네.
2: 근데 우회도로를 갈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1: 나갈 길이 없는데 뭐. 네. 고속도로에서.
0: 네. 그런 경우는 이제 간식이랑 커피 먹으면서. 왜 막히는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건 심리적으로 또 많이 다른 것
2: 맞아요,
0: 같습니다.
2: 맞아요.
1: 아니 여기 막힐 때 커피 먹자고 그랬잖아요.
0: 네.
1: 휴게소도 막혀요.
0: 아, 그것도 맞습니다.
1: 주차할 곳 찾는 것도 어렵고.
0: 네.
1: 뭐 이런 것도 해결이 됩니까?
0: 아, 그 부분도 이제 지능형 도로 시스템에 있고요. 이제 주차장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지나가신 분들은 워낙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휴게소 진입로와 이제 주차장에 이제 센서를 달아서 빈자리가 몇 개인지 세고 전광판에 이제 잔여 면을 이제 표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대형차 장애인 주차면 승용차도 나눠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네, 그런 시스템들도 굉장히 많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1: 근데 이거 정확합니까?
0: 네, 정확합니다.
1: 아, 그래요?
2: 네. 아니 이렇게 도입된 게 많은데 왜 저는 한 번도 못 봤을까요?
1: 내 말이.
2: 네. 얼마 전에도 제가 휴게소를 갔는데 너무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1: 그러니까.
2: 뱅뱅뱅뱅 돌았거든요.
1: 전광판 어디 있는 거예요 이거?
2: 그러니까 이 전광판 어느 휴게소에 있는 거예요?
0: 정적으로 다 깔려 있지는 않고요.
1: 그래. 어쩐지.
0: 아, 제가 가는 길에는 좀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1: 본인이 뭐 연구하는 분야니까 네. 그쪽에만 깔아놨겠죠.
2: 그러니까 그 리스트를 좀 받아야겠어요.
0: 유독 저도 이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만 좀 보이기는 그러니까. 해요. 그래서 보이는 걸 수도 있고.
1: 그래. 원래 목수의 눈에는 몸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자동차만 보여요.
0: 그러실 것 같습니다.
1: 그럼 전광판을 통하면 속도 제어도 가능하겠네요.
0: 아, 네네. 그 가변 속도 제한이라고 하고요. 이제 전광판에 뜨는 이제 제한 속도가 이제 상황 따라 바뀌는데 앞쪽이 이제 막히기 시작하면 뒤쪽 구간의 제한 속도를 미리 낮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언뜻 들으면 이제 손에 같을 텐데 안 그래도 이제 막히는데 더 천천히 가라니. 근데 결과는 이제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막히는 구간에 이제 갑자기 들어가면 이제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고 그게 뒤 차로 파도처럼 이렇게 번지게 되는데 이게 이유 없이 이제 서다 가다 하는 이제 유령 같은 정체
1: 맞아요.
0: 상황이 좀 발생을 합니다.
1: 유령 정체라고 하죠 보통.
0: 네네. 그래서 미리 조금만 이제 천천히 가면 이 파도가 줄어들다 보니까 길게 보면 더 빠르게 가는 시스템이라고 하죠.
1: 유령 정체가 네. 우르르 이동해가지고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0: 아,
1: 4차로가 있는데 내 옆 차로가 잘 가는 거야.
2: 네.
1: 나는 천천히 가고 있는데 네. 옮깁니다. 나만 옮기냐? 저
2: 모두가,
1: 앞에서부터
2: 모두가.
1: 다 옮깁니다. 그럼 또 여기가 가다가 막혀.
2: 맞아요.
1: 오른쪽으로 또 뚫려. 또 옮깁니다. 그럼 또 여기가 막혀.
2: 우르르르르르르. 그럴 때 그러죠. 꼭 내가 선택하는 차로만 막히더라. 이런 얘기 나오죠.
1: 제발 여러분 뭉치면 막힙니다. 흩어지세요.
2: 자, 그럼 앞으로 지능형 도로 얼마나 더 발전할까요?
1: 그러니까.
0: 정말 많이 바뀌게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지능형 도로는 지금까지는 이제 상황을 인지하고 이제 도로의 전광판에 기본적인 알림만 주는 형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 알림을 주는 것도 이제 큰 전광판에서 이제 내비게이션으로도 변경이 되고 있고요. 혹은 이런 다양한 장치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인지하고 정보를 주는 것 외에도 점점 도로와 운전자가 대화하는 단계로 변모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이제 앞에 설명드린 뭐 AI 에이전트, 뭐 자율 행동하는 그런 교통 서비스들도 있을 거고 이제 로봇들이 고속도로까지는 아니겠지만 여러 지자체에는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1: 지금 뭐 도로에 많이 출몰하고 있어요. 음식 배달하는 로봇.
0: 네.
1: 지난번에 우리 이게

0: 했잖아요. 지나가다 말 안 들으면 뭐 어떻게 하냐고.
1: 네. 어? 어. 맞습니다.
0: 도로는 하드웨어니까 얘가 네네. 뭐 물리적으로 움직이거나 그럴 수는 없는데 네네. 도로 위에 수많은 장치들을 통해서 네네. 데이터를 읽어내고 아, 그걸 네네. 가지고 AI가 판단해서 즉각적인 상황 대처가 가능하도록 진화한다는 게 지능형 도로의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개념이로군요.
1: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걸 지향해서 가고 있고요. 최근 들어 이제 GPT나 클로드가 등장하면서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이제 AI가 많이 대체를 하고 있는데 지능형 도로에서도 아직 사람이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당연히 도움이 되고 하겠지만 좀 반복적이고 AI가 대체했으면 좋을 법한 일들은 많이 대체될 걸로 예상됩니다.
0: 네. 이런 것도 생각해봤어요. 가을에 은행나무에 네. 은행이 많이 떨어지잖아. 네. 그거 밟으면 냄새가 고약하잖아요.
2: 그렇죠.
0: 그래서 은행 많이 떨어지는 곳을 알려주는 시스템도 나올 수 있다. 고약한 냄새를 피할 수 있다.
2: 너무 다양하게 부탁하시는 거 아니에요?
0: 난 상상력이 너무 풍부해.
2: 자, 지금까지 노타 AI 가동호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다시 들으세요.
2: 차카차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팟캐스트 통해서도 언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롤러코스터의 습관 골라봤어요.
1: 아, 즐거운 주말이죠. 안전운전하시고요. 지금까지 권영주,
2: 강다솜의 차카차카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2: 문이 열립니다.
3: 안녕하세요. 뭐야? 인사를 했는데 무시하나? 안녕하세요.
4: 예.
3: 뭐야? 인사를 받기만 하네?
1: 이런 경우 많이 겪으시죠? 환한 미소와 함께 주고받는 따스한 인사야말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이 아닐까요? 인사는 주고받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4: 아, 예. 안녕하세요.
1: 아, 몇 층 가세요?
4: 아, 정이 넘치는 사회요?
1: 에? 정이 넘치는 사회요?
4: 예.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5.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2: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3: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 볼트 1932 프라이빗 멤버십 대여금고 볼트 1932 창립 6주년 기념 회원 대상 이벤트 26년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 중
4: 1670-1932 볼트 1932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8: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9: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8: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0: MBC 9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올해 안에 두 차례 더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11월 중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며 이후 12월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G20개국 정상회의에서 또 만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초청하고 12월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서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공식 확인한 겁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것이 성취됐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과 멕시코 경제협력 고도화를 위한 한-멕시코 무역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멕시코 시티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열린 한 멕시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의 상호 보완적 산업 경제 구조를 감안할 때 한 멕시코 무역 협정은 양국 경제 협력을 한 단계 더 고도화하는 견고한 기반이 될 것이라 분명하다며 양국 간 투자와 첨단 산업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고소된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